길게는 뭐 10분, 짤막한 동영상도 보고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것만으로도 멘탈이 조금은 회복이 되는 거, 그게 바로 화캉스인 건데요. 자, 치열한 일터에서 나만의 도피처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짠하기도 하지만, 지금부터는 화캉스 대신 라캉스, 라디오 바캉스 한번 즐겨보시죠.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6월 4일 목요일 입주 1334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신나게 시작해 봅니다. 자, 6월 4일 목요일 방송이죠. 자, 어제 우리 또 투표 마무리 하시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 여기저기 지역에서는 이제 당선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서울은 아직까지 네, 거의 뭐 확정 뭐 이렇게 뜨긴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 첫 곡으로 스컬 그리고 하하의 부산 바캉스로 시작했습니다. 저 며칠 전에 캔디님이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화장실에 하염없이 앉아있네요. 핸드폰 들고. 조혜님은 입구망이 있는 날이면

0: 화장실로 잠시 가서 흔들고 온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그 업무 스트레스가 그죠. 얼마나 그게 다랬으면 비좁은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대피하고 싶을까. 굉장히 좀 안쓰럽고 애처로운 생각도 들지만 그 짧은 이유가 누군가에게는 하와이 그 짧은 여유가 하와이 부럽지 않은 최고의 휴가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저말 나온 김에 오늘은 일터에서 남몰래 즐기는 애잔하고 소심한 일탈. 여러분들 어떤 거 있으신지 사연 한번 받아볼까요? 탕비실에 이렇게 남몰래 과자 숨겨놓고 이렇게 씹어먹지 않고 녹여먹은. 아그작아그작 이게 소리가 들린다고 또. 화장실에서 주식창 확인하고 내적 환호 질렀더니 대박! 그러면 입 가리고 막. 외근인데 집에 가서 잠깐 눈 붙이고 온 일. 네. 등등등. 사회적 체면을 위해서 익명을 원하시면 사연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네, 확실하게 신원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무래도 저희가 그 직장인들이 좀 많이 들으시는 방송이다 보니까 오늘 재미난 사연 많이 올것 같아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1시간 끝나고 1시간 사이에 뉴스가 하나 있잖아요. 그 사이에 편의점 내려가서 네, 빵 먹고 오는 거? 뭐 이런 거? 소소하다, 소소해.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광고 듣고 오시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3: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아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아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7: 리메이드 서울.
8: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자, 미카의 popular song, featuring Ariana Grande, 그리고 One Direction의 What Makes You Beautiful 띄워드렸습니다. 와우. 승현맘님. 아, 드디어 모두가 각자의 자리로 갔습니다. 남편은 출근, 아들은 등원. 집안 청소하고 커피 한잔하면서 듣는 그대 창가는 정말이지 최고. 기다렸습니다. 이게 저의 화캉스. 그렇죠. 뭐 꼭 굳이 화장실로 들어가야 화캉스만은 아니죠. 네. 이거야말로 아무도 없는 내 집. 네. 집캉스. 매일 빛나는 나님. 옛날 처녀 때는 노래방이 저의 화캉스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마구마구 질러대다 보면 스트레스가 확 풀렸죠. 오늘 2부 이 코망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노래방에 뭐 아주 많은 유형들이 있지만 일단 뭐 뽐내러 가는 유형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만리장성 쌓으러 가시는 네, 유형들. 네. 노래는 뒷전이고. 예. 그리고 뭐 부르는 노래는 안 하고 음악 깔아 놓고 새우깡에 맥주 드시는 분들. 네. 또 있고. 그리고 네. 이렇게 마구마구 지르면서 이제 스트레스 풀려고 이런 분들은 그냥 가끔 혼자도 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안에서 막 꽥꽥꽥꽥 소리 지르시고. 노래방이라. 저는 노래방은 가서 노래를 잘 안 불렀던 것 같아요. 이 직업이 이제 노래하는 거니까. 그쵸? 웅이님. 저는 회사에서 머리카락 속에 이어폰 숨기고 몰래 라디오 듣기. 근데 귓구멍이 작은 건지 콩나물 이어폰을 껴도 이어폰이 살금살금 빠져나와서 가까이 들리던 알디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다가 안 들리기도 해요. 이거 자꾸 왜 빠지는 건데? 몰래 듣는 건데.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푸른 여름이 오면님. 사장님이 아침마다 부를 때 이어폰 끼고 머리카락으로 살짝 가리고 그대창 듣는 거 소심한 행복이죠. 아니 근데 사장님이 부르면 잠깐 이어폰 뽑고 사장님한테 응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장님 무시하고 방송 듣고 있으면 걸리는 거잖아. 1193님. 우왓, 이거 완전 제 얘기.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 가서 커피 사탕 하나 까먹고 한참 있다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셨어요. 옛날에 저는 그런 친구 봤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방송국 여의도에 많다 보니까 이제 여의도에 한참 일 많이 다닐 때 점심 시간이 좀 뜬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그 여의도 증권사 다니던 친구랑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연락이 와서 어디냐 그랬고 나 어디다 그랬더니 점심 먹자. 점심 먹고 갑자기 벌건 대낮에 사우나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네 회사 복귀 안 하냐 그랬더니 아 외근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사우나 가서 딱 거하게 누워가지고 한 2시간 딱 찜질하고 낮잠 자고 그러고 들어가더라고요. 회사원 분들은 네 그런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그죠? 네. 또 그래도 업무를 이제 제때 다 처리를 다 해주시니까 이게 또 가능한 얘기겠죠. 레몬트리님. 가끔 일 다 미루고 조퇴하기. 부산의 유명한 피자집이 주말에 가면 웨이팅 시간이 기본 5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친구들이랑 1시간쯤 조퇴하고 피자집 갑니다. 그럼 4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 일찍 가서 기다리니까. 아니 근데 무슨 피자집을 웨이팅이 5시간 기다려서 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3시에 가면 그러면 9시에 밥 먹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 이거 좀 이따가 찾아봐야겠다. 네네. 아, 이거 주말이 그렇다고? 이거 노래 나가는 사이에 이 집 어딘지 한번 찾아볼게요. 네네. 아, 이 땡모! 아, 네네네. 여기 유명하죠. 여기 유명합니다. 근데 요새 5시간이나 줄을 서요? 익스트림의 When I First Kissed You, 그리고 셀린 디옹, 클라이브 그리핀의 When I Fall In Love.

SBS 그대 작가의 알렉스입니다. 일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니나 시몬의 Feeling Good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멋있어요. When I'm feeling good. 자, 게시판 좀 볼까요? 행복한 힐링님. 저희 건물 10층이 휴게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18층에 근무하는 저는 답답하면 조용히 내려갑니다. 한 바퀴 돌면서 스트레칭도 하고. 이게 그러려고 있는 공간이죠. 네. 저희 CBS에도 4층에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폐쇄됐죠. 아니 거기에 화재가 한번 났던 거예요. 아니 누구야 도대체 진짜. 어쨌든 네 지금 폐쇄돼 있고요. 말랑콩떡님 회사 반차 내고 놀이공원 가보셨나요? 가서 순수한 동물 친구들도 보고 예쁜 꽃들도 보고 테마파크에서는 다들 즐겁기 때문에 들뜬 뭐 그런 분위기들을 느끼고 옵니다. 반차를 내고 놀이공원이라 뭔가 배로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지 않나요? 그냥 쉬는 날 놀러 가면 뭔가 약간 이런 거잖아요. 쉬는 날이라서 놀아야만 해 라는 강박이 생기잖아요. 근데 놀고 들어오잖아? 피곤해. 근데 내일 나가야 일을 가야 되는 날이야. 약간 이런 거죠. 네, 한 20대나 할 수 있는. 근데 30, 40대 넘으면은 회사 반차 내고 노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오래도 안 놀아. 짧고 굵게 노거든. 네. 3시간에서 4시간 딱 좋습니다. 나머지 집에 들어가서 딱 예, 우리 맥주 한잔하고 일찍 잠드는. 얼마나 좋아요. 예. 그 어렸을 때 어째 그렇게 한 저녁 7시에 나가고 새벽 4시까지 놀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아몰랑님. 그대창 이코망 시간만 되면 조용히 만들어 놓은 아지트에서 신나게 힐링하고 열일합니다요. 조용히 만들어 놓은 아지트가 뭘까요? 과연 궁금해지는데요. 사마나 이사님, 저는 원래 드라이브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었는데 요즘 남편이 제 차를 가지고 다녀서 그럴 수가 없네요. 아쉽. 대신 오늘 아침 산책길에 아에 샷 추가 플러스 아이스 라테까지 과소비 좀 했습니다. 두 잔 드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이구야 지금 동공이 이만해지셨겠는데.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들으며 홈카페 분위기 내보려고요. 선곡들이 마침 딱입니다. 빵빵한 땡땡땡님. 이제는 호랑이도 뭐도 아니고 땡땡땡이군요. 몇 년 만에 외근 나간다고 하고서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 보고 왔습니다. 어찌나 멋지던지. 오, 그렇군요. 아니, 수문장 교대식 그렇게 멋있대요. 근데 요거는 저희가 볼 시간,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 보통 한 아침에 오전에 하지 않나요? 아마 저 라디오 하는 시간에 할걸요? 예. 자, 좋게 말해 힐링. 네,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말하면 이제 화캉스. 네, 나쁘게 말하면 땡땡이. 월급 루팡. 예, 예, 등등. 예. FR 데이비드의 월드. 이거는 2850님께서 신청하셨고요. The Alan Parsons Project의 Eye in the Sky까지 듣고 옵니다.

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2696님. 애들 등하교 알바 퇴근용으로 쓰던 차를 바꿀 때가 돼서 어제 중고차를 보러 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두 대가 있어요. 빨강이냐 성능이냐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빨강이냐 성능이냐를 고민하고 있다고요? 예? 아니 애들 등하교 알바 출퇴근용으로 쓰신다면서요. 빨강이냐 성능이냐는 용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예? 이게 보통 이런 경우 여쭤보시는 분들은 지금 빨강이 이미 마음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빨강을 사기에는 너무 내가 얘기했던 용도와도 혹은 성능이랑도 떨어지는 게 많은 거지. 그리고 심지어 이 빨강이 가격도 비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혹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이 동의를 얻고 싶은 거지. 그래도 한번 사는데 마음에 드는 거 사야지 라고. 하지만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네네. 1696님, 네, 일단 저는 말리고 싶어요. 네. 저는 성능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의 상황을 좀, 그 상황과 성향을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차를 한번 바꾸면 오래 쓰는 사람인가? 잘 관리를 하면서 타는 편인가? 뭐 약간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네. 왜냐하면 외장 색깔은 우리가 필름이니 뭐 PPF니 이런 걸로 얼마든지, 뭐 물론 돈이 안 드는 건 아닙니다. 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능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용도도 못 바꾼단 말이에요. 문짝 두 개의 빨간 차에 이렇게 의자, 뒤 의자 없는 것 같은 네 명 앉을 수 있는 빨간색 차를 샀는데 알고 보니까 애들 등하교하고 알바 출퇴근용으로 산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다시 문자 보내주세요. 자, 밴쿠버님. 저는 배달 전문 조그마한 가게를 하는데 정말 손님이 없으면 여기가 그냥 제 놀이터 아지트거든요. 그래서 그대 창가에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부터. 진짜 오늘이 딱 오픈한 지 3년이네요. 어이구, 장사는 영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출근할 수 있는 조그만 가게가 있어 매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디도 들을 수 있어서 더 감사하고요. 어디예요? 아니, 어딘지를 얘기를 하라고요. 청춘한테 화내. 아니 어디냐고요 거기가.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지범님, 오늘 오후 반차 써서 목동 가고파요. 목동에 엄청 많이 주는 곱창집이 있다는데. 어디냐고 그게. 그 어디냐고. 나도 곱창 먹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고요 진짜. 조피디님 혹시 곱창 좋아해요? 좋아요. 작가님 곱창 좋아하십니까? 그럼 저희 회식 다음은 곱창으로. 지금 배에서 막 꾸룩꾸룩 난리 났다. 물범 택시님. 아, 모범 택시의 약간 물범 택시님. 평일에 혼자 극장 가서 팝콘 끼고 영화 볼 때 최고로 행복합니다. 즐길 줄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 영화는 원래 혼자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는 밤에 보지 마세요. 예. 영화는 조조 아침에 오전에 아니면은 딱 점심 시간에 보는 거예요. 딱 좋거든요. 네. 아, 예. 저도 가끔 영화 이제 진짜 보고 싶은 영화 있으면은 사람들이랑 오픈할 때 다 같이 우르르 가서 몰려가서 보고, 그리고 저는 혼자 따로 나와서 또 보거든요. 혼자 집중하려고. 네. 마블 시리즈 중에 좋은 거 뭐 인피니트 워 뭐 엔드 게임 이런 거는, 엔드 게임은 네 번 봤어요. 네 번. 예. 볼 때마다 눈물이. 휘트니 휴스턴의 Saving All My Love For You 듣고 올게요.

빵빵한 호랭이님, 그 대창 듣고 있으니 갑자기 사무실에서 도망나가고 싶네요. 땡땡이 치고 싶은 거겠죠? 하지만 오늘은 불가하다는, 노래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야겠어요.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띄워드리면서 도망갔다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이순환 우수제품.
7: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무상 방문 수거.
5: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7: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0: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전국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13곳 가운데 9곳만 사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 지역구 한석에 더해 민주당 지역구였던 3곳에서 승리했으며,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전 대표도 승리하며 보수야당의 의석수를 한석 늘렸습니다. 6.3 지방선거의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1곳을 휩쓸었습니다. 4년 전인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9곳, 보수 성향 후보들이 8곳에서 각각 당선돼 균형을 맞췄던 것과 달리 4년 만에 진보 교육감들이 확실한 우위에 서게 됐습니다. 특히 경기와 제주, 강원에서는 교육감의 성향이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었으며, 보수 후보들이 승리한 지역은 대구와 경북, 충북, 세종, 대전 등 5곳에 그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민주당 주도의 결의안이 공화당 이탈표에 힘입어 현지 시간 3일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곧 상원 표결에 붙여질 전망인데, 다만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실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하원 통과는 실질적인 제약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0: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4일 김 대표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협박, 강요, 미수 등 혐의를 대거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3주 만입니다. 강남경찰서는 김수현 측이 고소장을 낸 지난해 5월부터 1년 넘게 김 대표를 수사해 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9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동쪽 일부 지역에서는 밤까지도 소나기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강우량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는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는 곳이 있어서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28도, 춘천 대구 29도, 대전이 30도까지 올라서 여전히 덥겠습니다만 어제보다는 좀 더 낮겠고요. 내일도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중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3: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4: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5: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4: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6: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4: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7: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8: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4: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3: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6월 9일에 시작하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9: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세베스크다 작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1: 돌아와. 이제 돌아와야 할 시간이야.
0: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세요. 이제 화캉스에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불에 뒹군 고기 준비하고 있고요.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시즌 1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 잘 됐고요. 시즌 2 앞서서 저희가 숨 고르는 의미로 초창기에 소개해드린 가맹점들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21호 점 소개해드릴 차례죠. 경남 양산에 있는 땡땡 떡 공방. 100% 수작업으로 주문 생산하는 1인 공방이고요. 방부제와 첨가제 전혀 넣지 않고 요 중요합니다. 국내산 좋은 재료만 엄선해서 당일 제조하는 퀄리티 있는 떡 공방입니다. 백설기, 오색 송편, 수수 경단. 어우, 단품으로 인기 너무 좋고요. 답례품, 상차림 떡 주문이 끊기지 않는 곳입니다. 아기새 인증 시 10% 할인가에 모신다고 합니다. 이런 선물들 뭐 백설기, 오색 송편, 수수경단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한테 선물하기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포장 이렇게 해서 선물 보내는 용도로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진 여사님도 얼마 전에 떡 선물 받으셨는데 아이고 나 떡 같은 거 안 먹는다 라고 하는데 이미 입안에 떡이 들어가 있고 맛있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잭잭 가맹점 리스트 확인하시려면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 방문하시면 다 올라와 있습니다. 1호점부터 27호점까지 저희가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살펴볼 수 있도록 올려놨고요. 그대창 인별그램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저희가 안내를 해놨죠. 놀러오시고요. 팔로우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저의 뻘짓도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맹점 방문하실 때 잭잭이라고 아기새 인증하셔서 할인 내역 그 할인 혜택도 챙기시고 다녀오실 때 인증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희가 커피 쿠폰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자, 체리체리님. 저는 신랑, 저희 신랑은 쉬는 날이면 영화를 다운받아서 하루 종일 영화만 보는데 지켜보는 저는 답답해 죽겠습니다. 거실 바닥에 본드칠을 했는지 꼼짝도 안 하고 누워서 말이죠. 쉬는 날이면 영화를 다운받아 보신다고요? 아직도 영화를 다운받아 보시는 분들이 계시나?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우리 신랑님이 네 나가서 본연의 일을 다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뭐 직장인이시라면 그죠? 오랫동안 직장에서 인정받고 열심히 일하면서 네 그렇게 가장의 노릇을 정말 1인분 넘어서 1.5인분까지 해내고 계시는 분이라면 쉬는 날 영화 보는 거 절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절대. 들어오자마자 혹은 주말에 소파에 이렇게 착 달라붙어갖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나가서 정말 2인분 3인분 하느라고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절대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절대. 그만큼 힘들었구나. 그래 오늘은 자기 집에서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나도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올 테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집에서 밥만 잘 챙겨 먹어 라고 하시고 서로 시간을 보내세요. 괜히 나 신랑 쉬는 날 내가 집에 있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남편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남편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네. 쉬게 하십시오. 재충전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나가서 지난주는 2인분 하던 그 남자가 이번주는 3인분 하고 더 나아가서 4인분에서 집에다가 행복과 넘치는 부와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라고 DJ가 말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랑이 콩이님, 예전에 전자회사 자재과에서 일을 했어요. 자재 한번 입고 되면 포장된 박스 정리할 일이 많거든요. 같이 일하는 언니랑 쓰레기 버리러 간다면서 타 부서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수다도 떨고 그랬는데 아쉽게도 그때는 알디 방송을 안 들을 때라 알디가 방송을 안 할 때라 못 들었죠. 지금은 배송하면서 알디 방송 잘 듣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방송은 여러분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저도 라디오 많이 듣거든요. 자꾸 DJ한테 대꾸해.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조용히 듣고 있다가 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맞아 맞아 약간 이렇게 되는 방송 있죠. 그런 게 좋은 방송이에요. 네. 근데 꼭 그 대꾸하는 말이 꼭 엄청난 뭐 정보성이 있다든지 엄청난 뭐 깊이가 있는 뭐 그런 얘기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 되게 소소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주 놀러 오시고요. 예예. 대꾸해 주시고요. 4953님. 저는 이 코망 시간에 열심히 뛰려고 아침 야무지게 챙겨 먹었습니다. 혹시 오늘은 팝인가요? 가요인가요? 미리 분위기 좀 맞춰 놓으려고요. 그게 돼요? 뭐지? 분위기는 어떻게 맞추는 거죠? 약간 노란색 가발 쓰고 에어로빅 복 입으면 팝인가? 오늘은 기대하십시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캔디님, 저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올게요. 이코방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 좋습니다. 몸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주시는, 예, 운동 좋고요. 푸른 여름이 오면님, 천하 땡땡 소세지와 커피로 충전 완료. 이코방 가자! 하셨습니다. 천하 땡땡 소세지 맛있죠? 네, 여기 그 아들이 또 친구인데 이게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너 괜찮아? 라고 물어볼 정도로 너무 착해요. 애가 저랑 동갑내기

친구인데, 네. 잘 있나 모르겠네요. 네. 자, 초라땡땡 소세지. 맛있습니다. 아이오아이의 소나기. 오늘 여러분, 아까 중간에도 뉴스 나갈 때그 우산 챙기시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소나기 예정돼 있다고 하네요. 노래 듣고 올게요.

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 자,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올여름의 예고편 같은 뜨끈한 날씨, 현재 스튜디오는 지금보다 200배는 더 뜨겁게 여러분을 달굴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방 여기가 용강로여, 제철소여. 잠들어있던 흥세포를 영혼까지 끌어모아 시원하게 터뜨리는 시간.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시죠? 운전하고 계신다고요? 자동차 아니 최고의 클럽이 되는 겁니다. 싱크대 앞에 계시다고요?

고무장갑이 야광공이 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화장실에 앉아서 화캉스 즐기고 계셨던 분들, 일어나 움직여! 오늘의 이코망 올여름의 소마블 열어줄 파워댄스 곡으로 첫 곡부터 냅다 달려보시죠. 마일리 사이러스의 Flowers.

자, 몸에 좀 열이 오르십니까? 비타도체니 이 코망 단어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이 코너 망해라. 제이저님 마트에서 물건 정리하면서 들어요. 신났다 신났다 신난다 하셨습니다. 레이디 가가의 Just Dance 이어갑니다.

5366님 사무실이 정전이 돼서 불은 다 꺼졌는데 어둠 속에서 라디오만 흘러나오는 상황. 좋은데요? 이상한데? 들어봤는데 좋은데? 희정님 볼일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가 얼른 뛰어왔습니다. 입구망 놓칠 수 없어.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엔싱크의 바이바이바이.

체리체리님, 누워서 듣다가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남편 영화 볼 때 이 코망을 틀어줄까? 왜 벌떡이? 그냥 좀 두래니까. 왜 발을 안 들어요? 그냥 두라고요. 봄0301님, 이 코망 때문에 매주 목요일 외출은 11시 이후로 무조건 이 코망 끝나고 움직입니다. 아이 신나. 두알리파가 이어갑니다. 레비테이팅.

아, 나오나요? 나오나요? 자, 마천루님, 허리 아파서 운동 못 가는데 이 코망 때문에 흔들흔들 엉덩이가 들썩거립니다. 자동으로 운동하게 만드는 이 코망. 아몰랑님, 알디만 모르는 아지트에서 마음껏 죽이고 있습니다. 이 코망 끝날 때쯤 머리 위에서 서리 뭉치가 휘날릴 듯합니다. 피날레, 위로 이렇게 던지는 거. 야, 영상 찍으면 멋있겠는데요? 블랙핑크의

자, SBS 그대 착하 연락습니다. 이제 저도 인사드릴 시간이 됐네요.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김현주의 랄랄라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마지막 사연 읽어드리고, 자, 안 졸려다 졸려 알디, 저는 노원 09번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주파수 돌리다가 우연히 알디 방송을 만났는데요. 알디의 좋은 멘트, 좋은 노래 매력에 빠져버렸네요. 이러면서 노래를 하나 신청을 하셨어요. 이 그 REF의 고요 속의 외침.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자,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시원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제이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의 16개 광역단체장 선거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지방권력교체로 막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12곳에서 승리하며 4년 전 국민의힘에 당한 완패를 서력했지만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 빗바랜 승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사수에는 성공했지만 덧받친 경북, 대구, 경남만 추가로 확보하면서 입법 행정권력에 이어 지방권력마저 여당에 내줬습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전국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을 각각 차지해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선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에 재보선을 치른 14곳 가운데 13곳은 민주당 의석이었고 1곳만 국민의힘 의석이었기 때문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 선거는 오세훈 개인의 승리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유권자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유 후보는 오늘 선거운동 캠프에서 지옥과도 같은 전월세난이 끝나기를 바라는 서민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을 찾는 맞벌이 부부들, 재건축을 기다리며 낡은 집에서 희망을 기다려온 주민들, 이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이 부족했고 모든 것이 자신 탓이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히 받들겠다고 6.3 지방선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행사로 국제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에 관세 부과를 발표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오늘 전날 주간 거래 종가보다 13.6원 뛴 1530원대로 출발했습니다. 환율이 1530원을 넘겨서 거래를 시작한 것은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9년 3월 10일 이후 17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과도한 쏠림에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불안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런 방침을 언급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오늘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서울 본사와 대전 사업장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와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0: 에서 추진제 세척 작업 공정 절차와 도면 등 폭발 원인 관련 자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폭발이 발생한 장소에서 추진체 세척 등 작업을 할 때 안전 조치가 충분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내일까지 생산 라인을 전면 중단하고 특별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대전과 충북 보은, 전남 여수, 경남 창원 사업장과 대전 판교 아산 연구개발 캠퍼스 등 전국 9개 사업장의 작업을 오늘과 내일 이틀간 중단하고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5도, 습도는 57%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1: CBS
2: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운 주지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3: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2: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3: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요. 온 산이 가만 재료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2: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4: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김윤주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살짝 무섭지 않을까요? 맥주 반잔에도 볼이 발그레해진 그녀는 예쁘죠. 하지만 그녀가 오빠 달려! 할 땐 좀 무서울지 몰라요. 엘베에서 옆집 남자에게 인사했는데 반갑게 인사했더니 남편이 허! 나한테도 좀 그렇게 웃어주지? 할 때. 아니면 별거 아닌 사랑 싸움이 치열해져서 그래 어디 오늘 밤 한번 새보자 할 때. 아무리 순한 내 사람도 눈 한번 부릅뜨고 입 한번 다물면 간담 서늘해질 때가 있는데요. 사랑의 시작은 어쩌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지는 사람이 생기는 시점일지 몰라요. 언제? 누가 뭐가 제일 무섭나요? 톡 답 없는 그녀? 문 쾅 닫는 아들? 두 손 모아 내미는 아내? 무섭다 삼행시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주세요. 어마무시 반가운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예요.

0: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린이었어요.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평소에는 그렇게 안 부르는데 갑자기 자기야 이러면 무서울 것 같아서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기야 내 사랑아 빨래 갰어? 이런 거 있잖아요. 김선화님 잔소리 좀 할라 치면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는 중3 사춘기 아들의 말이 요즘은 제일 신경 쓰이면서 또 무섭습니다. 뭐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말하려고 했을 때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 한마디도 못했어. 무섭겠다 근데. 9783님 어마무시하게 뜨거워지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산책 빗받으러 나에게 성큼성큼 걸어오는 나의 티컵 강아지 진돗개 다운이 너무 사랑스럽지만 해가 뜨자마자 뙤약볕이 되는 여름 산책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름에도 매일매일 산책해야 되잖아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새벽 4시 막 이럴 때 아니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9783님, 김선아님 커피 쿠폰 드립니다. 자, 언제, 누가, 뭐가 제일 무서운가요? 무섭다, 삼행시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여기 매장이라서 집이 아니어서 화장실 가면 노래 못 들어요.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좋은 노래는 좋은 노래일까요? 무서운 노래일까요? 2536님, 얼른 갔다 오세요.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B2B 그리워하다.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1958님, 무심히 주유소에 들렀는데 2,000원 넘는 기름값 정말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무심히 주유소에 가지 않아요. 철저하게 검색하고 계산하고 1원 단위까지 비교하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해요. 1원 단위까지 비교할 건 아닌데. 이렇게 철저한 나, 정말 무섭다. 요즘은 진짜 검색 안 하고 아무 데나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잖아요. 고유가시 됩니다. 박하사탕님, 마당 넓은 주택 살다가 아파트 이사 오니까 빨래가 무서워요. 생각보다 잘안 마르더라고요. 다를 것 같아요. 마당 넓은 주택, 뻥 뚫린 곳에서 마르는 빨래와 바람 잘 통하고 아파트 실내에서 마르는 빨래 다르죠.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진짜 안 마를 텐데. 이사 올때 건조기 세탁기 같이 사자고 한 남편 말안 들은 제가 무섭습니다. 시간을 돌리고 싶으시겠다. 마니보아님, 무섭다 삼행시, 무리한 요구야? 섭섭하다. 다 당신을 위해서 한 건데. 심심할 때마다 제 물건들 싹 정리하고 당당하게 수고비를 요구하는 아내. 정말 무섭습니다. 마니보아님, 김치 선물 보내드립니다. 티아라예요, 러비더비.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티아라 러비더비 카라의 스텝 들으셨고요. 웅이님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인데 핸드폰에 아이들 이름이 뜨면서 벨이 울릴 때 정말 무섭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오거든요. 그냥 했대요. 정말 시겁합니다. 연애 초기에만 이런 건 좋은 거예요. 그냥 전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걸었어 이런 거. 연애 초기에만 합시다. 갑자기 그냥 하면 진짜 받는 사람은 깜짝 놀랄 수 있어요. 특히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갑자기 전화하면 부모님 뒤집어지죠. 이거 진짜 무섭겠다.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남들에겐 사소해도 내겐 당황되고 답답한 일 속풀이라도 하고 싶다면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사연 주세요. 살다 살다 내가 별걸 다 방송에서 말해보네. 김윤주의 랄랄라 별다방 7062님의 사연입니다.

0: 담총사 모임이 있는디 석 달에 한번 만나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 친구가 대화는 안 오고 휴대폰만 봐요. 저희도 참다가
1: 너 인기 좋은 건 알겠는데 그만하란 말이야. 폰에 전세 냈냐고. 고개 좀 들어서 얼굴 좀 보자기.
0: 한마디 혀도.
2: 아 잠시만 톡 하나만 보내고 얘기들해. 나 다 듣고 있어.
0: 폰에 얼굴을 그냥 딱풀로 얹어요. 저도 신경 쓰여가 야이 기집애야 이럴 거면 집에서 폰이나 붙들고 앉았지 왜 나온겨. 아이 네 이쁜 얼굴도 좀 보잔 거 아니요. 해도 여전히 폰에 고개를 박고서이.
2: 나 오늘 화장 좀 잘 먹었지. 어제 케어 받았거든. 얘기해 다 듣고 있어.
0: 그냥 앉자마자부터 끝날 때꺼정 폰을 봐유. 그렇다고 우리상 그 친구 따돌리고 둘만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야 미진아 자주도 못 보는디 폰 말고 우리 얘기를 좀 실컷 해보자고. 폰 말고 날 좀 봐봐야. 진지하게 말하면 또 바로
2: 어머 쏘리쏘리 내가 폰 자주 보는 것도 일종의 직업병이잖아. 쏘리쏘리
0: 미안해 허기는 허는디 아 5분을 못 참고 또 폰 보고 20년 된 삼총사 모임이고 뭐고 그냥 해체해버려요. 아니면 폰을 압수라도 해야 돼요.

살다 내가 별걸 다 방송에서 말해보네. 김윤주의 랄랄라 별다방. 오늘은 7062님의 사연이었고요. 대성의 날봐 귀순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좀 보라고. 날 좀 보라고. 다연맘님. 와 진짜 저 같으면 짜증 신경질 막 날 것 같아요. 까비맘님. 빼고 만나셔야 될 듯요. 도로시님. 그 친구 너무하네요. 친구 사이에도 매너는 지켜야죠. 그 친구는 제명시킵시다. 호랭이 아저씨님, 저 정도면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얼굴 들고 볼 수 있는 거치대를 준비해 주세요. 그 친구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품고 가자. 이런 말씀 주셨고요. 지리사님, 모임을 화상통화로 이거 좋다. 이거 좋다. 그럼 폰으로 친구들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모임을 화상통화로 하세요. 직접 만나지 말고 비대면으로 폰으로 친구와 만난다. 슬프지만 뭔가 확실한 방법이긴 하네요. 아, 진짜. 그, 인간관계에서 이 폰이 끼어드는 그 부분이 진짜 많이 커졌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속상하기도 한데. 화상으로 하라는 지리사님의 그 솔루션에 한번 웃고 갑니다. 7062님께 별다방에서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별다방에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 말머리에 별다방 쓰시고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으로 보내주시면 적극편으로 드리고 커피 1+1으로 드립니다.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장나라 고백.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 소나기 온다니까 이클립스의 소나기 듣자고 3848님 시청하셨어요. 끝곡으로 들으면서 김윤주의 랄랄라 마칠게요. 오늘도

0: CBS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켜야 합니다.

0: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2: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3: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에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큰 승리를 안겨준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별히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를 통해 승리의 기세를 모아준 진보당 당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연대하면 커진다며 다른 당과의 연대 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는데 이 부분도 공론화를 거쳐 좋은 결론을 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6.3 지방선거의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0곳에서 승리했습니다.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9곳, 보수 성향 후보들이 8곳에서 각각 당선돼 균형을 맞췄던 것과 달리 4년 만에 진보 교육감들이 확실한 우위에 섰습니다. 특히 경기와 제주, 강원에서는 교육감 성향이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었습니다. 보수 후보들은 대구와 경북, 충북, 세종, 대전과 경남 등 6곳에서 당선됐는데 경남의 경우 진보 성향 후보와 접전 끝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이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4천여 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260여 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 선전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는 2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온라인 흑색 선전 가운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인원은 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오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비인가 접근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지된 건데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는 아이디와 이름은 물론 환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이 부정선거론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 교수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4도, 습도는 59%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7: CBS
8: 안녕하세요.

0: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1: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6월은 확실히 오감이 즐거워지는 날이죠. 마트에 가보면 입구에서부터 달콤한 참외와 수박향이 코끝을 스치고요. 이맘때 잠깐 나왔다가 금세 사라지는 살구나 자두 같은 새콤달콤한 열매들이 시시때때로 침샘을 자극합니다.

6월은 청매실이 단단해지고 영양이 풍부해지는 시기죠. 덕분에 이맘때쯤이면 집집마다 매실청 담글 준비에 큼직한 유리병이며 대용량 설탕 매출이 급증합니다.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될 때 새콤한 매실 한 모금이면 금세 속이 편안해졌던 기억, 덕분에 매실청을 담글 생각만 해도 왠지 든든해지는 기분인데요. 그러고 보면 여름은 자연이 주는 선물로 에너지를 가득 채우는 계절인 것 같죠? 식탁만큼이나 풍성한 음악들로 2시간 채워볼게요.

6월하고도 어느새 4일 목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레이 파커 주니어 A Woman Needs Love Just Like You Do 였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이렇게 우리가 매일 만나는 식탁 위에도 어김없이 펼쳐지죠. 6월의 제철 음식 중에는 이맘때 싱그러운 풍경을 닮은 연두빛이 제법 있습니다. 망종이 지나면 단단해지는 매실도 그렇고 이맘때 수확하는 햇완두콩도 푸릇푸릇한 그 연두빛이 근사하죠. 콩깍지 속에 그 올망졸망한 완두콩이 가지런하게 들어찬 모습은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데요. 몸에 좋은 제철 음식만 잘 챙겨 먹어도 웬만한 보약 부럽지 않다고 하잖아요. 특히나 새벽까지 개표 방송 지켜보느라 에너지가 바닥난 분들이라면 나를 위한 선물이다 생각하고 식사 잘 챙겨 드셔야겠습니다. 후식으로 어울리는 다채로운 음악들 준비합니다.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5: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6: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배.
0: 신축도,
7: 리모델링도
8: 경동하우징.
9: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0: 빌딩앤 리치.
9: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0: 빌딩앤리치.
0: 신축도,
7: 리모델링도
8: 경동하우징.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트럭커가 됐습니다.
1: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0: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0: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 받고 일석삼조니까
1: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베네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전반은 워먼 시리즈네요. 그림자님. 샤가칸의 I'm Every Woman이었고요. 바비 콜웰의 All or Nothing at All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6276번으로 엄마와 매실꼭지 하나하나 따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던 그 오후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올해는 오이지에 도전했습니다. 오이 씻고 소금물 끓이고 꾹꾹 눌러 담고 뚜껑 닫는데 왠지 모르게 뿌듯하더라고요. 매실청은 엄마랑 담가서 달콤하고 오이지는 혼자 담가서 짭짤하고 왜요? 그 두 가지가 밥상에 같이 올라오면 그게 제게는 여름입니다. 어쨌든 뭐니뭐니 해도 이맘때 가장 반갑고 만만한 식재료는 오이가 아닌가. 오이는 그냥 마구마구 아구아구 썰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씻어서 먹어도 좋잖아요. 또 오이의 그 다양한 녹색을 보면 마음도 좀 청량해지는 기분입니다. 3974님은 저는 남편과 빨갛게 익은

보리수 열매 따는 중입니다. 사진을 주셨는데, 와, 이것을 보는 순간 저는 보리수 열매를 본 적이 그동안 없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붉어지는군요, 열매가. 너무 아름다운, 이렇게 검붉은 색이 아니라 진짜 쨍한 빨간색이네요. 꽃띠님, 주변 주택가를 걷다 보면 담장 너머로 잘 익은 앵두가 요즘 눈에 띄더라고요. 빨간 앵두. 아, 알죠, 알죠. 보리수가 조금 더 붉은 빛이 강하고 앵두는 조금 더 옅은 느낌인데, 저희 그 이모가 오랫동안 세검정에서 사셨거든요. 지금도 살고 계시고 단독주택인데, 그 마당에 있어요. 마당에 앵두나무가 있어서 요맘때 가면은 앵두 많이 따다 먹었던 기억이. 그 체리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잖아요. 귀엽고 앙증맞고, 맛도 적당히 새콤달콤하고, 아, 그러던 기억이 나네요. 초로님, 와, 몇년 만에 왔나요? 반갑습니다, 지수님. 하셨는데, 초로님 진짜 반갑습니다. 아마 몇년 만에 오셨으면, 해피 송에서 이런 코너가? 아, 이런 도전이? 이렇게? 막 이렇게 놀라실지 모르겠네요. 유재수의 해피 송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아, 그 뮤지션도 있었지? 알파벳으로 뮤지션을 찾아보는 날입니다. 오늘은 알파벳. L로 시작하는 뮤지션 찾아봅니다. 알파벳 L, 니은 같이 생긴 L. L로 시작하는 뮤지션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알파벳 L로 시작하는 뮤지션 지금부터 해피송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얽힌 사연도 있으면 함께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알파벳 L로 시작하는 뮤지션 지금부터 해피송에 알려주시죠. 저희가 먼저 준비한 곡은 이맘때 꼭 듣고 넘어가야 되는, 자주 들어야 되는 곡이죠. 마우트 하멜 브리지.

좋은 트럭 타볼레님, 앵두는 저희 집에도 지금 딱 맞게 익었고요. 토마토도 슬슬 달리기 시작하고 그러네요. 하셨는데. 아, 상상만으로도 막 마음이 막 따뜻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기분이네요. 커피 쿠폰 전합니다. 세르지오 멘데스 앤 브라질 66 Pretty World이었고요. 마우터 하멜의 Breezy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알파벳으로 뮤지션을 찾아보는 날. 오늘의 뮤지션은 알파벳 L로 시작하는 뮤지션입니다. 보람님, 라우브의 Never Not. 아우, 라우브 노래도 오늘 약간 너무 쨍한 날은 아니잖아요. 이런 날 어울리는 것 같고요. 버서돌이님은 라이오넬 리치.

네, Dancing in the Ceiling. 해니다리님,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의 Die with a Smile. 레몬님,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화곡동 김밥님, 리오세어, More Than I Can Say. 또 줄리나님은 렌카의 Free. 다 최근에 다 우리가 많이 듣던 곡들은 아닌 것 같아요. 나드리님, 로보의 스톤니를 좋아해서 친구랑 고등학교 때 기타 치면서 한 곡만 주구장창 반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즐거운 때였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는데, 그죠? 아이77님도 로보의 곡을 청하셨어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뮤지션은 알파벳 L로 시작하는 뮤지션입니다. L로 시작하는 뮤지션 추천해 주시고 얽힌 사연도 적어주세요. 먼저 들으실 곡은 Loving Spoonful이에요. Daydream.

사람 나딸린 레니 크래비츠의 It Ain't Over Until It's Over 이었고요. 러빙 스푼풀의 Daydream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알파벳 L로 시작하는 뮤지션 4953님은 저희 동네요 지금 비가 내리려는지 잔뜩 흐리고 바람 한 점 없이 습합니다. 좋아하는 노래 듣고 싶은 날씨 로렌 우드의 Fallen 이 곡 저도 너무 좋아하고 예전에 아이스크림 광고에 흐르지 않나요? 물론 그 영화 귀여운 여인에서도 흘렀지만 그래서 왠지 이 노래 들어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시는데 6367님은 라이트하우스 패밀리의 하이를 신청하시면서 가사 한 구절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힘을 북돋아 줍니다. 이 멋진 음악과 함께 다시 한번 파이팅 넘치게 에너지를 충전하고 싶습니다. 아쉽고 0809님은 어릴 적 한때 우리 누나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리프 가렛 I was made for dancing 진짜 그때 내한 공연 때 대단했어요 제가 조금 닮은 죄로 좀 인기가 있었죠 저도 하시면서 워낙 꽃미남이니까 8452님은 학생 때 저 레이프 가렛 진짜 찐팬이었습니다 공연도 보러 가고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레이프 가렛 요즘으로 말하면 변우석 씨였어요 하셨는데 변우석 씨 영광인 줄 아세요 메이님은 루더 반드레스의 Dance with my father. 친정 아버지께서 폐암 투병하시다가 3년 고생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막내딸이라 엄청 예뻐하시고 늘 저를 믿어주셨는데 문득 아빠가 보고 싶네요. 어제 요양원에 계신 엄마를 뵙고 왔는데요. 그래 그런지 아빠 생각이 더 납니다. 유난히 아빠와도 잘 맞는 딸이 있어요. 그죠? 또 아빠의 마지막 연인은 딸이라고 하잖아요. 더 생각이 나시는 것 같고 0070 제임스 본드님은 레너드 스키니어즈의 심플맨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커피 쿠폰 일단 전해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알파벳 L로 시작하는 뮤지션 머라이어 박님 라이오넬 리치예요. Say you, say me.

3889번으로 라이오넬 리치의 Say You, Say Me 딱 제가 신청하려 했는데 생각하자마자 나온다고 하셨어요. 머라이어 박님하고 서로 통하셨는데요. 라이오넬 리치의 Say You, Say Me였고요. 또 L로 시작하는 가수 이름도 성도 레오나 루이스의 Better in Time이었습니다. 제재맘님, 오늘 저 깁스 풀고 물리치료 받으러 왔습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하셨는데 아유 얼마나 깁스하신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또 답답하셨을까. 더 더워지기 전에 깁스 푸셔서 다행이고요. 난 몸은 안정, 마음은 흔들흔들. 6367님이 신청하신 곡 라이트하우스 패밀리의 하이 남기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옵니다.

CBS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0: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의 후폭풍에 법조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부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영향을 직접 받은 일부 선거구에서 패한 후보자나 시민단체 등이 선거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직접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소송의 관건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에 달렸는데 한 변호사는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투표 준비 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며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개표가 종료된 오늘 투표용지 부족 상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실한 선거관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관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의 거취까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본부장은 이어 서울 등 핵심 전략 지역과 함께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 등 일부 재보선 지역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승리한 선거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 본부장은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승리한 경기 평택을 재선거와 관련해선 우당인 같은 색깔의 후보 간 경쟁으로 인해 다른 정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양상이 되어 안타깝다며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현명한 국민이라며 정치권 전반의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복원할 것을 엄중하게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은 대통령과 여야 정당 어느 한편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선거로 표출된 국민의 요구와 경고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송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를 개시하고 개표를 중단하지 않으면서 서울시 선관위의 책임을 전가한 중앙선관위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강력한 재발 방지책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시행된 202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영역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보다 쉬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BS 국어 대표 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전반적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 쉽고 작년 6월 모의평가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학교 교육을 통해 대비 가능한 적정 난이도의 문항이 출제됐다고 밝혔습니다. EBS 전체 문항 연계율은 53.3%로 연계 문항은 총 24개였는데 한 교사는 수험생이 느낀 실질적 연계 체감도는 높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은 구름이 많겠고 전남권과 경남권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7.4도, 습도는 60%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5: CBS
6: 안녕하십니까?

0: 한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1: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0: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1: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시투어에서 함께 만들어요.
0: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1: 문의전화 서울 771-1932.
2: 1시 5분입니다.

0: 추억에 남는 영화였어요 하셨는데 벌써 26년 전 영화네요. 그때만 해도 좋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현몽님 또 왕서방님 리앤 라임스의 Can't Fight the Moonlight 해피송 2부 연음곡이었습니다. 1부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좋은 트럭 타볼레님 또0070 제임스 본드님 미사님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2부는 요런 얘기 나눌게요. 나를 과일에 비유하면 여름은 과일의 계절이기도 하죠. 비타민이 팡팡 터지는 과일이 참 풍성한 요즘인데요. 이 과일은 나를 닮았다. 소개해 주시죠. 나를 과일에 비유하면 저는 닮았기도 하다고 믿고 싶고 좀 닮고 싶고 포도고 싶습니다. 포도. 왜 포도는 알날이 좀 너그럽고 푸짐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햇님이들에게 좀더 많이 나눠드리고 싶어서 포도처럼 좀 넉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햇님이들은 어떤 과일에 본인을 비유하시겠어요? 이 과일은 나를 닮았다. 나는 이런 과일이고 싶다.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자, I am ground. 나를 소개하는 겁니다. 과일에 빗대서 우리 햇님이들 스스로를 소개해 주세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1359님, 지수님, 예쁜 티셔츠 하나 장바구니에 넣어뒀는데요. 이 주체할 수 없는 소비 욕망의 손가락을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하시면서. 오죠. 근데 주체하실 생각이 없는 게 같은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손가락은 핑계고. 아니 근데 예쁜 티셔츠, 여름 예쁜 티셔츠 하나로 이 여름이 즐거워질 수 있다면 괜찮은 투자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시원하게 네 곡이 이어졌고요. 린다 조 리조의 You're My First, You're My Last였고요. 또 캔디핑님 라라의 조니 조니, 또 리 마로의 미스터 판타지, 또 오일 탱크님 루브의 트로전 홀스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는 나는 과일이다. 나를 과일로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아, 우리 해피송의 규칙은 아시죠? 마트 가서 시장 가서 과일 코너에 있으면 과일 가게에 있으면 그건 다 과일입니다. 무슨 이거는 야채가 어떠고 채소가 어떠고 이런 거 통하지 않아요. 과일 코너에 있으면 다 과일입니다. 웅이님은 앵두 같은 내 입술... 앵 두근두근한 얘기 두근두근한 얘긴데요. 도미님은 저는 사과한 것 같아요. 얼굴이 매일매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듣는 사과 당황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차례상에 올라가는 어여쁘고 보기 좋은 사과 아닙니까 혹시? 사과 같은 얼굴이라면 되게 건강하고 예쁜 얼굴인 거잖아요. 아, 이거 자화자찬 같고요. 이사이님은 저는 수박입니다. 수박처럼 시원하게 살고 싶어요. 아셨어요? 수박은 또 여름철 대표적으로 물이 많은 과일이잖아요. 여름에 수박 세 쪽 먹고 나면 배도 부르고 세상 부러울 것도 없고 푸짐하고 푸근하고 좋습니다. 릴리님은 옐로우 망고요. 노란 망고. 겉과 속의 색이 똑같고 부드럽고 향긋하죠. 알고 보면 저도 부드러운 여자 같은요. 하셨는데 아 저는 이 노란 망고는 그 향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맛도 좋지만 향과 맛이 좀 다르지 않나요? 저는 향이 더 좋다 생각이 들면서 뭔가 이렇게 고급지고 그윽하다. 또 이게 마냥 부드럽기만 한 과일이 아니라 뼈 때리는 과일이잖아요. 이게 심지 같은 뼈 같은 심지가 있어 잘못 먹다가 아이쿠 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시님, 저는 딱딱이 복숭아입니다. 달고 식감도 있고 속도 알차고 그러고 싶네요. 저도 복숭아 중에 딱딱이 복숭아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그 껍질 안 까고 그냥 깨끗하게 씻어서 아그작 아그작 씹어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요. 오, 1701님. 어제는 선거 방송 시청하느라 잠을 설쳤는데요. 해피송 이후에 잠깐 낮잠을 좀 자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 동생이 의원에 선출돼서 너무 기쁩니다. 음악으로 힐링하고 있고요. 우리 아들 6월 6일에 결혼합니다. 까지 좋은 소식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시면서 저는 딸기입니다. 하셨어요. 중요한 얘기는 나중에 딸기.

딸기 좋아하시나 봐요. 일단 동생분 선출되신 거 너무나 축하드리고 이제 며느님 보시는 거죠? 6월 6일이면 어머나 내일 모레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며느리 딸처럼 대해주시고 기대는 많이 낮춰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축하의 커피 한잔 전합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2부는 나는 과일이다. 나를 과일로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올초울님 심현호님 청하셨어요. 레드 제플린의 Good Times, Bad Times.

시술사님 레벨 42의 Lessons in Love였고요. 제임스 본드님, 미사님, 경숙님, 런너스키냐드의 Simple Man, 또 올초울님, 현호님, 레드제플린의 Good Times, Bad Times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나는 과일이다. 과일 코너에 있으면 나 과일입니다. 우리 존 트로타블레님이 참 외롭다. 그래서 유지수의 해피송을 사랑할 수밖에 하시면서 참외와 수박을 와 과일 천재신데 참 외롭다 그래서 해피송은 사랑할 수밖에 하셨는데 감히 존 트럭 타블라님께 명령을 합니다. 오렌지 수의 팬이 될 것을. 1567님 저는 두리안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첫 만남은 어렵지만 만나고 나면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리안 일단 이름이 예쁘잖아요. 둘이안. 저는 근데 먹어본 적은 없고 본 적은 여러 번인데 왠지 오늘 아니 이번 주말에는 두리안과 교감을 좀 가져와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오늘 보헤미아님 저는 복숭아 같습니다.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하죠 등등 본인을 복숭아에 비유하신 분이 많으셨고 그 가운데 주꾸미님 아 우리 주꾸미님은 그거 아닌가요? 주식으로 대박을 꿈꾸는 뭐 미남이었나? 그러셨는데 저는 한맺힌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 동생 때문에 복숭아를 먹고 깨끗하게 치워도 문고리에 묻은 복숭아 털로 난리가 났던 동생 병원에 가고 그랬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복숭아인데 결혼하고 나서 마구마구 먹을 수 있었네요 하셨어요.

아, 알레르기 때문에 동생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군요. 우리 주식으로 대박을 꿈꾸는 미남님. 복숭아 아니고 복수 아저씨 같습니다. 복수 아저씨. 이제는 나 마음껏 복숭아 먹는다. 2984님은 저는 오미자를 닮은 것 같아요.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다섯 가지를 다 포함하는 오미자. 더위를 상큼하게 날려줄 오미자 화채 같은 접니다. 하셨는데 사미자 씨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사미자 씨 안녕하신 거죠? 7718님은 저는 귤입니다. 귤을 워낙 좋아해서 자타공인 귤톤입니다 하셨는데 아 귤도 좋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기다림의 미양님 레이스 제이 달튼이에요. 블랙 커피.

린다 론스탯, It's So Easy. 찰순 브라워스님, 진원님 신청하셨고요. 또 로보의 A Simple Man, I77님, 또 레이스 제이 달튼의 블랙 커피, 기다림의 미항님 청하셨어요.

1182님이 오랜 지수님 목이 메이셨네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그걸 또 캐치하시고 고맙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 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메이플 피카님, 라라 파비앙, 아다지오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경제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0: 아쉬운 선거 결과에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이번 선거였지만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만하고 무도한 이재명과 민주당에 맞서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일 것이라고 자평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새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친한동훈계와 소장파를 중심으로 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장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천광역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며 인천시의회에서 일당 체제를 굳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의 승리와 함께 인천시의회 지역구의원 39석 가운데 92%에 달하는 36석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비례대표 의석 중 절반인 3석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4년간 활동할 민주당 인천시의원은 전체의 87%에 해당하는 39명에 달합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24석, 민주당이 12석을 차지한 4년 전 지방선거의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후임 총리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가운데 한 명을 발탁하기로 하고 최종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표하고 자리를 떠날 전망이며 뒤를 이어 내각을 통할할 인사로 이들 3명을 염두에 두고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임 발표는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시행된 202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은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EBS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 교사는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작년 수능과 유사한 수준에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출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변별력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교사는 중상위권 학생들을 고루 변별할 수 있는 문항들이 다수 출제됐다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한 문항들이 있어 일부 문항은 까다롭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BS 연계율은 50%였는데 EBS는 공통과목 22번을 초고난도 문항으로 지목했습니다. 재작년 일자리 시장 진입자가 3년 연속 줄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은 규모로 쪼그라들었고 특히 새 취업을 시작하는 청년층에서 감소폭이 컸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일자리 이동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등록 취업자는 총 2,625만 명으로 2023년보다 10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같은 기업체에서 계속 일하는 근로자는 늘었지만 신규 진입자는 전년보다 16만 4천 명 줄어 통계 작성 이래 최소 규모로 줄어들었고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에서 7만 3천 명 줄어 전 연령대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또 등록된 기업이 달라진 이동자 역시 전년보다 10만 3천 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은 늘고 진입이나 이직은 동반 감소해 노동시장 경직성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4도, 습도는 58%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네가 좋아.
2: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 음악 DJ 최강입니다. 6월 9일부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3: 2시 5분입니다.
4: 이봉규의 어떤 가요.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2분기 어떤가요? 이면 첫 번째 트랙 아이오아이였어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부르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인사올립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지금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나기가 내릴 거라고 합니다. 소나기의 특징을 보면 어때요? 갑자기 내리잖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세차게 몰아쳐서 쏟아지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또 그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특징에 기대 보통은 적게 먹었던 사람이 갑자기 한 번에 많이 먹는 식사를 소나기 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봉팔님들은 살며시 갑자기 겪게 된 일 어떤 게 있으신가요? 갑자기 연락 온 친구, 갑자기 생긴 보너스, 갑자기 왕창 나간 목돈, 갑자기 변한 계획, 갑자기 생각난 그 사람, 그 물건 등등 노래 가사의 한 줄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 한 줄 듣고 생각난 봉팔님들의 이야기 봤습니다. 갑자기 듣고 생각난 이야기, 사연과 신청곡 모두 기다립니다. 커피 쿠폰 준비하고 있을게요. 이번 기회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문자 번호 샵 1212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네임보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해 주셨네요. 사업자.

0: 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3: 과식에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4: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6: 참 좋은 여행.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김성재 말하자면 이어서 H.O.T. 빛 재생해 드리고 왔습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2분기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232번님 노안이 갑자기 잘 안 보여요. 유유. 아 최근에 회사에 모 선배가 옆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와서 휴대폰을 보더라고요. 근데 이 선배의 휴대폰에 폰트가 크기가 키워져 있고 휴대폰에 멀찌감치 눈을 살짝 찡그리고 보길래 아, 이 선배도 왔구나.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3232번님도 토닥토닥. 마젠타님 갑자기 봉디가 너무너무 귀여워요. 귀여운 봉디 라디오 뉴스 하실 때 갑자기 목소리 멋짐. 번호 뽑으면 또 나오죠. 그러나 뉴스 할 때의 모습과 또 어떤가요의 모습 실제 모습과 모두 다 다르다. 실제로 보면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수줍어하나 하고. 1312번님은 저는 갑자기 오래전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멸치 많이 넣고 푹 익은 총각김치로 지져주셨던 총각김치 지짐이 너무 먹고 싶은 거 있죠. 제가 비슷하게 따라해봐도요 그 맛이 안 나요. 보고 싶은 우리 할머니. 어떤가요 덕분에 우리 할머니 생각을 했어요. 고마워요 하투. 할머니 손맛. 어느 영상을 보니까 치매에 걸린 아내가 갑자기 잠시 기억이 돌아와서 남편에게 무엇이 먹고 싶냐고 물었고 남편이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김치찌개를 끓여주신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실로 그 김치찌개를 오랜만에 드시고 맛있다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참 이 맛의 추억, 맛의 기억은 오래가는구나라는 거를 그거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할머니 손맛. 어떻게 해도 그 맛이 안 나죠 진짜. 물범택시님은 엘베 탔는데 치킨 냄새 나서 갑자기 주문. 인정. 엘베 탔는데 피자 냄새가 갑자기. 치킨 냄새가 갑자기. 뭐 피문가, 치문가들은 이렇게 엘베 타자마자 냄새가 나면 아 이거 어디 브랜드네 하고 감이 오죠. 3857번님은 야간 근무라 여유로이 쉬다가 갑자기 오이지가 담그고 싶어져서 마트 다녀왔습니다. 지금 소금물 끓이고 있어요. 저는 전통 오이지가 좋더라고요. 오이지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작업 중이신 사진인가 봐요. 이거 AI로 만드신 건가요? 사진이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잘 떨어지게 찍으셨죠? 오, 그리고 이렇게 크게 장독대 같은데 오이지를 담그세요? 와, 한 번에 양을 많이 하시네요. 근데 만드는 법이 오이지 상당히 이지하죠. 매우 이지 오이지. 어때요? 먹으면 텁텁했던 입맛을 깔끔하게 잡아주니까 오이지. 7575번님 전 갑자기 취업했어요. 지원해먹고 까먹고 있었는데 한 달도 더 지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주식으로 까먹은 게 많아서 일을 해야 하는데 유유 힘들어요 유유유. 얼마나 다행입니까? 늦지 않게 그래도 급할 때 이렇게 연락을 줘서. 1312번님, 3857번님, 7575번님 그리고 4884번님까지 저희가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요. 물범택시님의 신청곡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콜라가 부르는 곡이에요. 첫사랑.

노이즈 착각이었고요. 그전구 물범택시님 신청해 주신 콜라의 첫사랑이었습니다. 4884번님 문자 소개해드려요. 오늘 결혼 31주년 맞이하셨답니다. 너무 오래 같이 한 전우회로 사는 부부입니다. 남편에게 케이크라도 하나 살걸 그랬나? 했더니 아, 못하러 그런 거래 이라고 합디다. 대꾸조차 하기 싫더라고요. 그냥 다 에브리싱이 싫어요. 용돈이라도 보내준 애들이 고맙긴 하지만 살가운 멘트도 없고 그냥 그렇네요. 이 나이에 과한 바람일까요? 그러니까 좀 챙겨줍시다. 그래. 케이크가 뭐 작은 거가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케이크 그냥 초라도 켜놓고 같이 축하하면 분위기라도 나잖아요. 그래. 니들이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가고 싶다가도 자려고 누우면은 그게 그렇게 섭섭합니다. 1년에 그냥 딱 하루 있는 건데 내가 뭐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살가운 멘트 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좀 해주면 되지. 아 정말 내가 다 섭섭하네. 3170번님의 갑자기는 이거 정말 소방대원이 출동해야 되는 갑자기입니다. 형광등에서 뱀이 나왔어요. 봉디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이거 뭐 AI로 합성하신 거 아니죠? 갑자기 집 형광등에서 뱀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얼핏 보면은 한 이거 길이 한 50에서 80cm 정도는 될 법한 뱀인데 야 이거 인도나 어디 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 아닌가 싶은데 형광등에서 뱀 나오면 얼마나 놀래요 이거. 어우 비현실적이네요. 제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도. 넘버원님이신데요. 갑자기 사무실 근무 중인데 조퇴 내고 놀러 가고 싶네요. 아, 그냥 나무 그늘 밑에서 하늘이나 올려다보고 싶어요. 우리가 출근해서 요 시간쯤 되면은 진짜 조퇴하고 싶습니다. 대학 시절에 말이죠. 제가 철학 산책이라는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교수님 성함이 저랑 이름이 똑같았어요. 김봉규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독 그 교수님을 좋아했었습니다. 초여름 날이었나? 교수님이 갑자기 야 오늘은 하늘도 청명하고 날이 너무 좋네요. 우리 그냥 오늘은 밖에 나가가지고 저 광장에 앉아서 하늘이나 올려다보면서 수다나 떱시다 해가지고 어디 학교 야외 광장 같은데 뺑 둘러앉아가지고 그냥 시덥잖은 얘기하다가 교수님이 점심시간인데 배고프지 않아요? 짜장면 먹을까? 그러더니 갑자기 짜장면 한 80인분을 그 중국집 다섯 곳에 돌려가지고 시키시더니 탕수육도 먹을래? 탕수육 한 30개. 와, 막 오토바이들이 줄.

오는데 이거 진짜 이거 대학교의 낭만이다. 아, 너무 좋다.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나 똑같이 따라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넘버원님 언제 한번 짜장면 회동 한번 해요. 우리 같이 조퇴하고. 5917번님은 갑자기 띵동 하면서 문자가 와서 보니까 와우, 친구에게 빌려준 돈못 받을 줄 알았는데 거금이 들어왔네요. 뭐제 돈이지만 꽁돈 같아요. 너무 기분 좋고 날아갈 것 같아요. 못 받을 줄 알았던 돈 받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그냥 포기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친구는 의리가 있네요. 끝까지 갚은 거 보니까. 스위트하트님이 봉디 대학가요제 나갔어요? 이게 진짜 갑자기네요. 이번 기회 어떤가요? 들으시는 분들은 보통 그 트리위키 다 검색 한번 해보고 오시던데. 그렇습니다. 네, 대학가요제 본선 무대 나갔었습니다. 이 얘기도 이제 너무 어떤가요? 안에서는 진부한 얘기라 요새는 잘안 하는데 나갔었어요. 네. 그 당시에 MC가 이적과 수지였습니다. 이적과 수지. 수지 옆에 제가 바로 서 있었어요. 수지 옆에 바로 서 있었어요. 이적 옆에 설 수도 있는데 전 수지 옆에 섰어요. 아, 예. 2012년의 일입니다. PD가 또 그래가지고 지금 저 대학가요제 나갔을 때의 곡을 다음 선곡으로 걸어놨는데 이거 안 듣겠습니다. 예. 안 들을게요. 저 부끄러워요. 자꾸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우리 봉팔님, 아까 에픽하이 플라이 듣고 싶다고 하신 분 누구였죠? 플라이, 플라이, 플라이 드릴게요. 플라이.

아이리스님, 갑돌이 사운드의 못난 남자 듣고 이 오빠 뭐야 딱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소림 다 알아요. 저희는 저희 요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떤 곡을 원하시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두 곡 재생해드리고 왔고요. 격조 높은 얼굴님이 다음 미스터 트롯에 얼른 접수하세요. 렛츠 고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처음으로 얘기해봅니다. 예전에 말이죠. 미스터 트롯 2인가? 그때 지원자를 받길래 그 당시에 있던 저희 오피스 장모님과 상의 후에 한번 나가보자. 지금 봉따개 인생 부동산도 있고 이 못난 남자 이력도 있고 또 현직 아나운서고 하니까 아 이거 승산이 있다. 우리가 그 TV에 나와

가지고 한 30초 만이라도 어떤가요? 홍보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더 우리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전략으로 열심히 그때 준비해가지고 그 서류를 보냈는데 서류에서 떨어졌어요. 그대로는 지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근데 그때 보니까 이게 그 TV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끼도 많고 노래도 너무나 잘하시고 하니까 서류에서 탈락한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거니까요. 뭐 아쉽긴 하지만 뭐 저는 돌아올 곳이 있잖아요. 우리 봉팔님들 곁으로. 커피광님이신데요. 고등학교 때 엄청 단짝인 친구가 있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어찌저찌 하다가 연락이 끊겼는데 TV를 보는데 여성 농부라고 TV에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교편을 잡고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시골에서 혼자 농사를 짓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회에 연락이 돼서 잘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진짜 신기하죠? 지인이 갑자기 TV 나오면. 예전에 친했었는데 연락 이렇게 끊기고 연락할 방법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인연이 닿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쵸? 바나나 우유님은 어제 쉬려고 했는데 전날 급작스레 드라마 촬영팀 단체가 들어와서 어제 땀쏙 뺐네요. 오, 운영하시는 곳에 드라마 촬영팀이었어요? 거기 어디예요? 어떤 드라마였어요? 그냥 궁금하네요. 형광등에 뱀 나왔다는 봉팔님. 후기가 도착했네. 왜 뱀이 나왔냐? 주택 1층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셨대요. 3170번님이. 근데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신랑이 주방 집게로 잡았어요. 와.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어디, 숨은 고수 찾을 것 같아요. 동네에서. 어떻게 주방 집게로 뱀을 잡아요? 독이 있는 뱀은 아니었나요? 그냥 우리가 일단 무섭잖아요. 남편분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놀란 가슴 진정용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레몬님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악뮤의 곡, Happy Bless You.

잔나비 투게더까지 듣고 왔고요. A면 마지막 트랙 열혈 봉팡이 열혈 봉파리님의 신청곡이에요. 캔디맨 준비했습니다. 일기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올게요.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박 당선인은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최고위원을 지냈고 12.3 내란 사태 상황에선 원내대표를 맡아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박 당선인은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100일 프로젝트 추진과 인천 성장 전략을 약속했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인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김남준 후보가 각각 연수갑과 계양을에서 나란히 당선됐습니다. 송 당선인은 6선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복귀하게 됐고 김 당선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계양을의 바통을

0: 이어받게 됐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인천시장 탈환에 이어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석권하며 인천에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6.3 지방선거 인천시 교육감 선거에선 진보 성향의 도성훈 후보가 초접전 끝에 인천 첫 직선제 3선 교육감에 올랐습니다.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가 무산된 가운데 치러진 3파전에서 도 후보는 보수 성향 이대형 후보의 막판 추격을 따돌리고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도 당선인은 지난 임기 핵심 정책인 읽기, 걷기, 쓰기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 성공시대 완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중하위권의 강세 흐름 속에 2주째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고 전세는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누적 상승률이 작년의 6배에 육박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직전주 대비 평균 0.25%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동대문구, 성동구, 강북구, 성북구, 중구, 강서구, 영등포구가 강세를 보였고 강남 3구도 상승폭을 유지하거나 소폭 올랐고 강동구도 상승률이 커졌습니다. 경기 남부권의 반도체 배후지인 용인시 기흥구와 수원시 영통구, 화성시 동탄구의 상승률이 가파르게 커졌고 광명시, 성남시, 수정구 등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자체 인공부화한 어린 주꾸미 3만 마리를 화성과 안산 연안에 방류합니다. 방류 개체는 전염병 검사를 마쳤고 은신처 적응 훈련을 거쳐 생존율을 높였습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주꾸미 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공동체 문화와 관리가 우수한 모범 상생관리단지를 오는 7월까지 모집합니다. 도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평가해 규모별 3개 그룹에서 모두 9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6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2: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이순환 우수 제품.
4: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무상 방문 수거.
4: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4: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9: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에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10: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9: 이 무브 이 텐션 이 리듬과 함께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4367번님, 봉디 맞죠? 내 사랑님, 와우, 봉디가 부르는 줄 음성이 비슷합니다요. 저 절대 아니에요. 전 이렇게 노래 못합니다. 인절미님 신청해 주신 이준영이 부른 널 그리며 재생해 드렸습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시작합니다. 접속 체크로 들어갈 텐데요. 사실 이건 자랑할 게 아니긴 한데 오늘 피곤을 호소하는 봉팔님들 A면부터 너무나 많습니다. 피로하다는 봉팔님들 계시죠? 장국 피곤자랑! 내가 제일 피곤해. 100점 만점에 내 피곤 점수 몇 점인지 무엇 때문에 그토록 피곤한지 접속 체크와 함께 보내주세요. 피곤 점수 그리고 이유 두 가지 접속 체크로 보내봅니다. 나는 너무 피곤해서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그냥 접속 체크 건너뛰세요. 그냥 주무세요.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접속 체크 우물정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바보답 바보답 샤비엘 Tell me, tell me. Oh, yeah.

집에 와서 낮잠 쉬는 시간 후 밤잠을 설치 듯 린정. 저와 함께 서울대에서 열심히 노시고 낮잠 3시간 잤으면은 반짝 못 잘만하죠. 그래도 저와 함께 행복한 척 쌓고 왔잖아요. 어제 아이 쇼핑으로 피곤도 높아진 올드 재즈님도 저울에 앉아 머리 감다 불쑥 일어나다 허리핀 끝에서 몸과 마음이 쭈글쭈글 흑백 사진님도 괜찮으신가요? 왜 쪼그리 앉아서 머리 감았어요? 내가 제일 피곤해요. 어느새 주기가 돼버린 딸이 완전 다른 딸이 돼버렸어요. 일일 일싸움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체리체리님께 응원해 박수. 아까 이면에서 뱀 나왔다고 한 뽕팔님, 뱀 나와서 잠 3시간도 못 자고 딸기 포장 중. 딸기 포장하다 또 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학교 방송 보느라 잠을 못 잤더니 너무 피곤합니다. 꼬꼬마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어떤 가요는 달려갑니다. 누가 우리 레몬님의 단잠을 방해했어요? 누구더냐? 누가 단잠을 깨웠더냐? 목이요.

반정상 생각하시죠? 이제 금술레스키린 장필치 5번님 피곤 점수 100점 만점에 200점 경찰 남편 휴일에도 출근이라 애 둘 독방 육아 있어요 딸내미는 소리 지르고 떼부리고 아들은 끊임없이 옆에서 말 걸고 귀에서 피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귀에서 좀 피가 났을 겁니다 면봉으로 한번 찔러보세요 3775번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각성해서 우리 애들 챙기는 걸로 진우션입니다 말해줘 어제 투표 4호분 또 아르바이트 다녀오신 엄마는 강하다님도 어제 하루종일 알바하고 오늘 오전에 또 평소에 알바하던 곳까지 다녀오시고 피곤할 만하시네요 엄마는 강하다

강아지 혼자 못 가나요? 여인 스케치님 이건 점수 100점 만점에 100점. 목요일마다 저는 피곤합니다. 나는 솔로 보고 자야 했어요. 루시님 본방 말고 OTT로 사수 왔어요.

진우션이었습니다. 말해줘.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근데 나는 솔로가 진짜 그렇게 재밌어요? 몇 시부터 하나요? 나는 솔로가. S사에서 본방을 챙겨주시는 거죠? 아, 밤 10시 30분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납니까? 요 프로그램이 러닝타임이 얼마나 되죠? 아, 12시 거의 다 돼서 끝나요. 요거 보고 자면 다음날 피곤하긴 하겠네요. 그리고 이거 볼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흥분도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새벽 1시쯤 또 주무시겠습니다. 요즘 돌싱 특집 시작했어요. 여기에 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남자 여자의 이름이 항상 막 정해져 있잖아요. 맞나요? 항상 고정된 이름이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름이 공개되는 시스템인 거죠. 남자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영숙이가 있어요. 남자 이름에 영수, 영호, 광수, 영철. 그럼 우리 나는 솔로 보시는 봉팔님들께서 만약에 이봉규가 나간다 그럼 어떤 이름이 어울리는 거예요? 한번 요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 크크님, 나는 솔로는 연애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간 다큐멘터리입니다. 만약에 제가 나가면은 그 프로그램 내에 어떤 이름이 어울리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의 이미지를 나소를 통해 파악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PD는 제가 약간 영철상이라고 하는데 뭔가 말해줘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영철상. 영철 씨는 어떤 느낌인 거죠?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이구동성 하고 옵니다. 한 마음 한 목소리보다는 누군가 은이탈을 해줘야 누군가 불협화음을 내줘야 정답에 가까워지는 시간 추억이 방울방울 이구동성 퀴즈.

0: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셔봐요. 먼저 선생님을 기다리는 봉팔인들 참 많으세요. 오늘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라봉쌤 안녕하세요.
1: 처음엔 당황스럽지만 알면 알

0: 네, 다음은 우리의 고민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우리 허리케인 봉쌤. 오늘도 제 고민을 들어주러 오셨나요?
1: 그렇습니다. 한때는 제가 우리 봉팔님들의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해드리곤 했었는데 우리 봉팔님들 평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허리케인 봉입니다.
0: 마지막으로 모르는 노래가 없는 봉진모쌤 안녕하십니까? 한때 숨은 명곡을 열심히 발굴했었죠. 요새도 발굴 중입니다만 봉팔님들의 취향과 맞을지 모르겠군요. 안녕하세요. 봉진모입니다. 네, 이구동성. 이 한 음절을 외쳐주시기 위해 부지런히 오늘도 남아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은 추억의 이구동성 퀴즈 시간입니다. 잠시 후 세 분이 한 단어를 세 음절로 나눠서 동시에 외쳐주실 거예요. 그 소리를 잘 듣고 어떤 단어인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 분이 한 음절씩 외치세요. 한 단어입니다. 세 음절 한 단어.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자, 그럼 추억이 방울방울 이구동성 퀴즈. 오늘의 문제 1단계

0: 들어볼게요.
1: 이야.
0: 아, 오늘 허리케인 봉쌤 목소리가 잘 들려요. 저 불렀나요? 허리케인 봉쌤? 허리케인 봉쌤 저 불렀어요? 1단계 다시 외쳐주세요. 아, 정말. 세 분. 세 분 대답하세요. 세 분.
2: 나.
3: 나.
0: 나! 제가 외쳐주세요 하면 그때 외치라고요. 이거 지금 저희 호흡을 맞춘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게 호흡이 안 맞습니까? 세 분. 좀 반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요. 자, 1단계 세 분 다시 외쳐주십시오. 시작!
1: 이야.
0: 그래요. 뭔가 들리네요. 한 글자는 확실히 들려요. 허리케인 봉쌤 거. 정답 캐치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고요. 2단계 두 번 연속으로 들어보고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오늘의 정답 확인해봅니다.
3: 이야. 이야.

자, 우리 08님들 생각보다 지금 정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2단계 쉽다고 생각했는데 2단계 일단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피광통키 볼륨을 잠깐 낮추고 세 분 크게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세 분 외쳐주세요. 이야. 자, 초성 힌트까지 깔끔하게 제공해드립니다. 세 글자 비읍 이응 기억. 비읍 이응 기억. 부으 그에요.

0: 네, 서연이었습니다. 비광 통키의 그중국 박상민이었죠. 너에게 가는 길이었어요. 조기 방울방울 이구동성 퀴즈 먼저 세 분이 다시 한번 오늘의 문제를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많이 부탁드리죠. 좀 양해 바랄게요. 세 분. 자, 외쳐주세요.
1: 이야.
0: 네, 고맙습니다. 스위트하트님 호영. 호영. 호영은 뭐예요? 5610번님 현충일. 뼈끼님은 여호르. 초밥공주님 엄홍길 선생님인가? 다미님 홍명보 감독. 홍명보. 그래요? 루시님 강백호. 호가 많이 들리셨나 봐요. 호. 호. 호 발음이 들려요 오늘. 다시 들어볼까요?
1: 이야.
0: 755번님 베이글. 0359번님 박인규. 박인규가 누구예요? 박인규 씨가 누구죠? 아, 검색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뜹니다. 예. 저는 근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박인규님 중에. 어쨌든 저와 같은 규라인 박인규님 응원합니다. 숙취아님 만추님 발가락. 발가락 거의 다 왔어요. 발가락 왔고 5805번님 야광봉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왔어요. 755번님 야홍. 야홍. 조지혜님 봉야호. 봉야호. 야호. 뭐야호. 자. 오늘 정답 세 분 천천히 외쳐주십시오.
2: 발.
1: 야.
2: 구.
0: 오늘의 정답은 발야구였습니다. 발야구. 어릴 적에 많이 했었죠.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발야구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발야구를 해본 적이 없네요. 오늘 정답이었고요. 8114번님 정답 맞춰주시면서 봉디는 낯솔 나간다면 광수. 광수가 어울린대요. 스마트하지만 독특한 캐릭터. 많은 분들이 광수가 좀 어울린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저를 잘 모르

미치네요 아직까지는. 저 가면은 아마 많이 편집될 거예요. 제 분량은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소심하고 좀 소극적이고 잘 삐치고 잘 들이대지 못하는 성격이라 아마 나가면은 안쓰러워하면서 보는 캐릭터이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영호가 맞답니다. 우리 작가님이. 영호. 영호. 영호일 것 같아요. 그래요. 저 이미지가 그렇군요. 정답 맞춰주신 봉팔님들 감사드리고요. 커피 쿠폰 방송 끝나기 전까지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 노래예요. Wonder Girls, Why So Lonely.

빛나는 나주로 만들어줍니다. 리세라핌 그 전 곡 Come Over였고요. 앞선 곡은 Wonderwall's Why So Lonely였어요. 이번 게 어떤가요? 비면 함께 해보겠습니다. 9115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봉디 우리 매실 어때요? 오늘 빡세게 일하고 어떤가요?랑 집으로 그그싱. 9115번님은 매실 농장을 운영하시나 봅니다. 작년에 또 이 농장이 방송을 탔나 봐요. 그때 방송하는 모든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문득 나네요. 아, 저는 편하게 일해요. 저는 힘들게 일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그냥 입만 놀리고 있잖아요. 저는 편합니다. 예. 다른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대충 봐도 우리 9115번님 보내주신 매실 알이 얼마나 실한지를 알 수 있어요. 아우 좋네요. 저는 매실이 아니라 사과인 줄 알았어요. 녹색 사과.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저도 주문하겠습니다. 9115번님. 주문 방법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희 집도 매실청을 쓰거든요. 3129번님은 10년 전에 충치 치료하고 씌웠는데 그게 갑자기 싫어서 치과 방문했더니 속에 충치라고 잘라내고 두두두두두 뜯어내고 치료하고 다시 해야 한다고 해서 갑자기 3개월 100만 원 카드 썼네요. 아, 이거 뼈 아픕니다. 근데 100만 원이나 들어요. 한두 개가 아닌가 보네요. 진짜 치과에 돈 쓰는 게 제일 아프죠. 그렇죠? 치카치카 분명 잘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큰 돈 안 나가게 하려고 치실도 열심히 했는데 참 충치라는 게 그래요. 이왕 결제한 거 시원하게 치료하시고 예전처럼 편하게 드시죠. 그 치아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김광진 듣겠습니다. 예, 편지.

기나긴 봉팔 침묵은 내 이별로 받아두겠소. 좋은 프로 만나시오. 진정 행복하길 바라겠소. 갈 땐 가더라도 오늘 이 텐션은 가져가시오.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0: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 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V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5: TVX.
6: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7: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8: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번 게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 전람회 취중 진담입니다.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가구 LG가전 제품 최대 70% 할인 혜택과 행사 기간 내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께는 선풍기 400대, 계란찜기 400개 등 푸짐한 경품 추첨 기회까지 드립니다. 6월 18일부터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3: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당선된 분들의 축하를 드리고 아쉬운 결과를 안게 된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속 정당의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국민 통합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에 허점이 발생한 점에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선관위를 질타하고 국민의 참정권이 한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긴급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것이 바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거관리 절차와 규정에 대한 제도적 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앙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과 서울시 선관위 오인석 선관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당선인 중 3명은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감 당선인의 평균 연령은 63세, 평균 재산은 33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후보자 자료를 보면 진보 성향의 조용식 울산교육감 당선인은 전과 3건을 신고했습니다. 조 당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진보 성향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기부금품법 위반 등 전과 2건을 신고했으며, 진보 성향 김석준 부산교육감 당선인도 전과 1건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4천여 명을 단속해 260여 명을 송치했고, 검찰은 전담수사반을 꾸려 접수된 사건 내용과 기록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 선거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 범죄를 단속한 결과 4,191명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265명을 송치했고, 구속인원은 8명입니다.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내일 오후 한국에 입국해 나흘간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회동하고 게임업계, 인공지능 로봇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는 등 광폭 행보에 나섭니다. 황 CEO는 내일 저녁 서울 성수동의 한 삼겹살 음식점을 방문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5도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갯벌의 신사 검은 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6: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묶어둔 감정이라도 현실적인 결핍 앞에선 허무하게 매듭이 풀려버리곤 합니다. 우정도 사랑도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한 신뢰마저도 현실 앞에서 변해버릴 때 세상이 이런 건가 싶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이 끝까지 변치 않고 지켜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샌디 로퍼예요. Money changes everything.

샌디 로퍼의 Money Changes Everything, Like Hip 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Hip Hop 하유진입니다. 갱스브루님이 오늘 첫 곡부터 아주 좋아하는 노래예요. 신디 로퍼 데뷔 앨범에 수록된 노래는 다 좋아요 하셨고, 서대문 꿀주먹님은 그 당시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신디 로퍼 1집 들었었어요 하셨어요. 아, 추억의 노래 함께 즐겁게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해 주시니까 좋네요. 엘리츄님은 끝까지 지켜야만 하는 건 바로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 뭐, 이 사랑을 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건 사랑. 그림자님이 하디 오늘 목소리가 좀 피곤한 목소리인데요. 쉬엄쉬엄 헤이유 하셨는데요. 약간 그런가요? 괜찮은데? 어제 또 잘 자고 막 이래가지고. 저에게 지켜야 하는 건

0: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유진의 Like Pop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AI가 다

헐 였고요. CBS 뮤직 차트 37위 아바의 댄싱 퀸이었습니다. 물범 택시님이 목동의 댄싱 퀸 하효진 보라로 춤을 보여달라. 예? 목동의 댄싱 퀸이란 이 이름은 도대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붙은 건가요? 보라는 하고 싶긴 한데요. 춤을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경수님이 너무 더운데 댄싱킹 노래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들썩하니까 땀이 더 흐르네요. 모르겠다. 냉커피 한잔 해야겠다. 이 기회에 잠시 휴식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날이 오늘 더워가지고 이참에 또 잠깐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엄청 덥거나 아니면 소나기가 왕 퍼붓거나 그런 것 같아요. 옥수토박이님, 세찬 소나기가 한 차례 퍼부었습니다 하셨고, 6679님은 소나기가 신나게 쏟아붓다가 멈췄다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하굣길에 소나기 맞으면서 물텀벙 놀이 하던 거 생각나요. 하디님 이런 추억 있어요? 하셨는데요. 오, 저는 이런 추억은 없고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가잖아요.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한 1학년? 이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비 와서 이제 우산을 쓰고 가는데 짓궂은 그 남자 친구들 있죠. 막 이렇게 우산을 갖다가 이렇게 퍽퍽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너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비 오는데 퍽퍽 치니까 우산 망가질 것 같아서 끼악 하면서 막 도망갔는데 그러면 더 즐거워가지고 막 재밌으니까 그 반응이 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우산에 이제 구멍 뚫려가지고 울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나네요. 저랑 제 친구랑 뭐 둘 다 당해가지고 이러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인데요. 5702님이 오늘 저희 딸 고3 6월 모의고사 보는 날이에요. 오늘 시험은 정말 정말 중요한 모의고사라서 잘 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하던데 건강 잘 챙기고 끝까지 파이팅! 사랑해! 하셨습니다. 6월 모의고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고3 학생들이 이제 9월 달이 되면 수시 원서 접수를 하잖아요. 그 원서를 접수하는 데 있어서 무한정 접수하는 게 아니라 6개인가요? 저는 총 6장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어느 정도 합격선인지 어느 정도의 레벨의 학교를 쓸 수 있는지 이 점수를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6월 모의고사가 중요한 지표가 되곤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많이들 떨려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5702님의 우리 따님. 파이팅 파이팅 라이키팝이 응원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모의고사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진짜는 당일이니까요. 너무 막 일희일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전해주고 싶네요. 창수님의 신청곡이에요. 칼라 브루니의 You Belong to Me 그리고 애틀랜틱 스타입니다. Secret Lovers.

하유진의 Like It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튜 와일더의 Bring My Stride였고요. Dan Fogelberg의 Language of Love 함께 들었어요. 2850님이 뭔가 약간 조금 옛날 팝 같은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좋다 요런 느낌이면 광부 작가님 픽 팝송이더라고요. 이 곡도 왠지 우리 광부 작가님 픽 팝송 같아요. 맞나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라이키팝의 이 음악들은 광부 작가님, 우리 소 작가님의 픽이에요. 마음에 들어 하신다니 너무 좋네요. 왜 광부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소 작가님이요. 팝의 그 광산 있잖아요. 엄청나게 거대한 팝의 광산에서 그렇게 또 보석 같은 곡들을 캐오셔가지고 우리 라이커님들이 광부라고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너무 좋죠? 1435님 4시가 좀 넘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어제 너무 먹어서 그럴까요? 라고 이거 약간 일리 있지 않아요? 되게 논리적인 추론인 것 같아요. 원래 이 시간은 배가 고픈 시간도 맞는데 유독 더 배가 고프다. 어제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위가 좀 늘어나서 오늘 조금 먹으니까 배가 고픈 거죠. 오! 이 추론 괜찮은데요? 얼른 뭐 간식이라도 좀 드셔야 되지 않나요? 1497님. 오늘 큰딸아이가 초등학교 졸업사진 찍는다고 했어요. 사진 찍은 거 선생님이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근데 좀 웃긴 게 쿠땡에서 티셔츠 사입혔거든요. 반 친구들 3명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네요 하셨어요. 아 귀여워. 너무 귀엽겠다. 초등학교 졸업사진 언제적 기억도 안 나요. 저는 진짜 중학교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고등학교는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사진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얼마나 귀여울까. 아 근데 약간 그 뭉클한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와 언제 커서 졸업이라니 요런 기분. 근데 이거 나중에 보면 추억일걸요? 옷이 똑같은 게 세 명이나 똑같은 거 입으면 진짜 추억이겠다. 아, 너무너무 축하해요. 졸업사진을 벌써 찍는군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딱 이맘때쯤에 졸업사진 찍고 나중에 이제 졸업앨범을 봤죠. 그래서 추운 겨울에 졸업식을 하는데 사진을 펼쳐보면 뭐 반소매 입고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아 맞다 여러분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수요일에 찾아오는 차트 복권 다음 주 수요일에 차트 복권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냥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내일 금요일에 차트 복권으로 조금 당겨와서 하겠습니다. 깜짝 차트 복권이에요. 여러분 오늘 안내를 들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차트 복권 내일 하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제임스 블런트입니다. You're so beautiful. 그리고 CBS 뮤직 차트 38위 로보의 스토니.

조안 오스본의 루미나였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여러분! 참고로 차트 복권 다음 주 수요일이 아닌 바로 내일 찾아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라이키팝 오늘 끝곡 지금 흐르고 있어요. 준호맘님이 피보 브라이슨 노래 한 곡 들어야 하는데 하셨어요. 마침 또 준비를 했습니다. 조정희님과 조윤지님이 청해 주셨네요. 셀린 디온과 피보 브라이슨이 함께한 뷰티 앤 더 비스트 띄워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포근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SBS
1: 일본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더위가 주춤하면서 서울은 현재 27도 가까운 기온입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지면서 다소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일교차가 크고 낮에는 오늘과 비슷한 수온주를 나타내겠습니다. 서울 지방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 18도, 한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되는데요. 그 밖의 지역 아침 기온도 대부분 20도를 밑돌면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24도에서 29도의 분포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포항과 울산 등 일부 동해안은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고 강원도와 충북 지역은 최대 8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0: 건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6: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5: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7: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1: CBS 경제 연구실.
12: CBS 경제연구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경제학자 홍종호입니다. 우주를 승부처로 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우주의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우주 패권 전쟁, 그 전초전은 에너지 기술 개발 속도전이 될 텐데요. 지난주 뜨거웠던 우주 개발 관련 소식 정리해드리고요.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 3,200만 마리의 모기를 푸는 구글의 계획, 그리고 뜨거운 기후가 변수를 만든 테니스 프랑스 오픈 이야기까지 주간기후 브리핑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13: 잘 돌아갑니다.
14: 잘 돌아갑니다.
15: 잘 돌아갑니다.
1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7: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의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8: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O.
19: 행복 짓는 건설금융 K-PINCO. 믿음 쌓는 건설금융 K-PINCO.
18: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9: 전문건설 공제조합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아,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5: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CBS 정책부 최소연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2030년대 에너지 패권 승부처는 달.
5: 예, 미래의 패권 경쟁 무대가 지구가 아닌 우주다. 달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거죠. 지난주 우주 관련 뉴스가 많았는데 하나씩 살펴볼까요?
6: 네. 지난주에 우주가 그야말로 핫했습니다. 네. 예, 미국과 중국이 달 탐사 프로젝트를 두고 경쟁하면서인데요. 일단 중국부터 볼게요. 5월 25일 이제 중국의 유인 우주선 선저우 23호가 발사돼서 텐궁 우주정거장의 이 핵심 모듈 텐하에 무사히 도킹했다.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선저우 23호 타고 간 우주 비행사 3명이 이제 그동안 텐궁에 무려 210일간 체류해온 이제 앞서간 선저우 21호 우주 비행사 3명이랑 교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교대해서 새롭게 임무 들어가는 비행사 중에 한 명은 무려 1년간 우주에 머물 예정이라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대한 선저우 21호 비행사들은 5월 29일 지구로 무사 귀환했습니다.
5: 네, 210일 7개월 머물렀고 예. 이번에 가면 1년까지 머문다. 네. 우주비행사의 체류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6: 네. 그래서 더 주목된 네. 소식이었어요. 자, 이 떠들썩한 발표 나오고 다음 날인 5월 26일에 이제 미 항공우주국 나사도 여기 질세라 달 남극기지 건설 계획의 첫 단계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자, 나사에 의하면 올해 세 차례 미션이 계획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미션 문베이스 1 이게 달 남극의 셰클턴 분화구로 무인 화물 달 착륙선을 보내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건데요. 뭐 보내면서 연구도 하고 해요. 근데 그 수행업체로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을 선정해서 시장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5: 네, 사실 아마존이 처음에 책을 온라인으로 판매해 배달 사업이었잖아요. 이제 네. 이제 달까지 배달하겠다. 뭐 이런 것 같네요. 예. 보니까.
6: 예, 일단 아르테미스 달 탐사 프로젝트 하면 청취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50년 만에 인류를 달에 다시 보내고 달에 연구기지를 건설하는 나사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가장 최근까지 진행된 게 아르테미스 2호예요. 이제 우주비행사 4명을 싣고 가서 뭐 달 착륙까지는 안 했는데 달 궤도를 비행하고 발사 열흘 만에 무사히 돌아온 게 올해 4월의 일입니다.
5: 맞아요.
6: 자, 그리고 아르테미스 3호는 이제 원래 올해 하려고 했지만 이제 내년으로 미뤄져서 내년에 발사된 다음에 지구 궤도에서 이번에는 우주비행사들이 실린 오리온 캡슐, 유인 캡슐을 유인 달 착륙선이랑 도킹하는 그런 미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게 성공하면 마침내 아르테미스 4호랑 5호는 2028년에 연달아 발사돼서 실제 우주비행사가 달 표면에 발을 내딛는 달 착륙을 두 차례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사용할 유인 달 착륙선을 놓고 지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랑 블루오리진이 경쟁 중이었기 때문에요. 이번 발표로 균형추가 머스크에서 베이조스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펼쳐졌어요.
5: 그런데 이 와중에 폭발 사고. 터진 거죠.
6: 그렇습니다. 나사 발표 있고 불과 이틀 만인 5월 28일 나온 소식이었어요. 블루오리진의 대형 로켓 뉴글렌이 플로리다에서 시험 발사 도중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뉴글렌은 무인 달 착륙선 시험 발사 도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다행히 이게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문제는 발사대가 손상된 겁니다. 블루오리진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관련해서 되게 여러 건의 사업을 수주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고로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2032년에 달 남극기지 건설 이거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제러드 아이작먼 나사 국장이 언론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에 CNBC 인터뷰 통해서

0: 블루 오리진의 손상된 로켓 발사 시설이 복구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발사체는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를 쓰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올해 이제 블루 오리진이 맡기로 했던 문베이스 원 미션, 그러니까 무인 화물 달 착륙선 블루문 마크원 인듀어런스, 이게 그 블루 오리진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달 착륙선 네. 프로토타입인데 이걸 보내는 걸 스페이스X의 발사대에서 스페이스X의 로켓으로 쏘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1: 예, 나사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 같은데 네. 최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 결국 스페이스X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중심축이 옮겨가는 것 같아요.
0: 네. 일단 뭐 아직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돼서 네. 뭐 관련해서 추후에 확정 발표가 따로 있긴 할 건데요. 일단 대형 발사체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스페이스X랑 블루 오리진 뿐이기 때문에 뭐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블루 오리진은 발사된 재건 계획을 수립한다고 발표는 했는데요. 이거 재건하려면 적어도 2028년. 까지 이렇게 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나사 국장도 보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남은 아르테미스 3호, 4호, 5호 프로젝트 모두 스페이스X 독점 구조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는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X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사실은 둘 중에 하나라도 되라. 이게 경쟁이랑 협업을 같이 하면서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나사의 양 날개 중에 하나의 날개를 잃게 되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사실 우주 사업하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관심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기업도 있잖아요.
0: 네.
1: 실제로 지난 6월 1일이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상당히 소식이 주목을 받았어요. 한화 사고는 회사 직원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한 안타까운 인명 피해로 이제 이어졌죠. 이 자리를 빌려서 숨진 분들의 안식을 이제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 미래를 위한 공격적인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거대 사업들, 특히 우주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은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런 네. 것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우주를 승부처로 하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 굉장히 가열돼 있어요.
0: 네.
1: 양쪽 다 지금 질세라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 승부의 핵심도 결국은 에너지다. 왜냐하면 유인 우주인이 가서 거기에서 뭔가 공간에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0: 맞아요.
1: 기지를 건설하는 거 아니고
0: 맞아요.
1: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0: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나사 계획을 예로 보면은 달 남극 지역에 이제 달 기지 문 베이스 건설해서 결국에 2032년 이후에는요 달에서 인간이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현지 자원도 또 활용을 하고
1: 그래요.
0: 더 많은 연구와 실험을 수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현지에서 뭐 필수 시설을 가동할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지구에서 화석 연료를 퍼 나르는 것만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주 경쟁에 참여 중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공언하고 나선 게 우주 핵발전입니다.
1: 네.
0: 물론 이게 나사의 사업 계획에는 보니까 태양광 발전과 발전량 증대 이런 계획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달이랑 지구의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매일 해가 뜨고 지는데 달은 2주 동안 햇빛을 받고 2주간은 어둠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에서의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 저장 장치 이용 능력을 진짜 극대화해야 되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날씨나 햇빛에 관계없이 그냥 지속적인 핵 분열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핵발전이 대안으로 꼽히는 거예요.
1: 네.
0: 미국 정부랑 나사의 달 표면 원자로 설치 목표 시기가요. 가까워요. 2030년입니다.
1: 네.
0: 그래서 2028년까지 달 궤도에 배치할 수 있는 그 약간 달 전용 저출력 원자로 시제품을 개발을 하고 이걸 실제 달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1: 시제품 개발까지 2년 남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에 설치한다. 아마 규모는 별로 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고요.
0: 네.
1: 이 촉박하기도 해요. 아무리 규모가 작더라도.
0: 네.
1: 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0: 가능할지 아닐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만
1: 네.
0: 일단 시간을 그렇게 잡은 이유가 있어요.
1: 네.
0: 왜냐하면 러시아랑 중국이 지금 국제 달 연구기지 건설 프로젝트에 협력을 하고 있는데 2035년까지 달에 원자로를 설치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거보다 좀 빨리 하고 싶으니까 2030년?
1: 그래요.
0: 그리고 뭐 이제 트럼프 임기
1: 네.
0: 뭐 이런 걸 생각한 것 같기도 해요. 결국에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이 예전에 우주에서 군사 뭐 전략 경쟁 벌이면서 패권 다툼
1: 그럼요.
0: 했던 것처럼 이제는 미국이랑 중국이 달 유인기지 건설이라는 목표로 좀 패권 다툼을 벌이고 러시아가 중국과 협력하면서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목표 시기에 대해서 사실 미국의 전문가들도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서 시기는 좀 늦춰질 것처럼 보이긴 해요.
1: 거대 국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0: 먼저 발표를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0: 하여튼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좀 이게 실체가 드러나야 하겠지만 규모는 안 클 것 같고 이거를 통으로 다 만들어서 싣고 가는 건지 아니면 부품을 가져가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거죠. 이런 것도 약간 궁금하긴 해요.
1: 보니까 현장에서 바로 돌릴 수만 있게 다 세팅을 해서 가져가고 그거를
0: 그러니까 규모가 이제 우주선에 들어가야 되니까 클 수는 없겠죠.
1: 네.
0: 자. 그런데 또 핵발전 하면 아무래도 위험성 뭐 지구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강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우주인들이 생활을 하게 된다면 또 만약에 안전 문제가 생기면 위협이 될 테니까요.
1: 맞아요. 허프 소장에 따르면 일단 원자로를 달에 보내서 설치하고 가동할 때까지는 그렇게 위험한 절차는 없다고 해요.
0: 네.
1: 그러니까 농축우라늄은 이제 핵 분열 생성물로 변하면서 방사능을 많이 띠게 되기 때문에 사용 후 핵연료는 위험해도 사용 전 핵연료는 이제 방사능 위험을 별로 초래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달에서 핵발전소가 돌아가다가 사고가 날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미소가 우주 패권 경쟁 벌일 때도요. 우주 핵발전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원자로까지는 아니고 진짜 핵전지 수준의 소형 발전기예요. 뭐 찾아보니까 뭐 600와트, 뭐 5킬로와트 뭐 이러더라고요.
0: 예.
1: 미국이 1965년에 최초로 발사한 우주용 원자로가 딱 이 600와트 규모인데 43일 정도 가동되다가 전압 조절기가 고장났다고 해요. 근데 이거 지금도 지구 궤도를 떠돌고 있다고 하고요.
0: 이른바 우주 쓰레기죠.
1: 그렇습니다. 네. 그 소련은 진짜 20개가 넘는 원자로를 지구 대기권 밖으로 발사를 해서 떠도는 게 좀 많대요. 특히 소련의 우주선 코스모스 954에 실렸던 원자로가요. 1977년 9월에 발사된 뒤에 궤도에서 이제 가동을 했는데 이 코스모스호가 한 3개월 정도 만에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소련 엔지니어들이 코스모스호 지구로 추락하기 전에 원자로를 좀 분리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대로 캐나다 북부에 정말 광범위하게 파편이 흩어져서 방사성 물질을 뿜어낸 되게 끔찍한 사고로 남았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게 달은 표면 온도가 낮에는요. 최고 121도까지 올라갔다가 밤에는 마이너스 94도까지 떨어지는 아주 극한의 기온 변화를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지구의 지각 변동인 이 지진보다 훨씬 더 특이한 지각 변동인 월진이 자주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달에서의 핵발전이 잘못하면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달 기지 건설 관련해서 패권 다툼에서도 우리가 원자력이냐 태양광이냐 이런 에너지 기술 개발이 좀 경쟁의 중심에 설 걸로 보이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0: 이미 우리 방송에 다뤘지만 우주 태양광은 이제
1: 그렇습니다.
0: 계획들이 나왔잖아요.
1: 예.
0: 거기서 효율 좋은 그런 전기 만들어서 지구로 쏘겠다. 근데 달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알아볼까요?
1: 네. 구글, 모기 3,200만 마리 푼다.
0: 이게 뭐죠? 아니, 3,200마리죠? 3,200만 마리?
1: 네.
0: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죠?
1: 이게 타이틀만 놓고 보면 구글이 지금 뭔 짓을 하는 건가 긴장되죠. 네,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구글이 하려는 게요. 모기 박멸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구글이 이제 미 환경보호청 EPA에 특수 처리한 모기 최대 3,200만 마리를 방사하는 실험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0: 네.
1: 모기가 풀리는 지역이 캘리포니아랑 플로리다가 되는데요. 2년에 걸쳐서 실험이 이루어지거든요. 1년에 1,600만 마리 풉니다.
0: 아니, 모기를 없애기 위해서 또 모기를 푼다.
1: 구글이 정부에 허가를 신청한 실험인데 이게 실제 실험은 구글 헬스케어, 그러니까 헬스 테크 자회사인 베릴리가 수행을 하는데요. 베릴리가 10년 전부터 모기 박멸을 목표로 디버그 프로젝트라는 걸 해왔어요. 가장 핵심 기술은 불임 모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사람을 물어서 피를 빨고 막 바이러스를 옮기는 거는 암컷 모기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암컷이 아니라 수컷한테 특수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볼바키아 박테리아라는 걸 이제 감염을 시키는데 이거 감염되면 수컷이 이거 감염되면 야생 암컷 모기랑 짝짓기를 해도 알이 부화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걸 통해서 모기의 개체 수를 줄여보겠다는 거예요. 기후가 변화하면서 진짜 승자는 모기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0: 맞아요.
1: 활동 기간 더 길어지고 서식 지역도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기가 신날수록 사람들이 힘들단 거예요.
0: 네.
1: 밤에 잠에 들지 못하는 괴로움도 크지만 무엇보다 질병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모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댕기열의 경우에 20년

만에 10배가량 감염 사례가 증가했다고 네. 해요. 뎅기열 외에도 뭐 일본내염, 말라리아, 황열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질병관리청이 감시하는 모기매체, 모기매개 질병인데요. 이 모기의 활동력이 높아질수록 이런 질병의 감염 위험 커지는 겁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개월간 국내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0: 공식 퇴치 선언도 하긴 했었죠.
1: 맞아요.
0: 그런데 다시 이제 이 기후변화 때문인지 최근에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1: 그런 겁니다. 우리가 1979년에 말라리아가 없다고 선언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후에 휴전선 인근에서 다시 말라리아를 옮기는 얼룩날개 모기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질병청은 2030년 퇴치하는 걸 목표로 재퇴치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구글이 이 실험에 성공을 할까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이 접근 방식이 또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한 15년 전부터 이미 사용된 기술이라고 해요. 인도네시아 여기서는 뎅기열 환자가 많이 드니까 2023년부터 좀 발병률이 더 높은 도시를 중심으로 이 불임 모기 방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인위정부 평가로는 결과가 매우 고무적이었다 이러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도 20개 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이 베릴리도 이미 싱가포르에서 실험을 한번 했다고 해요. 그 결과 이 뎅기열을 옮기는 이집트 순모기 개체수가 80-90% 억제됐다고 하고요. 뎅기열 발생률이 한 6 내지 12개월 만에 70% 이상 떨어졌다고 합니다.
0: 네. 구글이 이런 사업을 시작한 게 저는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1: 네.
0: 크게 보면은 이렇게 이상이 돼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모기가 더 많이 인간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고 이거를 막는 것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일환이다. 크게 보면 그렇고요. 또 좁게 보면 구글이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인류를 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이런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근데 한편으로는 생태계를 이렇게 인간이 건드려도 되나.
0: 맞아요.
1: 모기 사라지면 생태계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박멸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교수가 이제 동아사이언스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설사 모기가 아예 박멸된다고 해도 모기는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걸로 예상된다라는 견해를 밝혔어요.
0: 근데 사실은 생태계라는 건 참 인간이 다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하나의 유기적 질서를 갖고 있잖아요.
1: 네.
0: 또 다른 편에서는 모기가 전 세계적으로 3,500종이나 있는데 그중에 인간에게 질병을 실제로 옮기는 모기는 상당히 소수다. 대부분의 모기는 또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그 나름의 먹이사슬 속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1: 네.
0: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1: 네.
0: 따지면은 만약에 모기를 다 박멸하면 생태계가 상당히 교란되고
1: 네.
0: 뭐 수분이라든지 꽃가루 옮기고 이런 것들이 또 약해질 수 있고 또 모기를 주요 이 잡아먹는 그러한 물고기도 뭐 멸종할 수 있다. 이런 또 지적도 있어서
1: 네.
0: 하여튼 이거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그런 예. 모기는 좀 이렇게 제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1: 예.
0: 전체 모기종 박멸. 멸종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아마 이게 생태학자들 중에 예, 여러 가지 예. 의견들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1: 예, 의견이 갈리고 있다. 네. 생태계 관련 영향은 조금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지켜볼
0: 맞아요.
1: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맺는 게 좋겠네요.
0: 예, 그런 정도로 한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0: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뭐죠?
1: 네, 폭염의 이변 속출, 테니스의 위기. 테니스 4대 메이저 대회 중에 하나인 프랑스 오픈 진행 중입니다. 리빙 레전드 노박 조코비치,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 등 테니스계 스타들이 이 대회에 출전 중인데요. 지금 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날씨예요.
0: 맞습니다. 사실은 5월 말에 네.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유럽이 엄청난 폭염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1: 네.
0: 영국이 평균 5월 말에 기온이 런던이 한 섭씨 20도인데요. 35도까지 치솟았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1: 네.
0: 이 파리도 지금 32도. 이게
1: 네.
0: 5월의 기온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건데
1: 맞아요.
0: 이때 이제 그 유명한 프랑스 오픈이 열리게 된 거죠.
1: 맞아요. 5월 역대 최고 기온
0: 네.
1: 30도대 중반을 기록하는 이 최고 기온에서
0: 네.
1: 나오고 있는 이 대회. 자, 이 뜨거운 햇빛 맞으면서 바쁘게 뛰어다니는 테니스 선수들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 선수가 이 대회 출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이 선수가 지금 4개 대회 중에서 프랑스 오픈 우승 트로피만 없었어요. 그러다 라이벌이 지금 손목 부상으로 불참을 해서 아 이번 대회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하느냐 뭐 이런 게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회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경기 도중에 갑자기 경련 증세 보이고 어지러움 호소하면서 메디컬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0: 네.
1: 3분 동안 쉬긴 했는데 몸 상태

0: 탓을 회복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에서 더위 탓을 하진 않았는데 수많은 언론이 더위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예,
1: 첫 두 세트 이기고 내리 3세트를 그대로 졌더라고요. 아. 압도적인 스코어로.
0: 예.
1: 탈진한 것 같아요. 너무 네. 탈수 증세도 온 것 같고.
0: 네.
1: 사실은 최근에 이제 이 프로 테니스, 남성 프로 테니스는 양대 산맥이에요. 신네르 이태리 선수죠.
0: 네.
1: 그리고 스페인의 알카레즈. 이 둘이 지금 주거니 받거니 우승을 양분하고 있는데
0: 네.
1: 알카레즈가 이번에 부상으로 금방 말씀하셨듯이 네.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신네르가 우승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였는데 네. 탈진.
0: 호병이네요.
1: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탈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테니스 팬들은 상당히 이걸 충격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없죠. 가장 유력한 주자인데 떨어져 나갔고 또 조코비치는 역대 가장 많은 이 윈블더 이 전체 메이저 대회로 우승한 그런 선수인데 또 이번에 탈락했어요.
0: 맞아요.
1: 예, 이렇게 된 겁니다.
0: 네.
1: 사진만 봐도 네. 얼마나 더운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0: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박 조코비치 세계 랭킹 4위 선수잖아요. 네. 근데 남자 단식 3회전에서 브라질의 뭐 떠오르는 새로운 별 세계 30위 주앙 폰세카한테 2대3으로 역전패했습니다. 네. 먼저 두 세트 따내고 그다음에 역전당한 건데 이런 경우가 진짜 2010년 이후에 16년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1: 조코비치가 나이가 이제 38, 9 네. 이렇거든요. 나이가 많은 거죠. 힘든 거예요. 이 더위에.
0: 이게 경기에서 더위에 힘겨워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기 때문에 팬들은 더 안타까웠을 네. 것 같아요. 휴식 시간에 얼음주머니 계속 얼굴에 대고 있고 경기 후에 이 롤랑가로스 대회 폭염 규정이 왜 없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도 남겼어요. 프랑스 오픈에서 코트 온도가 32.3도 이렇게 도달하면 경기가 중단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더위 때문에 경기가 중단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1: 네, 사실은 이게 4대 메이저 대회가 이제 미국 또 영국 윈블던으로 불리죠. 그리고 프랑스 오픈, 호주 오픈인데 날씨가 사실은 가장 그래도 이 파리에서 열리는 이 대회가 그래도 시원한 편이에요.
0: 네.
1: 뭐 호주는 1월 달에 열리는데 예. 그때는 남반구니까 한여름이거든요.
0: 네.
1: 호주도. 미국도 이제 덥고 그런데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너무 더운 그런 프랑스 오픈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0: 맞아요. 그러니까 네 개 대회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시원한 대회로 여겨졌는데 원래 파리가 온유월 하면 온화한 봄 날씨 네. 이렇게 알려졌었잖아요. 그 특징이 윈블던은 잔디, 그다음에 호주랑 US 오픈은 하드코트 쓰는데 프랑스는 클레이 코트를 써요. 근데 이게 고온 상황에서 클레이 코트가 진짜 쨍쨍 달궈지고 마르면 선수들 발 움직임,
1: 네.
0: 샷 컨트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클레이 코트는 그래서 체력전이다. 수비력이 중요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던 선수들도 기후변화와 함께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라켓도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고온에서 스트링이 느슨해지면 회전량, 그다음에 네. 공의 반발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선수들이 라켓을 냉장 보관함에 보관하는 그런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1: 사실은 이 프랑스 오픈은 클레이 코트에서 하기 때문에 공이 네. 제일 느리게 움직여요. 잔디가
0: 클레이 코트에서 하면요?
1: 예, 네. 잔디가 굉장히 공이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0: 예.
1: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오픈은 가장 영어로 tenacious 그러니까 집요하고 절대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공 상대방 코트로 넘기고
0: 네.
1: 이런 선수들이 이제 좋은 성적을 내거든요.
0: 아.
1: 대표 선수가 그 클레이의 황제 은퇴한 나달입니다.
0: 네.
1: 라파엘 나달이 그런 선수였거든요.
0: 네.
1: 그런데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니까 뛰는 것도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네. 상황으로 예. 가고 있어서
0: 예.
1: 야 앞으로 진짜 이번에 이걸 계기로 날씨 규제가 생기지 않을까. 너무 더우면 경기 오늘 경기는
0: 네.
1: 연기한다 취소한다 이런 식의 어떤 주최 측에 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정말로 이 실외 스포츠가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에 달했다. 뭔가 적응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0: 네.
1: 들어요.
0: 네. 교수님 테니스 엄청 잘 아셔가지고 그
1: 예,
0: 어느
1: 좋아합니다.
0: 때보다 예,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예, 저도 좋습니다.
1: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수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1: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박지환의 뉴스톡 530이 방송됩니다.
1: 토크로 전하는 뉴스, 박지환의 뉴스톡.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12곳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현 시장이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투표소에는 이 시간 현재도 시위대가 몰려 투표함이 반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감 표명과 함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60개국에 최대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이 합의했던 관세 상한 15%가 넘지 않도록 미국을 설득 중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와
1: 케이핑크.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2곳을 가져갔지만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서울에선 뜻밖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정치부 김수진 기자와 선거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민주당이 숫자로는 크게 이긴 건 맞는데 서울시장 결과 때문에 분위기가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4: 네, 4년 전 지방선거 때 5곳을 이겼던 데 반해서 이번엔 12곳을 이겼으니까 숫자로는 대승이 맞습니다. 하지만 압승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도 그렇고 그 연장선상에서 짜여진 12.3 내란청산이

0: 독주 견제냐의 구도도 그렇고 이번 선거는 민주당한테는 불리할 게 없는 선거였는데요. 그럼에도 네 곳, 즉 서울, 대구, 경북, 경남을 내줬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 탈환에 실패한 것은 뼈아픈 패배인데요. 서울은 출구조사에서도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51.4%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5%포인트 넉넉히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줄곧 우위를 지키다가 13시간 만에서 그 대의 역전패를 당하면서 오늘 아침 민주당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1: 네, 맞아요. 그리고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송파구 개표가 아직 안 끝났는데도 정원호 후보는 패배를 인정했죠?
0: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3,000표 정도가 개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미 두 후보가 6만 표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1: 네. 오세훈 당선인은 사상 첫 서울시장 5선이라는 기록도 세웠는데 치열한 접전 끝 승리라 감회가 좀 남다르겠습니다.
0: 네, 오늘 오 당선인의 당선 소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지옥과도 같은 전월세난이 끝나기를 바라는 서민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을 찾는 맞벌이 부부들, 재건축을 기다리며 낡은 집에서 희망을 기다려온 주민들, 이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이 소감 뒤에는 걸어서 시청역까지 이동을 하면서 후보 신분일 동안 밀렸던 일들을 바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특히 삼성역 철근 누락 사안의 안전을 다시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8월 중순부터 운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 네, 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전국 14곳에서 치러졌는데 관심이 집중됐던 평택을 그리고 부산 북갑 결과도 모두 보수의 승리로 끝났죠.
0: 네, 전체 14곳 재보선에서는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을 가져갔는데요.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미니 대선급의 관심을 받았던 경기 평택을에서는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34.6%를 얻어 민주당 김용남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여유 있게 이겼습니다. 특히 유 당선인은 여론조사상의 예측보다는 2배가 높은 득표율을 받아서 더욱 놀라움을 안겼는데요. 어제 출구조사에서도 1위는 조국 후보였고 승부도 박빙으로 예상이 됐는데 결국 유 후보가 1위, 그리고 김용남 후보 2위, 조 후보가 3위로 끝났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에 조국 후보와의 단일화에 좀 안일하게 대응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해 있고요. 조국 후보는 오늘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관심이 갔던 지역 부산 북갑은 그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당선됐어요.
0: 네, 신승이었는데요. 한 후보 42.95%,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41.26%, 불과 1,425표 차로 꺾고 원내 입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국민의힘 복당 의지를 다시 밝히기도 했습니다.
1: 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주요 정당 내부도 많이 흔들릴 텐데 먼저 여당인 민주당 분위기부터 들어볼까요?
0: 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전국적으로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에게는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서 아프다는 말을 꺼냈는데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처럼 1, 2위 후보가 48.8%, 48.4% 이렇게 누구도 과반을 못 채운 상황에서는 상위의 두 후보를 놓고서 2차 투표를 하는 방식인 결선 투표제 도입을 공론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 많은 분들께서 결선 투표제 등을 도입하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저한테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좋은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선거가 좀 찜찜한 선거로 끝나면 승리로 끝나면서 정 대표에 대한 그 책임론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래서 오늘 인천 연수갑에 당선이 된 송영길 당선인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당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고요. 광주 전남 특별시장 경선에서 탈락을 했었던 현 김영록 전남지사도 광주 전남 시도민의 의사를 우롱한 정 대표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강하게 거취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격전지였던 전북은 친정청래파로 분류됐던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지역 내에서 입지가 단단했던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단 9.4%포인트 차로 이기면서 사실 한숨을 좀 돌렸는데요. 그래도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상태라서 이 당권 경쟁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야당인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습니까?
0: 서울을 지켰지만 12-4라는 성적표에 장동혁 대표 책임론도 당 안에서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친한

0: 3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오늘 SNS에 장동혁 지도부가 황당하게 제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의회 입성, 그리고 장 대표와 거리두기에 나선 오세훈 시장의 서울 수성은 합리적 보수 재건의 신호탄이다 이러면서 장 대표에게 거취를 정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만약 한 당선인이 국민의힘의 복당에서 당권 도전에 나설 경우에는 차기 전당대회 구도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장 대표의 계산법은 좀 다를 텐데요. 서울도 이겼고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네 곳을 건졌기 때문에 나름 성과를 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 대표는 오늘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새 길을 찾겠다라고 썼습니다.
1: 네, 장 대표가 사퇴 요구에 답을 한 걸로 들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김수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서울 지역은 아직 개표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시위대가 몰리면서 투표함을 꺼내 개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송성교 기자가 현장에서 보도합니다.
2: 현재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인 우성아파트 경로당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어제 밤샘 집회에 이어 오늘도 시위대와 유튜버 등이 투표소 앞뒷문을 막아서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표소 안에는 개표소로 옮겨지지 못한 투표함 2개, 약 2,000표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밤새 벌어진 시위에 주민들과 시위대 사이 싸움이 일어나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고
3: 정신 차리세요! 니네 집 앞에 가세요! 어디서 이사람이야?
4: 야, 너 어디 살아? 너 어디 살아?
2: 김범진 서울시 선관위 사무처장은 이동 중에 시위대를 만나 몸으로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주민들도 답답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5: 뭐 어느 정도 더 준비를 했는데 모질라든 그건 당연히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그거는 그 절차대로 해야지 왜 남의 동네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굴고.
2: 오늘 새벽 500명 이상까지 늘었던 시위대는 현재 300명가량으로 줄었지만 퇴근 시간 이후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중앙선관위가 이전까지 투표용지 인쇄율을 60%에서 70%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50%만 인쇄해도 되도록 지침을 바꾼 탓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인쇄 기준의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송선교입니다.
1: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소송전까지 예고되면서 법조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거 무효 판결로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쟁점을 정다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 자체를 무효화하고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법원은 선거 무효에 대해선 매우 엄격히 해석해왔습니다. 단순히 선거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영향으로 후보자의 당락이 바뀌는 등 중대한 결과 변동이 있어야 한다고 본 겁니다. CBS가 취재한 전현직 판사 등 법조인들은 우선 이번 사태로 얼마나 많은 인원이 투표를 하지 못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투표를 못한 유권자 수가 특정돼야 결과에 미친 영향도 가늠해 볼 수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투표용지 사태로 투표를 못한 유권자를 엄밀히 계산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선거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보다는 특정 당선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불복소송이 주로 제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초접전이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정원우 후보가 패배에 승복하면서 야권의 선거 무효 요구 수위는 다소 낮아졌지만 구의원이나 시의원 선거는 적은 표차로 결과가 정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개별적으로 당선 무효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참정권 행사를 방해받은 유권자들이 헌법 소원을 내거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CBS 뉴스 정다운입니다.
1: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한 원인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첫마디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했습니다. 참정권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만큼 모든 국가기관은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민주공화국에서는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부분이 선거관리인데 납득하기 어려운 허

0: 폭염이 발생했다면서 매우 큰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철저한 원인 규명 등 적극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1: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0: 또한 이번 사태로 불거진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한편 지방선거 당선인들을 향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경쟁은 잊고 국민의 삶 개선과 국민통합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들어 여야 구분 없이 새로이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집권 2년차와 관련해서는 모든 공직자들은 신발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고 국정속도 배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2: 여러분은 지금 박지원의 뉴스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지용의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한판승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 노동을 트집잡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60개국에 최대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한미가 합의했던 15%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다는 점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3월부터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 관련 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와 함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발표한 겁니다. 미국은 한국 등 54개 나라에는 12.5%, 캐나다와 멕시코 등 6개 나라에는 10%의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 연방대법원이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건 이후 나온 것으로 기존 관세를 대체할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양국의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오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갖고 한국에 적용되는 전체 관세 수준이 지난해 합의한 1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한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 관세를 15%로 낮춘 합의를 언급한 겁니다. 여황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를 만나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 측도 합의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추가로 과잉 생산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현황도 조사하고 있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최종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 모주타파 하메네이를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양승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란이 쿠웨이트를 공격했는데 미-이란 간 휴전협정이 여전히 유효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협상 자체는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상이 성사된다면 주말 중이라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일 간 뉴욕포스트의 팟캐스트 팟포스원 인터뷰에서는 하메네이와 회담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를 만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운운 중인 하메네이가 종전협상 과정에서 이란의 의사결정에 분명히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않기로 이미 합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아주 머지 않은 미래에 미국이 이란과 함께 들어가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한 뒤 파괴하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또 종전 MOU 체결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 변수로 꼽혔던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무력 충돌도 미국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하면서 종전협상 타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합의가 불과 며칠 만에 휴지 조각이 됐듯 이번 합의 역시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CBS 뉴스 양승길입니다.
3: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내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국내 기업 총수들과 폭넓게 만나 AI 기술을 고리로 동맹 관계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AI 칩 시장의 거물인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내일 한국에 입국합니다. 황 CEO는 오후 도착 직후 국내 기업 총수들과 만찬 회동을 가

0: 예정입니다. 참석자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거론됩니다. SK는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엔비디아의 가속기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고 현대차그룹과 LG그룹, 네이버 모두 로봇과 자율주행 등 피지컬 AI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긴밀한 기술 협업을 진행 중입니다. 황 CEO는 작년 방한 때에도 삼성전자, 현대차 수장들과 서울의 치킨집에서 만나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서울의 한 삼겹살집에서 파트너 기업인들과 격이 없는 자리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산그룹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와 로봇과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황 CEO는 이번 주말 프로야구팀 두산베어스의 잠실 야구장 홈 경기에서 시구자로도 나섭니다. 구단주인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시타자 역할을 할 예정이어서 두 사람의 스포츠 미팅이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지도 관심 포인트입니다. 황 CEO는 이번에 NC소프트와 크래프톤 등 국내 주요 게임사 경영진과도 만나는 한편 다음 주 초에는 국내 AI, 로봇 스타트업 대표들과도 비공개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엔비디아의 동맹 관계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1: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합수부는 이 교주를 상대로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의혹을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오늘 오후 정교 유착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한 손에 지팡이를 짚은 이 교주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갔습니다.
3: 교인들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키셨습니까?
4: 국민의힘에 현안 청탁한 적 있으십니까? 불기소 위에서 정치권과 검찰에 로비하셨습니까?
2: 이 교주는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습니다. 이때부터 신천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20대 대선 기간 신천지 신도들의 당원 가입이 이루어졌고 결국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당원 가입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까지 이어져 최소 6만 명의 신도가 가입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당원 가입을 매개로 신천지가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합수부는 이 교주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했는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재한입니다.
5: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가져온 소식 어떤 겁니까?
6: 63 지선 투표소 사건 사고들.
1: 아, 어제 서울 송파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큰 혼란이 벌어졌어요.
6: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항의를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경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선거 관련 112 신고는 총 39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투표 방해 소란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교통 불편 29건, 폭행 3건 등이었습니다. 우선 세종시에서는요, 40대 남성이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지 않고 주변 선거관리원들에게 보여주려고 해서 소동이 일었습니다. 이 남성은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제대로 기표했는지 나도 확인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았었고요. 또 영등포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한 시민이 부정선거를 지적하겠다며 투표 완료 후에 재투표를 시도한 뒤 고성으로 항의하며 소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성남의 한 개표소에서 안산시 의원 비례대표 투표지 한 장이 나와서 기권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1: 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하루였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6: 재검표에서 갈린 단 한 표차 승부.
1: 한 표차 승부란이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6: 네, 바로 충남 논산시 제1선거구 충남 도의원 선거에서 생긴 일입니다.
1: 네.
6: 오늘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호엽 후보가 윤기영 후보를 단 한 표 차이로 제치고 도의원에 당선됐다고 하는데요. 둘은 각각 1만 1,594표, 1만 1,593표였습니다.
1: 네.
6: 개표 마감 직후 두 후보는 각각 11,592표로 완벽한 동률을 기록하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후 재검표하는 과정에서 무효표로 분류됐던 투표지

0: 중 3표가 유효표로 인정됐습니다. 이때 2표는 기 당선인, 1표는 윤 후보의 표로 인정돼서 결국 기호엽 후보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1: 네.
0: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 결과가 동률로 나올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 동률이었어도 기호엽 후보가 당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사례는 사실 처음은 아닌데요. 2008년 치러진 강원 고성군수 재보궐선거에서도 무소속 황종국 후보가 무소속 윤승근 후보를 똑같이 한 표 차로 꺾고 당선된 바 있었습니다.
2: 네,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가 투표를 열심히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0: 여장하고 화장실에서 몰카를.
2: 아,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있었다는 겁니까?
0: 네, 맞습니다. 충주 흥덕경찰서는 그저께 여자 화장실에서 여장을 하고 숨어들어 6시간 동안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1: 네.
0: A씨는 지난달 24일 청주의 한 영화관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후 3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칸막이 안에 숨어 있었고 옆 칸 여성들을 불법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러다 한 피해자에게 발각돼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당시 A씨는 가발과 가슴 보형물, 모자를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고요. 휴대전화에서는 사진과 동영상 등 10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A씨는 경찰의 성적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동종 전력을 확인했고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동영상 유포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2: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인창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수경 기상리포터.
3: 네, 오늘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지난 곳이 많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낮아서 불볕더위는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새벽이나 아침에 소량이지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교차는 오늘보다 커지겠고 낮에는 오늘과 비슷한 수온주를 나타내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 아침 기온 기온은 대부분 20도를 밑돌아서 오늘보다 낮겠고 한낮에는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포항 등 일부 동해안은 내일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밤에도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 우박을 동반해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충북 지역에 최대 60mm, 강원 북부는 최대 8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내일도 중부와 호남 지방은 5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 어제 치러진 6.3 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독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해명을 내놨는데요. 수능시험 당일 시험지가 부족했다는 것과 비견할 만한 어처구니없는 해명이자 무책임입니다. 가뜩이나 정치 혐오와 진영 갈등을 부추기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활개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두 차례 대통령 탄핵과 내란 등을 거치면서 21세기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불렸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꽃 선거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으로 전 세계에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4: CBS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경기도민이라면
7: CNF.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2: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0: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1: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6월 지방선거와 재보선의 치열한 레이스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12곳, 국민의힘이 4곳에서 승리를 했고 서울시장의 경우 오늘 아침에서야 당선자가 결정되는 등 1% 초박빙의 승부 끝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선에 성공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경기 평택을 해서는 유희동 국민의힘 후보, 부산 북갑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승리를 했죠. 잠시 후 일부 승부사들에서 주요 승부처들 내용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화제의 당선자를 연결합니다. 청와대 출신으로 이번에 다시 국회에 입성한 김남국 경기 안산갑 당선인, 이어서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을 연결합니다. 본방 후에는 유튜브 현장방송 블루 락룸이 이어집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KPN컵.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0: 야근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4: 네, 박정희와 한판 승부. 매주 목요일 정치평론계 최강 승부사 내부를 만나는 시간이죠. 승부사들 시간입니다. 자,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4: 예, 윤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십니까.
4: 자,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와 서정욱 변호사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4: 예, 서 변호사님 얼굴 굉장히 밝으십니다.
8: 그렇죠. 대승한 기분이에요.
4: 대승한 기분이라고?
8: 기대 수준이 있잖아요. 참에.
4: 아, 기대를 안 했다가? 예. 아, 그러시구나. 2026 이제 6.3 지방선거. 드디어 막을 내렸는데 일단은 그 전국 그 시도지사 지자체, 광역지자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2석, 국민의힘이 4석을 차지했습니다. 12대 4입니다. 총평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 민주당부터.
9: 뭐 내용을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좀 예. 비유를 좀 드리면
4: 비유.
9: 민주당이 복싱 경기에 나갔어요. 판정승으로 이겼대요. 근데 내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오고 챔피언 벨트도 받아보니까 막 여기저기 찢어져 있는 느낌?
4: 아, 벨트가 영광스럽지가 않아.
9: 그리고 상대방 분명히 나한테 졌는데
4: 웃어.
9: 막 관중들이 막 저기다 박수 쳐주고
4: 아.
9: 나보다 뭐 다친 데도 없는 것 같고 아. 막 저렇게 웃고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 내가 정말 이긴 건가?
4: 아, 재경기하고 싶어요. 다시 링에 올라가서.
9: 그래서 하지만 뭐 더 답답한 거는
4: 네.
9: 아, 내가 왜 졌지? 이게 아. 원인이 명쾌하게
4: 아.
9: 이게 좀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4: 아, 네. 야, 이제 강수필 대변이 원래 이렇게 항상 웃상인데, 아, 오늘 방송 최초로 이렇게 약간 네. 어두운 모습. 자, 윤석 대변인도?
6: 예, 그런 평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구마다 마치 드론으로 정밀 타격한 느낌이에요.
4: 아.
6: 딱 요 지역은 요렇게, 요 지역은 요렇게, 뭐 등수, 뭐 이런 거. 해서 정치적으로 많은 의미를 담게 하는 그런 선거였다.
4: 예.
6: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는데
4: 아.
6: 뭐 MVP 인기상 감독사 이런 건 다 준우승팀에서 나오고
4: 아.
6: 우승팀 감독이 지금 뭐 갈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상황에 닥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4: 예, 야구 얘기까지 나왔어요.
7: 네.
4: 자, 강수영 변호사님.
7: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네. 그 옛날에 그 아시안 게임에 그 야구 금메달 따면은
4: 아.
7: 우리 대한민국만 프로 선수들이고 나머지 다 다른 나라는 아마추어 그렇지. 선수들 나오고
4: 우리는 병역 혜택이 있어가지고
7: 네네.
4: 프로에서 막 차출됐잖아.
7: 그렇죠.
4: 금메달
7: 거기서 금메달 땄다고 이제 막 환호할 수 없단 말이죠. 아마추어 선수들 상대로 프로들이 이긴 건데
4: 일본인은 4인 야구인데 150 넘어 막 150kg 막 넘고 막 쫙쫙 들어와. 근데 저
7: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는 패배라고 규정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졌다. 이렇게 좋다. 해야지. 이거 뭐 정권 창출한 지 얼마 되진 않은 허니문 기간, 사실상 허니문 기간에 지방선거 치러져가지고 여당이 안 이긴 적이 없는데
4: 예,
7: 숫자로만
4: 예.
7: 총량으로 따져서 이겼다 졌다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졌다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앞으로 민주당은 미래가 없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4: 네. 그렇군요. 저 서 변호사님?
8: 저는 기초가요. 놀라요. 기초가 이게 119대 95입니다.
4: 아, 기초의원 선거. 예.
8: 기초단체.
4: 기초단체. 예.
8: 근데 경기도에서도 12곳을 했어요.
4: 아.
8: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했던 성남,
4: 아.
8: 용인, 안산까지.
4: 예.
8: 이게 대성이고요.
4: 아.
8: 정동혁 대표의 절대적 공인인데 세 군데를 진짜 잘했어요.

0: 되고 있죠.
1: 예.
0: 이진숙 주스면요 김부겸이 됩니다. 그런데 이진숙을 보고로 돌리면서 추경호 그리고 둘 다 있잖아요. 이 잘했고요. 두 번째 충청도에서 정진석을 주스면 어디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윤용구 변호사 주가지고 예. 공주도 이기고 충청에 충남에 기초단체 10개를 싹쓸이버렸어요. 더블 스코어로 충북도 이 5개. 이거는 충청도는 장동윤 대표의 절대적 공이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오세훈. 전부 이게 컷오프 했는데 등록을 안 했어요. 두 번이나 연장했잖아.
1: 예.
0: 그때 전부 잘리든 됐거든요. 그런데 장동윤 대표가 이런 포용 차원에서 오세훈 기회를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 됐잖아요. 마지막으로 유희동. 누구냐면 반장동혁이야. 전부 이게 공천 주면 안 된대. 다 저더라도 어차피 저는 거 유희동 주면 안 된대. 근데 장동윤 대표 유희동 주야 된다. 그렇게 출산 됐잖아요. 예. 와, 정말 이 공천 보면 진짜 대단한 용병술로 이번에 대승을 이룬 거예요.
1: 히딩크였어요?
0: 지금 제가 말한 게 전부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때 오세훈 잘려야 된다. 고성국도 그랬잖아요.
1: 예.
0: 유이동 주면 안 된다. 왜? 반장동이 깨니까. 그리고 이진숙 주의 된다. 그런데
1: 예.
0: 추경으로 갔잖아요.
1: 어.
0: 이진숙 설달로 세 번 내려갔어요.
1: 예. 그 장동혁 당대표의 공이 그래도 국민의힘의 이번에 어떤 성적에 큰 공이 있다?
0: 그리고 이게 광역도 2, 3% 아슬아슬하게 전 게 부산, 울산.
1: 예. 예.
0: 그다음에 강원 좀 아슬아슬 전 거죠.
1: 예.
0: 대선전이에요 이거는. 원래는 20% 이상 차이 났다니까요.
1: 여론조사상으로는. 예. 예. 예. 선변호사님 얘기하시니까 세 분이 조용해지셨는데
2: 이렇게
1: 누가,
2: 볼 수도 있군요.
1: 누가 침묵을 깨주실까요?
3: 너무 충격적이에요.
4: 오한이 벙벙했어.
3: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어질어질하다.
1: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런 표정으로 예. 계셨어가지고.
3: 아니 이제 예. 장동혁 대표가 가장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1: 예.
3: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본인의 행동 중 하나는 저는 그 오세훈 서울시장 옆에 가지 않았다는 게 예. 전략적 행동으로 해석이 된다면
1: 예.
3: 참 잘했어요라고 이제 칭찬을 해주고 싶다. 예.
1: 서울시장.
3: 근데 예. 이제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에도 뭐 참 희한하게 일종의 그 객관적인 팩트는 담겨 있지만
1: 예.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장동혁 대표가 묻었다는 표현, 장동혁 대표가 묻은 후보들은 다 떨어진 것 같거든요.
1: 아하.
3: 그러니까 뭐 삭발하거나 장동혁 대표가 뭐 개소식에 오거나 그러면 사실
1: 부산에
3: 네, 다 떨어지지 않았나요?
1: 예.
3: 그 삭발 브라더스 뭐 위에 강원도의 김진태 후보, 뭐 저기 김영환 후보 충북에, 그다음에 또 내려가면
1: 박형준,
3: 박형준 후보, 박민식 후보
1: 예.
3: 다 머리 깎았는데 다 떨어졌잖아요.
1: 예.
3: 그리고 그 장동혁 대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사실 물러나는 것이 보수 재건의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1: 예.
3: 양당 지도부가 거센 민심의 회초리를 피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봐요.
1: 근데 장동혁 대표가 아쉬운 결과지만 희망의 불씨는 지켰다. 이렇게 말씀해서 아마 서정욱 변호사님이 깊이 공감할 말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유석 대변인.
2: 우리가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예. 어질어질 하잖아요.
1: 예.
2: 기준점을 이분이 헷갈리게
1: 예.
2: 만들어서 이렇게 마치 설득되는 듯해서 우리가 지금 인지부조화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못할 것 같았는데 이만큼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고 그런가? 라고 하지만
1: 예.
2: 왜 못할 것 같았냐부터 얘기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더 잘할 수 있었잖아요. 울산도 뭐 아주 붙었다고 하는데 박맹우 전 의원 전 시장에 대해서 공천 과정에서 그렇게 거칠게 안 했으면 그분이 출마를 결심했을까요? 탈당하고
1: 감정적으로 많이 좀 상했었죠.
2: 안 그랬으면 무조건 예. 이겼습니다.
1: 예.
2: 뭐 김상훈 후보가 단일화를 했건 안 했건 간에 유희동 의원 말씀하셨는데요. 뭐 유희동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공천 줘서 됐잖냐는데 그런 그 반대했던 사람을 그 사람들을 잘랐어야죠. 유희동 의원은요 개인적으로 많이 소통을 하거든요. 공천을 안 주니까 엄청나게 답답했어요. 거기 뭐 나올 사람도 없는데 뭐 양양제원 한다고 그러다 경기도로 간 지가 오래됐는데도 공천을 확정 안 하고 뭐 옆 지역에 뭐 오선했던 의원 온다든지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불안했었단 말이죠.
1: 예.
2: 성원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가 한두 개가 아닌데 뭐 기초 자치단체장 숫자 가지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민주당이 그 정도 따라가면 잘했다고 그렇게 만세 부르는 당이었습니까? 이길 생각을 해야죠.
1: 예, 서 변호사님
2: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1: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0: 아, 뭐 다 보기에 따라서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생각이죠.
2: 거기는 일리가 없는데
5: 아니 뭐 장동혁 대표는 아마 잠 못 드는 밤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 한동훈
5: 후보 됐잖아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전련하는 느낌으로 절장을 해가지고 당선된 느낌이 강하지 않습니까?
1: 에, 에.
5: 뭐 유희동 후보는 당권파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0: 그러니까 당권파가 아닌 사람들이 약진하는 선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내가 지금 야 당원들만 딱 끌어안고 오는 메시지 그거잖아요. 당원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1: 예.
0: 자기가 당대표가 될 때까지 힘이 되어줬던 당원, 그 당원을 그렇게 만들어줬던 배경은 뭐 그 유튜브 여기만 잡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선거는 당원들이 하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유권자가 하는 선거잖아요.
1: 예.
0: 보수 유권자의 극히 일부가 당원인데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지금 정치적으로 앞으로 미래가 있나 이 고민을 엄청 했을 겁니다. 본인 이거를 만약에 자기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그래도 잘해서 이 정도는 된 거야라고 해석한다면 뭐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나가야 될 사람이죠. 그 정도 전문가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1: 자 이제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하이라이트는 서울시장 선거 대역전극이었는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49.15%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정원호 후보가 48.13%를 얻었습니다. 두 그 후보의 차이가 1% 차이예요. 1% 차이인데 초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선거사상 처음으로 5선에 성공을 하게 됐는데 이 레이스는 어떻게 보셨는지 윤석 대변인.
2: 저는 솔직히 뭐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오세훈 시장님이 5선 하리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선거판세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여론조사를 많이 참조를 하고 또 뭐 분위기라든지 뭐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를 참조를 하는데 단 한 번도 오세훈 시장이 앞섰다는 여론조사를 접한 적이 없어서 그런 상태라면 뭐 거의 대부분 오세훈 시장 당선이 어렵다고 판단할 거고 그래서 저는 뭐 타방송에서는 아예 대놓고 당선자 이름을 대봐라 그래서 정원호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해당 행위자로 공격당한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느끼셨을 분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오세훈 시장의 당선을 너무 바랬고 또 오세훈 시장이 결국 이김으로써 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너무나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셨다. 그 점에 있어서 대단히 이 승리를 환영합니다.
1: 자, 서변호사 너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3: 이거는 이거 오세훈 시장이 잘한 것도 있지만 장동익 대표의
1: 공 갑자기 장동익
3: 두 가지 점에서요.
1: 두 가지?
3: 그때 장동익 측근들이요. 어차피 오세훈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게 어차피 신청도 안 한 사람 컷오프 시기 놨고 박수민의 새로운 사람 키우자.
1: 유인숙.
3: 이게 압도적. 박수민 의원 있잖아요. 경선에 놓았다.
1: 알고 있어요.
3: 그러니까 제 말하기에 전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장동익 대표가 몇 번 기회를 주면서 그래도 오세훈 해야 된다. 이렇게 공천 과정에 줬잖아요. 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오지 말라는 사람 보고 공천 줍니까? 정청래 대표 오지 말았는데 그 사람 공천 줄까요? 보통 사람 못 줍니다. 자기 오지 말았는데.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도 그렇지만 선거운동을 서울에 오세훈하고 같이는 못했지만 서울을 사사히 돌면서 정통 보수들이 오세훈 투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제 주위에도. 저희가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오세훈 한 표 찍어줘야 된다. 오세훈 그거 알 겁니다. 제 유튜브만 봐도. 누구보다 제가 정원호 공격 많이 했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달리면서 그래도 이게 오세훈 찍어줘야 된다. 정원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혼자 다니면서 보통 것들은 자존심 대표 오지 말았는데 하겠어요? 이런 게 모의가 보수가 혼연일체가 됐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따라서 이게 뭐 장동혁이 멀리했기 때문에 이게 뜨는 진짜 잘못된 판단입니다.
1: 민주당이 또 말없이 듣고 있습니다.
4: 사실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장동혁 대표가 뭐 어떤 역할을 했니 안 했니는 사실 저희가 아직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뭐가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돌아보는 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래도 객관적인 지표로 나왔던 거는 20대 남성의 75%가 출구조사에서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저희 민주당에게 20대들이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1: 맞아요.
4: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20대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당은 정원호 후보는 20대들에게 마음을 얻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스타벅스와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에서
1: 불매운동.
4: 이렇게 불매운동을 하는다는 모습이 20대에게 조금 뭐 꼰대같이 내가 판단할 건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지? 아하. 커피 한 잔의 자유? 뭐 이런 것에 대한 좀 반발 심리가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저희 구성원들은 지금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뭐 삼성역 부실 시공이라든지 소소문 고가 붕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여줬던 무책임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저희는 어쨌든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전세난과 관련해가지고 또 20대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으니 정말 우리가 앞으로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0: 뭔가 정책의 실패나 메시지의 실패나 이 레이스의 실패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네. 2030이 민주당에 대해서 혹은 민주진영 전체에 대해서 이게 거부감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느끼는 것은요.
0: 아.
1: 이 원래 청년들은 가진 게 지금 없고 가져야 될 게 많죠.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게 많은데 아직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기득권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힘 있는 정치 세력이 뭔가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들이 뭘 안 해주면 원래 그 시스템에 대한 공격 심리나 비토 정서가 있어요. 근데 이 20대 청년들이 살아온 10대, 20대 시간들 중에 대부분의 시간이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었거나 민주당이 주류 사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민주당이 기득권자였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데 이런 분노에 대해서 민주당이 품지를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혼을 냈어요.
0: 혼을 냈다.
1: 네, 너네들 민주화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독재에 대해서 아냐. 너네들 현대사 모르니까 이런 생각하지. 우리를 감히 비판해? 국민의힘은 얼마나 더 나쁜 사람 많은지 알아? 왜 선택적 분노하는 거야? 너희들 제대로 무식하게 제발 그러지 말고 공부 좀 해. 이런 식으로 혼을 냈지 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가를 당했을 때 20대들이 보니까 너무나 위선적인 거예요. 우리보다 더 나쁜 걸 저들의 행동을 보니까 말만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하지 행동은 훨씬 나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년 전부터 거부 반응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누적이 된 것을 민주당이 오롯이 직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민의식으로 접근하다가 이와 같은 결과. 아니 부동산 한강벨트 따라가지고 뭐 표가 많이 오산 쪽으로 갔다 그 얘기하는데 그건 몰랐습니까? 원래 상수예요 그거는. 근데 그걸 상세해왔던 것이 젊은 세대들의 지지 혹은 아예 투표를 안 해버리는 정치에 아직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였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을 찍어버리잖아요 20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걸 너무 간과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역시 강 변호사가 20대와답게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1: 대구에서는 거꾸로 이제 주류가 국민의힘이니까 기성세대가 그렇게 반대로 나온 거죠.
0: 자 서울 얘기해봤고요. 자 부산 북값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고 한파선부 제작진이 또 토요일에 내려가가지고 현지 취재까지 했었었는데 이번에 그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초반에는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고 있다가 막판에 끝까지 가서 이제 본투표 날 투표함까지 열었을 때 역전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한동훈 후보 역전을 하면서 격차가 1.75%포인트를 승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죠? 윤희석 대변인부터 말씀.
2: 예, 이제 처음에 많이 뒤지다가 이겼다는 거는 결국 이제 개표함을 어떤 것부터 여느냐 투표함을.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마도 선관위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선거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의식을 해서 사전투표를 먼저 열고 그 다음에 가는 방식을 취한 게 아닌가 싶어요. 과거에는 역으로 하는 바람에 보수 후보들이 이제 역전당한 경우가 많아서 이게 이상하다. 뭐 사전투표 때문에 졌다 이런 말이 이제 많이 예. 있었잖아요. 그런 영향이라고 보고 결국 이제 사전투표가 앞에 열려서 이제 역전을 한 모양새가 됐는데 결국 참 간발의 차이로 이긴 거죠. 이 승부를 이 정도 이길 거라고 예상하고 한동훈 후보가 부산에 가고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절실함이 닿은 거고 그동안 선거운동을 후보가 제일 중요한 건 후보니까요. 후보가 굉장히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했던 결과라고 생각하고 또 구도도 결국은 깼어요. 3자 구도로 해서 부산에서 보수 후보가 특히나 무소속인 상태에서 보수 후보 둘이 나온 상태에서 이긴다는 거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0: 예.
2: 이런 것들을 깰 수 있을 만한 새로운 구도를 본인이 만들었다. 내가 이기면 나한테 표를 주면 이재명 정부 견제할 수 있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끌 수 있는 보수 재건의 기초를 만들 수 있다. 이 구호가 먹혔던 선거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0: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 예, 또 그림자가 있는 후보가 네. 부산에 차출됐었는데
3: 네네.
0: 그 패배가 그래도 좀 뼈아플 것 같습니다.
4: 일단 이제 정신적으로 상당히 이제 피곤하죠 지금.
0: 지금 피곤하죠. 네, 지금도 피곤해 보여요. 네, 피곤해 보여요.
4: 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에게 부산에서 마지막 남은 파란 불빛이 부산의 북구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파란 불빛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의 국회의원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이 되긴 했지만 과연 얼마나 이게 정부와 유기적으로 잘 협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일단 앞서는 거고
0: 예.
4: 어쨌든 선거는 확실히 절실한 편이 이기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좀 증명을 해낸 것 같고
0: 예.
4: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제일 아쉬운 거는 두 가지입니다. 내부적인 어떤 패배 요인을 찾으면 하정우 후보가 네.

0: 변재수 후보의 네. 부산 북갑에서의 지지율을 네. 온전히 흡수하지 못했다. 그것은 하정우 후보가 부족했다. 근데 그것은 하정우 후보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보지 않고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신인을 결과적으로 조금 우리가 제대로 당에서 케어하지 못한 면이 저는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밖에서 좀 요인을 찾으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아까 첫 번째는 한동훈 후보가 절실하게 잘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저는 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박민식 후보가 거기서 두 번이나 국회의원을 했고 거기가 민주당 텃밭도 아니고 국민의힘 텃밭인데 네. 어떻게 거기서 15% 나오는지
1: 정말 실망스럽습니까?
0: 아, 저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두 번이나 국회의원을 하고 거기가 국민의힘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1: 당원됐고.
0: 최소한도로 이 당원들의 DB가 있거든요. 네. 그럼 DB만 열심히 전화하고 데이터베이스. 문자 보고 만나기만 네.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20%는 저는 고수할 줄 알았어요. 근데 20%가 설사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한 18% 정도는 저는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이게 무너질 거라고 정말 생각 못했고 아니 또 저희 민주당의 또 뭐 정명희 구청장이라든지 네. 또 저희의 다른 후보들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조금 신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부족했다. 한동훈 후보가 잘했다. 이렇게 박수쳐 드립니다.
2: 저는 이제 이번에 개인적으로 가장 아마 성과를 내가 가장 성공한 분이 한동훈을 봐요. 왜냐하면 오세훈도 있는데
1: 뉴 한동훈 서정훈 나왔어요.
2: 아니 그게 아니고 오세훈은요 당의 이름으로 당의 도움도 받아서 된 거예요.
1: 아 그래요?
2: 근데 한동훈은 전적으로 본인 혼자 힘으로 된 거기 때문에 저는 가장 승리자다 예. 이렇게 보고 예. 그럼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보면요 예. 한동훈은 자기 혼자서 자기만이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정훈에게 세 명을 후광 그다음에 박민식도 세 명한테 의존한 거예요. 하정훈에게 이재명 예. 그다음에 전재수 예. 그다음에 정청래한테 의존한 거예요. 아. 그다음에 박민식은 이명박 그다음에 박근혜 그다음에 장동혁 아. 여기서부터 이게 무너지버린 거예요. 장동혁 지도부가 많이 가고 박근혜 예. 만나러 가고 뭐 이게 이명박 대통령 국방부로 가고 이때부터 이게 본인만의 칼날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 저는 이게 선거 전략이 대미스다 이렇게 봅니다.
3: 아, 그건 이상한데요. 아까는 장동혁 대표 때문에
2: 부산의 서울은 그렇다는 거고
3: 아, 지역마다 달라요? 아,
2: 예. 좀 다르죠. 지역마다
3: 장동혁 효과가 지역마다 달라서
2: 부산에서는 이게 그 저는 이명박 박근혜 뭐 장동혁 예. 도움이 전혀 안 됐죠. 결과적으로 보면 알잖아요. 계속 지지율 빠졌어요.
1: 예. 우리 강모 여사님도
4: 뭐 이제 하정우라는 정치 신인이 가서 싸워서 이기기엔 시간이 매우 짧았어요. 아. 너무 짧고 전재수 후보 아 전재수 이제 시장 당선자잖아요. 네. 부산 북갑에서 시장은 전재수 시장을 찍었는데 네. 후보를 찍었는데 하정우에게는 표를 안 준 사람이 꽤 있습니다. 제가 산술적으로 봐도.
1: 그러니까 50.52%거든요. 네. 전재수 후보가 네. 부산 시장 당선이. 근데 네. 하정우 후보는 41.26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줄수표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네. 1번 전재수를 뽑은 50%가 다 이게 북갑에서는 그 하정우는 안 찍었다는
3: 그렇죠. 북구에서는 56%예요.
4: 네. 훨씬 높죠.
1: 네. 네. 그러니까
4: 그렇죠. 북구에서는 더 높아요 전재수가.
1: 네. 훨씬 높아요.
4: 네.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전재수 후보가 북갑에서 그 저력을 가졌던 건 오랜 시간 있었고 오랫동안 스킨십을 해왔던 건데 네. 한 달 두 달 가서 바짝 뭐 악수하고 인사한다고 해서 그 후광을 어떻게 다 흡수를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당 지도부가 전략 공천을 할 때 뭐 네. 전재수 시장 당선자 뭐 요청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너무 전략적으로 방심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깔봤던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깔보고 아. 아, 돼 여기 보수 분열됐으니까 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구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방심이 네. 네. 자 이제 한동훈 후보가 사실은 이제 부산 북갑에 딱 깃발을 꼽기 전까지도 굉장히 지난했어요. 사실은. 시사 프로그램 아이템에서 굉장히 대구로 가나 또 대구를 어디로 가나 부산으로 가면 또 어디로 가나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항상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던 윤석 대변인 네. 네. 북갑 결정까지 스토리도 있을 것 같은데
3: 있었죠. 네, 네. 처음에는 그 저희가 1월 29일에 제명을 당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그럼 어떻게 반전의 계기를 삼을 수 있을까 딱 들어온 게 네. 일단 북갑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재수 당시 의원의 네. 또 해수부 장관의 네. 그 부산시장 출마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가 빌 수밖에 없고 재보궐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기 예, 예. 때문에 그렇게 봤는데 그러면 3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가능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런 가운데 질문도 나왔고.

0: 예를 들어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자가 뭐 경기지사로 빠진다든지 그럼 하남 비고 뭐 대구도 비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1: 예.
0: 그럼 전략을 좀 생각해 보면 삼자구도에서도 보수 후보가 삼자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으려면 제일 먼저 보는 거는 보수표가 제일 많은 데서 반분을 하자 이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분하는 표가 민주당이 가져갈 표보다 많은 경우 그러니까 3분의 1 이하가 민주당 표가 나오는 지역을 고를 수밖에 없는 거죠. 산술적으로 보면. 거기에 딱 맞는 지역은 서울 강남권 아니면 대구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구를 많이 얘기한 분들이 있었는데
1: 예.
0: 한동훈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산에 대한 애정이 있고 물론 이제 대구에 대한 애정도 많이 있지만 부산 분들이 갖고 있는 기질과 본인의 그 정치 행보가 맞을 것 같다. 본인의 기질과도 맞다. 결국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1: 네. 본인의 선택이다.
0: 네.
1: 자 그럼 이제 한동훈 이제 의원의 행보 무소속이긴 하지만 우리 이제 복당 의사도 여전히 있으시겠죠? 당연히
0: 복당이요?
1: 예.
0: 뭐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있는 거죠. 그건 상수인데
1: 예.
0: 이제 복당 과정에 대한 키는 일단 현 지도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1: 한동훈 의원의 예. 복당. 이것도 우리 서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뭐
2: 지금은 이제 전혀 복당 안 될 거고요. 아마 이게 어떻게 되느냐.
1: 예.
2: 내년 8월달까지가 전당대회예요.
1: 내년 8월.
2: 예,
1: 2년 넘게 남았네.
2: 그러니까요. 그때쯤 되면 이제 그 전당대회 놀 때
1: 예.
2: 이제 뭐 장동이 또 놀 수 있고 여기 친한계에서도 뭐 배현재 놀 수도 있고 김문수 나경원 뭐 안철수 많이 놀 거 아닙니까? 그런데
1: 예, 예.
2: 그분들 중에 이제 뭐 한동훈 복당을 조건으로 내거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공약으로.
1: 아 공약이.
2: 그래서 이게 그때도 장동이 연임 돼 버리면 그냥 계속 못 들어오는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친한계나 예. 또 김문수 후보나 예. 이런 분들이 당권을 잡으면 그럼 이제 그분들은 한동훈 복당하는 거고. 결국에 저는 내년 전당대회 과연 이게 그 친한계가 잡느냐? 아니면 정동익계가 잡느냐?
1: 야, 그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2: 그럼
1: 거예요.
2: 그럼 그 사이 누가 입장에서, 지도부가 와야가 안 되는데 지도부를 끌어낼 방법이 없잖아요.
1: 안 돼요?
0: 그러니까 여기서
2: 어떻게 와야지? 예.
0: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에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2: 괜찮아.
0: 그 궤변이에요 이게.
2: 괜찮아요.
0: 기간 1년 2개월을 확 뛰어넘잖아요. 그럼 예. 1년 2개월 앞으로 나면 1년 2개월이 내년 8월에 예정돼 있다는 전당대회까지 예. 태평성대란 얘기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1: 예.
0: 지금 오늘 나온 이 선거 결과도 정말 잘한 거고 물러날 이유가 전혀 없고 이걸 이제 은연중에 암시하는 거니까 이걸 꼭 짚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1: 예.
0: 필연적으로 지도부 바뀔 수밖에 없죠. 그건 뭐 상식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성적을 들고 나서 글쎄요.
1: 예, 일단 뭐 장동혁 당대표는 희망을 봤다. 희망의 불빛을 봤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2: 그럼 맡은 책임을 다 완수한다 했잖아요.
1: 그러니까요. 이제 당장 사퇴 의사는 없어 보인다.
3: 네, 제가 만약에 오늘 짧게? 칼럼을 쓴다면 네. 칼럼의 제목은 굿바이 장동혁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그동안 우리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서 활동을 잘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게 저희 민주당한테 독이 됐다.
1: 아 오히려 네. 당신의 그 요인이 네.
2: 우리의 마음을 너무 굿바이 정청래라고 네.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0: 중독된 거예요.
3: 네. 그래서 네. 하여튼 보수 재건
1: 민주당을 위해서도
3: 이번 기회에 보수 재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하. 네.
3: 그래 민주당
1: 이차에 같이 하시죠 그냥 같이 네. 8월에 네. 네. 네. 아닙니다. 자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4: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5: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1: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0: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2: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3: 예,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승부사들 지금 목요일 순서 합격하고 계시죠? 자, 6.3 지방선거 마무리된 상황 결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대구로 가겠습니다. 대구. 대구시장 선거도 아, 이 또 이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었는데 서 변호사님 웃고 계시는데 자, 일단 여기도 역시 이제 출구조사와 JTBC의 직조사에 약간씩 결과가 달랐지만 그래도 김부겸 후보의 당선을 예측한 곳도 있었기 때문에 네. 끝까지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8.87% 차이로 추경호 후보의 당선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우리 강수영 변호사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제.
4: 네, 새벽에도 오. 새벽에도 많이 울었는데 네. 뭐 울 거 다 울었고 이제 눈물 안 나고요.
3: 아, 눈이 부어 있어 지금. 네. 진짜.
4: 아니, 새벽에 네. 밤새도록 좀 그랬어요.
3: 고시원에서 주무시면서 우셨구나.
4: 아, 네. 혼자 이제 막걸리 한 병 딱 두고. 하여튼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제 네. 워낙 고생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패배가 김부겸 개인의 지금 뭐 이번 선거에서 패배가 아니고 향후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정도 대구는 더 암흑기로 가겠다 민주당에 그런 생각에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는 시민단체나 뭐 저같이 좀 뭐 제가 운영하는 뭐 뉴스민 진보 언론이나 뭐 이런 많은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안 그래도 젊은 세대로 교체가 안 돼서 예. 고민이 많거든요. 예. 대구의 진보도 60대가 많아요. 젊은 세대에게 못 물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뭐 그런 암담한 생각에
3: 강수영이 있잖아요.
4: 저요. 제가 뭐라고 너무 미약하죠, 저는. 예.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그 본투표가 열리면서 많이 벌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본투표 개표가 안 된 지역이 수성구, 동구가 좀 개표율이 낮길래 뭐 저도 수성구 살고 있으니까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을 기대했지만 더 벌어지는 모습 보고 많이 좀 절망을 했고요. 이게 확실히 그 대구는 그 일상생활에서 국민의힘을 찍으면 나한테 이익이 된다라는 게 어떤 막 거시적인 대단한 그게 아니고 뭐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거 말고 아주 네트워킹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국민의힘 정치인, 지역 정치인하고도 예. 시의원하고도 뭐 구의원하고도 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한 인연들이 다 있어가지고요. 소소한 모임에서도 다 연결이 돼 있고 이러니까 의리로 안 찍어줄 수가 없는
3: 풀뿌리가 견고하다.
4: 그렇죠. 그 조직화가 굉장히 강고한 것 같아요. 그걸 깨려면 민주당도 지역에서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돼야 하고요. 기초 단위에서도 예. 더 많이 그래서 선거제 개편이 저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예. 표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나오게요. 그래도 민주당이 25%에서 30% 받는데 의석은 없잖아요. 예. 지역에서 거의. 예. 그러니까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대구는 앞으로도 매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5: 근데 제가 대구는 접전지 아니라고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솔직히 부산, 울산, 강원도 2, 3% 되잖아요. 아,
3: 최종 결과 차이는
5: 그럴까요? 이게 예. 이게 바로 샤이 보수입니다. 출구조사도 못 맞추잖아요. 이게 대구예요. 그런데 예. 저는 우리 좌파 패널들이 김부겸을 엄청나게 띄우더라고요.
3: 진보 패널이라고
5: 진보 좌파. 패널들이
3: 좌파나가 어색해가지고
5: 진보 패널들이 예. 김부겸 뭐 사람 좋고 능력 있고 엄청나게 신격호식이에요. 예. 그 제가 그랬죠. 야 그러면 이게 너 대선 후보 하지 왜? 너 당권 당 대표식이지. 당 대표는 송영길 정청래식이고 대선 주자는 이재명 문재인식이고. 자기들은 김부겸 활용 안 하면서 왜 대구시장을 해? 대구 사람만 김부겸 시기주의다느냐 이러니까 진보 패널들이 말을 못해. 그렇게 훌륭하면 대선 후보 만들면 되잖아 다음에. 예. 그렇잖아요. 예. 대구시장은 안 돼요.
3: 강성필 대변인.
6: 서 변호사님 또 감정 깨게 만드네. 아니
5: 대구 핫바지나 이거.
6: 그 상황에 맞게.
3: 맞죠.
6: 그러니까 선거가 있으면 그 상황에 맞는 예. 그 상황에 후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가 훌륭하지 않아서 뭐 대통령 후보 안 나가고 뭐 당대표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대구라는 험지에 그나마 대구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민주당의 자산이 김부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김부겸이 나온 거지. 아니 이번에 대구시장 됐으면 다음에 대통령 후보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구 시민들이 보수와 진보 출신 대통령.

0: 을 만들 수 있는 조로의 기회라고 한번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호소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래서 이제 그래서 민주당 패널들이 예.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 답답해서 말 안 하는 거고요.
1: 예.
0: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이 김부겸 캠프도 정말로 절실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1: 열심히 했죠.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의원 갑질이라든지 예. 이런 거 얼마나 문제가 되는 세상에. 예. 근데 김부겸 후보는요. 어떤 일이 있다가도 김부겸 후보가 나서게 되면 예. 올드 멤버들이 싹 다 모입니다.
1: 아.
0: 그들이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돈 써가면서 하고 시간 내서 하고 이렇게 아. 강수영 변호사처럼 울고 해요.
1: 아.
0: 그걸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실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안 되나?
1: 아.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서울에서는 2030의 표심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그리고 대구를 보고 그 부산 북갑을 보고 또 공주, 그러니까 충남을 보면서 앞으로 험지에서의 인재 양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숙제를 좀 떠안았다. 그렇게 봅니다. 그
1: 김부겸 후보가 이번 레이스하면 전선 야구 부르면서 우셨잖아요.
2: 네.
1: 근데 이번에 이제 결국 패배를 했는데 마치 이 모습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그 부산에서 패배하고 눈물을 흘렸던 노무현의 모습을 또 발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부겸 후보의 그러면 향후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2: 어쨌든 김부겸 후보가 사실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2년 뒤에 대구 경북 통합을 하고 다시 대구시장 선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공약까지 했었기 때문에
1: 아.
2: 그다음 어떤 행보를 염두하고 아하. 더 나은 어떤 그다음 포석을 두고
1: 네.
2: 대구시장 선거 출마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1: 네.
2: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오신 거고 특히 기초에서 출마하고 있는 험지 출마하는 정치 후배들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도움되게 하려고 하신 거라 지금 낙선 이후에 어떤 정치 일선에서 다시 어떤 역할을 하실 가능성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대구에서 후진을 양성하는데 아마 매진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1: 예.
3: 대구를 이길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김부겸 후보가 45% 넘게 득표를 하고도 낙선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 걸로 느껴집니다. 근데 요거 하나는 제가 꼭 얘기해야 되겠어요.
1: 예.
3: 만약에
1: 예.
3: 저희 당의 경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지고 컷탈락이 그렇게 거칠게 이루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김부겸 후보 등판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마치 장기 플랜을 두고 김부겸이라는 인물을 쭉 키웠고 대구라는 곳에 어필하기 위해서 이분이 당선되는 과정을 뭔가 계획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도 김부겸이라는 분 은퇴하신 분 아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을 다시 쓴 이유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경선 과정을 이상하게 만들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부랴부랴 은퇴 선수를 다시 복귀시켜서 했다.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 훌륭하신 분이고 그분이 만약에 대구시장에 당선됐으면 저에게 주는 충격은 헌정 80년 역사에 가장 일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권 교체됐던 87년에 그때보다 훨씬 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97년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 결국은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 상황을 활용한 결과 김부겸이라는 분이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기성 정치권에 약간 뭔가 좀 신의 측면에서 뭔가 피해를 입으신 것이 아닌가.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표의 숫자대로 의석이 나오는 거 지금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하죠. 안 한 이유가 뭐겠어요. 민주당이 민주스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것도 생각하셔야 된다.
2: 동의합니다. 예.
1: 예, 자, 경기 평택을도 아주 격전이 펼쳐졌고 여기서도 유이동 후보의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개표 초반 1위가 아니라 막판 이제 뒤집기에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가 선전을 했는데 34.83%를 얻었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28.77, 조국 후보가 27.24. 사실은 또 출구조사 이런 결과는 30, 30, 30이 나와가지고 다들 야 밤새겠구나 이제 해서 이제 딱 봤었었는데 결국은 실제 결과는 이제 유이동 후보가 그래도 좀 많이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자 어떻게 보셨는지 서 변호사님.
4: 저는 이번 선거의 최대 승리자는 한동훈이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최대 패배자는
1: 예.
4: 조국이다.
1: 아, 유동 얘기하는데.
4: 조국은 모든 걸 예. 잃어버렸어요.
1: 조국은.
4: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을 막 하면서 그 이미지 명분도 다 잃어버렸고요.
1: 아하.
4: 그리고 이 선거도 3등 했고요.
1: 아하.
4: 당은 이게 전라도에 뭐 기초단체 두 개 건진나? 지금 사퇴했잖아요.
1: 예.
4: 지금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결국에 명분, 신뢰, 뭐 이번 선거에 누가 봐도 최대 패배자다. 이거는 이게 욕심이 과했던 거예요. 본인이 평택에 온 것부터는 잘못됐다 봐요. 아하. 진보당

0: 계속 공조를 했고 김재현 후보가 오래 있었거든요.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호남에 가면 1대1로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1: 예.
0: 평택에 무슨 근거로 와가지고 올 때부터 평택 군이 뭐 발주식이 평택이 군입니까? 그래서부터 뭐 두 달짜리 월세부터 처음부터 스텝이 완전히 꼬이면서 최대 패배자가 됐단 말이에요.
1: 자, 조국 후보가 잘못한 게 많다. 가장 큰 패배자다라는 예. 말씀. 또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이 조국 후보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2: 예, 저 일단은 전략공천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도 책임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경우의 수, 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김용남 후보를 한안 갑에 공천을 했다. 그리고 여기 평택을에 뭐 이광재 전 도지사를 했다. 그러면 네거티브 공방 이렇게 세지 않았을 것이고요. 조국 혁신당에서 김용남 후보를 그렇게 물어뜯을 일도 없었어요. 뭐 저들은 민주당스러움을 보존하기 위해서 민주당 가치와 맞지 않은 사람을 검증하는 거라고 주장했지만 조국의 이해관계와 상충되지 않았다면 입도 뻥긋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 보세요. 지금 유희동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 하나도 안 했거든요. 본인하고 본인에게 아무런 위협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희동 후보에 대해서 아예 논외인 것처럼 투명인 것 취급을 했어요. 아이고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뭐 내란 종식하기 위해서 여기 출마한다 그래놓고 부정선거 세력에 대한 이 어떠한 오해를 풀기 뭐 포섭하거나 그들을 갖다 되돌릴 생각 시도 뭐 네거티브 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정치적 활로를 열려고 하는 사람이 출마를 했을 때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폭 어떤 큰 싸움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하고 공천을 했어야 되는데
1: 예?
2: 김용남 후보를 공천하는 순간 이 싸움은 예견된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 싸움이 예견됐다면 그 다음에 대책이 있는 상황에서 공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리뷰를 해봐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김용남이 저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기면 다행이고 저도 뭐 조국이 될 거니까 어차피 다 민주진영 아니냐. 그럼 뭐 당지도 입장에서는 뭐가 돼도 다 좋은 카드니 뭐 한번 해봐라. 힘든 곳에서 한번 해봐라. 민주당에서 온 손님이니까
1: 살아남아라.
2: 뭐 이렇게 우대하긴 좀 어렵고 뭐 제일 어려운 지역이지만 한번 본인 개인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 수원하고 평택 가깝잖아요. 뭐 이 정도 수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당 지도부가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1: 강선민 대표님.
3: 저는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 민주당 정원호가 패배하지 않았다고 하면
1: 예.
3: 제일 부각됐던 곳이 평택을일 겁니다. 졌으니까요.
1: 예, 예.
3: 그리고 의외의 결과. 그러니까 평택을의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당분간은 합당 얘기도 꺼내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합당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 갈등의 예고편이 저는 평택에서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3: 아쉬운 거는 조국 후보가 사실 김용남 후보를 상대로 저는 뭐 정치적이라든지 정책적인 우위를 보여주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로 끝내버렸고 그 네거티브 과정에서 유시민 작가라든지 친문 세력이 지원을 함으로써 저는 오히려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김용남 개인의 허점에 대해서 조금 실망해가지고 이탈하려고 했는데
1: 예?
3: 오히려 김용남과 민주당을 일체시켜버리는 그런 효과가 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 후보를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1: 예.
3: 저 사람 정말 뭐 본인이 말하듯이 뭐 국힘제로 한다고 하고 뭐 이재명 정부 잘 서포트 한다고 하는데 아니 뭐 민주당 제로 시키고 이재명 제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강한 반감을 예. 이번 평택을 선거를 통해서 보여줬다. 그래서 당분간 국민 그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과의 합당은 얘기를 꺼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이제 당대표가 사퇴를 했거든요. 조국 이제 대표가. 그러면 이게 사실은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대표가 대표가 아니다. 이런 것 자체는 당분간 또 당은 굉장히 필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4: 그래서 뭐 죄송한 얘기인데
1: 예.
4: 그 당에 남아 계신 12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뭐 정확히 6대 6으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1: 예.
4: 뭐 자강하자는 분과 민주당과 합쳐야 된다는 분 이렇게 여섯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조국 대표가 그 당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결국 민주당 쪽으로 인력이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조국 대표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유희동 의원 얘기를 이제 좀
1: 예,
4: 저는 하고 싶은데
1: 예.
4: 결정적으로 저는 이 방송에서 진행했던 토론회가 유희동 후보 당선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1: 그게 큰 의미를 부여하시면 저희가 곤란한
4: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예, 다섯 분이 다 나와서 그래도 예, 예, 예. 뭔가 의미 있는

0: 거를 유권자들이 알 수 있을 만한 그 컨텐츠들이 나왔어요.
1: 컨텐츠가 있었다.
0: 그 과정에서 유희동 후보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거든요. 일단 뭐 태도부터 시작해서.
1: 예.
0: 물론 이제 김용남 조국 두 분 사이에 뭐 옥신각신하는 과정 뭐 그런 걸 본 것도 뭐 부각이 됐겠지만
1: 예.
0: 유희동 후보가 상당히 저는 그 점을 봤거든요. 굉장히 침착하게 어려운 질문에도 잘 대처했다고 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뭐 황교안 후보가 어떻게 보면 도와준 면이 있죠. 결정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1: 예.
0: 선거 당일까지 결정을 미뤄달라. 저는 거기서 이렇게 되면 유희동 후보 가능성도 있겠다는 걸 생각을 했고 거기에 이제 김용남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DNA와 전혀 맞지 않는 의혹들이 이제 이어지고 민주당의 방어가 좀 꼬이면서
1: 예.
0: 거기서 저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1: 자, 유희동 의원이 4선이거든요.
0: 네.
1: 향후 거취를 묻는 거에서 뭐 원내대표에 나갈 생각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당내에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겠죠?
0: 엄청 많죠.
1: 예, 서 변호사님. 유희동의 거취.
2: 어머, 저는 원내대표 나가보라고 권유했고요.
1: 이미.
2: 아, 형님 고맙습니다. 소주 한 사겠대요. 제가 황교안 단일화 사퇴할 거다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부산도요.
1: 예?
2: 그게 유권자가 단일화잖아요. 유권자가 박민식보다 한동훈 쪽으로 가잖아요.
1: 예, 예.
2: 결국에 평택도 황교안 어차피 사표 방지 심리가 있는 거예요.
1: 예.
2: 그러니까 단일화 유희동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 심리가 다 작동합니다.
1: 예. 아유, 우리 서 변호사님이 뻗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군요. 예. 그냥 마음을 먹으면 다 연락을 하시는구나. 그죠?
2: 아니 뭐 그 유희동은
0: 아니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당지도부의 역할이죠. 울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1: 예.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제 정청래 당대표 오늘
3: 네.
1: 전국적인 큰 승리 감사하다. 서울 탈환을 못해 아프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아까 이제 장동혁 대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그 8월 혹은 9월에 있을 민주당 차기 전당대회에
3: 네.
1: 연임을 나설 것이냐. 어떤 분도 나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선거 딱 끝나자마자 이제 정청래 당대표를 끌어내기 모든 걸 하겠다 뭐 이런 분도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강 변호사님은?
3: 전당대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지금 물러나는 거는 저는 경우의 수에서 배제해야 될 것 같고요.
1: 어차피 시간이 어차피 그냥 한 달 지나면
3: 네. 그래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겠다. 당원들의 판단에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유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1: 예.
3: 개인적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야당 대표처럼 하는 방식
1: 네.
3: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상대방 비난만 찰지게 잘하면 자동으로 나한테 지지가 온다라는 메커니즘을 지금 집권을 하고서도 계속해서 작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확성기를 대준 게 김어준의 뉴스공장 뭐 매불쇼 같은 뉴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 예.
3: 유시민 작가까지 총동원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예. 결국 뜻하는 바를 다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1: 예.
3: 그러니까 당원들의 마음과 이 선거는 당원뿐만 아니라 전체 유권자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진보 유권자가 뭐 당원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3: 당원이 아닌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정천희 대표는 당원들한테 인기 끌고 당내 경쟁에서 이기는 그 메커니즘만 가지고는 여당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번에. 그래서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판단한다. 왜냐하면 2년 뒤 총선이 위험해요. 이대로 가면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 지휘자거든요. 이런 메커니즘으로 서울을 잃었는데 서울을 잃어버린 사람을 총선을 또 맡기냐. 저는 그 당원들의 전략적 판단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1: 예, 옆에 이제 당원 얘기해 주세요.
4: 아, 저는 당원으로서
1: 예.
4: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처음 아침 방송 나가기 전에는
1: 예, 예.
4: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1: 아.
4: 그때는 저는 저희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1: 아하.
4: 첫 번째 워딩을 찝찝한 승리라고 표현하려고 했어요.
1: 아.
4: 그러니까 그래도 승리하긴 했다 숫자상으로라도 내용이 조금 불만족스럽다라고
1: 예, 예.
4: 이제 말을 하려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진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저희가 민주당 구청장이 서울에 25개 구청장 선거가 있었는데
1: 예.
4: 17개예요.
1: 8개를
4: 잃었어요.
1: 국민의힘 했죠.
4: 우리가 2018년도에 25개 중에 24개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1: 하나 서초구청장 조은희
4: 맞아요.
1: 청장
4: 좋습니다. 서울이 그러면 뭐 그렇게 만만한 동네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경기 보자고요. 용인, 성남. 성남시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곳입니다.
1: 김병욱 후보가 떨어졌어요.
4: 그리고 네. 안산 같은 경우는 더 충격적이에요.
1: 그렇죠.
4: 이거 어떻게 질 수가 있습니까? 완전 우리 텃밭. 아니 김남국 후보 출마했었잖아요. 안산에서. 출마한 줄 알았어요? 초반에는 알았죠.
1: 아하.
4: 하지만 워낙에 우리의 텃밭이기 때문에 출마한 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졌어요. 12개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숫자상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승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0: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그 일각에서는 예. 정청래 대표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뭐 갑자기 사퇴라는 말보다는 어쨌든 뭐 승리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는 거면 예. 이것을 과연 전당대회 연임 도전하시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시지만 우리 강수영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우리 당원들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선택이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1: 그러니까 선거를 치른 당대표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공천의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예. 공관에서 하는 거지만 말씀하신 안산시장 저도 굉장히 의아했는데 이분이 이미 유명한 일을 벌이신 분이더라고요. 그 아시아나 음주운전 관련해서 질문하는 분에게 음주운전 이재명 대통령 안 했냐 했던 분이 결국 시장 후보로 선출이 됐고 그 공천 과정에 아무것도 안 한 게 그 지도부잖아요. 네.
2: 예. 자, 육산 지방선거 네 분의 승부사들과 꼼꼼히 짚어봤는데요. 아, 들을 만한 내용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3: 숫자가 대단하네요.
2: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CBS 1분 기상 정보입니다. 곳곳으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낮아서 불볕 더위가 다소 주춤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이나 밤 시간에도 지역에 따라 천둥 번개와 강한 바람을 동반해서 소나기가 더 내리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충북 지역에 최대 60mm, 강원 북부는 최대 8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내일도 중부와 호남 지방은 새벽이나 아침 시간에 5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오늘 습도가 높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은 일교차가 오늘보다 크겠고 낮에는 오늘과 비슷한 수온주를 나타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탐지키겠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CBS 라디오 박종희 아파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제 끝이 났습니다. 1부에서는 주요 격전지 상황 함께 짚어봤고요. 2부에서는 화제 지역구 당선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이 있었죠. 경기도 안산갑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당선인이 연결됐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당선자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산갑의 김남국입니다.
0: 예, 안산갑이라고 항상 뭐랄까요. 인사말로 항상 네. 말씀하셨는데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또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우리 안산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 더 힘껏 일하겠습니다.
0: 예. 네, 김남국 후보가 55.45%, 국민의힘 김석훈 후보가 39.13%, 개혁신당 문인수 후보가 5.4%를 얻었네요. 네. 이 수치를 보면 그래도 김남국 후보가 월등하게 승리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이제 저의 어떤 경쟁력이나 저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0: 예.
1: 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고 있는 여러 정책들, 그리고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성과들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0: 예.
1: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 이제 주변 경기도의 다른 시흥, 용인, 화성 이런 도시보다 최근에 인구가 조금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처럼 실용적으로 성과를 내면서 좀 추진력 있게 일해달라. 다시 한번 우리 안산이 재도약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만들라라는 그런 우리 안산 시민들의 기대가 모아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1: 그래서 더 그래서 겸손하게 경제를 중심에 두고 우리 안산 발전에 필요한 것들을 좀 하나하나 챙겨 나갈 생각입니다.
0: 예. 지금 예. 이제 후보님이 그러니까 당선자께서 이제 얻은 네. 득표를 보면 55.4% 얻었기 때문에
1: 예.
0: 뭐랄까 이제 안산에 있는 시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뭐랄까 기대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산시장의 경우는 국민의힘 이민근 후보가 재선이 됐단 말이죠.
1: 네.
0: 그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이제 뭐 그 부분은 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0: 예?
1: 저희가 조금 더 부지런히 더 겸손하게 뛰면서
0: 예.
1: 함께 했어야 됐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지난번에도 사실 179표로 지난번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더 어려웠던 선거였는데
0: 예.
1: 그때도 좀 이렇게 안타까운 석패를 했는데 이번에도 시장을 좀 연임시장을 놓친 그런 상황이어서
0: 예.
1: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안산 시민 여러분들께 좀 송구한 마음이 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안산의 현안이나 어떤 여러 우리 안산 발전에 필요한 부분을
0: 예.
1: 놓치진 않고 또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오전에 먼저 이제 제가 안산시장 당선인께 전화를 드려서
0: 예.
1: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렸고 또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고 또 필요할 때는 또 견제하면서 우리 안산 발전에 많은 부분을 함께하겠다라는 각오와 다짐 말씀드렸습니다.
0: 네. 예, 자 김남국 이제 의원님이 되셨는데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이재명 네. 정부 처음 이제 시작부터 청와대에 계셨는데 당선 후에 청와대 관계자들이나 혹시 함께 일했던 분들과 뭐 말씀 나누셨습니까? 축하 메시지는 받으셨겠죠?
1: 네, 축하 메시지를 정말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요.
0: 예, 예.
1: 제가 오늘 2시간 자고 전화를 수백 통, 문자를 아무튼 쉬지 않고 정말 쉴 틈 없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0: 예.
1: 아직 그 많은 분들의 회신과 답장을 못 드려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무튼 최대한 그 3일 내내 아무튼 나를 세서라도 감사 인사 드리고 지금도 이제 그 미즈피아 산부인과 사거리에서 비가 좀 많이 내리는 궂은 날씨였는데
0: 예.
1: 지금 인사하다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0: 예.

0: 꾸준하게 계속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계속 인사를 드릴 생각입니다. 네.
1: 또 예. 김남국 의원님은 또 대통령과 좀 가까우시잖아요.
0: 네.
1: 혹시 대통령과도 혹시 축하 인사 말씀 나누셨습니까?
0: 가까우신 분들하고는 다 했다.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예. 이렇게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1: 아, 네. 알아서 잘 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0: 네, 가까운 분들하고는 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 다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네, 점. 네. 알겠습니다.
0: 네, 네.
1: 자, 일단은 이제 의원님 당선이 되셨는데 재보선에서 이제 지방선거 전체적인 판세가 이제 선거 전에 논의됐던 것과 이제 실제적으로 오늘 이제 개표가 종료된 상황에서 받은 성적표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제 전국 광역 지자체의 경우에 12대 4. 원래 종래에는 15대 1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또 이게 당초 출구 조사와도 좀 약간은 민주당으로서는 좀 아픈 지역구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2대 4의 성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이제 복귀를 저희가 잘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1: 예.
0: 오히려 이제 전북 같은 곳이 어렵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전북은 의외로 조금 빠르게 당선이 확정이 되고
1: 예.
0: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서울이라든지 또 부산이라고 하는 곳도 3자 구도였기 때문에 사실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이 많았는데
1: 부산 북갑
0: 부산 북갑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패배를 안타까운 패배를 하게 되어서 이번 선거 결과를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크게 웃으며 받아들일 수는 없는 그런 결과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0: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또 패배를 한 그런 상황도 아니어서
1: 예.
0: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장 이제 이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로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이 지방선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당 내에서 많은 이제 감론을 박 당내의 여러 이제 비판과 이런 것들이 갈등의 소재가 있었기 때문에
1: 예.
0: 이번 지방선거를 놓고 누구 탓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더 우리가 단결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누구를 이걸 가지고 책임을 묻는다거나 사퇴한다거나 그래서는 좀 안 되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듭니다.
1: 예, 그렇군요. 예, 예. 사실 또 의원님은 재보선 출마자이셨으니까 그 이제 예. 경기 평택을도 같은 수도권 내에 재보선 지역에서 관심 있으셨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또 의석을 원래 민주당 지역구였는데 의석을 잃게 됐잖아요.
0: 예.
1: 그 패배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0: 이제 그 구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1: 예.
0: 또 구도의 그 과정에서 또 각각의 개별적인 어떤 캠페인이 서로 간에 이제 너무 이렇게 골 깊게 이렇게 붙다 보니까 세게 붙다 보니까
1: 예.
0: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희동 의원님께서 어부지리의 어떤 효과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0: 예,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상대 후보가 네거티브를 세게 했었거든요.
1: 예.
0: 아예 말도 안 되는 사실로 막 현수막, 명함, 막 그런 네거티브를 세게 걸었고, 저는 거꾸로 오히려 시민 여러분들께 안산 발전에 필요한 예산과 멈춰져 있었던 현안 사업들, 그리고 지역에, 낙후되었던 원도심, 부도심이 낙후된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발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1: 예.
0: 오히려 시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별 어떤 캠페인이 너무 감정적으로 소모적으로 이렇게 부딪힌 것이 충돌한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마지막에 가서는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유희동 의원이 그런 부분에 더 많은 표를 가져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 입장에서도 뭐랄까 이제 어떤 네거티브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또 지역 네. 이슈에 대해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서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결과를 보고 나서도
0: 예.
1: 보면 이제 다른 지역에도 좀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좀 아쉬움이 있으시다는 말씀인 거죠?
0: 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또
1: 예.
0: 특히나 네거티브가 상대 후보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검증이라고 하면서 이제 뭐 검증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게 분명 사실이기도 하지만
1: 예.
0: 서로 간에 이제 너무 이렇게 세게 부딪히다 보니까 예. 오히려 그 상황에서 유희동 후보의 검증이 부실해지고 오히려 그쪽에서 더 긍정적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 네. 예.
0: 뭐 예. 선거가 지면은 뭐 이기는 데는 뭐 100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지면은 거꾸로 진 데는 1000가지 만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1: 그러니까요.
0: 참 예.
1: 예.
0: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1: 사실 이제 저 지게 되면

0: 정말 이게 많은 이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서로 탓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두달후 혹은 8월 혹은 9월에 이제 전당대회가 있을 것 같은데,
1: 예.
0: 이 전당대회 과연 좀 시끄럽지 않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떤 이슈가 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 보시는지요?
1: 근데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0: 예.
1: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가 뭔가 이제 뒷맛이 개운하지 않게 끝난 결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0: 예.
1: 이 결과를 놓고 또 갑론을박 싸우게 되면 지방선거가 이제 또 사실 또 경쟁이 과열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1: 그러나 이 지방선거는 결국 다음 총선에 대한 그 다음 총선을 이끄는 수장을 뽑는 그런 당대표이고 또
0: 그렇죠.
1: 동시에 집권 하반기, 뭐 하반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2년 차 이후에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0: 예.
1: 조금 더 건설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이면서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좀 달래고 추스르면서 통합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예, 그런 분
1: 네.
0: 중에 거론되는 분 중에 계세요?
1: 다 마음속에 있는 그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 아,
1: 마음속에
0: 그래요?
1: 있는 네, 그분이라고 다 각자의 서로가
0: 예, 서로 각자의
1: 네,
0: 생각,
1: 그래서
0: 그분,
1: 네,
0: 예.
1: 그래서 이제 서로가 누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그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정치인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지지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그 사람이나 그 정치인이나 그 사람을 악마화하고 뭐 정말 뭐 모멸적인 공격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우리가 왜 민주당이 어떻게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을 뒷받침해야 되는지 어떻게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그리고 또 사실 이제 또 시대가 또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0: 그러니까요. 예.
1: 과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어젠다라든가 이슈 메시지 또 홍보 방법 이런 것으로 또 다음 세대 젊은 세대 2030또더 밑에 젊은 세대의 마음을 얻기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0: 예.
1: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고민하고 새롭게 미래로 나아가는 민주당의 방향을
0: 알겠습니다.
1: 잘 설정할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예, 또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과제도 남긴 그런 지방선거였던 것 같고요. 의원님
1: 네.
0: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도 한파승부에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불러주십시오.
0: 예, 고맙습니다. 자,
1: 네,
0: 김남국
1: 감사합니다.
0: 당선인이었습니다. 네, 박정희 한파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당선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경기 평택을 해서 아주 격전지에서 마지막까지 또 치열한 승부를 벌이고 당선되신 분입니다. 유희동 국민의힘 당선자를 만나겠습니다. 당선자님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축하드리겠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제이 웃음의 의미는 불과 한 일주일 전에 또이
1: 네.
0: 자리에서 함께 토론도 하고 굉장히 치열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또제 웃음도 나오고 또 축하의 마음이 또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 근데 그게 일주일밖에 안 됐나요? 아우, 굉장히 오래된 것
0: 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2: 같아요. 아, 그랬군요.
0: 예. 자, 일단은 당선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2: 뭐 특별한 소감이랄 건 없는데
0: 예.
2: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뭐
0: 예.
2: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0: 예.
2: 성원해주신 뜻에 어긋남 없도록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바쳐서 시민들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0: 예. 사실은 저도 이제 저희 방송에서 그 다섯 분의 후보가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2: 네.
0: 굉장히 유의해서 그 다섯 분의 선거 레이스를 지켜봤는데 또 우리
2: 네.
0: 후보님 같은 경우 또 우리 후보 그 유희동 후보님만의 그러한 그 뭐랄까요? 리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
2: 네.
0: 유권자를 만나는 스케줄과 뭐 이런
2: 예.
0: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지난 선거 레이스를 지내 오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2: 저는 그 지역에서 이미 3선을 했었고, 또 지난 22대 총선에 실패를 해서 2년간 쉬다가 다시 도전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는 2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세 번의 의정활동 기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 시간을 거쳤던 게, 선거운동 기간에도 기존의 모습으로 형태로 시민들을 찾아뵐 수 있었고,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예, 제가 또 돌이켜보면 여의도 연구원장도 하셨던 것 같고요, 그죠?
2: 네.
0: 예.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평택에서 다음 총선 전까지 일을 하셔야 될 텐데

0: 의정 네. 활동하시면서 가장 역점 둘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지역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도시거든요. 예. 일단 그 성장 속도를 다른 뭐라 그럴까요? 질의 성장이 양적인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질적 성장이 뒤쫓아가지 못하니까 그만큼의 차이만큼 지금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계시는 거여서
0: 예.
1: 그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들을 좀 주력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교통일 것 같아요.
0: 예.
1: 근데 이게 교통이라는 게 뭐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국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0: 예.
1: 또 광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0: 예.
1: 기초 광역도 중앙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잘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교통 분야에 최선의 최고의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0: 예,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랄까요? 이번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몇몇 지역에서 이제 패배 예상을 깨고 신승을 거둔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네. 또 당 개혁 과제를 미루는 또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염려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당은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1: 제 중간에 전화가 잠깐 끊어져가지고 저 질문을 다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0: 예 이번 선거에서 이제 예. 보수 진영의 국민의힘에는 예. 어떤 과제를 6.3 지방선거 결과가 남겼다고 보시는지 예
1: 지금 선거 결과를 가지고 뭐 저희가 나름대로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예.
1: 일단 뭐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0: 예.
1: 국민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정당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예, 예.
1: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매력이 많이 상실되고 그 매력이라는 것은 뭐 정책에서 나오는 것도 있을 테고
0: 예.
1: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문화에서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방면에서 그런 요인을 찾을 수 있을 텐데
0: 예.
1: 어찌됐건 그것을 총괄하는 것은 당의 리더십이 그것을 조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0: 예.
1: 제가 보기에는 그 매력을 찾는 게 우선일 것 같고 그 매력을 새롭게 찾기 위해서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를 통한 리더십의 변화, 뭐 태도의 변화 이런 것도 함께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앞으로 의정활동 하시면서 당내에서 내시는 목소리 저희가 또 방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유희동 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당선인을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화제의 지역군데. 자, 울산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당선인을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0: 예, 연결하느라 고생했어요, 지금.
2: 네, 죄송합니다. 우리 박정훈 선배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보고 예, 싶습니다.
0: 예, 아예 서울 빨리 잠깐 올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하시기 위해서.
2: 예, 일단 찾아뵙겠습니다.
0: 예, 축하드리고요. 일단 네. 그 당선 소감 그 짧게 말씀해 주시면 예.
2: 네, 저는 뭐 엄중한 책임감 그리고 사명감 이런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0: 예.
2: 뭐 즐겁다 기쁘다라는 생각보다는 해야 할 일들 어떻게 해낼까 그 사명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0: 예.
2: 시민들의 간절한 바램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사실 그 출구조사와 또 JTBC 자체 조사에서 나왔던 그 차이보다 실제 선거 최종 결과는 차이가 좀 약간 줄었거든요. 그래서
2: 네네.
0: 결과 과정 보시면서 좀 어떤 마음 드셨을까요?
2: 좀 예상을 하긴 했지만은
0: 예.
2: 그 여론조사나 이런 쪽에 반영이 되지 않는 소위 말한 샤이 보수
0: 맞아요.
2: 이쪽이 많은 결집을 한 것 같습니다.
0: 예.
2: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시장에 당선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뭐 이제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울산시의회에 21명의 시의원들이 계시는데요.
0: 그렇죠.
2: 우리 민주당 당선자가 6명에 불과합니다.
0: 예.
2: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시의회와 협조를 구하는 일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제가 되었고요.
0: 예.
2: 사실 우리 울산이 그동안 우리 민주당에게는 정말 험지였습니다.
0: 그렇죠.
2: 지난 민선 8기 때는 울산의 기초단체장 중에 우리 민주당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0: 예.
2: 또 시의회에도 시의원이 한 명, 두 명 이렇게밖에 없었거든요.
0: 예.
2: 그때에 비하면 이번에 기초단체장도 한 명 배출했고요. 또 시의원도 6명이나 배출한 건 큰 성과입니다. 하지만 시장으로서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시의회에서 여전히 국민의힘이 절대다수라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0: 예, 사실은 지난 2년간 의원님의 정치인

0: 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울산의 진보당 민선 8기 때는 동구청장 자리도 가지고 있고
1: 예.
0: 했지만 이번에 민선 9기 결과에서는 좀 기초단체장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시의원 하나, 기초의원 하나 정도에 그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1: 예.
0: 이럴수록 우리 민주당과 또 진보당, 조국혁신당 함께 힘을 합쳐서 울산에서 비록 국민의힘이 시의회를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고 또 기초단체장들을 석권했다 하더라도 우리 범민주 진영이 계속해서 단단히 힘을 합치면서 시민들의 시민주권을 지켜내고 또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진보당이랄지 또 조국혁신당이랄지 네. 또 다른 정당과의 또 협조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0: 아, 울산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해보셔요. 21명의 시의원님들 중에 우리 민주당 6분밖에 안 되시거든요.
1: 예, 그러신
0: 반드시 거예요.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1: 또한 아쉬운 지점은 이제 네. 의원님이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이었다가 이제 그 의원 네. 지역구를 비우고 이제 시장에 나와서 당선이 되신 건데
0: 네.
1: 의원님 지역구에 그 네. 국민의힘이 당선됐잖아요.
0: 네네. 네.
1: 예, 그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했던 그 김태규 네.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0: 네.
1: 이 지점이 좀 아쉽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개인적으로는 아쉽죠. 당연히요.
1: 예, 예,
0: 그리고 우리
1: 예.
0: 전태진 후보께서 정말 열심히 애쓰셨습니다.
1: 예.
0: 그 정말 분투에 정말 박수 보내고 싶고요. 하지만 제가 남구갑에서 당선될 때는 국민의힘 이름으로 당선되었습니다.
1: 예.
0: 하지만 이번에 울산광역시장 당선은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1: 예.
0: 저는 뭐 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뭐 그 또한 다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시민들의 뜻을 잘 받들고 더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1: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선거 과정 하면서 그 전통적인 네. 방법으로 유세차 안 타시고 이제 가방 메고 다니셨잖아요.
0: 또 책 쓰려고요. 사무선거운동, 선거개혁.
1: 아, 책을 쓰시려고요.
0: 왜냐하면 예. 저는 이번에 선거운동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 예. 광역단체장 중에 가장 돈을 적게 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1: 아하.
0: 그리고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로 승부하겠다.
1: 예.
0: 조직 선거, 금권 선거 하지 않고 시민을 주인해놓고 시민만 바라보며 선거하겠다.
1: 예.
0: 그리고 유세차 쓰지 않고 시민들의 말씀을 듣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1: 예.
0: 그것 때문에 사실 당내에서도 우려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무슨 선거를 치르느냐.
1: 그렇죠. 그러지 마라.
0: 노래도 안 틀고 춤도 안 추고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가 지킨 원칙을 계속해서 고수했고 시민들께서 제가 이렇게 선거운동 자체를 민주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라는 것에
1: 예.
0: 많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1: 예.
0: 그래서 선거운동을 새롭게 하는 것 때문에 지지한다 하는 시민들도 많으셨어요.
1: 예.
0: 그래서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저의 선거운동 개혁 방향성이 시민들께 진정성 있게 접근했고 이것이 표로도 연결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1: 예,
0: 이번에 이런 실험이 다음 선거에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정말 적게 썼어요. 그래서 아마 법정 선거 비용보다도 한참 적게 썼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아마 제가 전국에서 전국 광역단체장 중에 가장 적은 돈을 쓰고 승리하는 모습 보이겠다. 이 약속은 제가 지킨 것 같습니다.
1: 예. 이제 벌써 끝낼 시간이 돼서요. 마지막으로 울산 시민들에게 전하는 말씀 20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0: 시민주권을 지키는데 한결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와의 관계도 제가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풀어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을 위해 더 노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1: 예, 서울 올라오시면 또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선배님 하면 안 되죠. 앵커님.
1: 예, 고생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축하합니다. 자,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당선인이었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잠까지가나.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네, 박종현 판승부 본방송 함께하셨습니다. 아, 6월 지방선거 재보선에 출마하셨던 모든 후보들께 고생하셨다. 우리 국민 여러분도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본방 후에 이어지는 유튜브 현장방송 블루라콤도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5: CBS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8: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7: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9: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1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11: 갯벌류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네 번째 페이지. 자, 오늘은 면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천연두나 흑사병, 알레르기, 독감, 코로나, 심지어 암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질병과 싸워왔죠. 놀라운 건 그 수많은 싸움의 상당수를 우리가 면역이라는 방어 시스템으로 또 의학의 힘으로 버텨내고 이겨왔다는 겁니다. 자, 면역은 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면역이라는 걸 발견하고 또 발전시켜왔을까요? 의학과 과학을 넘나들며 면역학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카이스트 의과대학원의 신희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까요?
2: 아, 예, 저는 뭐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 면역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신의철입니다.
1: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 예,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예.
1: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예. 오늘은 이제 신희철 교수님과 그래서 인류가 바이러스와 어떻게 싸워왔는가, 또 면역학은 어떻게 발전해왔는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좀 역사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백신 그리고 면역학의 시작이 된 지점은 어디서부터라고 봐야 될까요?
2: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학문을 얘기할 때 아, 그것이 시작이 몇 월 며칠입니까? 뭐 이런 거는 약간 좀 있을 수가 없는 질문과 대답이잖아요. 이제 하지만 이 면역학은 그래도 다른 학문에 비해서 이런 역사적으로 분명한 좀 터닝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1: 그렇습니까?
2: 예. 그런데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도요. 우리 이런 얘기하잖아요. 옛날 할머니들도요. 홍역은 아이들이 되게 걸리는데 한 번 걸리면 다시 안 걸린다. 이런 걸 삶의 지혜로 알고 계셨어요.
1: 너 홍역 치렀어 이번에.
2: 그렇죠. 아, 홍역 치렀다고 생각해라. 이제 한번 이제 안 좋은 일 겪었으니까 다시 안 걸릴 거야.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네. 그 얘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면역의 원리는요. 예. 인간이 아주 옛날부터도 그 경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제 오히려 면역학은 약간 시작이 약간 선후가 바뀐 것 같아요. 다른 학문들은 이걸 잘 이해한 다음에 그때 이제 이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1: 응용을 나중에 하는데.
2: 어떤 공학적으로나 이제 응용적으로 했는데 면역은 아직은 이게 무슨 세포나 분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현상이 너무 재밌으니까 이 현상을 한번 이용해 봐야겠다.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좀 넓게 보면 이것이 이제 면역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많이 듣는 이제 위인 중에 한 분이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1: 에드워드 제너? 예. 저는 조금 생소한데.
2: 어, 그래요? 예. 제너의 종두법.
1: 아, 종두법.
2: 종두법.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영국 사람이었거든요. 네. 시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시작점을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이분이 한 거가 1796년이에요. 천연두가 굉장히 이제 그건 전 세계 어디나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1: 마마라고 하는.
2: 맞습니다. 예, 천연두가 근데 요즘에는 그것과 저도 그 단어가 더 익숙한데 또 어떤 경우 그게 일본식 한자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표준어가 두창으로 바뀌긴 했어요.
1: 아, 천연두 대신 두창을.
2: 네. 그래서 천연두, 아. 두창, 마마가 다 같은 뜻입니다.
1: 예.
2: 이것이 꽤 그래도 사람을 또 많이 좀 이렇게 사망을 이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병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제너는 뭘 했냐면은 이 천연두 바이러스는 이제 인간한테 특화된 질병의 바이러스거든요.
1: 이제
2: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알고 있는 거게 된 거지만은 소에도 약간 비슷한 병이 있는 거예요.
1: 소도 비슷한 병을 앓는다.
2: 그래서 소는 그 이름이 우두인 거예요.
1: 그게 우두.
2: 소 우자를 써가지고 이미 사람들이 시골에서 알고 있었었어요. 소의 젖을 짜는 처녀들이 하다 보면 가끔 우두에 걸리는 거예요.
1: 아, 사람도 우두에 걸릴 때가 있고.
2: 근데 우두는 소에 특화된 거니까 사람한테 가끔 감염은 되는데. 심각한 병을 안 일으키는 거죠.
1: 아, 사람한테 걸렸을 땐 심각하지 않다.
2: 왜 너무 이거는 소에 특화된 거니까. 뭐 물집 정도 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알려진 지식이 이렇게 소에의 젖을 짜는 그 처녀들이 우두에 한번 걸리고 나면 천연두가 인간 사이에 유행할 때 안 걸린다.
1: 아, 그걸 알게 된 거군요.
2: 이건 이제 알고 있었어요.
1: 이제 사람 천연두는 걸리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2: 그렇죠.
1: 있는데
2: 예.
1: 소의 그 우두는 사람이 걸렸을 때 심각하지
2: 않아요. 물집 정도만 생기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1796년에 제너가 한 것이 그 우두에 걸린 소젖 짜는 처녀의 물집에서 그 뭐가 있는지는 모르는 바이러스도 몰랐어요 그때는요. 물집에 액을 따가지고 어떤 아이한테 주사를 했죠.
1: 그랬더니
2: 얘가 아주 가볍게 우두 날았겠죠. 근데 그런 다음에 천연두가 진짜로 유행할 때까지 기다리면 이 실험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1: 그렇죠.
2: 사실 이건 좀 현대 윤리로는 서용이 안 되는 건데 걔한테 직접 천연두 그 농포를 걸린 사람의 농포를 주사를 했어요. 걸리나 안 걸리나. 요즘에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안 걸립니다. 그 실험이 그 유명한 게 1796년도에 하게 된 거고 그것 때문에 종두법이라는 게 생겼고.

0: 접고 네. 그 종두법이라는 게 다른 말로는 우두 접종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그렇게 시작된 거가 어떻게 본다면 왜 그런지 몰랐지만 네. 응용을 하게 돼서 면역을 오히려 응용에 먼저 이용한 거죠.
1: 그러네.
0: 그 역사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원리를 알고 이제 그걸 보더라도 약간 어떤 면에서는 또 엽기적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 그 당시 사람들도 약간 엽기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동물 걸 막 사람 접종을 해?
1: 깨름칙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것도 있긴 있었던 거죠.
1: 네. 하지만 위대한 네. 발견, 종두법을 발견하는 네. 계기가 네.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백신 역시도 그럼 종두법이 시작이었을까요?
0: 그렇죠. 세계 최초의 백신이 종두법인데요. 이게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 국사 배울 때 네. 뭐 지석영 선생님 우리 배울 때 있으시죠?
1: 한국을 믿는 100명의 위인들.
0: 있어요.
1: 네. 종두지 지석영에 나오죠. 네.
0: 근데 네. 그러니까 지석영 선생님이 한 업적은 뭐냐면 네. 종두법을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한 거예요.
1: 전파하신 분이구나.
0: 네. 그래서 그게 네. 제가 그때 기억에 뭐 자신의 처남이 애였는데 네. 자기 가족한테 한번 접종을 한 겁니다. 아, 일본에서 가져와가지고 예. 그게 1879년이니까 네. 한 1880년이면 뭐 대충
1: 그러네.
0: 사실은 구한말이라고 그러지만 아직은 어쨌든 조선시대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근데 그게 한 아까 때부터 시간을 보면 100년이 안 된 시기인
1: 100년 가까이
0: 예. 네, 안 된 시기에 그게 한국까지 예. 전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종두법은 너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로 다 퍼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말 시작도 분명했지만 네. 결말도 분명한 백신입니다.
1: 결말?
0: 예, 네, 무슨 얘기냐면 네. 천연두 바이러스는 어떤 면에서 약간 좀 우직한 바이러스예요. 우직하다는 게 말이 좀 이상한데 네. 우리 최근에 뭐 코로나 팬데믹 이럴 때는 네. 좋은 백신을 개발했는데 또 변이주가 나와가지고 앞에 맞았던 백신이 무력화되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천연두 바이러스는 변이를 못해요.
1: 변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 좀 정직한다.
0: 그러니까 그냥 정직하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이 좋은 그렇게 무기를 개발했는데 네. 얘는 변할 줄 모르는
1: 대응을
0: 거예요.
1: 대응을 못하는구나.
0: 그러니까 너무 효과적으로 이게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된 거죠.
1: 무기 하나로도.
0: 예. 예 그래서 네. 이거를 계속 전 세계가 전파가 된 거예요. 네. 1950년대에는 네. 이 천연두 바이러스를 아예 인류에 절멸시키자. 그래서 약간 그 당시에 냉전 시대인데도 미국 소련 과학자들이 또 이거를 또 이렇게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서 1977년도에 소말리아에서 마지막 환자가 나온 다음에 이제 환자가 없습니다.
1: 아, 그럼 종식이 공식적으로
0: 됐고,
1: 선언된 거고.
0: 1980년도에 WHO가 네. 이제는 이제 천연두 바이러스라는 거는 이제는 지구상에 없다.
1: 그 무서운 마마를.
0: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한 종의 어떤 바이러스를 인류의 어떤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절멸시킨 첫 번째 사례이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가 아직 없어요.
1: 마지막 사례이기도 하군요.
0: 예, 아직까지.
1: 엄청난 일이네.
0: 예, 미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 예, 예, 예.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바이러스는커녕 세균에 대해서도 그렇게
0: 맞아요. 예,
1: 잘 모르던 예. 시절일 것 같은데. 예. 세균을 통해서 질병이 생긴다는 사실은 언제 알려진 겁니까?
0: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결국은 한 1880년 요 전인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아까 이제 거기 아까 그 종두법부터 어떻게 이어지는지 좀 더 설명드린 다음에
1: 좋습니다.
0: 세균 얘기를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종두법의 의미를 제가 어떻게 이제 부여했냐 하면은 이 종두법은 뭐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그 현상을 자연상을 잘 관찰해서 그대로 약간 흉내내서 아주 위대한 업적을 한 거잖아요.
1: 예.
0: 사실은 1880년대, 아, 1800년대,
1: 네.
0: 그러니까 19세기죠.
1: 네.
0: 그 중간에도 아직은 원리를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이용을 조금씩 했어요.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좀 활약했던 사람이 제너보다 나중 아주 나중 사람이죠.
1: 네.
0: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활약한 사람인데 프랑스의 파스테르.
1: 파스테르
0: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 아, 제가 그 우유 먹고 자랐어요.
0: 네, 그러니까 예. 파스테르 하면 많이 우유를 생각하잖아요.
1: 예, 예,
0: 근데 실제로 파스테르의 업적 중에 하나가
1: 예.
0: 그 우유나 와인 같은 걸 맛을 안상하게 하면서 저온으로 살균하는 법을 개발한 게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그게 우유가 그게 상품명이지만
1: 네.
0: 거기 기여한 게 있습니다.
1: 일리가
0: 실제로
1: 있네요.
0: 있는데 예, 예. 그분의 이제 워낙 업적이 많거든요.
1: 네.
0: 그거는 제가 보기엔 좀 더 사소한 업적이고.
1: 아 그래요?
0: 좀 더 중요한 업적들이 많아요.
1: 파스테르의 진짜 중요한 업적은 뭔가요?
0: 네, 몇 가지가 있는데
1: 예.
0: 이것도 있죠. 오늘이랑 약간 다르긴 하지만. 백조의 목 플라스크라고 해가지고 그 뭐냐면 세균은
1: 네.
0: 항상 세균에서만 나온다. 생물은 항상 생물에서만 나온다. 아무리 영양분이 많아도 네. 생물은 자연 발생을 못한다.
1: 아 자연 발생을 못한다.
0: 이거가 생각보다 19세기까지 그 논쟁이 있었던 거를 완벽하게 이 사람이 이걸 이제 클리어한 답을 준 게 아주 제일 위대한 업적이에요.
1: 예.
0: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하고요. 면역에 관련된 거.
1: 면역에
0: 이 사람은 이 제너 같은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사실은 광견병 백신도 만들었어요.
1: 광견병이요?
0: 네, 몇 가지 백신을 만들었는데
1: 예, 예.
0: 광견병 같은 건 진짜 제가 보기엔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네네. 그것도 바이러스 일종이거든요. 네. 그게 광견병은 흔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좀 이제 유럽의 시골에서 무서워하던 병이었습니다. 뭐 미친 개한테 물려가지고 이제 네. 바이러스가 옮아서 사람도 나중에 이제

0: 이 바이러스가 뇌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백신을 사실은 그때도 바이러스의 존재도 몰랐어요.
1: 근데 어떻게 그걸...
0: 근데 백신을 만들었어요. 네. 그게 위대한 거죠.
1: 뭐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시죠.
0: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사람은 뭔가가 있을 거다 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약간 세균이나 세균 같은 그런 감염체 개념은 좀 있었거든요. 아, 예. 이런 게 이제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그 아까 말한 광견병에 걸린 그 개의 브레인을 갈아가지고
1: 뇌를 그거를 갈아서.
0: 토끼의 뇌한테 주사를 해본 거예요.
1: 아, 그런 방법을 썼어요.
0: 그랬더니 예. 토끼가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또 병이 생기는 거예요.
1: 네네.
0: 근데 이거를 계속 이제 개대를 합니다. 예. 또 다른 토끼에, 예. 또 다른 토끼에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비슷한 원리를 자기가 일부러 더한 거예요. 뭐냐면은 광견병 바이러스가 원래 개나 이제 뭐 사람한테 감염이 될 수 있지만 토끼에 너무 이제 특화가 돼 버린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네. 토끼에 점점 적응을 잘하다 보니까 예. 얘는 토끼는 잘 이렇게 죽이는데 병을 일으키는데. 예. 더 이상 이제 사람 같은 데는 이게 약 이제 병원성이 아,
1: 그럴 수가 있어요.
0: 네, 너무 한 곳에 너무 특화돼 버리니까.
1: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 너무 좋은 보금자리를 찾 그냥 광묘병이 됐네요.
0: 예, 이제 그러면서 그런 걸 적당히 이렇게 불활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이제 광견병 그 개에 걸린 애한테 이걸 주사를 했어요.
1: 예, 예. 사람한테.
0: 네, 사람한테. 네. 근데 이건 좀 특이한 거가 광견병은 이제 미친 애한테 물려도. 네. 이게 말 이런 데서 물린 다음에 뇌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 날 이제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사이에 그 백신을 준 거예요.
1: 네.
0: 그랬더니 그 소년이 네. 광견병이 안 생겼어요.
1: 안 생겼어.
0: 그래서 이게 유명한 또 이거가 네. 그 첫 번째로 혜택을 받은 그 소년이 네. 나중에 그 파스텔 연구소의 그 수의였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있습니다.
1: 아,
0: 진짜로.
1: 그래.
0: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위대한 업적이에요.
1: 그러네요.
0: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제너에서 이어지는 거지만 이게 면역을 뭔가 학문으로 너무 이렇게 정교하게 발전시켜서 했다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하기도 한데 약간 그런 현상들을 잘 이렇게 좀
1: 그러네,
0: 예,
1: 그러네.
0: 관찰해서 이용을 한 거죠.
1: 예.
0: 근데 이제 오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어떻게 좀 더 체계적으로 아무리 이제 이런 선각자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뭐 세포가 어떻고 이제 물 분자가 어떻고 이렇게 되면 좀 더 잘 이용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1: 네,
0: 나중에
1: 그쵸, 그쵸.
0: 이런 시발점이 더 중요합니다.
1: 예,
0: 그것이 아까 질문하신
1: 예,
0: 세균에
1: 대해서
0: 발견하고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1: 예.
0: 근데 그래서 이제 원래 유명한 그 세균학자가 네. 로베르트 코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1: 코흐.
0: 네, 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 탄저병.
0: 예, 들어보셨네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었는데 예. 독일 의사였는데 네. 이 사람의 업적을 보통 아주 한마디로 의학사에서 얘기할 때 세균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1: 아, 그게 코흡입니까?
0: 네. 근데 그 약간 좀 너무 단순하면 정보가 좀 누락되는 게 있죠.
1: 예.
0: 이게 좀 그런 정보예요.
1: 예.
0: 그러면 그전에 이 사람이 그 업적을 한 게 1876년이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사람들이 세균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걸 몰랐냐. 감이 좀 있었어요.
1: 감은 있었다.
0: 네,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더 옛날에는 네. 약간 세균은 생각도 못하고 네. 어떤 안 좋은 공기, 미아즈마라고 그래가지고 독기가 질병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시대도 있었지만
1: 네네네.
0: 이제 그 코흐가 그걸 발견하기 직전만 되더라도요.
1: 예.
0: 사람들이 세균 같은 게 질병을 일으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했는데 예. 다만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1: 네.
0: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은 네. 콜레라를 일으키는 균이 따로 있고 결핵을 일으키는 균이 따로 있고 탄저병을 일으키는 균이 따로 있고 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1: 네.
0: 이런 것들을 딱 발견한 사람입니다.
1: 아, 특정 질병을 일으키는 균이 따로, 병균은 따로 있다.
0: 그렇죠.
1: 아.
0: 네. 그래서 이 사람이 1876년도에 한 업적이
1: 네.
0: 사실 인간한테 질병을 일으키는 중요성으로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1: 예.
0: 그래도 이제 동물들에 주로 감염하고 사람을 좀 가끔 감염하는 거지만
1: 네.
0: 탄저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균을 딱 발견했어요. 이 균이 탄저병을 일으킨다.
1: 아.
0: 그런 걸 딱 발견하고 나서 이제 스타가 됐죠.
1: 스타가 됐다.
0: 된 다음에 예, 예. 계속 이제 독일에서 막 코흐 연구소를 만들어줬어요.
1: 예, 예.
0: 그래서 계속 한 거가 계속 그 사람이 그런 걸 발견했죠. 콜레라균 발견하고 그 다음에 결핵균 발견하고.
1: 결핵도?
0: 네. 예, 이 사람이 발견했어요.
1: 예.
0: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사람 제자들이
1: 예.
0: 계속 발견합니다.
1: 오.
0: 이 사람 제자들도 전 세계에서 와요.
1: 네.
0: 일본에서도 오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걸 다 배워서 갑자기 많은 세균들을 우리가 그 질병들의 세균들을 다 발견하게 돼요. 그때부터
1: 예.
0: 한 1900 초반대까지.
1: 어.
0: 그 당시 시대를 의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 미생물 사냥꾼들의 시대.
1: 미생물 사냥꾼들의 시대. 예. 말 되네요.
0: 예.
1: 의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을
0: 예.
1: 것 같습니다.
0: 예. 예.
1: 자, 이렇게 예. 뭐 파스텔르, 코흐 등등의 동생이가 예. 이제 뭐 무엇이 병을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0: 예.
1: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
0: 예.
1: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병균, 세균이 우리 인간의 몸에 침입했을 때 우리 몸이 세균과 어떻게 싸우는가에 네. 대해서 알게 되는 과정도 중요했을 것 같은데.
0: 그게 이제 면역학을 진짜 발달하는 시기가 되는
1: 예.
0: 거죠. 그래서
1: 예.
0: 다시 이제 시간을 돌려서
1: 네.

0: 그 당시에 독일로 한번 상상을 해보자.
1: 어, 되게 이야기 네. 재밌게 하신다.
0: 네. 코우 연구소.
1: 아, 코우 연구소. 네,
0: 코우가 예. 1870년대 그 위대한 업적을 할 때는요. 네네네. 시골에 그냥 무명의 의사였어요.
1: 예.
0: 근데 이제 와이프가 남편이 심심해하니까 현미경을 사다 줬거든, 선물로요.
1: 어, 심심해서.
0: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위대한 업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약 스타가 돼서 네. 독일에서 막 이제 베를린에서 그 수도잖아요. 네. 연구소 만들어지고 막 엄청난 이제 돈과 이게 지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 밑에서 아까 연구하면서 세균들을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이미 이런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의학 연구실에서는 생쥐 가지고 연구하잖아요.
1: 예.
0: 이런 걸 가지고 연구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아. 뭐 쥐, 생쥐 이런 걸 가지고.
1: 네.
0: 그 당시에도 뭐랬냐면은 콜레라균을 발견했잖아요.
1: 네.
0: 그런 거를 이제 그 쥐에다 주사를 해줘요.
1: 예.
0: 그래서 얘네들이 콜레라가 생기나 안 생기나 이런 것들이 증명의 과정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약간 면역학보다는 미생물학, 세균학의 실험이었던 거죠.
1: 네.
0: 그런데 하다 보니까 면역학이 저절로 알게 됩니다.
1: 어떻게요?
0: 왜냐하면 네. 연구자들이 생쥐 10마리에다가 콜레라를 딱 넣어줬어요.
1: 네.
0: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1: 네.
0: 이건 실험을 안 해봐도 예상이 되죠. 10마리가 다 죽을까요?
1: 아, 몇 마리는
0: 예,
1: 살았다.
0: 예, 그러니까 어. 오, 비실비실하다가
1: 어, 예.
0: 몇 마리 살은 거예요.
1: 아, 나왔어요.
0: 네, 저절로.
1: 어, 예.
0: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 그 생쥐들이 아까웠겠죠. 또 쓴 거죠.
1: 아,
0: 다음 실험할 때.
1: 아이고, 어. 예.
0: 근데 그게 이제 우리 한가 발견의 시초가 된 거죠. 어,
1: 그래요?
0: 예. 아, 했는데, 어? 쌩쌩하네.
1: 아, 한번 낳은 애는 또 주입해도 예, 예. 쌩쌩하다.
0: 처음에
1: 아.
0: 이걸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했겠죠. 어,
1: 저 같은 사람.
0: 예, 근데 약간
1: 몰랐잖아.
0: 눈치가 빠른 사람도 뭐 이상한데? 하면서 얘들은 안 걸리네.
1: 아.
0: 근데 그게 아까 홍역과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은.
1: 그러네요.
0: 근데 여기서 이제 아, 얘들 그래서 이제 실험을 그거를 의식한 다음에는 한 번 이게 인식이 되잖아요. 눈치를
1: 예.
0: 채면은.
1: 예.
0: 그 다음부터 그게 주제가 된 연구들을 이제 좀 더 정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 시야로만 보니까.
0: 그렇죠.
1: 예.
0: 그게 진짜 다 또 진짜 해본 거예요. 오, 반복했을 거 아니에요.
1: 예.
0: 안 생기네. 아예 아프지도 않네. 얘네들은. 알게 된 거. 이런 것들을. 근데 또 이런 거죠.
1: 네.
0: 그럼 콜레라균 이미 발견했잖아요.
1: 예.
0: 했는데, 야, 그럼 얘네들은 모든 병에 다 안 걸리는 거야? 그래서 옆에 또 있으니까 예. 탄저균을 또 주사해 봤어요.
1: 그건 걸릴
0: 그건 걸려요.
1: 어, 그건 걸리겠죠.
0: 어, 그러니까 어.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거가 홍역 옛날에 걸리면 안 걸린다는 거가 홍역만 안 걸리는 거지 천연도 걸리거든요.
1: 아.
0: 아까 옛날 할머니들의 지혜에서도.
1: 그렇죠. 예, 예.
0: 그러니까 이걸 실험실로 재현을 한 거죠. 여기서 실험실로 그 상황을 재현을 한 거예요.
1: 네네.
0: 근데 저는 가끔 이 내용을 어디 가서 강의를 재밌게 할 때가 있는데
1: 네.
0: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뭐냐 하면은 아, 이게 아, 이거는 뭔가 물질을 설명해야 되는 거죠. 네. 이 사람은 기 이런 거 말고.
1: 그럼 어떻게 설명하나요?
0: 그러니까 이렇게 하냐면은 야, 그러면 이거가 뭔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1: 응.
0: 한번 경험을 하니까
1: 응.
0: 이 몸이 이걸 기억을 하네.
1: 어.
0: 이 기억은 어떤 물질로 저장돼 있을 거다.
1: 아.
0: 이것이 어디 있을까?
1: 어.
0: 그러니까 어디에 이 물질이 이 생쥐에
1: 어.
0: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기억에 한번 났던 생쥐가 뭔가 네.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건데.
0: 그렇죠. 그 물질로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1: 어. 그게 어디 있을
0: 이게
1: 건가?
0: 이게 물질로 돼 있다면 어. 이 기억을 경험이 없는 생쥐한테
1: 네.
0: 물질을 옮김으로써
1: 네.
0: 이거를 전파시킬 수 있을까?
1: 어.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1: 근데, 맞는 말 아닌가요?
0: 어, 근데 이게 우리 시각에서 그렇지
1: 네.
0: 이런 생각도
1: 아, 그때는
0: 예, 그렇죠.
1: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만약에
1: 네.
0: 우리 사회자님이
1: 네.
0: 그때 독일의 과학자라면 이 면역이 지금 언어죠.
1: 네.
0: 면역이 된 생쥐로부터
1: 네.
0: 그 어떤 물질을 체의 성분을 꺼내서
1: 네.
0: 아직 경험위원회한테 넘겨줘야 돼.
1: 네.
0: 그래서 이게 넘어가나 봐야 돼.
1: 네.
0: 뭘 맨 먼저 해보겠어요? 맨 먼저 해볼 만한 거.
1: 피를 뽑아서 예, 할 것 같아요.
0: 나보고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 아, 어,
0: 피를
1: 네.
0: 먼저 해본 거예요.
1: 예.
0: 근데 실제로 피를 뽑으면
1: 네.
0: 피가 바로 굳습니다. 피는 대개.
1: 아, 그렇습니까?
0: 그러니까 피는 우리 사람 피를 뽑아도요.
1: 예.
0: 한 30분 되면 굳어요.
1: 예.
0: 그럼 이제 피가 굳고 나면
1: 네.
0: 이제 피 어떤 물 성분, 그러니까 적혈구 이런 데 가라앉고 물 성분이 이렇게 노리끼리한 액체로 남아요.
1: 예.
0: 우리가 혈청이라고 그러죠.
1: 혈청.
0: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 예.
0: 그죠?
1: 예.
0: 그래서 그 혈청을
1: 예.
0: 다른 아무 경험도 없는 생쥐한테 주사를 해봤어요.
1: 네.
0: 근데 뭘 해봤을까요? 아까 이제
1: 그게
0: 뭐 콜레라균이라면
1: 예, 예.
0: 해봤더니 얘가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1: 안 걸렸겠죠?
0: 안 걸립니다.
1: 아, 위대한 발견이네요.
0: 이게 위대한 발견이에요.
1: 어.
0: 그러니까 아까 그 얘가 한 번 앓으니까
1: 네.
0: 안 걸리네.
1: 네.
0: 이것까지 안 것도 위대한 발견인데
1: 그렇죠. 네.
0: 위대함의 포인트가 더 위대해지는 거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1: 다른 생쥐한테도 이게 적용될
0: 그렇죠.
1: 수 있다.
0: 넘어간다.
1: 어.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의미가 두 가지로 네. 또 해석될 수 있어요.
1: 예.
0: 이제 약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1: 어떻게요? 예.
0: 아, 이건 우리가 진짜 새로운 원리를 발견했다. 어, 너무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아직 이 혈청에
1: 예.
0: 뭐가 녹아있는지까지 우리는 아직까지 몰라.
1: 그건 모르죠.
0: 모르긴 모르지만 예, 예. 굉장히 위대한 발견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대 우리 대학생들도 배우는 면역학의 일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인데
1: 예.
0: 이런 걸 해봐요. 아까 콜레라에 대한 면역이 생기면 딴 것도 안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1: 맞습니다. 예.
0: 이건 우리가 이제 현대 면역학에선 특이성.
1: 특이성.
0: 아, 금방 이해되시죠?
1: 네네네.
0: 이건 특이성이 있다.
1: 예.
0: 그 다음에

0: 이 현상 자체는 면역은 기억이라는 게 있다.
1: 어, 기억.
0: 그 이게 면역의 3대 특징을 우리 이렇게 학생들이 배우거든요. 특이성, 기억. 예. 이게 그때 다 나온 겁니다. 이제. 그때 이미 1900년도가 되기 전에.
1: 그 면역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논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이게 예. 메치니코프, 예. 어, 그 유산 그 유제품 브랜드 아닌가요? 예. 예. 그리고 파울 에를리히라는 예. 그 두 분의 예. 논쟁이라고 하던데요.
0: 아 근데 이 두 분의 논쟁을 먼저 얘기하고 얘기를 드릴까요?
1: 하던 아, 교수님 흐름대로 갑니다. 예. 예. 교수님 흐름대로 가죠.
0: 아까 얘기한 걸 들어가 보죠.
1: 위대한 논쟁. 예. 예. 이제. 무슨 논쟁인지 궁금해요.
0: 자, 그래서 예.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 이제 그 20세기가 되기 전에 아까 요 시대가 다 언제냐면은 18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1900년대가 되기 전에 얘기들이에요. 네. 이럴 때가 이제 면역학이 제대로 이제 학 이제 학문을 체계를 이제 갖춰간 건데 네. 이때 이제 세계사적으로 유럽에서 보면은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보불 전쟁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네. 그때 이제 그 프로이센군이 파리까지 점령을 하고 아무튼 막 이제 그런 시대인 맞아요. 거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도 제가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와 독일의 그 민족 감정은 네. 소위 전통적인 한일 감정보다 더 이제 어, 약간 예.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건 면역학의 문제인데 거기 두 학파가 생겼어요. 네. 아까 이제 그 파스테르가 네. 위대한 학자였는데 네.
1: 파스테르 프랑스 사람이죠. 네.
0: 그 예. 사람이 이제 파리에 파스테르 연구소가 생겼습니다. 예, 예, 예. 거기를 중심으로 한 학파가 있었고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아까 그 코흐
1: 독일 사람이죠. 어,
0: 베를린 예, 예. 그 두 학파가 있었는데 어. 크게 보면 독일 학파와 프랑스 학파인 거예요. 예, 예. 이제 독일 학파는 아까 혈청을 내가 옮기니까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언어는 그게 항체인데 그때 항체라고 안 불렀어요.
1: 그럼요.
0: 항체가 녹아 있는 혈청이니까 항혈청이라고 불렀어요.
1: 항혈청.
0: 어. 네, 뭐 항콜레라 혈청, 예, 예. 항장티푸스 혈청 어. 이런 식으로.
1: 예.
0: 이제 그 항혈청을 가지고 요즘 언어로 치면은 항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면역에.
1: 예.
0: 이거를 연관 이제 일파들이 이제
1: 독일학파.
0: 독일학파였던 예, 예, 거죠. 예. 그때 이제 그거의 가장 선두주자가 이제 파울 에일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예.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네. 또 다른 학파 하나 있었었어요. 예. 그게 이제 프랑스 쪽인데 시작은 프랑스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사람이었어요. 네. 일리아 메치니코프라는
1: 메치니코프.
0: 사람. 예. 메치니코프도 유산균으로 유명하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런데 예. 메치니코프도 나중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예. 노벨상을 받은 건 유산균 업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유산균 업적은 네. 노벨상 받고 나서 말년에.
1: 말년에.
0: 네, 그러니까 한 거고 예, 예, 예. 약간 취미 연구 같은 걸로 한 거고 예. 진짜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을 만큼 위대한 업적은. 예. 대식세포의 발견이었습니다.
1: 아, 중요한 것 같다 뭔가 대식세포.
0: 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 이제 면역학이 또 다른 점을 처음 나온 거거든요.
1: 예, 예, 예.
0: 세균 같은 걸 무조건 내 몸에 원래 있는 세포인데 예, 예. 세균 같은 걸 개걸스럽게 잡아먹는 대식세포.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파스테르 연구소에 나중에 이제 글로 아, 오게 됩니다.
1: 방금 프랑스파랑 결을 예, 같이 하게 되네요. 예, 예.
0: 그래서 예. 거기서 계속 연구를 해요 이 사람은.
1: 왜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까?
0: 뭐냐면 이런 예, 거예요. 예, 예. 분명히 이제 뭐가 걸리면은. 예. 아까 이제 다시 안 걸리고 이런 걸렸다가 회복이 되면 네. 이런 면역 현상이 분명하게 있는데
1: 예.
0: 이런 걸 어떤 세포가 하는 거고 어떤 분자가 하는 건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학자들은 예. 사실 지금에서 보면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1: 아, 답은 둘 다 중요하다가 맞는
0: 지금 거죠? 지금 와서는 그런 건 맞아요. 근데 서로 너희 건 안 중요하고 우리 것만 중요하다.
1: 아, 그랬군요.
0: 이렇게 싸운 거예요.
1: 네.
0: 이게 하는데 약간 좀 유치한 싸움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1: 예. 그러면 그 대식세포와 예. 그 항체는 어떤 관계인 거예요?
0: 지금 보면은요 예, 예, 예. 둘이 컬래버레이션도 해요.
1: 둘이 협력을 합니다.
0: 네, 협력도 한 것도 있어요.
1: 어떤 식으로 했는가?
0: 이런 거죠. 예. 세균이 여기 있어요.
1: 예.
0: 근데 대식세포는 그냥 잘 잡아먹는데
1: 예.
0: 여기 항체가 있어요.
1: 예.
0: 그럼 항체는 세균에 붙어요.
1: 네.
0: 항체가 붙어요.
1: 그 세균을 막기 위해 붙는 거죠. 항체도.
0: 그죠. 항체를 죽이려고.
1: 예.
0: 항체가 붙었을 때 예. 이게 붙어 세균이 이제 항체가 코팅돼 있잖아요.
1: 예.
0: 대식세포가 더 잘 잡아먹어요.
1: 아.
0: 예. 예.
1: 진짜 협력이네.
0: 어, 협력이에요 이거는.
1: 그러니까 항체가 야 예. 내가 얘 잡고 있어 하면은 대식세포가 와서 예. 먹어준다고.
0: 그러니까 이 용어도 있어요. 옵소니제이션이라고. 아, 이 용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 예. 이런 식으로 많이 표지를 하는 거죠.
1: 오 신기하다.
0: 예. 그래서
1: 보불 협력이에요. 보불 협력.
0: 심지어는 예. 항체가 붙으면은 예. 항체 꼬리 쪽이 있거든요.
1: 예.
0: 대식세포가
1: 예.
0: 항체 꼬리 쪽에 붙는 수용체가 있어요.
1: 그러니까 항체 꼬리 쪽에
0: 항체가 아. 코팅해 줬으면은 예. 항체를 코팅됐으면 항체 꼬리가 이렇게 밖으로 다 나와 있을 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인식해가지고 네. 항체가 코팅한 걸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용체가 있어요.
1: 그걸 뒤에 붙어서 대기하고 있다고요?
0: 그걸 그냥 딱 이런 이게 다 있어요. 예.
1: 어 신기하다.
0: 분자적으로 다 설명이 돼요 지금은요. 그런데 예, 이제 그렇게 돼서
1: 예.
0: 사실 양쪽을 화해시킨 거는
1: 네.
0: 노벨상위원회.
1: 어떻게 화해시키는
0: 이 사람들이 1908년도에 네. 노벨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1: 메치니코프랑 에를리가 예, 공동 수상. 예, 예,
0: 근데
1: 아, 잘했다. 뭐 노벨위원회가 잘했어요.
0: 예. 예.
1: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또 한 시간이 더 있어요. 네.

0: 네.
1: 알겠습니다. 저희가 2주 후에 1시간 더 신시아 교수님과 이 면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니까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막 궁금한 게 막 있는데 저도 좀 참았다가 두 번째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신시아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아,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0: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기.

0: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를 틀면 이런 경고 멘트가 나왔습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법 비디오들을 시청함에 따라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제는 호환도 마마도 심지어 불법 비디오도 사라지고 전쟁만 남았는데요. 뭐 호랑이야 사실 우리가 무분별한 포획으로 없앴으니까 뭐 자랑스러운 이야기라고 할 순 없겠지만 천연두, 두창이라 부르는 마마가 공식적으로 박멸됐다는 사실은 의학과 과학, 특히 면역학에 아주 자랑스러운 승리일 겁니다. 2주 후에 보내드릴 신희철 교수님과의 두 번째 시간에 면역에 대해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셔터 내립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

0: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관련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가운데 투표용지가 없어서 실제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이 국가나 선관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개표 결과에 불복하거나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한데 남은 2주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 선거에 불복할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고 기각, 각하 결정이 나오면 법원에 당선 소송 혹은 선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간부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은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해야 할 선거관리에 허점이 발생한 점에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선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국민 통합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오늘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는 택배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노동계는 배달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도급사업자는 계약 형태만 개인사업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사용자 지휘와 통제에 따르는 만큼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특혜가 아닌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라며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최저임금위가 임의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논의 개시 전 고용노동부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조사 결과는 경영계 반대로 비공개된 상태입니다. 다음 4차 회의는 9일 열립니다. AI 칩 시장의 거물인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내일 한국에 입국합니다. 한국에 머무는 기간 국내 기업들과 폭넓게 만나 AI 기술을 고리로 동맹관계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 첫 일정으로 국내 기업 총수들과 가질 만찬 회동 참석자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이 거론됩니다. 오늘 시행된 202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은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작년 수능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BS 대표 영어 강사인 김혜령 대원외고교사는 영어 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절대평가 기조에 따라 적절하게 출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교사는 지문을 충실히 읽고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다양한 유형에서 출제돼 전체적인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번 모의평가는 지문을 읽다 보면 보다 친절하게 개념을 설명하는 문항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EBS 연계율은 55.6%로 분석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9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0: CBS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순탄치 않은 과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너를 믿는 나를 믿어 불꽃야구 캐스터 정용검 아나운서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학창시절 소위 쭈구리였다는 정용검 아나운서. 단 한 번의 스포트라이트, 무대 위의 쾌감이 그를 아나운서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좌절을 딛고 일어선 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은 진짜 나답게 사는 법.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강 몬스터즈 최강야구에서 여러분께 캐스터로 인사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정영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저를 아나운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요 학창시절 때부터

정말 단 한순간도 아나운서가 꿈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아나운서가 됐냐? 사실은 꿈꾼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쭈구리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반에서 까불기는 하지만 조용한 사람.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35명에서 38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랑 저랑 비슷한 느낌의 친구랑 순위를 한번 매겨봤어요. 보통 이제 소위 이렇게 뭐 잘 나간다라는 친구들을 1진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진, 2진, 3진. 근데 저랑 제 친구가 딱 26진 되더라고요. 26번째. 그러니까 제 뒤에 12명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앞에서 보면 26번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요. 점심시간에 사실 맛있는 반찬 싸가면 그 1, 2, 3, 4진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반찬 뺏어 먹잖아요. 그게 싫어서 저랑 제 친구는 밖에 나가서 밥을 먹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눈을 딱 마주쳐요. 그러면 왜 꿀어봐? 이러면서 한 대 맞기도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평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거울 보니까 오늘은 메이크업 받아서 좀 괜찮긴 한데 사실 외모나 키 어느 하나 그 누구 하나도 저한테 너 아나운서 하면 잘하겠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입니다. 심지어 아나운서를 준비할 때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오히려 저는요 다른 친구들이 앞에 나가서 웃기거나 하면 그걸 지켜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사실 그랬던 학생 정연검의 꿈은 드라마 PD였습니다. 저는 매일 드라마를 봤었고요. 그래서 아 저게 나오는 배우들과 함께 작업해보고 싶다. 내가 저렇게 저 사람들의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PD가 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방송학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뭐 대학교 1, 2학년 때는 저희 때는 대학교 때 1, 2학년까지는 놀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드라마 PD가 되기로 했으니까 준비를 해야겠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동아리 들어가서 편집 배우고요. 촬영 배우고 제가 머릿속에 구상했었던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갖춰졌다 생각했을 때 처음으로 작은 영화를 만들어서 작품으로 냅니다. 워낙 드라마를 또 좋아했고 제 머릿속에는 그 봤던 드라마들의 이 샷들이 저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찍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역시 나는 재능이 있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어? 난 드라마 PD 딱이다. 그리고 나서 제 작품을 품평회, 그러니까 선배들한테 보여주는 발표 시간을 가졌어요. 아 근데요 단 한 명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혹평을 했습니다. 최악이라고. 창의적이지 않다부터 시작해서요. 메시지가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전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혹평을 제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기들의 작품을 봤는데 저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꾸었던 꿈이 드라마 PD인 사람이 작품을 냈는데 나보다 제 동기들이 훨씬 잘해요. 아 정말 막막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그 꿈을 접어야 된다라는 걸 딱 첫 작품을 냈는데 제가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뭘 해야 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학창시절에서 빼놓고 말씀 안 드린 게 있습니다. 아, 부끄럽긴 합니다만 저는 사실 댄스 동아리였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웃고 계시죠? 네, 댄동이었어요. 회장도 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이력이긴 한데 사실은 저는 춤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 당시가 이제 막 클럽이 막 생기면서 뭐 사람들이 거기 가서 놀면 재밌다 이럴 때였습니다. 2004년 여러분들이 거의 태어날 말랑할 그때였을 거예요. 근데 왜 들어갔냐면 저희 과에 저는 사실 재수를 했는데 저희 재수 패밀리 동기 중에 제일 예뻤던 친구가 댄스 동아리에 자기가 가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친구랑 친해지려고 가입했어요. 다들 안 한다는데 저는 친해지려고 가입을 했고 사실 제가 댄스 동아리 들어간다 그랬을 때 여러분 20년 전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기껏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놨던 이 내 아들이 날라리가 되겠구나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으로 반대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도 반대하셨던 그 일이 대학교 1학년 때 그 댄스 동아리가 저를 바꿔놨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26진까지 갔었던 제가 쭈구리였던 제가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회장이었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조명이 저한테 떨어질 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 제 모습에 제가 쾌감을 느끼더라고요.
춤 실력은

얘기 안 할게요. 그건 물어보지도 마세요. 네? 아, 초보라고요? 아, 안 됩니다. 네. 저는 핀 조명이 내려올 때 마이크를 잡고 진행하고 있었던 그 일. 학창시절에 저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성인이 돼서 처음으로 무대에 섰고 그때의 쾌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렇다고 해도 제가 아나운서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꿈이 접히고 난 그 순간 내가 뭘 해야 되지? 과거의 그 기억과 경험이 저를 아나운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25살의 용검이가요 새로운 꿈을 결정했고 결국 28살에 MBC 스포츠 플러스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학창시절의 경험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은 바뀔 수 있습니다. 20살 이후에, 그러니까 성인이 된 여러분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 확실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제부터가 사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26진 쭈구리였던 제가 무대에 서는 사람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이 없다고 해도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닫힌 사회, 작은 사회에서의 경험이 전부일 겁니다. 작게는 가족, 조금 더 크게 확장하면 우리 반 혹은 학원 또래 친구들, 이 정도일 겁니다. 아직 여러분이 살던 세상의 바깥은 훨씬 더 크고 다양합니다. 학원 친구 이야기만 들어도 새롭고 재밌으시죠? 옆반 친구 이야기만 들어도 아 이런 애가 있어? 라고 하실 겁니다. 근데요 그게 옆 학교, 옆에 도시, 옆 지역, 다른 나라까지 확장된다면 이 세상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건 저처럼 어느 정도 여러분보다 많이 산다고 해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세상의 반도, 반의 반도, 반의 반의 반도 아직은 우리는 모릅니다. 꿈이 없는 게요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세상을 아직 다 알지 못해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꿈이 있다, 이건 정말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운으로 여러분은 꿈을 갖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꿈도 충분히 바뀔 수 있고요. 전 제가 유명 배우, 뭐 제 때는 전지현 씨였어요. 여자 주인공으로 놓고 제가 기가 막힌 드라마를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그걸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나운서이자 캐스터로 이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절대로요 꿈이 없다, 꿈을 이뤄야 된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또 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MBC 스포츠 플러스라고 하는 당시 스포츠 채널 중에 13년 연속 프로야구 시청률 1위를 하면서 제일 잘 나가는 방송사에 들어갑니다. 사실 저도 그 박지성 선수가 맨유 뛸 당시 MBC 스포츠 플러스 통해서 여러 방송을 봤기 때문에 가장 익숙한 방송사이기도 했고요. 근데요 그 꿈꾸던 어찌됐건 두 번째 꿈을 꿨던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스포츠캐스터로의 역량이 부족한 채 입사를 하게 됐으니까요. 사실 그래서 회식 때 저를 뽑아줬었던 윤땡땡 이사님이라고 계세요. 윤 이사님께서 술이 취하시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용검 잘못 뽑았어. 제 에이스 아니야? 쟤 누가 뽑았어? 본인이 뽑았거든요. 쟤 누가 뽑았어? 쟤 잘못 뽑았어. 이런 이야기를 신입사원이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힘들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위축도 됐었고요. 사실 마음의 병도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절치부심했어요. 선배들 방송을 전부 다 3시간 가까이 되는 중계방송을 전부 다 받아쓰기도 해보고요. 성대결절이 두 번이 왔습니다. 그만큼 연습도 해보고 그래도 계속 불안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혼자 이거를 버텨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 그 당시에 가장 친한 친구, 실명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박종엽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 공황장애가 왔다.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다.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그러자 제 친구가 저를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한마디가 참, 이 새끼 이거 연예인병 걸렸네. 야 방송 좀 하니까 무슨 연예인인 줄 알아? 아니 여러분 이거 맞아요? 아니 내가 공황장애 걸려서 처음으로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 연예인병 걸렸다고 이게. 근데요 이 말이 오히려 저를 편하게 만들었어요. 원래는 쭈구리였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뭔가를 잘하려고 하고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 그냥 난 쭈구리였다. 난 잘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편안하게 나답게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요 제 태도가 달라집니다. 웃으면서 방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즐겁게 보자. 나는 못하는 게 당연하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평가하는 건요 타인,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내는 데까지의 과정을 보는 건 우리 자신밖에 없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세 번째 결과가 무서워서 과정에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정할 수 없는 결과는 버리자는 얘기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과정에 충실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더라고요. 일의 결과에 치여서 과정에서의 나의 행복을 버리지 마세요.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시선에 맞춰서 그 과정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결과도 달라질 겁니다. 느릴 수 있어요. 남들보다 정말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으니까요. 자, 그렇게 저는 행복하게 회사에서 일단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를 잘못 뽑았다고 하셨던 그 윤땡땡 이사님도 퇴직하셨습니다. 근데 말년에는요, 오, 정용검이 많이 늘었다. 아, 칭찬도 몇 번 해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과정이 10년이 걸린 과정이었습니다. 조금 더 방송이 편해졌고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스포츠 팬분들도 있었고요,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더 큰 이벤트인 올림픽, 월드컵에서도 중계방송할 수 있는 경험들이 했습니다. 정말 저는요 꿈꿔본 적 없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요, 여러분이 아시는 제가 지금 출연하고 있는 최강야구 장시원 PD님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같이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다고요. 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제 일을 즐기기 시작했고 제가 최고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는데 그분이 도시여부 강철부대, 정말 저도 즐겨봤었던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이 같이 하자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최강야구를 하기 위해서는요 퇴사를 해야 됐습니다. MBC 스포츠 플러스의 직원이 JTBC 가서 방송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역시 쭈그리 출신인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당연하죠. 너무 무서웠어요. 밖에 나간다는 게, 프리랜서 시장에 뛰어든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 유명하니까요. 제가 프리랜서가 된다고요? 사실 뭐 전현무 아나운서, 김성주 아나운서 이런 분들, 뭐 김대호 아나운서도 요즘에 뭐 프리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은 프리 선언이에요. 근데 저는 프리 선택, 이런 거. 직장에 있다가 선택을 하는 거지 선언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요, 과거의 저와 그 10년의 경험이 쌓인 저는, 어른이 된 저는 다르더라고요. 최강야구 제작진이요 섭외 이후로 저한테 말한 게 가장 스토리를 잘 만드는 캐스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요 한명적 캐스터, 전 그분만큼 야구에 대해서, 스포츠에 대해서 해박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선배들처럼 목소리가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악플 보면 정용건 목소리 듣기 싫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을 즐기기는 과정에서요 제 나름의 생존 전략을 찾기 위해서 해설위원들과 경기를 좀 유쾌하게 재밌게 풀어내려고 하고, 경기 안에서 선수들의 작은 표정이라든지 뭐 행동,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중계방송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야구 중계 중에 허구현 해설위원님, 뭐 박재영 해설위원님이랑 뭐 머리숱 많으시다, 저는 별로 없는데 이런 농담도 하고, 양준혁 해설위원님과는 진짜 야구 방송을 하는데 중간에 약간 투닥투닥 거렸어요. 머리 크기 가지고. 양준혁 위원님은 저보고 너는 키에 비해서 머리가 너무 크다, 위원님은 절대적으로도 커요,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장난도 치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저한테 맞는 방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몇 년간의 노력을요 누군가는, 또 장시원 PD님 그 제작진분들은 재밌게 봐줬고 누군가는 매력적으로 느꼈다라는 거잖아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걱정을 이겨냈었던 과거에 제가 한번 저 자신에게 찾아왔던 위기를, 그 공황장애를 극복해냈었던 그 경험처럼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학창시절의 저, 그리고 사회 초년생인 저, 막 입사를 했었던 저라면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뭔가 성취를 했던 그 작은 경험들이 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 선택은 틀리지 않았죠. 역시나 최강야구는 성공했습니다. 저도 그 과정에서 성장했고, 이렇게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요청할 정도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내 앞에 도전이 혹은 장애물이 커 보여서 세상에서 지금 내 앞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너무 힘들다, 내 삶을 결정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절대 아닙니다. 20대 30대 정말 수많은 도전과 시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단언컨대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을 거고요, 세상은 시험 성적보다 더 복잡한 방

식으로 성공의 방정식이 존재합니다. 어떤 일은요 여러분을 바닥까지 떨어뜨릴 겁니다. 어떤 도전은요 여러분께 정말 작지만 행복을 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방식을 찾아서 끝까지 버텨내는 힘, 포기하지 않는 그 힘이 여러분을 성장시킬 겁니다. 얼마 전에 후배 때문에 그 개그맨 정준하 씨를 만났어요. 가게에 갔었는데 우연히 오셨는데 저희 때는요 정준하 무한도전 완전 연예인이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청해하고 잘 보고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방송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덕분에 스포츠가 야구가 더 재밌다면서요.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연예인이 제가 TV에서 보던 분이 저를 알아보고 저한테 칭찬을 건네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제 주변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은요 반드시 옵니다. 자기 자신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세요. 남은 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라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은 모르는 나 자신만이 아는 그 노력들이 모여서 그 시간을 빛나게 할 겁니다. 어떤 경험이건요 어떤 결정이건요 그 과정은 스스로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안 믿어줘도 자신을 믿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천원돌파 그랜라간이라고요. 정말 철학적인 애니메이션이에요. 드릴 갖고 있는 로버트가 땅 뚫고 성장해서 더 큰 드릴과 끝낸 그런 성장기 웃기시죠? 네, 그런 로봇 만화인데 거기 나오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 형이 얘기해요 주인공한테. 네가 너를 못 믿을 수 있다. 근데 너를 믿는 나를 믿어라. 저는 여러분의 나이를 여러분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여러분이 자신만의 시간을 반드시 가질 거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성공하실 거라는 걸,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 충분히 믿어요. 저를 믿으시면요 여러분을 믿는 저를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을 믿으니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가 된 쭈구리 정용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순탄치 않은 과정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너를 믿는 나를 믿어. 정영검 아나운서의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맛있다 밴드가 부른 돌멩이, 좌회전의 예행 연습 감상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조금 불편해도 함께 일 때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황진아 친구랑 학습 사회성 발달센터 소장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혼자 살던 황진아 씨가 어떻게 24명과 함께 살게 됐을까요? 어른 14명, 아이 10명, 고양이 한 마리와 한 지붕 아래에서 발견한 진짜 행복. 조금 불편하지만 함께라서 더 행복한 우리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세 필이 세 아들의 엄마이자 사회성 발달센터 소장인 황진아입니다. 저녁 있는 삶이라는 말 아시죠? 그건 칼퇴근도 가능하고 또 저녁을 누릴 수 있는 넉넉함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아이가 세 명임에도 저의 저녁 풍경은 좀 특별합니다. 저희 집엔 식판이 총 7개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3번만 밥을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3일 동안은 오케스트라 합주도 하고 글쓰기 수업도 듣고 또 저녁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애들은 어떡하고요? 네, 저는 육아 품앗이를 하고 있고 나머지 3일 동안은 아랫집에서 저희 집 아이들을 먹이고 돌봐줍니다. 저는 저희 가족을 포함하여 7가구가 함께 집을 지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 시작은 저희 후배 가정과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부터였어요.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아이들을 3명 키우면서 함께 키울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때 마침 20대 때 같이 방콕에서 살았던 후배도 아들을 2명을 낳아서 아들 5명 그리고 성인 4명, 저희 9명은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독수리 5형제라고 저희가 불렀는데요. 사실은 여행이라기보다는 낯선 곳에서 하는 육아의 연속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함께 있으니 육아 노동이 줄어들고 또 개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누군가는 밥을 하고, 누군가는 아이를 돌보고, 누군가는 재워주면서 다섯 아이를 성인 네 명이 돌보다 보니 성인 한 명당 돌봄의 노동력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잠든 밤에는 드디어 개인으로 돌아와 이야기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저를 째려보고 있는데, 네, 여행의 횟수가 이렇게 잦아지면서 저희는 함께 사는 삶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가족끼리 여행은 다닐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저는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의 20대 때 직업은 태국 항공사인 타이항공의 승무원이었는데요. 무려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지만 입사한 지 6개월 만에는 되게 지독한 우울증을 겪었었어요. 일이 미숙해서 선배님들이 이렇게 눈초리를 보내면 저만 되게 일을 못하는 것 같고,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태국말로 대화를 하시면 너무 큰 소외감과 고립감에 이렇게 저를 가두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점프싯에 앉아있는데, 그냥 이렇게 비행기 문 열고 뛰어내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저를 보면서 내가 우울하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주로 한국으로 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그리워했고 또 향수병에 걸렸고 집 밖에는 나가지 않고 집과 공항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때 마침 되게 소중한 손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독수리 오형제의 엄마, 후배와 함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배가 방콕에 6개월 정도 머물게 되었고요. 함께 살기 위해서 원룸에서 투룸, 거실이 있는 집으로 옮기면서 제 우울증에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방과 거실이 분리된 공간을 갖게 되면서 자는 시간과 활동하는 시간이 구분되기 시작했고, 햇빛이 드는 거실이 생겼고, 또 비행 다녀왔을 때 비행은 어땠어? 밥은 먹었어? 이렇게 물어주는 누군가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지고

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우울했던 경험을 통해서 저는 소중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요. 개인이 취약해져 있을 때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울증이 찾아왔는데 큰아이를 낳고 16개월 만에 둘째 아이를 낳아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두 아이를 양육할 때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운이 좋아서 친정 부모님께서 근처에서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둘과 지내다 보니 재밌는 것도 없고 또 육아라는 짐에 눌리는 느낌만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로서 잘하고 있나 이런 회의감도 많이 들고 그때 이제 가족과 함께 여행을 시작하면서 공동 육아라는 걸 간접적으로 경험했고 아 이것이 돌봄 노동력을 줄이면서도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여행을 같이 다니는 것과 같이 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집처럼 일곱 가구가 공동체 주택에서 산다는 이야기를 하면 반응이 반반 나뉘는데요. 어떤 분은 정말 재밌겠다, 정말 좋겠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이 왜 그렇게 굳이 힘들게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사십니까? 이런 반응도 하세요. 두 가지 반응이 모두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그 답을 제가 일할 때 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의 직업은 아동 심리 상담가인데요. 10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서 감각이 예민한 친구들이 가장 편안하게 여기는 순간이 바로 혼자 있을 때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의견을 맞춰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관계를 피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아왔는데요. 그렇게 혼자 지내는 시간이 가장 편한 친구들도 언제 가장 활짝 웃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누군가랑 통했을 때, 그때 아이들이 활짝 웃거든요. 더 나아가서 나 힘들었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이렇게 툭 무심코 던지는 말에 아이들이 오 다행이다,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는 미소를 보면서 전 두 번째 깨달음을 알았습니다. 편한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때쯤 우연히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동체 주택을 지어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후배와 저는 함께 살 사람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지 브레인스토밍을 하기도 하고 사업 설명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또 함께 살기를 주저하는 친구들에게는 찾아가서 이렇게 삼고 초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정이 모이고 집을 지을 땅을 찾는 데 1년이 걸렸고 집을 짓는 과정이 1년이 걸려서 2년 만에 저희는 한 지붕 일곱 가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한 저희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집엔 성인이 14명, 아동이 10명,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요. 모든 공간을 다 같이 쓰는 건 아니고요. 옛날 드라마 한 지붕 세 가족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 집처럼 각각의 집이 한 지붕 아래에 있습니다. 입주자들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14평의 공용 공간을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보드게임도 하고 책 읽기 모임도 하고 요가 수업도 하고 미술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집에 가수가 꾸민 친구가 있어서 5평의 방음실도 만들었는데요. 거기서 지금은 입주자 기반 밴드 구성원들이 연주를 하기도 하고 개인 악기 연습을 하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커다란 공용 공간을 만일에 제가 그냥 살던 아파트에 살았다면 절대로 가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같이 사는 것이 뭐 어렵지 않은 건 아닙니다.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그대로 행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공용 공간을 사용하고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여름 엄청 길고 더웠는데요. 저희 단체 채팅방의 주요한 이슈가 신발 냄새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발냄새를 공유하는 것, 그리고 집안에서 울리는 소리들이 들리고 나오는 것을 공유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는 일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단체로 신발 빨기 날을 정하기도 하고 공용 공간의 소리가 바깥으로 들리지 않도록 문을 방음문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안을 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런 건 아직 문제점이 남아있어요. P와 J처럼 신발장을 신발장에 꼭꼭 넣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발장에 넣지 않

안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더 행복해지는 방법을 저희가 터득을 했는데요. 그건 바로 다름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지금은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애니어그램을 같이 하기도 하고 감정 소통 활동을 하기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40대지만 20대처럼 새벽이 더 가까워질 때까지 그렇게 대화를 하는 밤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서로 다른 것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서로 수용하고 양보해야 할 문제라는 걸 경험적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3년 소통의 결과 저희에게는 한 가지 약속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건 바로 서로에게 완벽하지 않은 민낯을 보여도 괜찮다는 안정감과 신뢰감입니다. 그럴 수 있어. 힘들었겠다. 나도 힘들었어. 이렇게 서로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대상이 되었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은 스스로를 용납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삶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런 과정은 서로에게 이미 충분해 라는 메시지를 주게 되었고요. 이런 안전한 공동체는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겪어보지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편안하게 느끼니까 재미있는 추억도 늘어나요. 몇 주 전의 일인데요. 길가에서 쑥개떡 쑥개떡 사세요 하면서 아저씨가 지나가는데 그 소리를 처음 들은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쑥개떡 아저씨 떡 사줘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1층으로 우다다다 내려가서 쑥개떡을 사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쑥개떡을 사와서 복도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떡 사세요 떡 사세요 하면서 다녔고 사람들이 이제 집문을 열어서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공짜예요 이러면서 떡을 나눠주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아이들 일기 제목은 쑥개떡이었어요. 아마 함께 살지 않았다면 이런 재미도 겪어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쯤 다들 궁금하시거나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 지금은 행복하지. 알겠어.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같이 살래? 이런 질문도 받아봤는데요. 제가 요즘 저희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플러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년 살자. 노년 공동체까지 같이 가자. 이렇게 제가 계속 제안을 하고 있어요. 공동체원들과 이렇게 살면서 겪는 뭐 교육 문제라거나 아니면 노년의 삶에 대한 문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책도 읽고 있고 얘기도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함께 대안적인 방향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왔듯이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과 기대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맞추느라 개인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개인의 꿈과 낭만에도 충실하게 살고 있는데요. 젊었을 때 꿈이 가수였던 친구는 밴드 공연을 하고 작가가 꿈인 친구는 책을 내고 고양이를 키우는 집은 고양이 돌봄을 부탁하고 학창시절 외국에서 보냈던 친구는 아이들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시작합니다. 보드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집에 200개가 넘는 보드게임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한 달에 몇 번씩 보드게임의 밤을 열어주고 있는데요. 그 친구는 저희 미래의 그 노년 공동체에 꼭 필요한 재원이기도 합니다. 저희 앞집 친구는 대학생 때 처음 만났는데 지금은 직장인이 되었고 아이, 고양이, 어른까지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세대를 초월하는 그런 존재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대상이 있는 저희는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 힘들기도 하고 불편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이 길이 더 좋은 길임을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함께일 때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순탄치 않은 과정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너를 믿는 나를 믿어, 정용검 아나운서의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조금 불편해도 함께일 때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황진아 소장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라이트하우스 패밀리가 부른 하이, 그리고 동요 서로서로 도와가며 감상하셨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2: 인천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폭발 가능성이 높은 유해 화학물질이 세척제와 추진제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폭발 사고가 난 대전공장 56동 회사는 세척제로 다이클로로에틸렌이라는 휘발성 유기용제가 쓰였는데 증기가 공기 중에 일정 농도로 존재하면 점화될 가능성이 있는 가연성 물질로 알려졌습니다. 추진제로 쓰인 알루미늄 가루와 톨루엔도 정전기나 스파크를 만나면 분진 폭발 위험이 높고 밀폐 공간에서 증기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0: 환율이 1529원대로 주간 거래를 마친 뒤 야간 거래 장중한 때 1540원을 넘어서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동 상황 불확실성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오후 5시 6분쯤 환율은 장중 최고 1540.3원을 찍으며 지난 3월 31일 기록한 1530.1원 기록을 넘어섰는데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0일 1561원 이후 최고치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관련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 소원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가운데 투표용지가 없어서 실제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이 국가나 선관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개표 결과에 불복하거나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더큰 혼란이 불가피한데 남은 2주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 선거에 불복할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고 기각, 각하 결정이 나오면 법원에 당선 소송 혹은 선거 소송을 낼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에 허점이 발생한 점에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선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국민 통합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오늘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는 택배,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노동계는 배달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도급사업자는 계약 형태만 개인사업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사용자 지위와 통제에 따르는 만큼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특혜가 아닌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라며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최저임금위가 임의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AI 칩 시장의 거물인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내일 한국에 입국합니다. 한국에 머무는 기간 국내 기업들과 폭넓게 만나 AI 기술을 고리로 동맹관계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 첫 일정으로 국내 기업 총수들과 가질 만찬 회동 참석자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거론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6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1: CBS
2: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3: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2: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3: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C2에서 함께 만들어요.
2: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3: 문의전화 서울 771-1932.
1: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마치 저 같았어요. 오 미셸 찬양 사역자입니다.

0: 자, 오늘 새롭게 한 순서는 아주 감미로운 찬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아주 인기 많은 찬양 인도자 우미실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너무 잘하세요. 저는 연예인이 제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좀 더 잘하시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음정도 너무 좋으시고 감정도 좋으시고 어떻게 원래 이런 이미지인 분들이 다 노래를 잘하시나 봐요. 약간 초량씨 이미지도 있고
2: 그러니까 뭐 이렇게 노래 잘하는 관상.
3: 근데 어떻게 작은 체구에서 그런 폭발적인 소리가 나오는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여기가 더 작으신데요.
2: 그래서 안 폭발해.
0: 네. 우리 원래 전도사 하셨다가 네. 최근에 이제 목사 좀 하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목사님으로
1: 호칭하도록
0: 하겠습니다.
1: 네.
0: 예.
1: 감사합니다.
0: 어떠세요? 목사님 되시는 거 어떠세요?
1: 뭐 이렇게 특별하게 바뀐 거는 없고요.
0: 예, 예.
1: 네, 그냥 더 책임감과 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다는 거.
0: 아, 네. 거룩한 부담감 말 되네요. 네. 예. 아니 우리 새롭게 하소에서 이렇게 섭외 오기를 선포하면서 네. 기다리셨다고 우리 작가분이 그러시던데
1: 네.
0: 어떠셨어요?
2: 사실 오기만 와봐봐.
1: 새롭게 하소서를 제가 굉장히 즐겨 봤었어요.
0: 아, 그래요?
1: 이렇게 항상 운전하면서 유튜브로 틀어놓고 그런 많은 분들의 그런 간증 스토리와 또 예. 우리 또 주영은 집사님께서 이렇게 네. 해주시는 그런 멘트들이
0: 아,
1: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가 돼요.
0: 아, 그래요?
1: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에게도 뭐 찬양 간증에 네네. 이제 이런 기회가 있다면 나는 꼭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서 해야 되겠다. 이제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선포했더니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런 나를 선물로 주시네요.
0: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녹화 전에 깜짝 놀라셨죠? 생각보다 말 정말 많이 하죠?
1: 아, 예. 쉬지 않으시네요. 예.
2: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딱 세딱
0: 정말 네. 다 편집해서 이분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 감사합니다.
0: 다 살리면 이분 방송 못 나오죠. 아니, 저도 이제 목사님 그 이렇게 영상 찾아서 보니까
1: 네네.
0: 댓글에서 응원의 댓글이 참 많더라고요.
1: 네. 예. 정말로 응원의 그런 댓글들을 너무 많이 네. 달아주시고
0: 네.
1: 또 격려의 말씀도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
0: 네네.
1: 정말로 제가 어디에서 이러한 환대와 또 네.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정말 예.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의 도구 찬양의 도구로 사용받는 것도 예. 정말 감사한데 성도님들께서 이제 저의 찬양에 은혜 받았다 더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 이런 예. 말들을 해주셔서 정말 예. 너무 감사하죠.
0: 예.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의 이제 찬양은 들었는데
1: 네.
0: 목사님의 간증을 또 들어보고 싶어서 초대를 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네네.
0: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스토리 보니까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부잣집 딸이었나 봐요.
2: 느껴져요.
0: 네. 아무래도 이름이 미셸이니까 아무래도 미국에서 살다 오신
1: 거예요. 네, 네. 저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0: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근데 어떻게 한국말을 이렇게
1: 잘하세요? 네, 그러게요. 네.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잘하지는 않았는데.
0: 아, 는 거예요?
1: 늘었어요. 네. 굉장히 발음이 그 교포 발음 있죠.
0: 예, 예, 예.
1: 어눌해서 이렇게 택시를 타도 뭐 이태원 가주세요 네. 하면은 이제 이렇게 삐 돌아서 택시분들 가시고
0: 예전에 그렇게
1: 예전에. 네네. 그런데
0: 미국 어디서 사셨어요?
1: 저는 얼바인이라는 동네에서
0: 요즘 한국 분들 제일 많은 데잖아요.
1: 네, 한국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중국 분들도 네. 굉장히 많으시고.
0: 예, 맞아요. 네네. 좋은 동네요, 아주. 거기 학교가 좋고.
2: 아, 그래서, 그래서 뭐
0: 예, 아주 좋은 동네. 그러니까 네. 그 동네에 사셨어요?
1: 네네.
0: 어떻게 뭐 집에 수영장 같은 것도 있었어요?
1: 아, 네. 저희 제가 어렸을 때 뭐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0: 네네.
1: 저희 할아버지 집에 이렇게 큰 수영장이 있었고
2: 오, 대박.
1: 자쿠지도 있었고 뭐 테니스 코트도 집에 네. 있었고 농구 코트도
0: 있었고
1: 한 집에 네.
3: 학교 아닌가요?
1: 코트도 있었고
2: 할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셨어요?
1: 할아버지 그냥 사업하시던 분이셨어요. 네. 이게 굉장히 대저택에 막 거실에는 할아버지가 엄청 큰 바를 가지고 계셨고
0: 이게
1: 막 혼자서 연주가 되는 그랜드 피아노 막 샹들리에 이런 게 있었던 기억이 제가 나요. 네네.
0: 그럼 뭐 이렇게 아쉬움 없게 잘하셨겠네요.
1: 네. 저는 뭐 하고 싶은 거를 못한 적은 없었고 뭐 갖고 싶은 거를 못 가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2: 멋있다.
1: 어렸을 때.
2: 난 갖고 싶

0: 죽은 거 다 가졌다.
1: 수영장 있는 집은 우리가 이제 상상 속에 테니스 코트가 있었대죠. 네. 아, 테니스 코트.
2: 아, 멋있다.
3: 그러면 모태신앙이세요?
4: 네, 제가 모태신앙이기는 한데 네. 저희 집안이 카톨릭 집안이에요. 예. 저희 집 3대가 카톨릭인데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당에 다니면서 성당에서 세례도 받고 예. 성당에서 견진도 받고 예. 이렇게 성당에서 쭉
1: 자라오셨군요.
4: 컸었어요. 그래서 교회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예. 저희 집안에서 이제 할머니 집에서 이제 네. 일하시던 네. 이모님이 계셨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모님이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네. 이모님이 약간 신내림 그런 사주풀이 예, 예. 이런 거를 이렇게 하시던 분이셨는데 예, 예. 이제 저희 엄마를 딱 보시고 예. 이 집안에 목사가 나오겠다 그러신 거예요.
0: 용하다.
4: 이 집안에 목사가 나오겠다.
1: 진짜 잘 보시고.
4: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아 우리 집에 목사 나올 일 없다. 그래서 네. 신부님이겠죠 하면서 네. 저희 남동생 이제 신부님 만들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그렇게 아니, 엄마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0: 그 만두냐 자기 그 사주 그냥.
1: 며느리도 보고 그러시지. 며느리 안 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신부님 보라는 거.
1: 네, 그렇잖아요.
0: 그러니까.
4: 네, 그만큼 교회랑은 이제 상관이 없던 집이었습니다. 네.
1: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 이제 네. 좀 기억이 나는 이제 좀 자라서 네네. 집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4: 아, 집에 제가 이 날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네. 고2 때 네. 이제 고3으로 올라가는 여름방학이었는데 예. 그때 이제 낮에 제가 제 방이 이제 제 집 2층에 있었고 예, 이제 제 화장실도 2층에 있어서 네. 낮에 씻고 네. 이제 나와서 그 화장실에 작은 창문이 있어요. 예, 예. 그 창문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 집 앞이 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습관대로 이렇게 창문 밖을 봤는데 집 앞에 경찰차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왜 경찰차가 왔을까 하고 밑에 내려가 보니까 이제 경찰분들하고 그 열쇠 수리공 분이 오셔서 저희 집 현관을 따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냥 그 락을 아예 떼고 계세요.
1: 어머나.
4: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왜 한국 드라마에서 이렇게 빨간 딱지 이렇게 집안에 붙잖아요. 예, 예. 근데 저희는 그냥 집이 통째로 그냥 날아간 거예요.
1: 넘어갔어요.
4: 그냥 집이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0: 왜 넘어갔어요?
4: 경찰하고 수리공하고 오셔서 현관을 뛰셔서 그래서 아빠는 막 그때 옆에서 전화하시면서 막 뭔가 사태를 수습하시려고 막 정신없이 그래서 제가 그때 고2였으니까 이제 운전면허를 딴 지 진짜 막 한 달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네. 그때 그냥 차키를 가지고 저희 엄마랑 이제 동생 둘을 태워서 무작정 그냥 집 앞에 카페로 피신을 갔어요. 예, 그때가 너무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1: 아니요, 어떻게 돼요? 커피숍 가셨어.
4: 커피숍에 가서 예. 너무 혼란스럽죠. 엄마는 이제 우리 어떡하니 하면서 막 울고 계시고.
1: 근데
4: 저는 막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아빠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겠다. 뭔가 직감적으로.
2: 무슨 일이었지?
4: 일을, 이게, 그래서 저희가 정말 중요한 그냥 옷가지만 몇 개를 챙겨서 그냥 바로 나가야 돼요. 이제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어서 그냥 그 시간 이후로 나가세요 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것만 챙겨서 이제 길거리로 나온 거죠.
1: 집이 없죠. 예.
4: 네, 차만 이렇게 타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나 했는데 정말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죠. 엄마가 아시던 지인이 이제 회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 회사에 있는 이제 사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작은 아파트 사택이 마침 뭐 하나가 비어있다. 그래서 일단 거기로 들어가라 해서 저희 다섯 가족이 그냥 그 사택에 한 1, 2주 정도 그냥 머물렀습니다.
1: 갑자기?
4: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0: 아니 근데 그 갑자기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아버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4: 그러니까 이 일이 저희 집에 이제 너무 큰 아픔이고 트라우마다 보니까 저도 부모님한테 막 무슨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라고
0: 못 물어봤고
4: 그때 당시에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3: 말로
4: 지금도 예, 그렇고 힘들었어. 그래서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그냥 뭐 어떤 사람 아니면 뭐 고모가 이렇게 집을 담보로 뭘 이렇게 하셔서 그냥 집이 통째로 넘어간 이제 이런 일인 것 같아요. 네.
1: 그러면 이렇게 보통 짐을 한번 이렇게 뺄 수 있게 해주지 않아요?
4: 그렇죠. 이제 짐이 이제 다 있으니까 이제 짐을 뺄 수 있는 날을 하나를 잡아서 이제 가요. 그래서 저희가 사택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무르다가 이제 짐을 빼러 집에 간 거죠. 근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이 막 폐허가 된 느낌인 거예요.
0: 진짜요? 네, 누가 사람이 털어 갔어요?
4: 아니요, 그냥 사람이 1, 2주 정도 살지 않고 우리 엄마의 손길이 닿지 않다 보니까 딱 들어갔는데 이 내 집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막 변기 안에 막 거미줄

0: 엄청 청했고 뭔가 물도 막 수도도 끊기니까 뭐 어둡고 막 그래서 그냥 저희가 막 네 챙겨서 나왔던 그때 막 이사를 급하게 했던
1: 되게 비참했겠네요.
0: 그렇죠. 네.
1: 아니, 내가 살던 집에 이 집마다 자기 자신의 집에 그 집만의 향기가 있어요. 그걸 버리고 소지품을 네. 챙겨서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네. 비참하잖아요.
0: 그렇죠.
1: 아니 할아버지가 좀 부자셨는데
2: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
1: 도움이 안 주시나요? 네.
0: 왜 저희 얼마 전에 그 드라마 방영했던 그 재벌집
1: 막내 예, 예, 예.
0: 있잖아요. 이제 예. 거기서처럼 예. 이제 집안에 뭔가 재산이 많으면 네, 네. 이제 형제들 예, 예. 그리고 막 할머니까지 막 예. 그 집안에 다툼이 엄청 맞아요. 심했어요. 막 법적 다툼도 맞아요. 있었고 그래서 할아버지 막 장 할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아, 할아버지 장례식 날에 아. 그 형제들끼리 막 의자 집어던지고 주먹다짐 하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돼서 뭐 딱히 어디에 도움을 청할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없는 걸 되게 감사해요.
0: 저도 정말로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1: 저희 형제들끼리 집에. 아주 친해요. 아주 뭐 받을 게 없으니까.
0: 집에 재산이 많으면 안 되겠다.
1: 그럼요. 저 주변에도 봐도 네. 물려받을 게 많은 순간은 맞아요. 무조건 형제들이 다 사이가 맞아요. 안 좋게 되더라고요. 네. 거의 대부분. 네. 근데 어때요? 그 상황? 그 상황이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0: 네.
1: 우리 아버지에 대한 좀 미움이나 원망 같은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0: 미움이나 원망이 당연히 있었죠.
1: 네.
0: 당연히 그 풀리지 않는 그 응어리가 마음속에 그렇죠. 그리고 또 제 동생들 마음에도
1: 어릴 때니까.
0: 다 있었는데 제가 그냥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그냥 저희 아빠를 생각하면 그냥 아빠가 불쌍해요. 그냥 아빠가 되게 안쓰러워요. 아빠도 네. 그때 되게 젊은 나이셨는데
1: 예.
0: 아, 아빠도 참 많이 힘드셨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그치, 근데 뭐 그치. 아빠도 아빠지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진짜 엄마가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1: 아,
0: 엄마가 이제 평생 전업주부로 사시다가
1: 예.
0: 이제 집이 이렇게 됐으니까
2: 아,
0: 이제 엄마가 막 집에서 김치를 담그셔서 이렇게 지인들한테 팔기도 하시고
1: 오, 예.
0: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1: 오, 예.
0: 뭐 한인마트 같은 데 나가서 이제 시식 코너도 이렇게 하시고 했는데 그 한인마트에 오는 사람들이 다 엄마 친구들이에요. 그 얼바인의 한인 그 사회가
1: 좁죠.
0: 굉장히 좁고 한인들도 많고 하는데
1: 네.
0: 다 뭐 성당 지인들 뭐 교회 지인들 엄마 친구들 다 와서 마트에서 한 번씩 만나고 근데 뭐 저희 엄마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일할 거 하시고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네 엄마가 이렇게 잘
2: 아버님 일 안 하시고
0: 아빠도 그러니까 하셨겠죠 근데 일이 정말로 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냥 어렸을 때는 정말로 왜 저럴까 너무 원망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1: 그래요, 그래요.
0: 아빠도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1: 하셨겠죠.
0: 했어요.
1: 당연히
0: 네,
1: 하셨겠죠.
0: 당연히 했고,
1: 가장인데.
0: 그럼요.
1: 예.
0: 했는데 그냥 안 된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아빠가 참 이해가 되고 불쌍하고 안쓰럽고.
1: 아니, 이 가족 중에서 제일 속상한 분은 아버지죠.
0: 그런 것 같아요.
1: 내 처자식이 네. 지금 거리로 나왔는데
0: 네.
1: 얼마나 비참하시겠어요. 근데 우 목사님도 사실은 뭐 어머님도 사실 많이
0: 네네.
1: 속상하셨을 거고 무엇보다
0: 네.
1: 이 자존심 제가 늘 얘기하지만 창피한 것과 쪽팔린 게 좀 다르거든요.
0: 그럼요.
1: 근데 이 쪽팔린 상황이거든요.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 그러니까 배고프고 없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내가 갑자기 달라진 환경 때문에 쪽팔리게 되면 이게 정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0: 맞아요.
1: 친구들도 다 서로 알잖아요. 다 좁으니까.
0: 하필 뭐 저희가 살던 이제 동네가 워낙 부촌이다 보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이제 미국에서는 아파트에 사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특히나 이제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아파트에 살지 않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누가 또 다섯 가족이
1: 예.
0: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데 아, 참 그렇게 사람들은 저희를 곁에 두면 저희 가족을 곁에 두면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 봐 무서웠을까요? 다 등을 돌리고 모른 척하고 그냥 그 좁은 한인 사회에
1: 예.
0: 이제 저희 집 가정에 이제 소문이 막 가십이 이렇게 막 퍼져
1: 맞아요.
0: 나가는 거죠. 수군되고
1: 어때서 망했대더라, 저에서 망했대더라,
0: 맞아요.
1: 뭐 이런
0: 맞아요.
1: 거겠죠.
0: 네네. 그래서 참 제가 가장 이제 창피했던 거, 수치스러웠던
1: 예.
0: 거는
1: 예.
0: 이제 미국에서는 고2가 되면 이제
1: 예.
0: 운전 면허를 따고
1: 예.
0: 이제 부모님께서 차를 사주세요.
1: 맞아요.
0: 그러면 그 차를 타고 뭐 점심 시간에 나가기도 하고
1: 맞아요.
0: 뭐 놀러 다니고 하는데 이제 저는 차를 못 사주시는 거예요 고2 때. 근데 제 친구들은 다 차를 샀는데 그것도 막 BMW, 벤츠, 뭐 렌즈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만 혼자서 차가 없어서 친구들 차랑 항상 얻어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는

0: 풀 세팅이라 하면
1: 막 신부하자 하고
0: 메이크업도
2: 머리
0: 하고
2: 메이크업하고 아.
3: 오히려 그냥 감추기 위해서
1: 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은 망했지만 나는 괜찮아
2: 안 망했다
1: 나는 괜찮아 하고 저희 엄마도 굉장히 예쁘시고 네. 이렇게 엘레강스하신 분인데 네네네. 저희 엄마도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으로 계시지 않았어요 마트에 일하러 가시는데도 풀 메이크업하고 가시고 네. 그렇게 항상 뭔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겠다 막 완벽하게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 치고 완벽하게 노래하고 그러한 모습을 제가 막 일부러 더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피곤한 삶이죠.
0: 아니요, 이해가 됩니다.
3: 근데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정말 집이 이렇게 망하게 되면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다 버렸지만 한 가지 갖고 온 게 있다고.
1: 맞아요. 네, 저희가 이제 큰 집에서 이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네. 해야 해서 저희가 집에 있던 이제 많은 가구들이라든지 물건들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0: 없죠, 예.
1: 그래서 뭐 다 버리고 뭐 팔고 뭐 창고에다가 놔두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온 물건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네. 제가 너무 아끼는 그랜드 피아노였거든요.
0: 아, 그 부피가 꽤 나가서
4: 집은 두면 거실이 없어질 것 같은데.
1: 그 큰 그랜드 피아노를 막 이고 지고 그 좁은 아파트에 네. 넣어놓은 거예요. 저는 저희 외가 쪽이 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할머니도 성악가시고 네. 또 외할아버지도 뭐 색소폰도 하시고 클라리넷 연주자이시고 뭐 이모들 다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제 운명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냥 음악을 해야 하는 사람.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피아노 치고 그냥 제 꿈은 피아니스트, 네. 피아노 선생이. 네. 네. 그래서 그 피아노를 버릴 수 없었어요. 팔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 큰 그랜드 피아노를 제 완전 작은 코딱지만한 방에다가 이렇게 쑤셔놓고 예. 그 옆에 제 조그만한 침대 있고 예. 침대에서 자다가 일어나면 피아노 치고 예. 문도 막 다 안 열려가지고 예. 네, 그렇게 피아노는 챙겨왔습니다.
3: 피아노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셨네요. 네, 피아노
1: 맞아요. 피아노 한국에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0: 아 그래요?
2: 네, 진짜?
1: 배 태워서
0: 이것만큼은 떨어뜨릴 수 없는
2: 네. 아, 마지막 자존심이야.
0: 예, 그렇죠. 그쪽이 또 사실 학군이 굉장히 좋잖아요. 학교도 좋고
1: 맞아요. 또 부촌인데 학군까지 엄청 좋아요.
0: 학군이 그래서. 좋으니까 부촌이 되는 거예요.
1: 그런가?
0: 학군 가족은 무조건 모이거든요.
1: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고2 이제 고3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이제 대학을 가는 과정에서 네. 제 친구들은 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다 동부로 가고 또 영화에서 막 보듯이 그렇게 우리가 꿈꾸는 그런 대학생활, 미국의 네네, 대학생활, 네네. 기숙사에 들어가고 네네. 뭐 친구들이랑 뭐 자취를 하고
0: 파리랑.
1: 이런 생활을 이제 막 즐기러 떠나는 거죠.
0: 네네.
1: 근데 저는 이제 멀리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주립대를 골랐어요.
0: 네.
1: 그래서 그 주립대를 골라서 그래도 음대가 그나마 괜찮은 주립대를 골라서
0: 예.
1: 굉장히 또 좌절을 했었죠. 학교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심했었죠. 왜냐면 나보다 공부도 잘 못하고 음악도 잘 못하는 애들이 나보다 더 좋은 학교를 막 가는 거예요.
0: 네네.
1: 그래서 되게 많이 좌절하고 속상하고 맞아요. 근데 또 입시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이제 피아노 전공을 해야 하니까 레슨비가 없잖아요. 입시를 하려면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냥 다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성당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이제 피아노 마스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나를 도와주겠다, 입시를 도와주겠다 해서 그때 한 시간에 40불? 로 이렇게 찰지를 해서 저 입시까지 끝까지 도와준 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 덕분에 이렇게 음대 들어가고
2: 좋은 언니네.
1: 네, 좋은 언니예요.
0: 그 미국의 학생들은 우리 교포 학생들도 그렇지만 일단 그 서부에 사는 학생들은 저 동부 보스턴으로 가는 게 거의 이제 약간 부모품도 멀리 떠나기도 하고
1: 그렇죠.
0: 동부에 대한 로망도 있고 해서 가고 또 동부에 있는 학생들은
1: 맞아요.
0: 또 이쪽 서부나 네. 좀 먼 데로 가는 걸 다 원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것이 잘 된 것처럼 생각하고
1: 맞아요.
0: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다니는 학교에 간 걸 약간 실패했다고
1: 맞아요.
0: 느끼는 것 같아요.
1: 네네.
0: 제 조카들도 다 부모님, 저희 누나 매형들은 이제 보내기 싫으니까 집에 살면 얼마 편한데 조카들은 무조건 멀리 있는 학교를 가고 싶어들대요. 네.
1: 그렇게 멀리가 아니더라도 LA까지는 가야 돼요.
0: 네, 그래서 그렇죠.
1: UCLA 가는
0: 그렇죠.
1: 친구들도 많았고 아니면 UC 샌디에고 가는 친구들도 많았고
0: 동부 버지니아인데 뉴욕이라도 할 때 가야
1: 되든가
0: 뭐 버스턴
1: 네.
0: 가든가
1: 네.
0: 밑으로 내려가든가
1: 네.
0: 하여튼 뭔가 부모님 집에서 떨어진 데 가길 원하잖아요.
1: 그래서 저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0: 네.
1: 나는 온전한 대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다라는 그런 나는 뭔가 친구들보다 뒤쳐졌구나
0: 그러니까.
1: 뒤떨어졌구나 그런 우울감에

0: 굉장히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어요.
1: 그럼 학교 생활이 하나도 즐겁지는 않았겠네요?
0: 하나도 즐겁지 않았죠.
1: 어땠어요, 네. 학교 생활은?
0: 그래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뭐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거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1: 아.
0: 네, 집에는 그냥 진짜 잠만 자러 잠깐.
2: 옷 갈아입으러 가고.
3: 그럼 뭐 했습니까, 밖에서?
0: 그냥 밖에서 돌아다녔죠.
1: 친구 집에서
0: 밖에서 자고. 놀고, 네. 그냥 미국 생각하시면은 그 노는 그런 파티 씬에는 제가 예. 다 있었어요.
1: 아.
3: 그래도 뭐. 그 빨간색 컵 들고.
0: 네. 어떻게 하세요?
3: 아, 좀 알죠.
1: 그래도 뭐. 힘들었다고 하지만 네. 좋은 경험을 미리 다 하셨네요. 뭐 할 거 다 하셨네요. 그렇잖아요. 그때 그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너무 이렇게
0: 아, 네.
1: 할렐루야만 썼으면 네. 재미없을 뻔했잖아요. 이렇게 다 경험도 하시고 하셔야지. 그럼 그 당시 뭐 교회는 출석하셨고요?
0: 이제 저는 성당을 다녔으니까.
3: 아, 어떻게 교회로 가신 거예요?
0: 네, 이제 성당을 다녔는데 제가 그래서 뭐 성가대 반주도 하고.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20년 후에 당신은 이미 저지른 일보다는 저지르지 않았던 일 때문에 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밧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를 떠나세요. 도체 무역풍을 가득 담고 탐험하고 꿈꾸며 발견하십시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이었습니다.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3: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도마에게서 배우는 치열한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이 쏟아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중심을 잡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도마를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바로 그 제자입니다. 사실 도마의 이 거침없는 요구는 분명 부활을 믿지 못했던 모습이기에 잘했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삐딱해 보이는 의심의 이면에는 적당히 아는 척, 믿는 척 하기보다는 차라리 스스로의 영적 바닥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더라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과 치열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도마의 모습을 통해 안일했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치열한 결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도마는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는 유대로 다시 가시려고 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하며 말렸지만 도마는 앞장서서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그는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외쳤습니다. 이 고백은 결코 충동적인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영어 성경은 We may die with him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may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확률을 계산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의지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그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가자라는 결연한 선언으로 해석됩니다. 도마는 유대로 가는 순간 죽음이 기다린다는 현실을 이성적으로는 100%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이 가시는 길이 설령 죽음의 길일지라도 기꺼이 그 길에 동참하겠다는 주님과의 운명적 연합을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0: 그토록 전부를 걸고 주님을 사랑했기에 주님의 비참한 십자가 죽음 이후 도마가 마주한 절망의 깊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던 그의 외침은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전부를 걸었던 자로서 외친 처절한 아픔이자 비명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의 이 깊은 고뇌와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손을 잡으시고 십자가의 상처를 직접 만지게 해주셨습니다. 그제야 도마는 자신의 의심을 깨뜨리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복음서 최고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이익과 안일함을 구하며 조금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뒤로 후퇴하는 계산적인 신앙은 아닙니까? 비록 넘어지고 흔들릴지언정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안주하는 삶을 과감하게 청산합시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고백하며 주님께 인생을 걸었던 도마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치열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2: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5: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정현 교회 김관선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6: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성막은 성전의 전신입니다. 성전은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분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꿈을 꿨더니 자기가 하진 못했지만 누가 이뤘어요? 아들이 이뤘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훨씬 더 다윗에겐 큰 기쁨이고 감격일 수 있어요. 내가 좋은 꿈을 꿨는데 내가 이루지는 못하지만 내 자녀들이 이뤄간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다윗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솔로몬 입장에서는 아버지 덕분에 성전을 지을 수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성전을 짓는데 아버지가 다 준비했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다윗이 준비해놓은 그것 가지고 성전을 짓고도 엄청나게 많은 금이 남아

와서 그것을 성전의 창고에 보관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성전다운 삶을 살고 우리 자녀들이 그 성전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대입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지만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로 이 솔로몬 같은 놀라운 복을 안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전의 전신인 성막을 만드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중요한 일꾼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삶이 안정된 다음에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막,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모습. 그래서 출애굽기는 전부 몇 장이죠? 40장입니다. 40장이 무엇으로 끝나요? 성막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나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을까? 애굽에서 너무 고생하니까, 바로왕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니까 불쌍해서 건져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달라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 바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한다. 광야에 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된 어떤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이것이 모세가 여러 차례 선포한 말씀이었고, 출애굽을 하자 드디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세요. 이게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즉 우리에게 연결시키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의 삶의 원리, 이게 십계명과 율법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 계명과 율법 그대로 살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어요. 자, 율법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 다음에 성막을 짓도록 했던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예배의 장소예요. 이게 성막입니다. 그런데 왜 성막이었을까요? 아직 가나안에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이동하는데 이동용, 접이식으로 만든 이동용, 포터블 템플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동용 성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폈다 접었다 하면서 광야 40년을 그들이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 이것만 해놓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게요. 이것만 해놓고 그 다음에 십일조 할게요. 이게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아무런 삶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만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정이 된 다음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나니 안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순서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우리 아들이 대학만 들어가고 나면, 직장에 취직하고 나면 그때부터 뭘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뭔가가 다 되고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될 것 먼저 하고 드려야 될 것 먼저 드리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십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바로 이 성전을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출애굽하듯 우리가 벗어났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삶 전체가 제사처럼 되도록 그래서 그것을 신약에서는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제사하는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하듯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는 삶의 현장은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 진정한 의미의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 몸이 뭐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면 그래서 그렇게 살면 내가 출근을 하든 일터에 있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거기가 바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서 성전을 만들어가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막을 만드는데 중요한 일꾼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31장에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확실하게 나오고 31장에도 오늘 본문과 거의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오늘 35장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콕 집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물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일꾼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나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장에도 나오고 35장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지명해서 불렀다 이름을 콕 찍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지 아세요? 바울사도가 말씀하고 있지만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명하신 대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몸도 건강하게 갖고 와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몸도 잘 관리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몸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우리의 몸으로 오늘 출근해서 일을 할 때 내 삶이 성전처럼 되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정말로 있다면 몸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몸을 사용하세요. 그의 재능들을 사용하세요. 그의 기술들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일하게 했어요. 물론 두 사람만이 아니라 그랬죠. 일하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함께 일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 혼자 할 수 없어요. 장로님들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일,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비기독교인의 숫자가 50%가 넘었어요. 51%가 비기독교인이 아니라 비종교인입니다. 종교가 없습니다. 무종교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어떤 신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게 여겨지는 세상이 된 거예요. 과학을, 그리고 온갖 기술을, 그리고 자본을, 그리고 편리한 삶의 그 유익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때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로 인생이 보람있고 허무하지 않고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려면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돈도 있고 건강하고 모든 거 다 갖고 있는데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에서 보람도 느끼지 못해서 헤밍웨이처럼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벌들도 그래서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그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보람있게 그리고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삶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적어도 전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어느 날 다 잃어버려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함께 성전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들이 지도하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성막 성전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드려야 된다. 광야처럼 먹을 것도 구할 수 없고 광야처럼 물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출애굽기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함께 이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각각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부살렐은 금, 은, 놋 이런 것 또는 보석 세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홀리압은 직조. 그래서 예쁜 색깔의 이 천막에 쓰여질, 성막에 쓰여질 것들을 만들고 술을 넣고 짜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런데 여러분 금은 보석들이 있었고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들이 다 있었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갖고 나온 것이었죠.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그들이 나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줘라.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금은 보석 온갖 것 다 들고 나왔어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밀린 임금을 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나온 게 어디에 쓰여져요? 성막을 만드는데 쓰여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내게 들어온 수입들 얻어진 것들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여지면 내 삶은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에 이걸 주셨구나.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쓴다면 내 삶이 돈, 물질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보물들, 홍색, 자색, 청색 실, 거기다가 재능이 합해져서 성막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실력, 능력, 그리고 이들의 기술, 이것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35장 31절에서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훨씬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이게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막을 만든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이고, 신약으로 오면 신약의 진정한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일곱 분의 집사님이 세워집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들의 순교를 통해서, 이들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신약의 교회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이런 사역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 충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구약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성령 충만해서 지혜로웠습니다. 총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아름다운 성막을 만든 것처럼 신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막을 만들지 않지만 삶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일을 하니 시험거리가 없습니다. 교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때요? 시험에 빠집니다. 남을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즉 성령이라는 에너지 없이 인간의 지식, 인간의 힘, 인간의 돈 이런 것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하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또 내가 열심히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까지 주저앉혀서 시험에 들게도 하는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웠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가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들린다. 애굽에 가서 그들을 건져내라.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제가 누군데 갈 수 있겠습니까? 사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내가 이만큼 똑똑하니까, 이만큼 경험이 있으니까, 이만큼 그동안 쌓아놓은 실적이 있으니까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기술과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힘으로 감당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도 함께 하심으로 함께 일하게 하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최초의 성막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성막의 설계는 누가 하셨어요? 설계는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사이즈, 색깔, 재료, 소재 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설계를 해주셨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실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정한 성전을 만드는 방법은, 진정한 성전다운 삶을 이루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고 있고 누가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에요. 부살렐이 되시고 오홀리압이 되십시오. 내 가장 잘하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정현 교회 김관선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현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모두가 최고가 되기 위해 안달이 나 있고 때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최고가 되기보다는 그저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그의 피아노 연주가 더 감동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 또한 평생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것을 전하려는 모든 과정에서도 서로 연대하며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 끝까지 가주면 좋겠네요. 박성욱의 CCM 캠프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마라나타 뮤직의 노래로 들었어요. As we gather 함께 들었어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네 이렇게 우리 노래 부르면서 예배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 곡이죠. 정말 오래된 노래인데 때로는 이렇게 오래된 노래가 우리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6월 4일.

일, 목요일 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날씨가 아침부터 비가 올 거야 이런 분위기였는데 결국 저녁에 비가 한번 제가 있는 곳 기준으로 정말 소나기 같이 뿌리고 간 다음에 지금 조금씩도 그곳에 따라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6월의 첫 주를 이제 마무리 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6월 한달 시작 잘 하셨는지 내일 금요일이니까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고 함께 걸어가 보시죠.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사연으로 함께 CCN 캠프 이어가겠습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로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만 전달되는 비밀 글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오늘도 2시간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누면서 건너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배달하겠습니다.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Fat Barrett의 Act Justly, Love Mercy, Walk Humbly 함께 들었어요. 박성호의 CCM 캠프 오늘 목요일 밤 여러분과 함께 건너가고 있습니다. 황태규 아빠님께서 토론토에서 또 사연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성욱 씨. 캠프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샬롬의 인사. 아침부터 CCM 캠프 기다리신 분들이 많았나 봐요. 제키리님께서 가족분들,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CCM 캠프로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달려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하셨어요. 제 마음하고 똑같네요. 네, 모두 CCM 캠프 달려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우리 12시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님, 한동안 트레이드 마크가 들어와 들어와였죠. 네. 자, 정승아 님도 피디님, 작가님 샬롬,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응원을 받으면서 오늘도 2시간 잘 이어가 볼게요. 어떤 곡을 준비할까 하다가 이 곡 준비했습니다. 배하은의 목소리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리고 정자래의 예수 나를 오라하네 이어 들어볼까요?

빅데디 위브의 트러스트 앤 오베이 예수 따라가며 그리고 그 앞에 정잘해의 예수 나를 오라하네 함께 들었습니다. 이 곡 참 매력 있죠. 예수 나를 오라하네. 우리 잘 아는 찬송가인데 후반부는 이렇게 조를 바꾸면서 네, 멜로디를 좀 다르게 만들어서 아주 매력적으로 정잘해 씨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아, 그래서 정잘해인가? 멋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최인영 목사님 따라서 들어와 들어와 했더니 많은 분이 들어와 주셨어요. 정말 들어오기만 하셨네요. 여행지기님 들어왔습니다 하셨고요. 주님이님 네 성웅님 들어왔어요. 감기가 걸렸어요. 약 먹고 함께 할게요 하셨습니다. 네, 요즘 찬송가 가사가 참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로렌 데이글의 곡 듣고 싶어요. 성웅님 추천 하셨습니다. 아, 로렌 데이글 좋죠. 네. 한때 정말 로렌 데이글 좌 로렌 데이글 우 누구죠? 프란체스카 바티스텔리. 그래서 이 정말 이 멋진 가수들과 함께 선곡을 하면은 정말 뭐 거침이 없었죠. 네. 오늘 로렌 데이글의 노래 한 곡 준비하겠습니다. 5025번님이 문자로 사연을 주셨네요. 제 주변에 응원 발표하신 중고 신인 CCM 싱어송라이터가 있어요. 아내, 아버지,

아이, 이웃 이렇게 소중한 이들은 모두 이응으로 시작한다는 신기한 노래 신청이요. 사심 가득 담아서 김영수의 이응 캠프 가족분들과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곡 제목이 이응이에요. 네, 김영수. 제가 찾아봤는데 아직 저희 그 CBS 음악 창고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네. 발표된 지가 5월 달에 발표됐네요. 연평한 프로듀서로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가까운 시일 내에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음원 사이트에 발표된다고 그 곡이 모든 방송국에 다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가수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발표하신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음악을 만드는 고생도 있지만 음악을 만든 다음에 그 음악을 널리 알리는 애씀도 있어야 됩니다. 뭐 일단 주변 사람들한테 카톡을 쫙 뿌린다든가 뭐 CBS나 뭐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 한번 쫙 정보를 알린다든가 혼자 유튜브를 열심히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노래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죠. 가만히 있는 곡들은 저절로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곡이라도요. 네. 제가 이 곡은 신청을 해서 며칠 내에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신인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오래 활동하신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정보를 찾아보겠습니다. 히스플랜의 노래로 이어갑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다음이었죠. 그리고 앞에 김상훈의 마귀들과 싸울지라 히스플랜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같이 들었습니다. 김상훈 목사님 마귀들과 싸울지라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네요. 네, 끝난 줄 알았지 계속하는 거. 아, 네, 너무 보고 싶네요. 천국에서 정말 네. 잘 찬양하고 잘 있겠죠? 네, 그래요. 그립습니다. 제가 아까 새로 음반을 내면 CCM 아티스트 새로 음악을 내면 열심히 보내줘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했더니 그림자님께서 성우님께 톡으로 보내면 다 됩니다. 이거 하셨는데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안 좋습니다. 이거 이 방법 아닙니다. 강수호 배우님께서는 배우가 프로필 돌릴지 돌려야 되는군요 하셨습니다. 아 그런 면하고 좀 비슷합니다. 네. 아무튼 음악을 열심히 만든 그 수고와 애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가수 본인이잖아요. 근데 가수 본인 외에는 가족들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분이 얼마나 음악을 간절하게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잖아요.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주변에 한 새로 음악 나오고 제 기준으로 한 3개월 동안 매일 말해야 됩니다. 매일 10명한테씩. 예. 그래야지 조금 그 노래가 주변에도 알려지고 대중의 평가도 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힘들죠. 네, 힘들어요. 네, 저도 제 프로그램 시즌 캠프 홍보하려고 하루 10명한테 보내는 거 힘들어요. 잘 못돼요. 근데 그렇게 해야 우리 주님 주신 좋은 음악 만드신 분이 다른 분에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소개하는 것까지가 사역의 완성이라고 저는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되게 힘들어요, 정말. 알죠, 알죠. 네. 그래서 같이 제가 응원해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박성호의 CCM 캠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바라쿠의 노래로 들을까요? 네, 바라쿠의 노래. 함께 걸어가리 그리고 로렌 데이글의 노래 신청하신 적 있죠? 같이 듣겠습니다.

로렌데일의 Hold on to me 함께 들었어요. 박성호의 CCM 캠프. 어휴, 벌써 1부 마치고 2부로 갈 시간이 다 되었네요. 1부 끝곡은 어떤 곡 갈까 하다가 먼저 그 전에 여러분 알려드려야 되죠. 레인보우 선곡표에 하트가 부족합니다. 하트가 부족해요. 여러분의 하트가 가득해야 CBS 뮤직 차트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하트가 엄청 부족합니다. 네, 1부에

나온 노래 쭉 한번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곡, 다시 듣고 싶은 곡 하트 세 곡 정도만 하트 남겨주세요. 콕콕콕 세곡 이상 남기면 더 좋고요. 여러분의 모아진 하트를 모아서 CBS 뮤직 차트, CCM 차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부 끝곡 지명현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시죠.

0: CBS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0: 교계 뉴스입니다. 종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오늘 낮 12시 43분쯤 서울 고검에 있는 합수본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이 교주는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합수본은 이 교주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교주가 조사를 받는 동안 합수본이 위치한 서울 고검 앞에서는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교주의 구속수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국 교단장 회의가 오늘 서울 용산에서 정례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교단장 회의는 1907년 평양 대부흥 120주년을 맞는 2027년 한국교회가 연합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교단이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교단장 회의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등 24개 교단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기도백석운동본부가 오늘 6월 기도회를 진행하고 나라와 민족, 목회자들의 영성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한 기도백석운동본부 본부장 이옥화 목사는 성령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이들은 나라와 민족의 평안과 위정자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기도백석운동본부를 통해 매월 기도회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성결대학교 영암신학사상연구소가 지난 1일 한국성결교회의 신학적 정체성과 비전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성결교회의 신학적 뿌리와 미래를 조명하고

0: 성결교회가 지향해야 할 신학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영암신학사상연구소 부소장 김영택 교수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 속에서 전통을 지키면서도 변하는 시대의 교회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암신학사상연구소는 한국성결교회의 신학을 연구하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중소형 교회의 부교역자 청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을 찾고 대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립니다. 신촌포럼과 목회자 세움 네트워크는 오는 18일 신촌교회에서 교역자 수급 어떻게 할 것인가, 평신도 지도사를 생각한다를 주제로 공동 포럼을 주최합니다. 신촌포럼 대표 박노훈 목사는 부교역자 부족 상황의 원인을 분석하고 평신도 지도사 육성 방안을 제안하는 포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교계 뉴스 이승규였습니다.
1: CBS
2: 인간의 운명이 어찌 됐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운명이 뭔가 좋은 쪽이기를, 우리가 신이라 칭하는 존재에 다가가는 것이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사랑과 사랑에 담긴 모든 것, 열정, 정의, 신의, 희열, 존경, 이타심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데려간다는 걸 우리는 안다. 책 속 이야기, 베리 루페즈, 여기 살아있는 것들을 위하여 속 한 문장입니다.
1: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우의 CCM 캠프 목요일 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사연들로 함께해야죠. 여러분의 이야기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1212 샵1212 열렸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무료로 참여하는 방법 있죠.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만 전달되는 비밀 글 보낼 수 있습니다. 고민 상담 또 약간 비밀스러운 시크릿한 사연들 보내실 때는 비밀 글 비공개 이용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2부에도 가득 채워 주십시오. 자, 광고 듣고 오늘의 뉴스 CCM 새 노래 만나볼까요?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자, 2부의 시작 언제나 새로운 노래와 함께하고 있죠. 뉴 CCM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들을 노래는요,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희의 곡, 그리고 옹기장이가 퓨처링으로 참여한 곡이에요. 발표된 지 이제 한 3일도 안 된 정말 신선한 곡인데요. 어떤 곡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라희 작곡가는 노래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분이죠. 네. 꾸준하게 음악을 발표하고 있는데 많은 CCM 아티스트들의 콜라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옹기장이가 함께한 라이의 곡 넌 행복한 사람

페이먼트의 예배합니다 이어들었어요. 오늘의 뉴 CCM 라이의 곡 옹기장이 퓨처링으로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함께 들었습니다. 좋은데요. 네, 옹기장이가 워낙 노래를 잘 하시니까 그렇죠. 네, 라이의 곡도 좋습니다. 옹기장이 그 지난달에 네, 사역 40주년 감사 콘서트 했었죠.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당 그 예배당을 꽉 채우고 그 또 옹기장이

엄청 많이 했거든요. 풀밴드에다가 브라스 섹션에다가 정말 여태까지 옹기종기했던 모든 멤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는데 아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자, 끝까지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네. 너무 좋았습니다. 옹기종기 고마워요. 하이디 8529번님이 사연을 주셨는데 12년간 다닌 학원을 6월에 퇴직합니다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걱정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결정해 달라고 저의 길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가르쳤던 학생들도 걱정되고 끝까지 마무리 못 해줘서 미안하기도 하네요. 그래도 주님을 믿기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어디에 있든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하이디님 매일 이 시간에 학원에서 마쳐서 퇴근하는 길에 CCN 캠프와 함께 해주셨는데 6월까지만 다니시고 그럼 이제 퇴근 이 시간에 퇴근 안 하시면 CCN 캠프 집에서 편안하게 들으시겠네요. 아, 너무 좋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도 많고 기도도 많고 또 하나님 앞에 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그 손잡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도전들 또 새로운 길들 주님이 인도해 주시라는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 보시죠. 이 노래가 좀 힘이 되면 좋겠네요. 김대환의 목소리입니다. 주님의 숲. 함께 들으시죠.

이스라엘 휴튼 앤 뉴 브리드의 You Are Good 라이브 버전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부르기도 하고 예배 때 많이 정말 이 노래 나오면 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죠. 네. 물론 이제 이 정도 노래를 연주하려면 교회의 그 연주팀의 연습도 아주 그냥 충분하게 빵빵하게 돼야 될 텐데.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아까 계속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들려드렸는데 신청하신 분이 어디 계신지 지금 못 찾고 있어요. 문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네. 그리고 그 앞에 들으신 주영광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는 유은성의 목소리를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원곡자죠. 네, 이분이 원곡자십니다. 이분의 목소리가 원곡 첫 번째 그리고 작곡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후에 유은성 씨가 음반에 넣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건 맞지만 원곡은 이분이시다. 주영광님. 네, 함께 잘 들었습니다. 박성우의 CCM 캠프 목요일 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분한 음악으로 좀 이어갈까요? 깊은 밤 송재홍의 노래로 이어갑니다. 1, 2, 3 깊은

정주현의 목소리로 참 아름다워라, 송재홍의 깊은 밤 이어들었어요. 박송호의 CCM 캠프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고요. 새로운 분들이 부르는 찬송 오늘 풍성하게 잘 듣습니다. 준희빈님이 소감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와, 오늘 무슨 일인가요? 완전 해외 찬양 풍년이네요. 감사합니다 성웅님 하면서 리니님도 보내주셨는데요. 해외 CCM 캠프에서 많이 나가는데 오늘 유독 좀 곡 사이사이에 이렇게 끼어봤더니 좀 많이 느껴지시나 봐요. 아, 다행입니다. 앞으로 또 이런 새로운 시도들 많이 많이 해볼게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신청을 해주셔야 제가 들려드리죠. 네. 김영미의 노래 듣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뉴클리어스의 노래 그런 사랑 들었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저도 물러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오늘 끝곡 The Center of My Joy, The Colin Swift Family 노래로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만나시죠.

CBS 당신 곁에

0: CBS 라디오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백소라, 이윤화가 부른 겸손 첫 곡이었는데 가사에 보니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오늘도 주님과 가까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하고 찬양 함께하면서 두 시간 오늘도 참 좋은 크리스찬의 습관으로 축복송과 동행해 주세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휴가 부른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전해드렸고요. 많은 물소리 워십에서 평화의 주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질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자, 축복송이고요. 어제 여러분들의 선택의 시간을 잘 보내고 또 쉼의 시간도 보내고 오셨겠지요. 자, 김숙희 님께서 시작부터 함께해서 좋아요라는 짤막한 문자를 주셨는데 새삼스럽게 아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런 느낌으로 찬양을 전해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리엘의 뉴 스타트라는 곡도 준비했고요. 또 어게인 1907 워십팀의 뉴 리더라는 곡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하나임 님께서 러브의 찬양 고린도전서 13장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오늘이 되세요 하는 신청곡을 남겨주셨는데 러브의 찬양도 제가 찾아두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 많이 나눠주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소리엘의 뉴 스타트, 어게인 1907 워십팀 지영이 함께한 뉴 리더에 이어서 러브의 고린도 전서 13장 내가 천사에 말한다 해도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꿈님께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축복송과 함께 감사의 기도. 아, 그리고 평생감사님께서는 선거가 무사히 끝났네요.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낙선자에게는 위로를 모두들 애 많이 쓰셨어요. 열심히 일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맞아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그동안 애쓰신 그 수고의 땀방울에는 모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이라는 거겠죠.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단합하는 마음으로 또 살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하하호호님께서는 오늘 아들 수호의 생일입니다. 오후 3시 28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수호가

좋은 크리스찬으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지혜로운 자녀로 잘 성장해 주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수호야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하고 축복하고 사랑한다 하셨는데 축하송은 탁월한 선곡을 해주시는 은영님께 맡깁니다라고 하셔서 너무 부담이 되지만 그냥 저는 그 굉장히 직관적인 선곡을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셔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멋진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라는 에이맨의 찬양으로 우리 수호가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 되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고요. 이 곡과 함께 한소희, 김혜은이 부르는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이라 라는 멋진 축복의 찬양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떠셨나요? 한소희, 김예은,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느니라. 그리고 에이맨의 난 자랑스런 크리스찬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를 향한 축복의 찬양 이 가사를 들으면서 많이 또 힘이 나는 것 같고 또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는 것 멋진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선물 드린 거 이제 도착이 됐나요? 속속? 선물 받았다는 인증 문자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또 푸짐하게 있으니까요. 좋은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가끔인데 외국에 사셔서 이렇게 하하호호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받으실 수 있는 국내에 계시는 분도 이렇게 주소를 받아서 가끔은 그렇게 선물을 드리기도 하지만 외국에도 발송되는 이런 선물을 얼른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찬양으로 다시 한번 축하의 마음 전해드리고요. 자, 대신 영어 버전 해외 CCM 이런 곡도 또 외국에서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또 친숙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슈퍼펫의 Fill My Cup,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리고 드림싱어즈가 부르는 Nobody Knows the Troubles I've Seen 준비했습니다.

드림싱어즈의 Nobody Knows the Troubles I've Seen 그리고 슈퍼펫 우물가의 여인처럼 Fill My Cup 전해드렸습니다. 장지영님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시며 실로암 찬양 신청합니다 하셔서 1부 끝곡으로 피아워십의 실로암 전해드립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뵐게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7절부터 19절.

0: 9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김은영의 축복송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임동주님 여러 신청곡 가운데 Jesus Loves Me 김조한의 찬양 오늘 골라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영어 제목은 같은데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박나라 씨의 음성 전해드렸습니다. 자, 2부도 보내주신 사연 나눠요. 주하랑님,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 신아랑 듣고 있어요. 쌍둥이 키우느라 고생하는 우리 신아, 아들 승현이, 함께 수고해 주시는 사돈 권사님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태하 그리고 엄마 박신아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하셨어요. 아이고, 쌍둥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마우실까요? 이렇게 한 번에 우리 며느님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아랑님 강릉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릉에서 멋진 선물을 저희 해주고 계시잖아요. 육족 마늘빵, 저희 그 마늘빵 선물 주아랑님께 보내드릴게요. 며느님께 꼭 전해주세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며느님 주소로 만약에 남기실 경우에는 며느님 이름 또 전화번호까지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 분이 전화번호를 안 쓰셔서 선물 배송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이 됐었거든요. 꼭 기억하시고 비공개로 남겨주시고 본인 이름 또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도 확인이 가능한데 다른 분에게 선물을 보내실 때는 그분의 이름과 또 전화번호까지 주소까지 정확하게 있어야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개인정보는 꼭 비공개로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하라고 하셔서 큰 강 이렇게 해석이 될 것도 같아서 아는 한자가 맞지 않아요. 클 태자에 강하자. 자, 은혜 강가로를 홍순관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이쁜이님께서 오늘도 달려볼까요? 신나는 찬양 실로암 들으시면서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하셔서 제가 달리기를 준비했습니다. 웨이홈의 달리기 그리고 런 런 런이란 제목을 가지고 있는 김관호 골든 슈즈 전해드릴게요.

들에 핀 무명처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 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너무 시원하면서도 두들겨 맞은 것 같고 이런 사연을 주셨는데 받아보고 싶네요. 안성진의 안아주세요도 남겨주셔서 찬양 또 신청곡 꼬꼬무 하겠습니다. 추억님께서 이렇게 찬양 방송 알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출렁이는 파도 같은 내 마음 편안하게 하소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써주셨어요. 자, 먼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텐트메이커스의 예수 나의 치료자 안성진의 안아주세요 준비했고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프레이즈 유니온 찬양도 준비했습니다.

유리정은님께서 내 이름 아시죠를 신청곡으로 보내주셔서 PK 프라미스 키퍼스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앞서 프레이즈 유니온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안성진 안아주세요, 텐트메이커스 예수나의 치료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마커스 워십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마커스 워십의 굿니스 오브 갓, 주님의 선하심을 끝곡으로 함께 나누면서 물러갈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날 되시고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6편 3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거식 목사는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상심에 빠졌고 목회 사역 도중 성대가 상하는 아픔을 겪게 돼 강단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망하지 않았고 실은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라 믿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목소리 대신 풍부한 감성과 눈부신 시적 재능을 부여하셨고 그 결과 거식 목사는 300여 편의 찬송시를 남기게 됐습니다. 이 찬송시는 시편 17편 8절 말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라는 말씀의 기초에 작사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늘 감찰하시고 사랑하시는 대상인 만큼 하나님 눈에 비친 눈동자인 셈입니다. 평안과 위로의 찬송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전해드립니다.

0: S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부이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은 주지스님의 이야기입니다.
1: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0: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1: 제가 불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는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불어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0: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6월 5일 금요일 새 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아침 은혜의 하나님께 구합니다. 감사의 제단 위에 하늘의 길이 열리고 기적이 임합니다. 하루의 출발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일상의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받을 때 어둠을 이기는 빛이 임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열매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체험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조급하고 서두르는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생각의 중심을 말씀 안에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건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생각의 촛대를 지켜주옵소서. 입술의 말을 지켜주소서. 말은 쓴물과 단물의 통로입니다. 말의 실수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옵소서. 부정과 불신과 믿음 없는 말을 쫓아내시고 믿음을 선포하는 단물의 언어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입술의 할 일을 행하여 사람을 세우고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로 채워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늘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입술을 지킬 의지력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언어의 말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도봉구 주사랑교회 정성일 목사였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찬송가 440장 멀리 멀리 갔더니 곽신형의 찬양으로 준비합니다. 이어서 크룩스가 부르는 예수 나를 위하여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입니다. 찬송가 75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욥기 19장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욥기 19장 욥이 대답하였다. 네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으냐. 참으로 내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겠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이겠지.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폭력이다 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다. 내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로막으신다.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겨 가셨다. 내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이젠 내게 희망도 없다. 나무 뿌리를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째 뽑아버리셨다. 하나님이 내게 풀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나를 치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그 군대는 나를 치려고 길을 닫고 내 집을 포위하였다.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니 내가 그에게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친한 친구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던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아,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해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내게 고통을 줄 궁리만 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칠 구실만 찾고 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야 한다. 칼은 바로 죄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다. 너희는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성경 낭독 욥기 19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한웅재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유은성이 부릅니다. 이어서 조수아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강건하시고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인가 필수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폴란드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영주가 나폴레옹을 초대해 저녁 만찬을 배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주가 배정한 나폴레옹의 자리는 맨 위에 상석이 아니라 세 번째 자리였습니다. 나폴레옹은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함께 온 신하들이 영주를 불러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우리 황제의 말 한마디면 이 집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조금이라도 황제에게 잘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 나폴레옹 황제를 세 번째 자리에 앉히다니 당신은 후한이 두렵지 않으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영주는 주변 사람들과 나폴레옹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두 자리는 곧 나오실 제 부모님의 자리입니다. 두 분이 연로하셔서 거동이 조금 늦으십니다. 황제 폐하가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분이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부모님이 가장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제 부모님 두 분을 위해 상석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 나폴레옹은 영주의 지극한 효성과 기계에 감탄하고 마음에 진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십계명 말씀을 보면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계명이고, 다섯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은 사람을 향하여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과 윤리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부모님을 통해 보내셨습니다. 부모님이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나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맨 처음 만난 분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고 희생하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동물 중에는 악어, 바다거북, 거미, 상어, 연어처럼 어미가 돌보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동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태에 잉태하여 태중에서 10개월 있다가 태어나면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결혼해서 독립할 때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 기간은 무려 20여 년이나 됩니다. 자식을 향한 이런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당연한 일을 인간들은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첨가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라는 문구입니다. 열 가지 계명 중에서 이 구절이 있는 계명은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과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뿐입니다. 왜 4계명과 5계명만 이 구절을 첨가했을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취사 선택이 아닌 복종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도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일입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구약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인데 무겁다, 위대하다, 존중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사용될 때는 간장이라는 말이 됩니다. 간장은 심장과 함께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내 몸의 간장처럼 부모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0: 크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 앞에서 깊이 존중히 여기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그렇게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원래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섬길 때만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당신과 동일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부모님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일처럼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자녀들이 단순히 그들의 부모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순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부모를 결코 가벼운 상대로 보지 말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위대한 분으로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식이 존경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부모도 이 땅에는 계시기도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은 부모님이 공경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지식이 없고 가진 재물이 없고 인격적으로 부족해도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부모의 권위를 짓밟는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건강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여 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압 여자 룻은 시어머니를 공경함으로 베들레헴의 거부이며 신앙심이 깊은 보아스와 재혼하여 다윗 왕의 조부가 되었고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나와 부모님을 위할 뿐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고 가르쳐야 할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여 여러분의 모든 일이 형통하며 건강 장수하는 복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였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아침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오라토리오 합창단이 부르는 찬송가 139장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올리비아 민의 찬양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차례로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KBS
1: 교계 뉴스입니다. 종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어제 낮 12시 43분쯤 서울 고검에 있는 합수본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이 교주는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합수본은 이 교주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교주가 조사를 받는 동안 합수본이 위치한 서울 고검 앞에서는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교주의 구속수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국교단장회의가 어제 서울 용산에서 정례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교단장 회의는 1907년 평양 대부흥 120주년을 맞는 2027년 한국교회가 연합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교단이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교단장 회의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등 24개 교단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종의 기도백석운동본부가 어제 6월 원례기도회를 진행하고 나라와 민족, 목회자들의 영성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한 기도백석운동본부 본부장 이옥화 목사는 성령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이들은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0: 평안과 위정자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기도 백석 운동 본부를 통해 매월 기도회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성결대학교 영암신학사상연구소가 지난 1일 한국성결교회의 신학적 정체성과 비전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성결교회의 신학적 뿌리와 미래를 조명하고 성결교회가 지향해야 할 신학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영암신학사상연구소 부소장 김영택 교수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 속에서 전통을 지키면서도 변하는 시대의 교회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교계 뉴스 이승규였습니다.
1: CBS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입니다.
1: 좋은 생각을 심자 인생이 풀린다. 성도 여러분,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를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야라시라고 해보실래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야라시, 그리스도와 함께한 야라시, 상속자인 거 알았어요. 그 깨달았어요. 그 다음 스텝은 없는 겁니까? 그거 알면 다 되는 거예요? 현금 자판기에서 현금 인출하듯이 뭐가 뻥뻥 터지는 걸까요? 여러분,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속자다울까요? 절망이 있다. 하지만 절망 속에 담대하라.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좋은 생각을 심어준 것입니다.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하듯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1장 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2: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1: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진중을 헤매다니며 손가락 세 개를 펼칩니다. 앞으로 3일 후에 저 요르단 리버 요단강을 건너가리라. 앞으로 3일 후에 우리 모든 12지파는 하나도 남김없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리라.

0: 올곧나요? 배가 있어요? 다리가 있어요? 한참 물이 철철 넘치는 겁니다. 홍해, 바다는요, 모세가 일어서 갈았습니다. 모세는 없어졌어요. 눈앞에 없어요. 근데 저 젊은 여호수아가 갑자기 지도자로 나왔는데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플란트, 하나님 말씀에 좋은 생각을 심는 겁니다. 앞으로 3일 후에, 앞으로 3일 후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한 생각이 심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그날이 왔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닿자마자 요단강이 쩍 하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또 앞에 있어요. 그것을 넘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좋은 생각을 임플란트했어요. 위대한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돌라! 찬양하라!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 돌고 전 모든 이스라엘이 함성을 치라! 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함성을 치고 여러분이 아멘 하듯이 함성을 하나님께 올릴 때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와장창 충창 춘향창하고 우리 눈앞에서 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심어주는 부모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나쁜 생각은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이 나쁜 생각,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위질을 잘하세요. 나쁜 생각 자르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르라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자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르라 한번, 자르라 한번 해보세요. 나쁜 생각을
1: 자르라.
0: 할렐루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지금 질병 때문에 모든 생기가 사라지고 모든 육신이 다운되고 오늘 우리 정혜주 우리 집사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간증처럼 자꾸 이렇게 병원에서 안 좋은 얘기 듣고 막 힘들고, 그건 팩트입니다. 그건 내게 일어난 팩트예요. 그러나 여기에 생명이 들어가면, 여기에 예수님의 생기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먼저 영적인 생각을 임플란트 심어라. 오늘 영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절망 중에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갑자기 쿵하고 인생이 훅하고 동굴로 걸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난 어떻게 살지? 과연 내가 얼마 많은 삶이 남았을까?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왜 내 자녀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지? 여러분, 이런 절망 속에 있을 때 담대하라.
1: 아멘.
0: 담대하라.
1: 아멘.
0: 담대하라.
1: 아멘.
0: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1: 아멘.
0: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한번 해보세요. 담대하라. 둘째, 절망 속에 담대하라. 오늘 우리는 여러분 웨일즈 선교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지만 전체가 다 모여서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 그랜드 바저회를 열립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돈을 겟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끼리 어떤 교환에서 편리를 바라보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선교적으로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 한인교회를 돕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돈이 얼마큼 쌓이고 얼마큼 모이냐는 것은 9999번째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교인에게 전화 연락이 됐어요. 목사님,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 한인교회, 거기는요 왈츠가 있는 곳이고 거기는 음악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비엔나 필이 있고 특히 짤스부르크는 모차르트가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유학생들이 많고 음악도가 많은데 그들에게 자금을 주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걸 기도해 주시고 이걸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몇 명 정도 하기를 원합니까? 적은 돈이지만 제가 30명까지는 감당해 보겠습니다.

0: 겁니다. 그래서 전화 연락이 왔는데 그 사람이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따라온 온라인 교회 교인이에요. 자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랜드 바자회를 해서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쪽으로 전달할 것이고, 또 하나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에 그쪽에 이제 장학생들을 등록을 받기로 했어요. 풀림장학금이 진행될 텐데 등록 원서를 보내고 이제 올 텐데 우리가 그쪽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30명까지 우리가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맞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로마서 8장 27절 다 같이!
1: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0: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고자 합시다. 우리가 얼만큼 하고 얼만큼 사이즈라면 얼만큼 높이고 얼만큼 넓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큰 교회, 우리가 더 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을 때, 말씀을 주셨을 때 일단 내 앞에 있는 요단강에 발부터 담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일단 여리고성 돌면서 찬양하며 할렐루야로 함성부터 지르는 성도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가문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때를 맞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게 저절로 된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여러분 무슨 동화책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시간표대로 동화책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기는 기다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면 여러분에게 위기가 와요.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내가 처음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위기가 임해요. 위기가 임해요. 아니, 노아 보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노아와 전 가족이 위기가 왔어. 왜? 방주를 만들래니, 전에 해본 적도 없는 방주를 만들래니. 그리고 방주를 바닷가에서 만들지 왜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래? 방주를 만들려면 100년이 걸려, 120년이 이럴지도 모르는데 전 인생을 지면서 방주를 만들려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전합니다. 너무 기뻤을까요? 큰 위기가 왔어요. 아니, 모리아산으로 올라오는데 아들을 데리고 오라니. 그러나 그들의 모든 믿음의 행적을 보십시오. 그런 말씀 속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일단 발부터 머리부터 뒤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틀기 시작하면 내 의지가 금방 틀어요. 하나님께 등 보이는 건 순삭간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왔을 때 내 감정, 내 느낌, 내 상황, 여러분 감정, 내 느낌, 내 상황,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절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승승장구했어요. 모세 뒤를 잇자마자 요단강을 갈러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연속적으로 승승장구. 와! 이건 모세의 뒤를 잃을 정도가 아니라 모세를 능가하겠네, 그런 느낌이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그 화려한 승리 직후 바로 절망이 들어온다. 바로 절망이 들어온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실패로 역사하셨을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 다음은 아이성입니다. 비하면 코딱지만 해요. 몇 명, 뭘 여호수아 갑니까? 한 2, 3천 명만 보내십시오. 아, 넉넉하게 3천 명 가서 빨리 접수하고 와라. 아니, 우리 가기만 하면 말바꿈 소리만 들어도 성문을 열고 100개 투항할 겁니다. 그 정도의 급이란 말이에요. 체급이 맞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3천 명만 보낸 겁니다. 웬걸? 대패합니다. 도망하다 또 사상자가 났어요. 여러분, 승리에 취해 있다가 패배의 소식이 들렸을 때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패배하면은 여러분 패배의 그 분위기와 온도와 느낌이 하는데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염되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염력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가득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편이고 이스라엘 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실패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역사했을까요? 너무 정말 사랑하면 다 들어주지는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1번부터 100번까지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나요? 아니에요. 한 가지는 남기십니다. 그 한 가지는 남기십니다. 왜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LA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코리아타운 한가운데에서 사역했습니다. 척박한 삶, 이민자의 삶이었어요. 그때 2세들에게 자기들이 이제 유머로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한국인임을 느낄 때, 한국말은 잘못해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뼈저리게 한국인임을 느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식당에 가서 부모님이 음료수를 안 시키고 물만 마실 때 자기가 한국인임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뭐 가서 식당 가면은 뭐 마실 거 먼저 시키죠.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뭐 전체를 시키죠. 뭐 수프도 시키고 샐러드도 시키고 그리고 메인디시 시키고 또 디저트는 먹겠냐 안 먹겠냐 하면서 뭐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가면은 절대로 안 시켜요. 당시에 캘리포니아에서는 OJ라 그랬거든요. 그걸 오렌지 주스를 OJ라고 줄임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OJ 절대로 안 시켜요. 오불이에요. 이민 간 사람이 20년, 30년 있으면 뿌리 내려서 5불짜리 오렌지 주스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외식 나왔는데 10잔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시키는 거예요. 얘야, 지금 목이 말라서 그러나 본데 물만 마셔도 이 집 물이 괜찮거든. 시원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어. 이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다음에 이민자의 2세로 내 아들과 딸이 살아가야 할 텐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 부모 얘기해보죠. 주이시들은 아이의 요구에 만족 지연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만족 지연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들의 어떤 요구에 지혜롭게 적절하게 만족을 주지 그냥 엄청난 과도한 만족을 주진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이를 키울 때 적당한 불만족은 약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만족, 그리고 즉시 만족, 마지막에 과도한 만족입니다. 미리 만족을 아이들에게 시키면요, 아이들은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펴볼 마음이 없어요. 즉시 만족, 항상 모든 일에 부모님이 즉시 해결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살았으니까 내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환경, 완벽한 환경 이런 고생 안 시키고 빨리 좋은 학교 들어가서 진행받아서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자기 인생을 살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는 것이에요. 돌지 않게. 그래서 즉시 만족을 줍니다. 이 아이는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없게 자라게 될 수 있어요. 과도한 만족. 돈을 물쓰듯 씁니다. 돈을 물쓰듯, 그 많은 돈을 줬는데 물쓰듯 써도 괜찮은 거예요. 누나랑 깜짝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자라난 아이가 여러분이 물려준 모든 것들 그리고 여러분 뒤이어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반의 사랑은 감추라. 절반의 사랑은 감추라. 사랑하기 때문에 절반의 사랑은 감추라. 저는 하나님을 믿을 때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ATM 기계 있죠? 현금 인출기 갑니다. 비번 누르면은 딱 내게 원하는 만큼의 액수가 나오는 것이 현금 인출기입니다. 현금 인출기 가요. 주여 세 번이 비밀번호예요. 주여 주여 주여 하면 딱딱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공식이 되고 법칙이 돼버렸어요. 어려울 때마다 주여 주여 하면 딱딱 떨어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워킹이 안 돼. 주여 세 번이 아니라 30번을 불렀는데 더 애타게 애절하게 불러서 급하게 불렀는데도 현금 인출기가 도라를 안 가는 겁니다. 전에는 한 번만 불러도 나왔던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항상 즉시 만족, 미리 만족, 과도한 만족으로 됐으면 뻥 차는 겁니다. 고장났나? 왜 도라를 안 가? 탕탕탕 인터폰 들고 거기 누가 없어요? 왜 이거 고장나서 왜 안 나와요? 전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잖아요. 비번 맞아요. 주여 삼창 아니에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에서 찾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은 절반의 사랑은 감추는 거예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암송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걸 보시죠. 자녀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heir, 야라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야 그래도 십자가를 따라가니까 좀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 어려움도 너에게 있어 이런 것도 예상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있을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느 일정 부분은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일정 부분에서 호되게 당해서 나를 찾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앞에 두고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할렐루야. 미리 만족, 즉시 만족, 과도한 만족을 하면 여러분 자녀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간암에 들린 환자를 부탁을 받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치료할 방법이 더 이상 없고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3개월 정도 보면 됩니다. 가족은 저에게 쉬 하면서 이 사람이 절망하면 안 되니까 조용히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알겠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저하고 둘이 남았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팩트를 얘기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당신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대요. 그리고 지금 모든 치료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퇴원하는 거랍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확 일그러져요. 까만색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막 눈이 커지는 걸 느꼈어요. 비록 몸은 죽더라도 영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은 목사님 저 어렸을 때 교회 나왔고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됐고 저 어렸을 때 성령 받아서 이런 삶을 살 때 결혼하면서 멀어지더니 점점 육아하면서 이렇게 됐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시 부르는 걸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 영접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병실에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이 있다. 그 다음 스텝이 초자연적인 신유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병 나오면 가볼게요. 하나님 기도 오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저도 믿자의 본전이니까 기도 한번 해볼게요. 나오면 하나님께 좀 가고요. 안 나오면은 근데 하나님 전에도 기도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랑 예수님이랑은 좀 결이 안 맞는 것 같아.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저울질하고 내가 믿어볼까 말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네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그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한계점이라 그래요. 그 한계점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것은 절망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지만 홍해라는 한계점을 주셨어요. 여호수아로 시작했지만 요단강이라는 한계점과 여리고성이라는 한계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실패 앞에서 절망할 수 있고 어떤 이는 질병 앞에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운명과 죽음이라는 앞에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속수무책이에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그러니 절망하는 겁니다. 여태껏 내가 살아온 여태껏 내가 꾸려온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힘과 모든 에너지와 인력풀과 모든 학위와 라이센스를 다 동원하는데 이번만큼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나도 절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치유 먼저, 우리는 왕창 뭐가 받는 거 먼저, 번영 먼저, 부자 되는 것이 먼저,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은 가봐야 알지.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된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친다 그래도 내가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일단 예수 믿는 나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들어가면은 떠오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떠올리기 시작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수면 밑으로 깔아앉고 괴짝 속에 지하실 속에 처박힌 죄가 상자 문이 열리면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내 죄를 대신 짊어주시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이라는 단어에 나는 희망을 봅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절망과 오늘 얘기하는 절망은 완전히 성질과 캐릭터가 달라요. 여러분, 내 인생이 한번 절망할 줄 알면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자신의 절망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학교 나오고 그 결혼을 하고 그 번지수에 살고 그 아파트 평수를 원하고 그만큼 연봉과 그만큼 비즈니스가 승하고 위나고 그만큼 상속을 받는 거 상속자로 예정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난 지금 절망입니다. 난 지금 절망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나는 안 죽어. 예수로 살기만 원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왜 떨어져야 합격을 해야지? 이렇게 내가 열충성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만한 일을 하나님 한번 필름을 돌려볼까요?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됐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안 죽은 거예요. 그냥 예수로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세요. 먼저 내가 죽어야 돼요. 내 한계점에 한번 부딪혀 봐야 돼요. 내 한계점에 안 부딪힌 것이 꼭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빠르게 부딪힌 사람이 더 크게 높이 날 수가 있어요.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절반의 사랑을 감추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러면 이 아이는 나보다 길게 높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어요. 눈먼 자가 보게 돼요.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돼요. 죄인이 구원을 받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지긋지긋한 저주의 짐을 짊어진 적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출생하면서부터 바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이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생길 것이다. 안 믿지? 왜 안 믿는 줄 알아요? 왜 안 믿는 줄 알아요? 예수로 살기만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안 죽는 거야. 나 죽이는 건 싫어. 저 사람 죽여주세요. 저 사람 죽여주세요. 저들을 죽여주세요. 저 기관을 죽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니요, ATM 기계에 가서 뻥뻥 차는 거예요. 주여주여 세 번 했는데 왜 돈이 안 나오냐고, 왜 돈이 안 나오냐고, 고장났냐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인데, 교리적으로, 법칙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날 만한 타이밍에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은 주님을 만날 때예요. 오늘은 주님을 다시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든 저주가 변하여 축복과 생명이 될 것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계시다면 계시고 안 계시다면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성령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 세례를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였습니다.

0: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2: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자리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3: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절대지상명령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절대지상명령. 예수님의 절대지상명령. 사람이 죽기 전에 가족에게 꼭 필요한 말을 전하는 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절대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교입니다. 선교,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라고 할 때는 같은 문화권,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는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할 때는 타문화권,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문화권의 복음을 전할 때는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나 내용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모든 것에 감사하여 그 사랑의 빛을 갚는 최선의 유일의 방법이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죄 가운데 주관 우리를 대가에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주인이 구원받은 내는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내 뭐 주님께 드리니까 우리 주님 그 빚을 갚는

일이 뭐냐?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선교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가 선교했을 때 유럽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선교의 불이 꺼지고 그 선교의 열정이 미국으로 옮겨갔을 때 미국이 세계 최대 부강한 나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임할 때 예수님의 권세로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된 날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사 모든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을 설명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선교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만방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항상 한계가 있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권세가 임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권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님 제1주의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우리가 하려면 주님의 영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힘껏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교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직접 이 안디옥교에 명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시킨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내라. 그래서 그 다섯 명의 지도자 가운데 가장 그 교회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면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오늘 성령은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예수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라, 제자로 만들어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오늘날 교회 신자는 많은데 교인은 많은데 제자는 참 찾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의 닮은 꼴이 제자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 스승님의 좋은 점을 본받아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자인데 우리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나가서 걸핏하면 막 욕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싸우고 자기 성격을 다스리지 못해서 욱해갖고 들러없고, 이것은 우리가 아직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성격이 온유한 성격으로 변화가 되고, 걸핏하면 욕하고 싸우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 착한 사람이 되어 좋은 말만 하고 선한 말만 하고 남을 살리는 말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내가 과연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길의 그 방법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끝까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함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인데,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만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는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한 20년쯤 지나서 신약성경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집니다. 예수님 계실 때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듣기만 있었어요. 다 외웠던 말씀들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다시 오시지 않으니까 그럼 언제 오실지 모르니 살아나서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 후손들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적자.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그 다음 예수님 승천하신 지 한 70년쯤 지나서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제자들이 성경 받기 전에는 예수님 붙잡히자마자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혼집을 둘러싸고 있다가 속옷도 아니고 있었나 봐요. 예수님 붙잡히시니까 그 붙잡히지 않으려고 혼입을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웃지만 그만큼 우리도 예수님 믿다 가면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어려움 당할 때는 고개를 돌리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 수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세 번째 가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를 모른다 그럽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그들이 성경 받지 못하는 그 상태로 있을 때는 우리가 희망이 없어, 옛날처럼 고개나 다시 잡으러 가지, 다시 어부가 돼갖고 저 갈릴리까지 올라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예수님 없이 그물을 던지고 던져봐야 그물이 잡힙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경 받고 나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됐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역사로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왜 여조순복교회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세계 최대 교회가 되었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들 주님께로 인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지난주에 우리 경호 담당 목사님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작년 주일 평균 추석하고 올해 평균 추석하고 대조해 보니까 주일 우리 대예배 나오는 분만 5천 명이 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매달 새신자가 한 천 명씩 오고,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와서 정착하게 된 분이 한 5천 명이 늘어나고, 오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막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 예수님처럼 살아.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이 많은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을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을 주어서 이렇게 연주하는 재능을 주신 분은 그것을 주님을 찬양하고 의사는 병을 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병을 고치고 간호사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교사는 주님의 은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럼 이상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뚜루신학대원의 석좌교수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교란 무엇이냐? 타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함께하는 것, 그 문화 속에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교이다. 그것은 우리의 선교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된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성령 받지 못하니까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지 못해서 옛날에 고기 잡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분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져도 올라온 것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때 밤새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 동틀 쪽에 갈릴리 호수 저 그편 그대서 누가 외칩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몰랐어요. 요한복음 21장 5절로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린 빈배 인생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은혜로 그물을 던지면 배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빈배 인생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득 찬 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빈배 인생입니다. 무엇을 해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빈배가 가득하게 차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배가 가득한 그러한 축복을 받고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은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에 기도 제목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에게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평양 제일의 깡패로 유명했던 이기풍, 이분이 나중에 귀한 죄종이 되고 우리 한국의 첫 선교사가 되고 순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평양 가난한 농민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배층, 권력층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저항의식을 갖고 살았는데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 웬 서양인이 서툰 조선말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전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듣기는 서양인들이 조선을 삼키려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하고 있던 차에 분을 참지 못하고 돌멩이를 들어서 던졌는데 그만 턱이 맞아 턱이 깨지고 피가 흘렸습니다. 그 쓰러졌는데 그 분이 누구냐 하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무엘 마펫 박사인데 한국 이름이 마퍼삼열 박사고 이분이 평양에서 숭실대학교를 세운 분이고요.

한국의 초대교회 큰 역사를 이룬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피터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울 때 깡패들 데리고 와서 교회를 때려 부수셨습니다. 선교사의 턱을 부서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난 이 이기풍 깡패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예수라는 걸 전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다 때려 부셨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은지 모르겠다. 어느 날 밤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가던 사울처럼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위험을 피해서 원산으로 편을 갔다가 다시 또 한 번의 선교사를 만났는데 윌리엄 수알른 선교사를 만납니다. 수알른 선교사님이 그를 보자마자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외쳤는데 그때 주님의 은혜로 그 꼬꾸라졌습니다. 29살 나이에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돌 던져 다치게 했던 마포 삼열 박사를 찾아갑니다. 마포 박사를 찾아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제가 당신에게 돌을 던져서 상처를 입히고 이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마포 삼열 박사는 그를 품에 안고 같이 울면서 앞으로 함께 주임을 하자. 그래서 이 깡패였던 이기풍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되는데 평양일 때 깡패가 변해서 목사 됐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그는 장대원교회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한국 최초의 7명 목사 가운데 한 명이 돼가지고 그 당시 언어와 풍습에 따라서 마치 외국같이 여기고 있던 제주도에 1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받고 가는데 그 목포에서 출발해서 가는 동안에 풍랑을 만나 전화를 당하고 어려움 겪고 또 제도에 가보니까 완전히 미신으로 가득 차서 이상한 서양 도를 전한다고 돌을 던지고 핍박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제도에 사람들이 미신을 많이 섬겼는데 뱀 귀신을 섬겼습니다. 구렁이 귀신을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할아버님이 1950년도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보니까 해녀들이 집집마다 구렁이 귀신을 신을 섬기는데 물질하러 가기 전에 그 안방에다 음식을 차려놓으면 구렁이가 내려와서 그걸 먹고 밤에 들어와서 또 그걸 젖히고 또 음식을 차려놓고 그게 해녀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구렁이 신을 섬기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아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막 돌을 던지고 뭐 피청해야 되는데 그 어디 가서도 병자를 치료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자 복음이 제주 전역에 전파되어서 14년 동안 제주에 30여 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일제강점기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감옥에 끌려가 고문당하고 1942년에 그는 마침내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의 딸에게 이사례라고 하는 권사님에게 남겼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례야, 첫째 내 친구가 아주 슬프고 고통을 당할 때 즉시 그 친구의 슬픔과 고통을 내 슬픔으로 바꾸어 생각하고 즉시 그 친구를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잘 참되 10번, 20번 혹은 50번이 아니고 100번이라도 참고 견디는 것을 간단하게 100인, 100번이라도 견디는 인내이라고 한다.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언제나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낮게 여기고 내 친구를 항상 칭찬해 주는 마음을 가질 때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깡패였던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교훈을 가정에 남겨놓아서 그 딸이 이 내용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잠깐 아침 한겨처럼 지나가는 인생을 사는데 예수 잘 믿고 제자 삶을 살다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큰 상급받는 주님의 견인꽃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짧게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예수 잘 믿고 제자의 삶을 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장차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상급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0: 평생 복음에 비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에 전하는 제자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6181-9191번입니다.

CBS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성경에는 감람나무가 자주 나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 기름은 구약시대 성전 예배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꼭 필요한 구별된 기름이었습니다. 또한 감람유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상처난 부위에 바르는 치료용 기름이기도 했습니다.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리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름답고 보람있게 채워가는 푸르고 풍성한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가시나무처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찌르고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찌르는, 그렇게 결국 자기 스스로를 찌르며 앙상하게 말라가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푸른 올리브나무 같은 인생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것과 관계가 있음을 말씀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히브리어 헤세드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 unfailing love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사람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실패함이 없는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에겐 실패함이 결코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헤세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일수록 우리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의지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중에도 가시나무처럼 앙상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매 순간 우리를 푸른 나무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의 현실이 답답하고 막막하여 앞날이 암담하고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배드리며 말씀을 붙잡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는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예담교회 이정택 목사였습니다.
2: CBS

0: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1: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2: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마라톤 선수들은 42.195km의 장거리 코스를 달릴 때 마지막 2km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다리는 천근, 만근, 무거울 때지만 결승선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몸이 먼저 알고 마지막 힘을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걸 몸이 먼저 아는 날이죠. 오늘은 그 마지막 2km가 남은 금요일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좀 지쳤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내딛는 걸음이 가장 단단한 걸음일 테니까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기면서 새 하루를 출발해보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 Good Music Station. CBS FM.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 중입니다. 광역버스 1101번 타고 인천에서 서울로 갑니다. 버스 안에서 오늘도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오네요. 기사님도 승객들 한 분 한 분 어서 오세요 인사 다 해주시고 아유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김재현님. 아, 그 풍경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특히 아침에 인사 먼저 해주시는 기사님, 또 인사를 먼저 했는데 반갑게 받아주시는 기사님 만나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죠. 예, 여러분과 저도 매일 아침 365일 함께하는 사이지만 또 매일매일 반갑잖아요. 건강하게 아침 인사 나누고 이렇게 안부를 나누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금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알고 계시죠?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9734님께서는 다음 주 주일에 입원하신다고 합니다. 갑상선암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데 두렵고 힘들지만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가게에서 일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즐깁니다.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예수는 나의 힘이요.

돈이 전부라는 사람은 돈으로 바꿀 수도 돈으로 살 수도 없는 영원한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존심만 강하다는 사람은 자존심 외엔 붙들 게 없다는 말. 복수가 지배하는 사람은 복수 아니면 자신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버려야 할 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더욱 불행합니다. 죽어도 구리반지가 최고라며 안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금반지를 주면 구리반지를 뺍니다.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 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아픈 것들을 내려놓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신앙은 만유보다 크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돈이나 우리의 아픔보다 크다는 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조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강남 비정교회 한재웅 목사님의 더 큰 것을 바라봄.

매일 출근길에만 듣다가 아침에 운동하면서 듣기 시작하니 더 좋네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남궁홍님 반갑습니다. 남궁홍님도 이번 한 주 수고 많으셨어요. As the deer 목마른 사슴 Fill my cup Lord 우물가의 여인처럼 두 곡이었습니다. 뒷자리 8325번으로 문자 주신 분은 대전에서 듣고 계시네요. 이런 사연을 갖고 계십니다. 독자로 치매 있으신 어머니를 거의 15년 넘게 모시고 있다가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지가 이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 자리를 그림 그리는 공간으로 꾸며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은 유난히 어머니 생각이 나서 문자 보냅니다. 매일 출근해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라디오 들고 준비하는 게 일상이다 보니까 라디오 음악 프로가 친구가 됐어요.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8325님 문자 받아서 저도 좋아요. 아마도 이제 딸이 어머니를 모시는 것보다 아드님이 모시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머니 케어하면서 15년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안 계시니까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고 허전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시작하신 거 잘하신 것 같아요. 마음의 허전함도 채우고 건강한 취미고 정신을 쏟을 곳이 있다는 점도 좋고 또 때로 어머니 추억도 꺼내어 붓 끝에 실어보기도 하고 예, 잘 시작하신 취미인 것 같습니다. Praise him, praise him.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3: 현대 큐밍
4: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4: 큐큐큐큐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월요일 시작할 때는 이제 전날 주일의 영향으로 주의 나라가 더 크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평일 일상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쯤 되면 주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일에 너무 파묻히고 또 일상에 너무 쫓겨 살아

서겠죠. 마음만은 이미 주말 모드로 돌입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래도 이 시간 평안하게, 건강하게 일상처럼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한 주를 짊어지고 살아내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부 끝곡 로레탈린의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주의 손이 온 세상을 다스리네 남기면서 1부 마무리하죠.

0: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갯벌유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분은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

0: 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금요일 CBS 아침 뉴스 이지민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되자 여야의 시선은 당권 재편으로 옮겨붙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12곳에서 승리했지만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하고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 갑 등 국회의원 재보선 주요 지역도 국민의힘에 내준 탓에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의 방어전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권 도전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체 선거에서는 패했지만 서울시장 수선과 일부 재보선 승리로 기대 이상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장동혁 대표가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다만 장 대표 체제에서 제명됐다가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데다 장 대표와 거리를 둬온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 대표 노선이 도움될지 당내 논의를 주문해 지도부 거취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 조만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후임자 발표는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관련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 소원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가운데 투표용지가 없어서 실제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이 국가나 선관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개표 결과에 불복하거나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더 큰 혼란이 불가 피한데 남은 2주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 선거에 불복한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고 기각 각하 결정이 나오면 법원에 당선소송 혹은 선거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간부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은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본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전체 선거인수의 절반으로 낮췄던 사실이 CBS 노컷뉴스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22대 총선의 투표용지는 선거인수의 70%까지 출력했고 2022년 8회 지방선거도 60%였는데 이번 선거에선 기준을 10%포인트 낮춘 겁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낮은 기준을 잡았어도 서울 강북구와 관악구, 마포구 등은 기존 관행대로 선거인수의 60%까지 추가로 투표용지를 준비해 화를 면했지만 송파구 등 일부 지역은 지침대로 50%만 인쇄했다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 원인이 외부 변수가 아닌 선관위의 자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선관위 책임론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국방부가 이르면 다음 주 중 국군 방첩사령부의 발전적 해체 방안을 발표하며 12.3 내란 척결을 위해

0: 이한 국방 개혁에 속도를 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첩사의 발전적 해체 확정안을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습니다. 이 안은 세부 보완 작업을 거쳐 11일쯤 발표가 예상됩니다. AI 칩 시장의 거물인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오늘 한국에 입국합니다. 한국에 머무는 기간 국내 기업들과 폭넓게 만나 AI 기술을 고리로 동맹관계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 CEO는 오늘 오후 1시쯤 김포공항에 도착한 직후 터미널 바깥에서 입국 소감을 전한 뒤 서울 시내 핫플레이스로 이동해 국내 주요 기업인과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인 이른바 삼소 회동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찬 회동 참석자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거론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김수진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1: 네, 비구름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아침 공기가 부쩍 선선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17.5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더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당분간 낮 동안에도 30도를 웃도는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27도를 비롯해 대구 28도, 대전 광주 26도, 춘천 25도의 분포로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30도를 밑돌아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좀 더 낮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의 하늘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만 강원도는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좀 더 내리는 곳 있겠고요. 이번 주말 동안에도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초여름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CBS
5: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이순환 우수제품.
7: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무상 방문 수거.
7: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7: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8: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9: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8: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1: 엄마.
12: 민준아. 유정아.
13: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4: 좀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1: 아빠. 늦게 와도 돼.
13: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5: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11: 나도 바쁘니까 끊어.
13: 주말에도 긴급 돌봄.
11: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3: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6: 무언가에 숙달된다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아도 척척 할 수 있는

0: 7시 10분입니다. 이어서 박성태의 뉴스쇼가 방송됩니다.
1: 박성태의 뉴스쇼.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곳곳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15도에서 20도로 선선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경제에게 봅니다. 오늘 방한하는 세계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이야기와 9,000포인트를 목전에 둔 우리 증시 과연 어디까지 갈지 등등을 박정호 교수와 우리 경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금요일의 코너 뉴스락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당의 지방선거 성적표를 분석해보고 당권 경쟁을 앞둔 당 대표들의 미래도 예측해보겠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지방선거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할 뉴스는요?
2: 오세훈 막판 대역전.
1: 아, 오세훈 시장의 막판 대역전. 어제 7시 16분인가요? 제가 뉴스쇼 진행하는 중에 바뀌었습니다, 순위가. 자, 요거 좀 정리를 해보죠.
2: 네, 이 대역전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여론조사 추이입니다.
1: 예.
2: 오세훈 시장이 그 선거 전까지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쭉 밀렸었거든요. 초기에는 두 자릿수까지 차이가 났었고 점차 물론 좁혀지긴 했었지만 골든크로스까지 이룬 적은 없었거든요. 뭐 동률이나 아니면 1% 미만으로 앞서는 이런 조사까지는 있었는데 확실히 역전한 적은 없었습니다.
1: 예. 네,
2: 그런데 실제 선거 결과는 이기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역전하는 그런 그림도 만들어졌고요. 사실 또 두 번째로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서울이 이길 거다 이런 표현은 저는 거의 못 들었거든요. 유일하게 들었던 게 이제 서울시당, 국민의힘 서울시당 인사가 한 명이 이길 거다 이런 정도 얘기 들은 게 전부였고,
1: 예,
2: 나머지는 다 쉽지 않다,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당 지도부 쪽에선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왔었는데 이건 이제 서울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서울이 어려워서 실제 그랬을 수도 있고,
1: 예,
2: 두 번째로는 오 시장하고 장 대표가 좀 거리두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 쪽에선 별로 언급이 또 많이 없었다는 점도 특이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출구조사도 오 시장이 졌다라는 거예요.
1: 예.
2: 그 당일에 그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가 오 시장이 46%, 정원호 후보가 51.4%가 나왔거든요.
1: 예.
2: 5.4%포인트 차이인데 이거는 그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 시장이 지지 않겠느냐, 출구조사가 딱 나왔을 때는 그렇게 예측이 됐었고,
1: 예,
2: JTBC 예측조사를 보면 오 시장이 42.9%, 정 후보가 53.5%니까 10.6%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뭐 역전이 안 되지 않겠느냐.
1: 특히 출구조사 이렇게 보면 크게 다르진 않기 때문에 뭐 적겠지 하는 그런 느낌이 많았을 것 같아요.

0: 네. 그랬는데 이겼기 때문에 역시 또 출구조사와도 차이가 있었고요.
1: 예.
0: 개표 상황도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개표 상황이라는 거는 이미 투표가 다 끝나고 이번 투표는 좀 예외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투표가
1: 예.
0: 다 끝나고 개표가 이뤄지는 거니까 이걸 그냥 언론사들이 좀 경마식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중계하다 보니까 역전하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이제 투표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잖아요.
1: 예.
0: 근데 이제 다만 실제 이 개표 상황들을 쭉 보는 입장에서는 역전하는 것처럼 보였을 텐데 왜냐면 일단 그 3일 당일에 보면은 처음에 시작을 거의 20%포인트 차이가 나도록 개표가 시작이 돼요.
1: 예.
0: 이게 쭉 유지가 되다가 다음날 새벽 5시쯤에 한 1-2%포인트 차이로 좁혀지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저희 방송할 때 이제 역전이 처음 됩니다.
1: 예.
0: 그리고 나서 이제 오전 9시, 10시쯤에는 거의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1: 사실 선거 당일 개표 초반을 본 시청자분들도 또 정치자분들도 뭐 서울은 정은호가 이기겠군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격차가 워낙 많이 벌어져가지고.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인은 뭘까 일단 그 지역별로 구별로 좀 득표율을 봐야 되는데 25개구 가운데서 10개구밖에는 못 이겼어요.
1: 그러니까
0: 2025년에는 그 오세훈 후보가 앞선 그 시장 선거에는 오세훈 후보가 25개구 자치구에서 모두 승리를 했었거든요.
1: 예.
0: 근데 개수가 확 줄어들었는데 다만 이 서초구 강남권에서 되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데는 64.5% 정도 되고
1: 예.
0: 강남구는 6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승리를 이끌어냈고요. 오 시장 측에 좀 물어봤습니다. 승리의 요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뭐 오 시장의 공식 입장을 먼저 강조를 하더라고요. 시민의 승리, 상식의 승리 이걸 얘기하고 싶다. 뭐 견제의 의미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벤트들이 좀 중요했느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일단 초기부터 쭉 그 우상향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내부적으로는 좀 희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1: 예.
0: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소위 말하는 공소취소 특검법 이게 됐을 때 일종의 터닝포인트가 됐다라고 느꼈다라고 하고요.
1: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되는 거죠.
0: 네. 그리고 이제 GTX 그 철군 누락권은 어땠느냐 이걸 물어보니까 이때는 추세가 확 막히진 않았다라고 본대요. 그 우상향하던 추세가 그냥 약간 주춤하는 정도였다라고 하고 오히려 그 서소문에서 이제 붕괴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때는
1: 예.
0: 좀 확실히 멈추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 시장 측의 분석은 뭐냐면은 그 철군 누락 같은 것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위험이었고 서소문 같은 경우는 CCTV로 어떻게 이게 붕괴되는지 좀 눈에 보였잖아요.
1: 예.
0: 이런 것들은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타벅스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들이 아주 많이 개입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었을 거다. 그래서 공소취소 특검법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1: 예, 오 시장 측의 예측인 거죠.
0: 맞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김재섭 의원은 얘기를 직접 들어봤는데 이제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나섰던 네거티브가 크게 영향을 줬던 것 같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픽, 명픽이라는 점이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뭐 자신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분리가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원호 후보 자체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점차 이제 오세훈 후보의 강점이 드러나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 예.
0: 국민의힘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영향이 컸다.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하고 거리두기 한 게 이제 유효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게 대선 때도 그렇고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1: 그러니까 예.
0: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표가 확장이 안 되는 것 같다. 그 효과를 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김준일 평론가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 민주당이 숫자로는 압승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서울이 진 건 정말 뼈아픈 것 같아요.
2: 네.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묘하잖아요. 어제도 그 얘기했는데
1: 네.
2: 이겨도 진 것 같지 않고 져도 이긴 것 같지 않고 모두가 사실 활짝 웃을 수는 없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 이재명 대통령의 표의 확장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로 얘기할 수가 있나 전국에서 다 참패했는데
1: 예.
2: 그 생각이 들어요.
1: 일단 뭐 여론조사 지지율은
2: 예.
1: 그 국정평가에 대한 지지율은 높게 나오니까요.
2: 그러니까 국정평가 지지율만큼은 안 나왔다라고 보는 거는 맞는데
1: 예.
2: 뭐 본인들이 그렇게 잘한 거는 저는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박순봉 기자 얘기했듯이 이게 다 복합적이에요. 지금 이 선거가 저는 점점점 어려워졌다. 예전에는 뭔가 단일 이슈가 있고 한두 개 이슈가 있고 전선이 좀 분명하고 분석도 쉬웠는데 이번에는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방송사 출구조사를 보면은
1: 예.
2: 20대 남성이 75%로 이제 저기 오세훈을 지지를 했는데 20대 여성은 한 40% 정도만 정원, 45%만 정원호를 지지하고
1: 예.
2: 40%가 오세훈을 지지했거든요.
1: 전에
2: 대선이었으면 그때는 거의 거꾸로 딱딱 이렇게 나눠지는데
1: 나눠지죠.
2: 20대 여성에 대한

0: 공약이 좀 부족했다 뭐 이런 내용 얘기도 나와요.
1: 예, 서울시를 놓고 봤을 때.
0: 서울시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얼마나 20대 남성이 더 오세훈을 찍었냐면은 대구에서는 20대 남성의 33%가 김부겸을 찍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더 많이 예 오세훈을 그러니까 찍은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비율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의 한계를 좀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아니했다라는 것도 있고 예전에 3월 29일 23일에 동아일보 리서치 앤 리서치 당시에는 42.6-28 3월 말에 근데 4월 말에 KSOI가 조사한 거는 45.6-35.4 그리고 5월 24일에 26일에는 뭐 튀는 여론조사라고 치부받았지만은 문화일보가 조사한 예. 거는 39-39 나왔거든요. 근데 계속 똑같은 전략을 고수를 하고 회피하고 기피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번에 굉장히 눈에 띄는 게 교차 투표가 눈에 띄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번에 득표율이 오세훈 49.7 뭐 정원은 48.2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구청장에서 그 표를 얻은 거는 50.8입니다.
1: 예.
0: 민주당이 구청장 거를 다 표하면은 국민의힘보다 국민의힘 49.16보다 더 많고 광역 비례로 따지면은 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43인데 여기에 조국 혁신당, 진보당, 기보수까지 합치면은 51이 넘어요.
1: 예.
0: 그러니까 교차 투표가 있었고
1: 정원 후보가 그러면 민주당이나 범진보 진영의 그 민심을 표심을 다 받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0: 그렇죠. 교차 투표가 있었고 교차 투표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있었어요. 예. 부산에서도 교차 투표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전재수 찍고 한동훈 찍은 사람들 이를테면은
1: 예.
0: 그러니까 이번이 보면 교차 투표가 굉장히 활성화됐다. 그래서 개개인의 유권자들이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냥 정원식 캐릭터도 문제가 있다라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정원호가 누구야? 생각보다 뭐 일 잘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본인이 적극적으로 알리기보다는 오히려 계속 쫓겨가고 개인적 매력도 좀 떨어지지 않았나 오세훈에
1: 예.
0: 비해서
1: 예.
0: 그런 생각합니다.
1: 당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 이것도 있겠지만 정원호 후보 자체의 문제도 있었다라는 게 이제 김준일 평론가의 분석이고요. 저도 사실 여론조사를 매번 나오면 엑셀에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방송 진행할 때 좀 참고도 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안 하려고요. 쓸데없는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여연 여의도 연구원 예. 자료를 이제 지금은 이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선거 거의 막바지 돼가지고 거의 붙었거나 이긴다라고 해서 안 믿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은 또 그런 얘기하면서 방송에서 말은 못해도 분위기로 좀 잡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1: 예.
0: 양당에서 다 죄송합니다. 안 믿어서 진짜 맞았네요. 그게
1: 그러게요. 사실. 여러 상황상에 볼 때는 서울은 민주당이 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결과는 졌습니다. 많은 여기에 나온 김준일 평론가가 정리해 줬겠지만 그 민심을 이제 다들 잘 읽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뉴스 볼까요?
2: 6.3 선거 절반의 승리.
1: 6.3 선거 절반의 승리. 숫자는 민주당이 많이 이겼지만 뭐 상처뿐인 영광 이런 얘기도 있고요.
2: 예, 방금 좀 나눴던 얘기랑 연결선상에 있는데 양당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1: 예.
2: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기기는 했는데 완전히 이기진 못했고 국민의힘 또 완전히 패배한 건 아닌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 당 내부에서 뭐 지도부 물러나라 나가라 이런 반응이 아주 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부 쪽의 반응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이기긴 했는데 좀 찝찝하고 지긴 했지만 완전히 진 건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1: 예.
2: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부터 보면 정청래 대표는 어제 그 선거 상황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큰 승리를 안겨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만 서울 탈환 못해서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조승래 사무총장도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승리는 승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 예.
2: 다만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너무 아쉽다. 질 수가 없는 선거인데 져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서울, 대구, 부산, 북갑, 평택을 이런 지역들을 잘 못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의 지도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선거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 예.
2: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그 장 대표의 표현을 보면은 아쉬운 선거 결과다라고 했는데 희망의 불씨는 지켜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주어진 막중함 책임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대표직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1: 그렇죠.
2: 네.
1: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다.
2: 예. 그리고 당원들과 함께 나아갈 새 길을 찾겠다라고 했으니까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1: 예.
2: 그럼 국민의힘 내 반응은 어떤가?

0: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책임론이 논의가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논의가 안 됐고요. 다만 제가 취재를 해봤었는데 그 SNS에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모여있는 단체방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좀 그 우회적인 표현들이 나왔어요. 아주 세진 않았는데
1: 예.
0: 그 윤한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의 잘못으로 출마자들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했다. 이 당의 잘못이라는 건 지도부 얘기하는 거고요. 한기호 의원은 좀 그간에 강하게 비판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다음을 위한 환골탈태는 필수다.
1: 예.
0: 환골탈태라고 했으니까 이건 지도부 교체의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항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선당우사의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우회적으로 비판했는데 다만 아주 직격한 표현은 많이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 예. 이 단체 대화방에는 장동혁 대표도 들어가 있는 거죠?
0: 장동혁 대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는 오지는 않았어요.
1: 예.
0: 그 당권파 인사랑 얘기해본 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꾸준히 그 당권파의 반응들 전해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1: 예.
0: 2018년 지선을 좀 기준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때 두 개를 이겼고
1: 제주도 이번에는 포함하면 이제 무소속까지 예.
0: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네 개를 이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물러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표현은 뭐였냐면 이제 당 밖으로는 선관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야 되고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선관위 문제인데 이 상황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당권 싸움을 하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돼서 나서지 못할 거다 이렇게 1차적으로 보고 있고요.
1: 항상 그 외부 핑계를 대더라고요. 밖에 문제가 있는데 왜 자꾸 안에서 우리가 싸워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리더십을 계속 지켜가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거는 뭐라고 했냐면 당 내부적으로는 해당 행위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해당 행위자들이 개선 장군처럼 굴고 있다. 당 후보를 떨어뜨려 놓고 지금 마치 이긴 것처럼 나서고 있다. 이게 한동훈 후보, 한동훈 당선인을
1: 예.
0: 도와준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1: 예.
0: 다만 이게 당 지도부 전체 입장이라기보다는 당권파 일부의 생각일 수는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게 약간 다 어정쩡한 분위기가 있어서 다만 그래도 지도부에 대한 리더십 괜찮냐 이 얘기는 나올 것 같아요.
2: 네. 2018년에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이제 성적표를 TK 그리고 무소속의 원희룡이 이제 제주에서 당선됐고 14-2-1이었거든요. 그때 새벽에 사퇴했어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 예.
2: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12-5, 5-12. 근데 지금 전 광주 전남이 통합이 됐으니까
1: 예.
2: 사실상 12-4로 지금하고 스코어가 똑같아요. 그때는 이미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원장 체제였잖아요. 사실 당대표가 있었으면 아마 사퇴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는 이게 나의 승리다.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그 당대표 선거할 때 그 아직 그 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1: 예.
2: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사퇴할 것인가 이렇게 네 명한테 조경태 뭐 이제 장동혁 이렇게 다 뭐 안철수
1: 예.
2: 물어봤는데 다 오래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막 들이밀면서 다들 왜 사퇴 안 하냐 그런데 서울 부산 또 본인이 걸었는데 서울에서 이겼고 또 부산은 지고 그러니까 이건 또 뭐 애매하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이제 투표용지 부족 이거 이제 부정선거 뭐 이런 걸로 좀 막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의원들이 사퇴시키기도 좀 뭐하고 막 대놓고.
1: 근데 이제 네. 선관위의 부실이지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돼서
2: 네.
1: 이거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없고.
2: 일단 네. 재선거 요구했던 분들의 말이 쏙 들어갔어요 지금.
1: 예.
2: 그래서 뭐 전용기 의원이 또 성명도 내가지고 오세훈 되기 전에는 재선거 요구하더니 당리당략에 이용하지 마라 일침을 놓기도 했는데 뭐 약간 좀 어수선한 상황이 이게 그러니까 정리가 싹 되면은 분위기가 쫙 한쪽으로 가가지고
1: 예.
2: 타닥 이게 아니라 다들 어수선한 상황이다.
1: 예. 장동혁 대표는 서울에서 이긴 게 큰 힘이 지금 되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오세훈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장동혁 대표를 사실 피해 다녔다고 볼 정도였잖아요. 한 번도 같이 유세를 안 했어요.
2: 장동혁 대표가 가가지고 다 떨어졌거든요. 솔직히 이번에 물론 접전 지역에 가서 어려운 선거를 이제
1: 예.
2: 힘을 실어준 것도 있지만 대구 빼놓고는요. 특히 박형준 시장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하고는 완전 극명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유희동 의원도 당에서 아예 다 방치했어. 유희동 의원도 애둘러서 어제 인터뷰에서 장동혁 대표가 거취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취 고민하지 말고 빨리 사퇴해. 그냥 해석기 돌리면 거의 그 수준인 것 같아요.
1: 정청래 네. 대표는 어떻습니까? 사실 8월 이제 임기는 다 됐고 8월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할 거다라는 전망이 거의

0: 저는 뭐 그러면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심판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니다 아예 이제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어수선하다.
1: 예. 조국 대표는 어떻습니까? 어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내 책임이다 사퇴를 밝혔는데 앞으로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될지.
0: 조국 대표가 사퇴를 한 게 놀랍지 않아요. 사퇴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솔직히. 근데 예. 거기는 조국 혁신당은 계속 조국 대표가 당대 세 번째 당대표였나 그랬을 거예요. 1대 2대 3대를. 예. 그러면은 또 비대위 왔다가 또 조국이 네 번째 당대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도 조국혁신당이고.
1: 이름이 네. 조국혁신당이어서 예. 김모 씨가 하기에도 애매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김모 씨나 신모 씨 뭐 이렇게 하기에는.
0: 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당이 사당이 아니라는 거를 입증할 수가 있느냐 솔직히. 조국 한 명의 모든 거를 올인한 이 정당 구조. 예. 그리고 조국 한 명의 이렇게 휩쓸리는 정당 구조로 바꿀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말한 거 조국 대표 망한 것 같다. 예. 쇼츠로 CBS에서 만들었는데 댓글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1: 아,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예. 김 PD님이 만드셨네요.
0: 예. 예. 뭐 그렇게
1: 하니까 인기가 많았나 봐요.
0: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국 대표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
1: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볼까요?
2: 선관위 진상규명이 설치.
1: 예,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선관위가 진상규명위를 설치한다고요?
2: 네. 그러니까
1: 예.
2: 자체 대책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인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치권 반응은 굉장히 강경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무총장 거취를 언급했고요.
1: 예.
2: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긴급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되면 특검도 해야 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마찬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큰 유감을 표했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 잠실의 우성 아파트 그 단지 쪽에 있는 투표소에서 지금 계속 대치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1: 예.
2: 어제 저녁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여전히 계속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요.
1: 아, 여전히 대치예요?
2: 오늘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1: 이 투표함은 이송이 돼서 개표가 되지 않았나요?
2: 하나는 지금 막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1: 하나는
2: 있거든요.
1: 하나는 계속 이송이 안 됐고요.
2: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선관위 쪽에 물어보니까 지금 어떻게 강제적으로 정리하다가 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대치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도 예. 크게 개입은 많이 안 하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주민들이 지금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속 확성기 쓰고 부정선거론자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1: 그래서 예.
2: 이제 태거 요청도 해놓은 상태고 선관위 쪽에선 지금 직원들이 봉쇄에 대해서 못 나오고 있는 직원들이 좀 있나 봐요.
1: 예.
2: 그리고 좀 과천 쪽도 봉쇄가 되고 있는데 그 일부 시위대들이 뭐 식자재 같은 것들도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식사도 좀 잘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김준일 평론가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상규명위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그냥 진상은 알 것 같은데 꼭 예. 위원회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원래 용지를 50%까지 인수할 수 있게끔 한 이 지침이 문제잖아요.
0: 그 지침이 이번에 처음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50% 한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더 찍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50%만 찍어도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1: 예.
0: 이게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제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투표용지가 많이 남으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그 떡밥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거 많이 찍어놓고 그래서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이거 탈취해가지고 막 가져가는 일이 있고 막 그랬거든요. 예. 남은 용지를 아니면 뭐 하여간 그런 문제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 타이트하게 맞춰보려고 하는 선관위의 지침이 있었는데 부족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1: 그렇죠.
0: 벌어졌고
1: 이게 송파구 전체 50%라고 하면 예. 전체로는 물론 본투표가 42% 이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전투표 빼고. 그런데 이게 각 투표소마다 어디는 몰리고 어디는 안 몰릴 수가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걸 어떻게 배분해요?
0: 사전투표를 많이 했을 수도 있고 본투표 뭐 여러 그렇죠.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하게 했었어야 되고 예산도 그래서 전체 투표용지의 1.1배를 받아가서 돈을 더 많이 받아가 예년보다. 근데 투표용지는 절반만 찍고. 뭐 물론 반납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1: 예.
0: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어제 JTBC가 보도를 했는데 투표하다가 보니까 한 3시 4시쯤에 투표용지 부족하겠는데라고 알렸다라는 거예요.
1: 예.
0: 근데 그게 조치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그럼 빨리라도 인쇄를 해서 어디서 가져와서 했으면은 이 사태가 안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참 엄청 무능하구나.
1: 이게 네. 뭐 무슨 위원회 만들어서 또 여기 시간 끌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저는 제일 의아한 게 선관위원장이 아직까지 입장 표명이 없어요. 사과도 없고. 이거 뭐 그냥 사무총장 물러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2: 선관위원장이 임기가 유임되면서 남아있는 자리여가지고 예. 약간 책임을 좀 제대로 안 지는 그런 모습이 또 있습니다.
1: 그렇더라도 일단 헌법기관의 장이잖아요.
2: 그렇죠.
1: 분명한 본인은 뭐 혹시 재수없다고 생각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0: 있지만 어쨌든 책임이라는 게 그런 건데 전혀 입장 발표가 없고 자꾸 뭐 이렇게 밖으로 돌려서 시간 끌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0: 예, 지금부터는 경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회사의 CEO 젠슨 황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국을 하죠. 예, 아, 설명 소개를 안 했군요. 아, 같이 얘기를 나눌 명지대 산업대학원의 실물투자분석학과 박정호 교수님이 나오셨는데요.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0: 대기 실에서 인사를 해가지고.
3: 네, 그러니까요.
0: 여기서 따로 인사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3: 아닙니다. 예. 예, 오늘 입국합니다. 예. 원래 당초 어제 입국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정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국을 하고요. 오늘부터 한 2, 3일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들을 준비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0: 일단 오늘 저녁에 네. 성수동에서 삼겹살에 소주 해동을 한다.
3: 네.
0: 다른 대기업 총수들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3: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히 뭐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차원에서 이벤트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0: 예.
3: 정치 쪽하고 기업인들의 회동하고는요 좀 격이 다릅니다. 기업인들은 실질적인 성과나 뭔가 진짜 아주 뭐 프랙티컬한
0: 예.
3: 어떤 그런 부분이 만져지지 않으면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0: 예.
3: 정치는 어떻게 보면 대의명분이라든가 어떤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걸로도 하잖아요. 그런데
0: 예.
3: 실제 이 기업 총수들이라든가 이런 정도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미리 다 준비가 돼 있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과실이 있지 않고서는 만나질 않습니다.
0: 뭐 거의 정상회담급이 돼야 되는
3: 그렇죠.
0: 이런 거라네요. 실제
3: 맞습니다.
0: 정치인들은 뭐 굳이 결과물이 없어도 만나는 모습 자체가 하나의 결과이기 때문에
3: 네.
0: 그런 것들을 이용할 때가 있는데 기업 사이드 더구나 이런 회사들이면 다르다라는 거군요.
3: 그렇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준비하기 위해서 한 두세 달 전부터 많은 것들이 사전에 물밑에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 깐부 회동이라고 통칭되는 그런 회동 다음에 한 번 더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준비한 게 뭐 삼겹살과 소주는 아닐 거고 그것만은
3: 예.
0: 아닐 거고
3: 예.
0: 이번에 어떠한 그룹들과
3: 네.
0: 어떠한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이십니까?
3: 네. 이번에는 좀 더 판이 커졌습니다.
0: 예.
3: 일단 HBM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공급사 역할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당연히 들어오고요.
0: 예.
3: 이번에는 지난번 회동과 달리 피지컬 AI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더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파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회사들이 더 추가됐는데요.
0: 예.
3: 대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이 두산 로보틱스는 피지컬 AI라는 로봇을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게끔 만들기 위한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데 거점 파트너사 역할을 할 거로 보여지고요.
0: 예.
3: 또 LG전자 같은 경우는 홈 로봇, 그다음에 가전, 그리고 피지컬 AI 분야에서 기타 소재와 부품들을 납품받을 수 있는 그룹사들을 그룹사입니다.
0: 예.
3: 그러다 보니까 LG전자도 여기에 들어갔고요.
0: 그다음에
3: 이렇게 로봇을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어떤 것들을 많은 국가가 우려하냐면 이러다가 우리 공간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어디 가고 어딜 누굴 만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마저도 다 노출되는 거 아니냐. 이
0: 예.
3: 우려가 있고요. 또 기업 현장에서는 우리 기업의 장인들의 노하우, 공정기술이 데이터화돼서 로봇에게 넘겨주면 이게 또 엔비디아나 미국계 어떤 회사들에게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거든요.
0: 실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그럼요. 숙련 노동자인데
0: 대우를 받고 높은 임금을 받는 숙련 노동자인데 AI 또는 로봇의 기술을 다 가르쳐줬더니 걔가 다 익히고 나는 자르더라.
3: 네.
0: 이런 거죠.
3: 맞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본인들이 잘릴까 봐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숙련 노동자들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청년들은 안 들어오고 그러니 이 노하우가 없으면 공장이 이제 단절돼 버리는데
0: 예.
3: 하다못해 그래서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AI를 받아들이고 싶고 피지컬 AI를 쓰고 싶은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도 주저하게 되는 게 이거 결국 우리 기술 유출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거든요.
0: 예.
3: 그래서 필요한 게 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국가 단위 안에서 그 내부에서 소벌인 AI라고 해서 국가 내 데이터를 국가의 어떤 책임 기업
0: 예.
3: 그 안에서 운영 관리

0: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1: 예.
0: 실제 네이버가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들까지 불식시키기 위해서 네이버 같은 역할도 또 필요하다는 걸 인식해서 네이버도 참여시켰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HBM이라든가 현대차 정도만 들어갔던 것보다는 판이 전후방적으로 더 커졌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회사가 현대차입니다.
1: 현대차.
0: 이제 반 테슬라 진영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테슬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옵티머스라는 피지컬 AI 로봇을 출시하고 그걸 예. 바탕으로 전 세계 세일즈를 해갈 텐데
1: 예.
0: 그러면 테슬라의 옵티머스 말고 엔비디아도 피지컬 AI의 뭔가 로봇을 실질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양산 능력에 있어서 현대차만 하는 회사 찾기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가장 웰메이드 된 로보틱스 관련된 자회사를 이미 가지고 있고
1: 예.
0: 그러다 보니 현대차가 반 테슬라 진영에서 가장 중심에 놓여져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1: 예.
0: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현대차를 놓을 수가 없죠. 특히 현대차는 이미 주행 데이터들을 많이 모으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현대차와 손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 깐부 1차 회동에서
1: 예.
0: 현대차와 논의됐던 것들이 굉장히 그 뒤로 딥하게 진행이 된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현대차의 로보틱스 분야와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분야가 더 전략적으로 제휴하기 위한 상징적인 인물 하나가 현대차의 부사장으로 이직을 했는데요.
1: 예.
0: 젠슨 황과 같이 자율주행을 진두지휘했던 엔지니어인 박민우라는 분이 현대차의 자율주행 분야의 부사장으로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양사의 일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을 현대차가 부사장으로 데려온 거죠.
1: 그거는 그러면 제가 잘 모르는데 일단 그분을 잘 모르긴 하는데 어디 능력 있는 분을 월급 더 줄게. 여기가 비전이 더 좋아.
0: 네.
1: 라고 해서 데리고 온 걸로 봐야 될지. 근데 지금 말씀 중에 들어보면 뭔가 두 회사의 협력을 위해서 또 상징적으로 갔다고 봐야 될지.
0: 네. 상징적으로 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현대차가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플랫폼이 있습니다.
1: 예.
0: 그걸 기반으로 자율주행 2세대, 4세대까지 만들기로 둘이 공동 계획을 발표했어요.
1: 예.
0: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현대차는 단순히 엔비디아가 이러이런 거 내가 설계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물건 만들어 나한테 이런 납품회사가 아니라 공동으로 플랫폼을 같이 기획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파트너사 역할로 격상이 된 겁니다.
1: 예.
0: 그럼 파트너사니까 양쪽에 대해서 업무를 조율하고 협업을 진두지휘할 어떤 수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박민우라는 사람이 담당하기 위해서 현대차로 넘어온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1: 크게 보면 그렇게 봐야겠네요. 지금까지는 AI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챗GPT랄지
0: 예.
1: 생성형에서 볼 때는 그냥 우리가 검색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의 GPU 칩이 쓰이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이걸 넘어가서 피지컬 레이어로 가면 우리나라가 엔비디아가 볼 때는 뭐 자율주행이랄지
0: 네.
1: 또는 앞서 이제 산업용 로봇 또는 가정용 로봇
0: 네.
1: 이런 데서 최적의 파트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한국 말고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젠슨왕 입장에서 다른 데 찾아갈 데가 없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이제 경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몇 개가 있지만 중국에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중국산 로보틱스 제품들을 산업 현장과 가정에 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1: 예.
0: 그러면 이제 나머지 국가들이라고 해봐야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대만일 텐데 일본과 독일 같은 경우는 일단 HBM과 같은 반도체를 서포트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1: 예.
0: 그리고 두 번째로 배터리와 같은 부분도 로보틱스 기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도 생태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런 생태계가 이미 웰메드 돼 있고
1: 예.
0: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제조 환경에서 이 로봇을 써줄 수 있는 산업 인프라까지 가지고 있는 나라 역시 한국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 젠슨 황은 한국을 단순히 이벤트 차원에서 온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본인을 그렇게 평가했잖아요. 저 이제 칩 팔러 다니는 장사꾼 아니고요. 피지컬 AI의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날 겁니다라고 비전을 엔비디아의 비전을 그렇게 설정했어요.
1: 예.
0: 그러면 피지컬 AI의 플랫폼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거점 파트너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걸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 한국 말고는 없는 것이죠.
1: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 엔비디아에게 우리도 GPU 칩 좀 주세요. 같이 커봅시다. 이렇게 많이 비춰졌다면 물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HBM,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부터 칩을 또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피지컬 AI라는 큰 분야에서

0: MBTI에게 너무 중요한 없어서 안 될 파트너 국가다.
1: 그렇습니다.
0: 이렇게 된 거네요.
1: 사실 지난 깐부 회동 1차에서도 왠지 우리가 중요한 파트너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국가가 될 거라고 예상을 많은 나라에서 했던 이유가 그 당시 기억들 하실 거예요. 우리 앵커님도. 그 당시는 GPO 돈 주고도 못 산다라는 소리가 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깐부 회동 때 젠슨왕이 직접 와서 우리나라에만 GPO 26만 장을 주고 갔어요. 예. 그 26만
0: 정확히는 팔고 간 거죠.
1: 정확히 팔고 갔는데 네. 주고 갔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0: 워낙 사기가 힘드니까.
1: 그렇죠. 돈 주고도 못 사는 물건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독일 쪽의 그 언론 매체와 일본 쪽의 언론 매체에서 우린 다들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어요.
0: 예.
1: 그 얘기는 그만큼 한국에 그 당시 GP를 몰빵해줬다는 것은 뭔가 앞으로 적극적인 파트너 국가로 한국과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짐작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 이런 전방위적인 추가적인 확대 회의가 일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AI 분야에서 우리가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교두보가 더 확충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예. 젠슨왕이 이번 방한하는 일정 중에 한국의 주요 게임사 또 AI 스타트업도 있고 서울대에서도 무슨 강연도 한다고요.
1: 네. 이런 여러 일정들이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요. 이번에 가는 일정들 중에서 네이버 본사 사옥 방문이 있습니다. 네이버의 1784라는 사옥을 직접 방문하는데요. 예. 이 네이버의 사옥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모두 아십니다만 이 네이버 사옥은 아주 일찍부터 로봇 친화적인 형태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0: 예.
1: 그래서 로봇이 별도로 로봇만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그래서
0: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가
1: 엘리베이터가
0: 있어요?
1: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앵커님과 제가 커피 한잔 하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 주문을 우리가 휴대폰으로 하죠. 그럼 로봇이 갖다 줍니다.
0: 아.
1: 그리고 로봇이 갖다 주면 거기에 그 태그를 찍고 그냥 결제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젠슨왕은 아니 네이버가 일찍부터 이렇게 로봇 친화적인 빌딩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걸 아주 표준 모델화해서
0: 예.
1: 이런 빌딩과 운영체계를 원하는 기업이나 얻은 공간에 이걸 똑같이 팔자. 그래서 소버린 AI 시대에 네이버가 중요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고요.
0: 예.
1: 그다음 또 중요한 부분이 호텔 신라에서 우리나라의 로봇 관련한 스타트업들과 관련된 이벤트를 합니다. 이거는 대기업하고의 이벤트하고는 격이 좀 다른 거예요.
0: 예.
1: 대기업은 젠슨왕이 필요로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인데 이 우리나라 스타트업 로보틱스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처럼 젠슨왕이 이벤트를 열어서 선택을 합니다.
0: 예.
1: 쉽게 얘기해서 젠슨왕이 방시혁이고요. BTS 할 만한
0: 오디션 보러 오는.
1: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기업들 중에서 괜찮은 것을 고르러 오는 거니까
0: 예.
1: 이제 생태계 에코시스템을 한국에 안착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까지가 또 포함되어 있는 이벤트인 거죠.
0: 예.
1: 그러니 이번에 이제 여러 행보들을 보면요. 앞으로 이제 깐부 회동이라고 이제 닉네임이 된 거니까 3차, 4차가 있을 텐데 앞으로 그 뒤에 점점 더 확대될 거예요.
0: 확대될 것이다. 네. 근데 젠슨왕이 보면 이번에 유퀴즈에도 뭐 녹화를 하고 간다 이렇게 하는데 뭐랄까요? 쇼맨십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보여주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잘하는 것 같아요.
1: 네.
0: 대만에서도 뭐 골목길에서 먹방을 하고
1: 맞습니다.
0: 중국 가서도 그냥 뭐 서서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인데
1: 네.
0: 가죽재킷 그대로 입고
1: 예.
0: 서서 먹는 것도 사실 그런 이미지를
1: 네.
0: 각 협력 국가들과 그런 이미지를 갖추는 그런 것도 나름 신경을 쓰는 듯한
1: 그게 바로 동양권 CEO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대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굴지의 반도체 또는 AI 관련 회사들
0: 예.
1: 전부 다 그분들이 누구예요? 자존심 덩어리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엔비디아가 마치 발주처고 협력회사처럼
0: 예.
1: 하청업체처럼 대우하면 누구도 기분상해서 적극적인 행보 안 할 거예요.
0: 예.
1: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협력사가 된다는 건 많은 회사들이 스스로도 엄청난 시설 투자를 또 해야 되거든요.
0: 예.
1: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들에게 안정감도 줘야 되는 거예요. 예우도 해야 되고 안정감도 줘야 되고 나는 당신과 장기적인 미래를 같이 설정하고 있어. 이걸 줘야 되는 겁니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 그걸 대만에서부터도 아주 잘했기 때문에 TSMC라든가 이런 UMC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엔비디아 하나만 보고 어떻게 저렇게 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지?
0: 예.
1: 이런 수준까지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건 이런 퍼포먼스가 굉장히 탄탄한 신뢰를 준 거예요.
0: 예.
1: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걸 시작하겠다는 것이고요. 대만에서는 더 그걸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판은 더 커졌는데
0: 예.
1: 피지컬 AI의 그런 협력사와 생태계를 어느 나라에서 구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슬슬 행보

0: 를 엔비디아가 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1: 일단 상당히 검소해 보이고 다만 이제 보도 같은 걸 보면 일은 엄청나게 빡세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주식시장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집중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이제 최근에는 뭐 반도체 여러 장비 부품주들까지 네. 해서 우리 시장을 8,900까지 끌어올렸는데 네.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0: 네, 지금 뭐 저도 여의도 분위기를 봤더니요, 코스피 만 포인트를 얘기하면 비관론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1: 아, 그래요?
0: 분위기가 아직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유유자금도 아직 대기하고 있는 것도 많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피지컬 AI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호재들도 연이어 터질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의 증시와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요. 과거에는요, 예를 들어서 MS에서 새로운 윈도우 95, 98, 뭐 XP 이런 걸 나올 때마다 일정 물리적인 시간이 걸렸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일이 한땀한땀 그 다음 버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다음 휴대폰을 런칭해야 되고요. 그런데
1: 예.
0: 지금은 완전히 유사일에 이런 세상이 없어요. 사람이 하지 않더라도 AI가 스스로 진화 발전을 해가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도 옆에서 노는 거 아니고 다음 뭔가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1: 예.
0: AI가 스스로 일을 해서 거듭나기도 하고 게다가 이 AI라는 건 앞으로 5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이 패권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교두보가 되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 생태계를 뒤에서 미국이 중국이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어요. 부스트가 안 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속도감이 아니 벌써 다 뭐 버전이 지난주인가 지난달에 났는데 또 새 버전이 나오네.
1: 예.
0: 이런 속도가 나오는 이유가 아니 LLM 기반의 그냥 웹이나 앱, 앱을 기반으로 한 AI 아직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피지컬 AI에 AI 에이전트가 계속 연이어 터지네.
1: 예.
0: 이 AI 시대는 사람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호재성들이 계속 쌓여가는 걸 봤을 때 코스피 더 상승의 기대감 가져야겠는데 이런 목소리가 요즘 많은 것 같아요.
1: 그런데 가장 좀 우려스러운 건 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아요. 네. 올해 들어서 110조 원 넘게 순매도.
0: 네.
1: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말이 외국인인데 동네 존슨이나 밥이 아니고
0: 네.
1: 외국 기관 투자가들이 많은 거잖아요.
0: 네.
1: 나름 이제 반도체 시장 전망 다 보고 하는 건데 이분들은 또 팔고 있단 말이에요.
0: 네, 그게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일부 섞여 있다는 네. 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외국인이 올 초에 한국에 지분을 담았을 때에 비해서 네. 한국 증시가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지분 비중이 비율이 높아진 거예요.
1: 아,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고민했던 것처럼.
0: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본인들은 분산 투자해야 되는데
1: 예.
0: 한국의 시총이 너무 빨리 높아지다 보니 일부 덜어내야 되는 겁니다.
1: 예.
0: 안 그러면 쏠림 투자를 한 게 돼버리냐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충들도 일부 있는 게 분명한 겁니다. 이건 기관 투자 역할을 해본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1: 예.
0: 그래서 외국인이 떠나는 걸 무조건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데 있고 그래서 상승의 여력의 기대감도 더 가지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죠.
1: 외국인들이 전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0: 네.
1: 사실 상당히 기계적으로 각 네. 시장별로 포션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게 너무 찾고 뭐 네. 이익 실현도 있을 것이고요. 네.
0: 그리고 시간이 되면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요. 예. 이란 사태도 AI 분야에서는 호재입니다. 우리가 사실 증시 전반으로는 이란 사태로 인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지금 사실 증시가 아니라 실물 경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1: 예.
0: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AI와 관련된 업종들 몇 개 빼고는 나머지 업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1: 예.
0: 그런데 독특하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물가 기조가 고착되고 고금리 기조가 고착화될 거니까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비용 절감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로봇을 도입하자 AI를 써보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AI 판을 더 키우는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1: 오히려
0: 실제 산업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의 자리가 없어진다는 건 아쉽지만
0: 그건 너무 아쉽죠.
1: 주식시장 측면에서만 본다면
0: 그렇죠,
1: 그래서 해당 네. 산업의 전망은 네. 여전히 밝다.
0: 네,
1: 알겠습니다. 오늘 쭉 들었는데 만약 지금 추가로 들어가야 되겠다 사람들이
0: 네.
1: 어떻게 되고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어요.
0: 최근에 조정은 있는데 방금 분위기들을 봤을 때는 네. 지금도 돈을 더 집어넣으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래서 하여튼 뭐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시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명지대 박종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전화.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CBS.
1: It's so important to make someone happy. Make just one someone happy.
0: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1: You sing to one.
2: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3: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당신을 지-

0: 네,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박성태의 오늘 한 컷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뻔한 정치평론에 저항한다 뉴스 락 시간이 있는데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하원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이번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거기에 드러난 표심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의 미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212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1: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박성태의 시선, 오늘 한 컷.
2: 선거 기간 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개인의 패배이지 변화를 열망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패배가 아닙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만큼 오기까지 너무 잘했다고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기 주십시다. 끝까지 저를 믿어주신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예, 난장판 같던 토론들, 무수한 고소고발, 또 상대방을 향한 분노의 눈빛만이 가득했던 이번 선거에서 대구는 좀 달랐습니다. 대구에서는 사실 처음 겪는 격전이었지만 김부겸 추경 후보는 상대에 대한 날선 말을 자제했고 만나면 악수하고 껴안았습니다. 특히 김부겸 후보는 추경호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따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험한 말이 비어낸 자리에는 더 잘하겠다는 경쟁이 있었습니다. 비록 졌지만, 그래서 네 번째 대구에서 떨어졌지만 김부겸 후보는 격전지 주요 후보 중 드물게 그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비록 졌지만 그의 품격을 응원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에서 진영의 한 끝에만 호소했던 후보들은 대부분 졌고 특히 삭발한 후보들은 모두 졌습니다. 인기 드라마 모자무사의 대사를 빌자면 얌전한 민심이라고 해서 만만하거나 약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한 것입니다.

0: 박성욱 변호사 그리고 하원기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예,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일단 지방선거의 전체 판세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쭉 예상을 했거든요. 물론 뭐 맞추긴 힘들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노영희 변호사님 12대 3대 1 국민의힘 3 그다음에 이름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아마 예상을 했고요. 제일 비슷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8대 7대 1 예상했는데요. 7이 국민의힘이죠?
2: 네.
0: 예, 제일 안 비슷했습니다. 예. 하은기 대변인님 15대 1 민주당 15대 1의 압승을 예상했고요. 김종인 최고위원님은
3: 기억이 안 나네. 아, 두 개를 얘기했었구나 그때.
0: 예.
3: 그렇죠?
0: 예, 두 개를 얘기해서 예, 비슷하게 한 건데 어쨌든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노영희 변호사님
4: 네.
0: 판세 어떻게 이번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요?
4: 뼈아프다.
0: 뼈아프다.
4: 네, 사실은 뭐 숫자상으로는 형식상으로는 민주당이 이기긴 했는데
0: 예.
4: 내용면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이겼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이제 기세가 좋았던 서울시장을 내줬다는 거
0: 예.
4: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시장에게 이제 졌고요. 그리고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도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앞서가고 있었는데 결국 그게 이제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골든크로스. 그다음에 평택을 이건 이제 물론 보궐이니까 뭐 여기
0: 예.
4: 포함은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대구는 뭐 원래 질 예상이긴 했는데 생각보다 큰 차이를 줬어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출구조사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잘 싸워줘서 이렇게 좋다 했는데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많이 안타까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예. 서정욱 변호사님은요?
2: 저는 먼저 이제 그 강원도, 부산, 울산 전북이 그 1, 2%, 2, 3% 접전이었거든요. 부산하고 울산, 강원
0: 예.
2: 너무 안타깝고 그거 이겼으면 딱 7이 됐는데 안타깝고요. 근데 국민의힘이 상당히 선전한 것 같아요.
0: 예.
2: 광역도 개그 4개지만 더 중요한 건 기초 있죠. 기초로 95개. 민주당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119대 95예요.
0: 예.
2: 근데 특히 경기도에서 31개 중에 12개 성남, 용인, 안산까지 했잖아요. 아주 선전했고 서울도 구청장 많이 했고요.
0: 예.
2: 저는 기초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보궐 있죠.
0: 예.
2: 여기도 대구를 사수했을 뿐더러 우리가 3개를 더해서 3석을 또 4석을 했어요. 이거는 장동혁 지도부가 잘했고요. 장동혁이 특히 잘한 데가 어디냐. 대구 이진숙을요.
0: 예.
2: 시장 주수면 김부겸 됩니다. 그런데 몇 번 찾아가서 보궐로 돌리면서 추경호를 했잖아요.
0: 예.
2: 거기서 둘 다 딴 거예요. 그다음에 울산의 김태규.
0: 예.
2: 특히 공주의 정진석을 주저앉히고 윤영근 변호사.
0: 예.
2: 그거 땄잖아요.
0: 예.
2: 그러게 충남의 기초단체 10개. 충북 5개. 그러게 서울도요. 오세훈 컷오프 해야 된다고 다 했는데.
0: 잠시만요. 그래서 결론은 장동현 대표 잘했다.
2: 예, 서울도 오세훈한테 계속 기회 주어야 된다. 그다음에 유희동 있죠. 그것도 공천 주면 안 된다는데 줬잖아요. 저는 장동혁 지도부에게 이번에 엄청나게 곳곳에 선전한 거예요.
0: 예, 알겠습니다. 거기 잠시 뒤에 또 각 정치인들의 미래를 얘기할 때 좀 더 깊게 보고요. 일단 장동혁 잘했다가 서정욱 변호사님의 예. 평가고요. 김종일 최고위원님.
5: 장동혁 당권파가 잘했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선거였다. 그래서 미국 방문해서 그런 쇼해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그 공관위원장을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임명해서 공천파동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지 않고
0: 예.
5: 그리고 후보들도 제대로 공천을 했으면 이길 수도 있었다. 기초자치단체장에서 많이 선전을 했어요.
0: 예.
5: 광역에서 진 곳도 이긴 곳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천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처음에 와서 그냥 현역 단체장들 다 그냥 임명한 거 아닙니까?
0: 예.
5: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이른바 장동혁 묻은 그런 후보들은 다 졌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부산.
0: 예.
5: 박형준 시장 만약에 장동혁 대표 가서 그렇게 처음에 뭐 장동혁 개소식에 가서 그렇게 그구들이 가서 소리치고 난장을 안 쳤으면 이겼을 겁니다. 그리고 북갑도 마찬가지고요.
0: 예.
5: 박민식에 올인했잖아요. 15%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남북도 마찬가지예요. 충남도 가서 충북도 가서 그렇게 정성을 쏟았고 강원도 그랬는데 다 졌잖아요.
0: 예.
5: 근데 그 묻지 않은 데는 이겼습니다. 서울시장

0: 장동혁 가능하면 멀리 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북갑의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고 유희동 후보한테 지원해 줬습니까? 당에서 아무런 지원도 안 해 줬습니다. 홀로 살아남은 거예요.
1: 예.
0: 그리고 또 박완수 저 그 경남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장동혁 지도부가 아니었으면 아마 우리가 깜짝 놀랄 큰 승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1: 그런 상황이었다.
0: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보수 쪽 두 분은 장동혁 잘했다, 장동혁 묻으면 졌다로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고요. 하은기 대변인님.
2: 저는 네 개 넘어간 것 중에 두 개가 제가 관여했던 선대위라서 사실 심정적으로는 이겼다는 느낌 전혀 안 들고
1: 예.
2: 상처밖에 안 남았는데 선거 끝났으니까
1: 대구하고
2: 대구 경남이죠. 예. 그러니까 초반에 경남 선대위 내려가서 도와주다가 나중에 대구 도와줬으니 사실상 진 거 중에 두 개가 경북은 처음부터 진다고 다들 예상하고 예. 있었고 그러면은 예상했던 것 중에 세 개 중에 두 개가 지금 제가 관여했던 거라서 거의 유구무원인데 선거하던 입장에서 이제 끝났으니 드리는 말씀이면 등 뒤에서 칼 맞는다는 느낌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서 밭을 닦고 있는데 중앙에서 뭔가 사고 쳐가지고 내려오는 게 엄청 많았어요.
1: 그중에서 예를 들면
2: 공소 취소 같은 것들은 예. 엄청 타격이 컸고 그 여론조사 추세선을 보면은 그때 확 꺾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아직 이기지도 않았는데 막 샴페인 미리 터트리고 춤추고 난리 쳤지 않습니까? 그런 예. 것들이 엄청 오만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평택으로 예를 들면 저도 이거는 제 실수이고 제 오판이긴 했는데
1: 예.
2: 위동이라는 후보는 아예 변수로 생각도 안 하고 다들 평론하고 그 전략을 짜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조국 후보자와 김용남 후보자 둘이서 누가 더 뭐 민주당의 좋은 후보인가,
1: 예.
2: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후보인가 이 얘기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평택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지역에서 누가 맞는 후보인지 이런 걸 다 따졌던 것 같아요.
1: 예. 그러니까
2: 엄청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아니하고 오만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아까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지도부가 좀 더 잘했으면 이겼을 거다라고 평론하는 것 자체를 좀 민주당에서 부끄러워해야 돼요. 지금 내란 관련해서 아직 정리도 안 됐는데
1: 윤허개인 세력들이 당권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2: 네. 근데 입으로만 내란 청산이니 무슨 국힘제로니 이러다가 실제로 그 비상계엄했던 세력한테 질 뻔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 예.
2: 그리고 서울 같은 데는 적고 이거는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숫자로는 민주당이 12대 4로 압승했지만 민주당으로서도 반성할 때가 많고
2: 네.
1: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도부에 대한 평가는 이제 엇갈렸습니다. 한 곳씩 저희가 좀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막판 대 역전극입니다.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자, 오세훈 후보가 이길 거라고는 어떤 여론조사도 사실은 전망하지 못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는지. 먼저 서정욱 변호사님.
3: 뭐 서울은 이제 뭐 오세훈 후보 어제 통화도 했는데 저 장동혁 대표 공이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장동혁 지도층과 오세훈 지지층이 다 혼연일체가 됐기 때문에
1: 예.
3: 이긴 거예요. 예를 들어 저도 이게 장동혁 지지하지만 제 방송에서 무조건 오세훈 찍어야 됩니다. 정운호를 맞게 찍어야 됩니다. 제가 엄청 호소를 했어요.
1: 예.
3: 장동혁 대표도요. 오세훈 후보하고 이게 합동 유세는 못했지만 따로 서울 돌면서 무조건 투표 참여해야 됩니다. 원래 강성 보수층 중에
1: 예.
3: 오세훈 안 찍겠다는 기권할 때 사람 많았어요. 왜? 지도부 자꾸 흔드니까. 그런데 이분들 다 우리가 설득해서 국민의힘 후원회장까지 하신 분도 안 찍겠다는 걸 제가 10번 이상 설득해서 투표했습니다. 오세훈 쪽으로. 제가 그 어제 오세훈 씨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게 장동의 공이 크다.
1: 잠시만요. 이긴 다음에 알려준 거 아니에요?
3: 예? 어제 저녁에.
1: 아, 그러니까 이긴 다음에.
3: 공이 크다. 이걸 네. 자꾸 장동익을 뭐 배제했기 때문에 이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모든 게 보수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1: 예.
3: 이긴 거지. 어떻게 분열돼서 이기겠습니까? 국민의힘 장동익 당권파 지지하는 보수 처음에 투표 안 한다는 걸 투표장에 끌고 간 이런 아니, 공이.
4: 잠깐만요. 근데 서정호 변호사는 진짜 맨날 상황마다 말이 교묘하게 바뀌어지는 것 같은데
1: 네.
4: 지난번에 그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 얘기할 때도 뭐라 그랬냐. 숨어있는 박민식의 지지표가 10%가 넘고 그 표들이 나올 것이다.
1: 예, 사이 박민식이 있다라고 했어요.
4: 그리고 그러면서 뭐 표계산 같은 거 할 때 되게 이상하게 해가지고 마치 자기네들이 40% 50% 막 엄청나게 더 이기고 있는 것처럼 해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막 그때 그랬었잖아요. 기억나요? 그러면서 본인은 또 이제 한동훈 쪽에 물, 뭐 이렇게 뉴 한동훈 이런 것도 되게 싫어하는 척하고 막 그랬었었잖아. 근데 실제 행동하는 거 보면 또 그러지.

0: 알지는 않았거든요. 그 정확하게 뭐예요 말하는 게?
1: 아 그러니까 저는 보수가 혼연일체가 됐기 때문에 오세훈이 이긴 거지.
2: 이겼다.
0: 혼연일체가 장동혁... 됐다면 박민식 같은 네, 분이 그렇게까지 높 15% 막 나오고 그러진 않겠지.
3: 아니 왜냐면 현장에서 가보면요. 예. 내가 저 장동혁 때문에 못 찍겠다. 그런 사람들 흔히 만났어요.
0: 그러니까 그런 이 말이 맞는데 네, 이분은 지금
3: 어느 지역에서인지 가면.
0: 어, 근데 이분은 지금 장동혁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3: 아니 그리고 이기고 나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3: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지도부가 아니었으면 진짜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었다니까요. 예. 만약에 비대위를 만들어 갖고 갔든가.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나 그다음에 그 계몽룡이나 부정선거하고는 우리가 거리를 두겠습니다라고 그치. 갔으면 지금 그 선거 직전에 아까 하원기 그 대변인 예. 얘기했었지만 공소 취소 특검이라든가 스타벅스 부분을 갖다 너무 밀어붙인 거. 예. 아니 대통령이 나서서 혹은 장관이 나서서 기업들이 니네들 스타벅스에서 얼마나 주문했는지 보고해.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 거기에 대한 반발 소비로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 갔다 온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바글바글 하더라는 거예요.
0: 에이, 스타벅스 얘기는 그건 아니지.
3: 아니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이게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제 그 선언을 하고 갔으면은 저희가 압승할 수도 있는 그런 선거였어요.
0: 근데 예. 이거 너무 오만한 얘기.
3: 간신히 이겨놓고서 간신히 이긴 게 아니라 그 뭐 형식적으로는 졌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서울을 이겼으니까 그랬더니 여기다가 숟가락을 얹으면서 장동혁 지도부가 잘해서 이걸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건 야, 정말 후한무치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4: 아니 그래도 김정일 씨는
3: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0: 아니, 자기가 그런 말을 해요.
4: 김정일 씨는
3: 저 장동혁 대표를 그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같아.
0: 아니 어제부터 정말 신박한 일원을 갖다가 대면서 모든 패널들을 놀래게 만들더라고. 경악시키더라고요.
3: 정동혁이 잘해서 이번에 선거 이겼다는
0: 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제부터.
4: 그래도 김정일 최원님 바로 옆에 앉아있는데 선무치라고 하면
3: 아, 우리 워낙 가까워서 선무치라고
4: 옆에서 보면 훨씬 더 두껍습니까?
1: 아, 전혀 괜찮습니다.
0: 아, 그래? 아니 괜찮은 건 맞는데 어쨌든 논리가 어떠한 식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자기가 원하는 논리를 만들어낸다. 이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1: 근데 기초를 95개를 얻었잖아요. 충청도 15개 얻었어요.
4: 제가 궁금한 게
3: 잘해서 그게.
4: 제가 오랜 기자 생활에서 궁금한 게 이러면서 자꾸 팩트를 물어보는데 오세훈 시, 이제 후보 당선인 시장이죠. 네. 어, 통화를 몇 분간 하셨습니까?
1: 짧게 해서 짧게.
4: 몇 초 몇 분?
0: 안 한 것 같은데.
1: 모르겠어요. 뭐 한 1분 되나?
4: 1분. 아, 쭉 대, 오세훈 시장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1: 그리고 저는 정동영 대표 공도 커다고 잘 지내시라고 했죠.
4: 아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거기에 뭐라고 답했습니까?
1: 더 이상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는 건. 제가 추경호 시장도 축하 전화하고요. 아, 예, 예. 신상진 시장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한동훈도 했는데 한동훈만 안 받더라고요. 아,
5: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보수 대결집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진단이 잘못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구조사 뜯어보면 30대들이 그 김부겸 후보 많이 지지했습니다. 30대, 40대, 50대. 근데 70대들이 추경호 후보를 80% 가까이 이렇게 예. 지지했더라고요. 20대만 해도 사실 거의 비등비등했죠. 차이가 나긴 했지만 서울보다도 훨씬 민주당 후보 많이 지지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근데 반면에 서울은 2030들이 사실 압도적이라 할 만큼 오세훈 후보 많이 지지했고 심지어 여성들도 그랬거든요. 서울이 훨씬 더 젊은 사람들이 보수적일까요? 대구가 보수적일까요? 대구가 더 보수적이에요 당연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년층 대결집이었어요. 보수 대결집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후보한테 당선인이죠. 오세훈 당선인한테 20대 30대들 심지어 여성층 우리 지지층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도 패배했다는 건 조금 이 결과를 놓고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단순히 보수 대결집 뭐 장동혁이 나와서 이렇게 했다가는 실제로 유권자들의 민심을 잘못 읽을 수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4: 서울로 얘기해보면 지금 유튜브 화면에는 이거는 이제 방송 3사의 출구조사입니다. 당시 누구 찍었냐 그리고 20대 네.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뭐 50대 남성입니까 이걸 물어보니까요. 그러니까 표본으로 한 출구조사로 놓고 보면 남성 20대 남성 흔히 이제 이대남이라고 하죠. 75%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고 여성은 41% 민주당 정원 후보는 48%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게 약간 서로 남녀가 뒤바뀌어서 비슷한 양상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 쪽이 전체적으로는 20대가 많다라는 거고요. 특히 주목되는 점은 30대 여성입니다. 53%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이건 뭐 보수

0: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젊은 층이 민주당에 대한 보다 비판, 견제, 지지를 못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예.
2: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찌들어있던 세대들이 40대 이상은 솔직히 그렇거든요.
0: 예.
2: 70대 이상은 무조건 뭐 나는 무조건 죽어도 2번이야 이런 분들이고 40대 50대도 사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뭐 전교조의 영향을 받았네 뭐 90년대 운동권 80년대 90년대 운동권 문화에 그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그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가치론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더라고요.
0: 예.
2: 그런데 20대 30대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바라봐요. 합리적이에요. 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이거 합리적이다라면 지지하는 거고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싶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어요.
0: 예.
2: 그래서 40, 50대 그다음에 그 이상의 위에 분들이 자기가 나는 무조건 여기를 지지해야 돼 하지만 20, 30대는 그렇지 않는 상당히 스윙보트적인 성격이 있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민주당은 상당히 이념 지향적이고 그다음에 이데올로기 지향적인 그런 그런 정당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20, 30대가 상당히 거의 이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이 여전히 그 운동권 문화라든가 과거에 이렇게 향수에 젖어 있으면 다음 선거에서 분명히 저는 2028년 선거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고 2030년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1: 대구는 예. 김부겸 지지했다니까요. 20, 30대들이. 근데
2: 합리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1: 그러니까 뭐 일단 캠페인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 여론조사 추이 있는 오세훈 후보랑 정원 후보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0: 예.
1: 벌어지는 추세가 없었고 그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차단하는 어떤 흐름이나 캠페인 전개가 전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데 계속 하던 대로 했단 말이에요. 하던 대로 하니까 블랙아웃 기간에 제가 듣기로는 이미 뒤집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0: 예.
1: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장 하면은 정원 후보가 처음에 이렇게 라이징 되는 과정을 생각하면 성수동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딱 스포트라이트 쏴줬을 때 행정 능력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어떤 게 중점적으로 이슈가 됐냐면 뭐 과거 얘기 5.18 때문에 싸웠다
0: 예.
1: 뭐 이런 것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손이 안 가는 후보로 되게끔 캠페인을 만든 것 이게 아마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0: 예.
3: 개인적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고
1: 매력 없습니까?
3: 그다음에 조금 공격적으로 사람을 휘어감고 카리스마가 좀 있어줘야지 리더는 좀 그런 게 필요한데
1: 네.
3: 그런 게 좀 없었고 너무 초식남 같은 그런 태도가 좀 있었죠.
0: 사실 정원 후보가 부각됐던 게 이른바 명픽에서 부각됐던 거는 일잘러였는데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는 자꾸 대답을 회피하면서 그런 면들이 오히려 반감되지 않았나는 측면도 있고요.
1: 네. 서울은 아직도 부동산 그 감정이 지배하는 도시거든요.
3: 맞아요. 부동산이 중요했어요.
1: 네, 그거를 제대로 터치하거나 뭔가 마음을 풀어드리거나 아니면 기대감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어렵겠다 싶은 결과였습니다.
3: 그게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면 용인시장 선거가 현근태 후보가 나갔었었고 이상일 후보가 이제 재선이 되면서 나갔었었는데 처음에 현근태 후보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현근태 후보가 하다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토지 거래 허가제하고 이 부동산 세금 문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이 그 극복하기가 그 예. 지역 정서상. 그러니까 민주당의 옛날에 그분은 국회의원으로도 나왔었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공천을 받았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용인에 나와가지고 막판에 뭘 했느냐면 토지 거래 허가제 없애겠다. 그다음에 세금 문제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가지고 이 정부가 이렇게 자꾸 추진하려고 하는 걸 좀 막아보겠다. 그 얘기까지 했어요.
0: 예.
3: 근데 결국 그게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분을 지지했던 그분들도 뭐야 이게 갑자기 또 바뀌어 버렸네. 이래서 아예 망하고 그다음에 야 이제 와가지고 토지 거래 허가제 네가 폐지할 수 있어? 이러면서 거기 아예 신뢰를 안 해. 줘버려갖고 오히려 이상일 후보가 이제 결국엔 재선에 성공하게 된 건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토지거래 허가제하고 이 부동산 문제를 현근택 같은 사람 마저도 그 지역의 시장으로서 이거는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0: 예.
3: 그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종류의 정책이 부동산 관련해서 되게 중요했다. 근데 용인보다도 바로 이 서울은 거기에 네. 더 민감한 지역이다. 그렇죠. 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정원호 후보가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이 정부랑 똑같이 그냥 아예 딱 그 각을 자꾸 같이 아니야. 가든가 그렇지 못하겠으면 아예 그냥 나 여기 이렇게 토지거래 서울은 토지거래 아닌 데가 없잖아요. 그것도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아예 못하겠다고 하든가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질질 끌려가는 듯한 모습 이런 게 좀
2: 있다. 예. 그게 양천, 보면, 영등포, 예. 강남 3구.

0: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용산, 용산 이런 데에서 압승을 했다고요.
1: 그 벨트 따라갔어요.
2: 그러니까 그 벨트 따라간 거예요.
0: 한강 벨트 간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용인 얘기하셨지만 성남 분당도 마찬가지예요.
2: 그러니까 성남 분당 다 똑같은 라인이에요. 네,
0: 거기 김병욱 씨 뭐 대통령 측근이라는 분이 내려갔고 신상진 시장 같은 경우는 재선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재선 시장 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뭐 굉장한 성과가 있지 않는 다음에는. 근데 예. 용인이나 성남이 다 이긴 거 보면 그 지금 현재는 당만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대통령실에서 선거 막판에 대통령이 뭐 투표용지를 가지고서 나와서 뭐 일로 와봐 이거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나 투표 당일날 뭐 경멸받지 않는 사람한테 투표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했던 거나 그다음에 국무회의에서 그 검찰총장 대행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뭐 취소하라는 식으로 압박 가한 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쳤어요. 공소 취소는 예. 물론이고.
2: 그런 것보다도 대통령이 지선 끝나고 나면 세금을 좀 더 이렇게 딱 조여가지고 고삐를 잴 것처럼 부동산 관련해서 네. 그런 메시지를 내니까 아, 대통령이 예전에도 안 한다고 하더니 세금을 좀 우리들에게 막 물리나 보다 보유세 문제 막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신 내지는 좀 싫어함 예. 이런 게 좀 나왔겠죠.
3: 기본적으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국민의힘이 승리한대를 보면 경기 북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평 아파트값이 좀 높은 데는 다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그런 지형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투표 앞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조금 전 속보입니다. 잠실 투표소에 시위대가 현재 계속 있습니다. 투표함 하나를 가지고 안 내준다 이러고 있는데 경찰이 해산 조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충돌도 좀 우려가 되고요. 요거 그냥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특히 송파에서 강남도 물론 있고 인천도 있지만 적게 출력해가지고 인쇄해서 부족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4: 그런데 저는 부실 선거 부실이 너무 커지면 부정이 됩니다.
3: 아 그래요?
4: 부실이 너무 중대해지면 이게 미필적 고의처럼 이게 부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 선관위가 이게 유의해야 됩니다. 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저는 벌어졌다고 보고요. 과연 이게 서울시장은 표차가 나죠. 예. 여기 2,000표가 있거든요. 근데 7장이니까 2,714,14,000장이에요.
3: 예.
4: 그럼 이게 서울시는 뭐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떻게 재선거 안 가더라도 만약에 뭐 구의원 또는 뭐 서울시 의원 특히 비례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어떻게 조정할 건지 이걸 이렇게 개표를 해봐야 되는데.
3: 이제 14,000표가 한 평안에 가는 건 아니고 비례 2,000, 뭐 기초비례 2,000.
4: 그러니까 2,000개 곱하기 7, 7 하는 거죠. 7장인데 예. 제 만약에 한 표차로 등락이 난 그렇죠. 데가 있잖아요. 실제 한 표차 난 데가 있어요. 네. 중청도에. 그러니까 제 말은 서울시장만 자꾸 그래 생각하는데 7명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정리할지 이렇게 개표했을 때. 그런데 예. 문제는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이 정도면 옛날에 베를린처럼 이거는 서울시장은 모르겠어요. 그러게 다른 데는 재선거 안 하고 이게 가능한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3: 재선거 해야 된다.
1: 저는 이건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말이 될 텐데 이게 뭐냐면 당보단 국가가 중요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오세훈 후보가 마지막에 이기는 걸로 나와서 안도했어요.
3: 예.
1: 저렇게 간발의 차이로 만약에 졌으면 국민의힘은 아마 거대한 부정선거론 주장하는 정당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그게 비난할 수도 없는 게 입장 바꿔서 저희가 그랬다 하더라도 아마 재선거 요구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 나라가 결단 났을 것 같은데 그게 어쨌든 간에 해소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세훈 시장이 이기면 그 얘기를 안 할까 아닙니까? 재선거 하자 이런 얘기를 안 할까 아닙니까?
3: 전제가 지금 한기 대변인은 당보다 국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1: 전 당연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비난이야 받겠지만 저희 당에서 만약에 이제 그날 밤에 재선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3: 예.
1: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어도 이제 그 얘기 못하게 된 거에 대해서 공동체는 안정될 거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관위는 아주 강도 높은 조사나 가능하면은 그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예. 명백한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과실 그 관리 문제는 지난번에도 뭐 소쿠리 투표 이런 거 막 투표용지 관리 예. 이런 것 때문에 막 비판 받기도 하고 채용 비리도 있었고 근데 독립기관이라서 정치권이 막 강하게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냥 둘 때는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3: 김종인 최고위원님.
0: 그 만약에 진짜로 정원호 후보가 이겼으면 밀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눈앞에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예. 너무나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진짜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그 양당의 입장을 보면요. 이게 당리당략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결국 얼마나 웃긴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 재선거 하자.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겼는데 재선거 하자라고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하다가 네. 오세훈 시장이

재선거 할 거야? 이렇게 되면 또 입장이 좀 곤란해지잖아요. 어, 예. 우리가 이겼는데.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재선거 안 돼, 절대. 근데 야, 우리가 져버렸네. 이거 뭐야, 재선거 하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양당에서는 당리당략으로 접근을 했다가 입장이 좀 곤란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저는 이거는 그동안에 이제

0: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그분들이 아 그래 난 돌아가야지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1: 잠실에 전환기 씨도 가서 부정선거를 부르짖는 모양인데 이게 그러면 오세훈 시장 당선된 게 부정선거 그러니까 당선됐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2: 가능하면 양당에서 이 문제를 그 당리에 따라서 정치쟁점화 시키지 않도록 제어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관위 개선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이거 뭐 갑자기 뭐 재선가하자 그러고 이렇게 되면 진짜 난장판 되거든요.
1: 예. 예. 노영희 변호사님.
3: 네, 저는 이 재선거 논란은 법원이나 그러니까 법규에도 명확하고요, 판례도 명확해요. 부득이하게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선거를 이제 못하게 되었었다라고 한다면 그 못한 사람들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따져가지고 그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재선거는 안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명확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싶었던 거는 그러면은 얼마나 투표를 못했나, 그 투표를 못한 것이 실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나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거 계산하기가 썩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거를 전부 다 빼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무조건 이겼을 것이다라고 보면 그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원하면 따져봐서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거를 무효화할 수가 없어요. 왜? 한 장의 선거만 했으면 모르는데 일곱 명의 선거가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한 것 같아요.
1: 일단 뭐 투표 못한 사람분들의 얘기로 숫자로 추정되는 보도된 걸 들어보면은 뭐 시장 당락에는 영향이 없을
3: 없다고.
1: 것이고
3: 예, 그렇게 보여요.
1: 뭐 다른 교육감 선거나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광역이나 기초 비례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아깝게 탈락한 분들은 뭐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 그리고 이게 그게 황교안 대표는 지금 계속 가 있었는데 주장이 뭐냐면 이게 왜 투표지가 부족한 데가 오세훈 강세 지역만 집중돼 있느냐.
1: 예.
4: 이게 그냥 실수냐. 예를 들어 도봉이나 뭐 정은호가 센 데는 투표지가 다 있는데 오세훈 강세 지역만 없느냐.
3: 그런
4: 이런 취지도 하고 있고요.
3: 그런 거 하지 마세요.
1: 지나게 되지 말아요.
3: 그런 거 하지
2: 말아요. CBS에서 그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유튜브 가서 해주세요.
1: 다시 해요. 선거 다시 해요. 재선거.
4: 아니. 저는 시장은 다시 할 필요 없는데 예. 아까처럼 이게 광역 기초 뭐 이런 데 몇 표 차도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게 이런 일은 진짜 없어야 되고 예. 정말 이게 헌정 사상 저는 초유의 일입니다.
3: 그러니까 헌정 사상 잘못한 건 맞지.
2: 예. 이거 선관위의 문제지. 잘했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0: 오세훈 시장 지지하는 곳에만 투표 행지가 부족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3: 말도 안 되는 그러면
0: 얘기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부러 투표권을 안 줄 수 있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분들이 왔는데 아, 나 송파에 왔는데 강남에 왔는데 투표용지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입 다물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3: 그리고 솔직히 따지면 아니
0: 있냐고요.
3: 잠깐만
1: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중요한데 저희 PD가 계속 있는데 광고요? 중간 광고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때 제가 그 섭정욱 변호사님이 열변을 토하시는 중에 중간 광고가 들어가는 거는 부정선거론에 대한 입막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들어가야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2: 명진행자십니다.
1: 네, 들어갑니다.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아 예, 광고를 들었는데요. 광고 중에 노영희 변호사님이 일침을 날리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에게 변호사가 대체 왜 그래?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이 부산으로 가시죠. 라고 광고 중에는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거. 를 전해드립니다.
3: 아니 선생님 이거 꼭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50% 정도부터 50% 정도만 투표용지를 준비해놔도 괜찮다라고 선관위가 지침을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지난번부터 부정선거 논란을 계속해서 나으니까 이게 윤석열 때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게 투표용지가 너무 많이 남으니까 오히려 그게 부정선거를 위한 그런 포석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 딱 맞게 해라. 내 지금부터 기준을 낮추자 해가지고 사실 이게 시작이 되었었던 얘기고 그게 바로 4년 전에 나왔었던 얘기고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되는 선관위의 이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전부 다 윤석열 씨가 되게 좋아하던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예. 그렇게 예. 그럼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만해.
1: 이렇게 서종욱 TV 구독자를 위한 방송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부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막판 스퍼트를 내면서 여기도 접전 어떻게 될까요?

0: 할까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한동훈 후보가 1,392표 차이로 하정우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이겼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김종인 최고위원님 잠시만요. 너무 길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분은 제가 알겠지만 1분 넘어가면 자릅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뭐 네. 놀라운 승리죠. 왜냐하면 그 한쪽에서는 민주당 대통령과 당대표가 맹렬하게 그 응원을 했던 예. 하정우 후보가 있었고 이쪽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윤회계인 세력들 그리고 장동혁 당권파가 목숨 걸고 사수하려고 했던 그런 박민식 후보가 있었는데 그 양쪽에 그 거대 양 정당의 공격을 혼자서 적수공권으로 내려와서 그 이른바 아무것도 없는 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걸 돌파해낸 예. 거잖아요. 저는 뭐 한국 정치 선거 역사상 하나의 신기록 그 어떤 지평을 새롭게 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단히 놀라운 승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2: 그렇게까지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1: 어쨌든 왜 과대평가를
2: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잘했어요. 한동훈 후보가 본인이 그동안에 이제 거품처럼 한동훈 지지론이 이제 막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에 대해서 저도 되게 의문을 많이 품었고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 그랬는데 결국 실체가 있다는 거를 이번에 이제 입증을 해낸 거잖아요. 그리고 되게 조직력도 강하고 그다음에 되게 신선하게 여러 가지 정말 그리고 절박 하게 열심히 잘했다. 그건 칭찬을 당연히 해드려야지 되는 거고요. 1,392표 차이를 진 나의 왕편으로서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네. 이건 당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정우 후보는 진짜 정치 초보이기도 하고 조금 스타트가 늦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제대로 전략적으로 당이 딱 제대로 밀어줬어야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정말 선거를 많이 치러본 당이니까 네. 조직도 강하고 물론 그 부산이 조금 힘든 지역이라 하더라도 전제수 지역구였으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 근데 어쨌든 하정우는 이번에 그래도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 저는 이번 선거의 최대 승리자가 한동훈이고 최대 예. 패배자는 조국으로 봐요. 오세훈도 승리자인데 오세훈에게 당의 힘이 있었거든요. 한동훈은 이제 혼자 힘으로 이겼기 때문에 최대 승리자다.
0: 예.
3: 이렇게 분석하고 그럼 이게 왜 하정우와 박민식은 패배했네 전략상 잘못이 전부 이게 자기 정치를 못 보여주고 배우의 그 세 명씩 각 그림자였어요.
0: 그림자였다.
3: 하정우는요. 이재명, 정청래, 전재수의 그림자였어요. 그다음에 박민식은 장동혁, 그다음에 박근혜, 그다음에 이명박의 그림자였죠. 본인 정치를 못 보여준 거예요. 너무 예. 박민식 후보도 아쉬울 겁니다. 후회스럽고. 아마 이게 전략상 실패, 그 한동훈의 전략상 성공, 최대 승리자죠. 그런데 또 뉴 한동훈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객관적인 평론이야.
0: 예, 예, 예.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3: 이거 어제 갑자기. 했더니 이건 뭐 제가 또 한동훈이냐? 그거 아닙니다.
0: 조카가 뉴 한동훈이지 뭐 우리 서정철
3: 조카는 뉴 한동훈이 아니고 한동훈 올드팬이고 옛날부터 네. 위도분이 핵심 멤버.
0: 일단 아바타로는 한동훈 후보가 계속 주장한 건데
3: 자기 그 정치를 못한 거죠. 또.
0: 거기에 대해서 서정철 변호사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점만 얘기하고 황기 대변인님.
4: 이것도 선거가 끝났으니까 모두 전환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몇 주 전에 하정우 후보가 나가니 많이 했을 때 제가 나가면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했었고 맞아요. 그래서 앵커께서 같은 하시라서 챙겨주는 거 아니냐고까지 말한 예. 적이 있어요. 영남 선거가 민주당 영남 선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 간 보다가 대충 보고 났는데 구도가 괜찮네 바람도 있겠네 하고 내려가잖아요. 예. 그런다고 이길 수 있는 데가 아니고 거기는 전재수 당선인이니까 당선인만 이렇게 지지가 높았던 거고 대선 때 보면은 저희 민주당 지지세가 엄청 강한 지역이 아니에요.
0: 예.
4: 구도가 괜찮았기 때문에 해볼 만한 건 맞았지만 만약에 졌을 때는 계속 거기 앉아가지고 뭐 닦아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계속 출마할 거라면
0: 예.
4: 전재수 당선인도 거기 세 번 떨어졌었던 지역입니다. 그 부산 지역의 다른 지역도 보면 최인호, 박재호 이런 분들 재선했었는데 그 전에 세 번씩 떨어졌고요. 두 분 다 별명이 지역 밀착형 정치인이거든요. 그런데
0: 예.
4: 바람 한번 불고 중앙에서 뭔가 안 좋은 거 내려오면 바로 낙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고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조금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분위기 좋아 보이니까 내려갔기 때문에 캠페인이 자꾸 흔들렸던 게 패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패인은 아무래도 박민식 후보가 기본 보수층 지지율을 좀 받쳐줘야 하는데 계속 이상한 걸 했잖아요.
0: 예.
4: 뭐 자유대학 사람들 가가지고 이상한 쇼츠 만들고 또 삭발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의 어떤 반감과 이런 것들을 샀기 때문에 동탄처럼 됐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지율이 주저앉아버리고 한동훈 당선인에게 가고 뭐 그랬던 게 선거 결과를 만든 주요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 하은기 평론가 말에 조금 반박하고 싶은 거는 네. 두 분의 차이가 1,392표밖에 안 났어요.
4: 네.
2: 하정우 후보가 이번에 충분히 이길 수 있었었고 그다음에 조금만 저는 일찍 가가지고 조금만 더 본인이 본인의 매력을 조금만

0: 너 처음 좀 발산했으면 훨씬 나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건 진짜 너무 아까운 거예요. 1392표라니까.
1: 근데
0: 1392표.
1: 이게 솔직히
2: 근데 그 작은 선거구에서는 1392표. 그러니까 1392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산시장이랑 그 보면은 다 접점이에요. 다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거지 뭐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겼을 때도 그렇게 근소하게 이기는 예. 지역이라서 엄지라고 하는 거죠.
3: 근데 제가 현장에 여러 번 가서 그 말씀드리는 게 이제 끝났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적어도 박민식 후보가 17, 8%를 그래. 최소한 얻을 것이다 그래. 라고 예.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20%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막판에 아 도저히 한동훈은 안 되니까 차라리 하정우를 찍자라는 이게 예. 강성들 있잖아요. 어. 이른바 태극기 예. 그런 분들이 한 몇 프로가 하정우 후보한테 간 거예요. 그 지금 1390표 얘기하시니까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하정우 후보가 상대적으로 많이 얻은 게 마지막 날 전재수 후보가 그 지역에서 56% 얻었습니다.
4: 예.
3: 저 북갑에서 56%의 그 득표를 얻었기 때문에 훨씬 많이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재수 찍으면서 1번으로 그리고 거의 구청장도 민주당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1번 1번 1번 하면서 그 하정 후보를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1392표밖에 몇 표밖에 안 지었지 않느냐. 이거는 사실은 여기저기 도움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차이가 난 거기 때문에 이걸 무슨 뭐 하정우의 힘이었다라고 가능성이었다고 얘기한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4: 예. 제가 이제 어제 한 친한 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구도상은 원래 힘든 구도잖아요.
2: 네, 그렇죠.
4: 구도상은 상당히 민주당도 고정표가 있는데 박민식 후보가 머리만 안 깎았어도
2: 맞아요. 네.
4: 그다음에 하정우 후보가 지금 동시간대는 김어준 씨 방송에 세 번 연속만 안 나갔어도 우린 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 그 영향 많이 미치죠.
4: 그 한 컷에서 양쪽 진영 끝에 우선 분들은 다 졌다라고 얘기한 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2: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 뉴스공장 안 나간 유일한 사람이 김부겸 후보거든요. 거기 나가는 이유가 꼭 그 표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후원금으로도 나가요.
3: 맞아요.
2: 근데 안 나가고도 후원금 다 모았거든요.
4: 예.
2: 근데 영남에서 거기 나가는 게 표가 되질 않아요.
4: 호남이나 이런 데면 몰라도요.
2: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당내 경선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 보는 분들은 이미 다 찍을 분들이잖아요.
4: 그렇죠.
2: 근데 그 쇼츠 노래하는 거 막 지역에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건 반발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역 정서에 대해서도 터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선거를 거기서 하실 거면 그런 부분들을 잘 다져서 이해도를 높여서 해야 된다는 덕담이나 조언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3: 한동훈은 여기서 아주 신승을 했지만 본인이 얻은 건 엄청 많아요. 아까 노영희 변호사도 야, 한동훈 다시 봤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지만 선거운동 했었잖아요. 으쌰라 으쌰하면서 하는 선거운동이 제가 이제 거기 부산에 있다 올라오면 많은 사람이 저 만날 때마다 야 니네 선거운동 끝내주게 한다. 이런 얘기들을
0: 재밌었어요.
3: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0: 신나고 재밌었어요.
3: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동안에 한동훈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거나 한동훈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무슨 엘리트고 그다음에 무슨 뭐 그 자기만 아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시장에 쭈그리고 앉아서 찰밥을 할머니하고 같이 먹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막 그 외치는 그런 춤추면서 외치는 모습 허리 90도로 절하는 모습 보면서 야 한동훈 다시 봤네 그리고 와 선거 운동 잘하네 전국적인 선거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아까 뭐 서정욱 변호사가 최대 승자가 한동훈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1390표에 이겼다 졌다 그런 걸 떠나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 알겠습니다.
3: 죄송합니다.
4: 그때 PPL 하고 가실 거죠?
3: 예.
4: 네. 농담이고요. 예. 그만 한 요것만 짧게 뭐 네. 두 분께 좀 여쭤보면 밖에서 보는 시각으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한동훈 후보의 복당은 이제 당선인이죠. 한동훈 의원이죠. 의원의 복당은 순조로울 것인가? 짧게 부탁드립니다.
0: 저는 당연히 순조롭지 않을 거라고 봐요. 조광한 최고도 그렇게 말하고 물론 우재진 네. 최고는 당연히 쉬울 것이다라는 취지를 말하고 있던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나 선거 이번에 이겼잖아. 내 이번에 되게 잘했잖아. 이렇게 말할 건덕지가 되게 많아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의 말을 꼭 빌지 않더라도 장정혁 대표 입장에서는 힘든데도 불구하고 4개를 가져갔고 보궐이나 이런 데서 되게 지금 자기는 기초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잘했다라고 자랑할 만한 건이 많고 실제 당대표 선거는 최종당원들이 지금 여기서 투표를 해주는 예.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세력들이 순순히 물러나면서 새로운 세력을 들어온다? 그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동훈이 복당하고 싶긴 하겠지만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2: 짧게 얘기하면 뭐 자기 기득권을

0: 스스로 내려놓는 경우는 동서고 혹은 막론하고 없기 때문에 한동훈 당선인의 보수 지지율이 압도해야 될 거예요. 다음 대선 지지율이. 그래서 한동훈 당선인 안 받아들이면은 국민의힘 망하겠네. 이런 정도의 여론이 받쳐줘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그 이준석 의원 당선됐을 때 그 당에서 막 마크롱 나온다 이랬거든요. 근데 전개될수록 그런 분위기가 좀 사그라들기 시작하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국회 프로세스 때문인데, 한동훈 당선인이 국회에 들어갔을 때 성과를 내려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전폭적인 점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법안도 통과시키고, 예.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한동훈 후보자 원하는 상임위에 배정도 해줄 거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자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양당이랑 계속 싸우는 그런 형태의 정치만 한다? 그러면 성과를 내기가 힘들어졌어.
1: 힘들다.
0: 네, 복당이 힘들 거다.
1: 당권파랑 친한 서정욱 변호사님은
2: 지금 정동혁 최전에게 내년 8월까지 굳건합니다. 따서게 내년 8월까지 무조건 안 되고 그때 전당대회에서 이제 지금 김문수 후보만 복당하겠다는 거예요.
1: 예.
2: 안철수 나경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8월 달에 내년에 전당대회에서 친한계가 배현진 누구 내든지 아니면 김문수가 이기든지 이러면 이게 되겠지만, 장동혁 체제가 연임하거나
1: 예.
2: 또 안철수 나경원이 되면 복당은 영원히 안 되는 거죠.
1: 안 된다.
0: 영원히. 예.
3: 영원히. 영원히. 그 당을 하나 만들 생각은 없나요? 예.
1: 김종인 최고위원은 그냥 입장에서? 웃음 지은 걸로.
4: 예. 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거나 철조망을 칭칭 두른다고 해서 오는 봄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길을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장동혁 체제의 한계나 문제점들은 여실히 드러났고, 22개월 남은 이제 2028년에 총선에서 의원들은 자기 생명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2028년 총선을 장동혁 얼굴로 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친윤을 포함해서 한 명도 없을 겁니다.
3: 제 말은 왜 꼭 복당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창당하면 안 돼요?
4: 그거는요. 어차피 그 당을 바꿔야죠. 아니 왜 도대체 당이
3: 그러니까 창당하라고.
4: 이른바 윤호개인과 엉뚱한 사람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갑니까? 그 사람들이 주인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상당수의 합리적인 보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 창당은 안 하냐고요. 얘기죠. 창당은 안 하냐고요.
4: 창당은 왜 합니까 한대요. 지금 현재.
1: 안 한다니까. 잠시만요. 저희가 오늘 한동훈 의원은 본회의 참석하러 여의도에 온다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구도가 국민의힘 지도부랑도 연계돼서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에 썼는데, 아쉬운 결과에 송구하다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눈에 띄는 문구가 이거예요.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새 길을 가겠다. 외면하지 않고 그럼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2: 아니 그게 아니고요.
1: 아니죠.
2: 당대표로서 사퇴를 무책임하게 사퇴하는 게 아니다.
1: 예.
2: 끝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0: 그러니까 뭐 나 안 죽는다 이런 얘기죠. 나 어차피 서울시장 지금 이긴 상태고 난 버틸 거다 이런 얘기인데 새 길은 아마 안 갈 겁니다. 계속 가던 길 가야 가던 길 가서 갈 거다.
1: 가던 길
0: 이런 얘기죠. 예. 네.
4: 윤석열 어법이죠.
1: 윤석열 어법입니다.
4: 네, 뭐 비상겸 뭐 해서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했다 며칠 뒤에 다시 취소하고 그다음에 뭐 재판을 하든지 탄핵 심판을 하든지 받아보겠습니다라고 입장 막 바꾸잖아요. 뭐 그런 비슷한 거죠.
0: 근데 이분 제가 지금 불안한 게 그 선관위 문제 때문에 그걸 정치적 레버리지로 삼으려고 할까 봐 지금 그게 제일 불안해요, 사실.
1: 예.
0: 부정선거인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그 사람들 동원하고 이러지는 않을까. 지금 그런 전조가 좀 보여서 그런 것들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조금 합리적인 분들이 제어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지금 몇 명이 이제 단톡방에서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몇 명의 그냥 조용한 외침으로 끝날 것인지 어떻게 보지? 그 얘기는 저희가 유튜브에서 혹시 시간 약간 좀 되죠?
2: 예.
1: 네. 유튜브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분의 본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D-BAN.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전 세계가 열광하는 K-POP, K-드라마, K-뷰티, K-푸드. 그렇다면 K-금융은? 세계 100여 개국 4억 명 이상을 어부바하는 신협. K의 시대, K-금융을 어부바합니다. 평생 어부바
2: 신협.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현대오피스.
7: 예, 오늘 본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유튜브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8: CBS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9: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10: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한

0: 창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1: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0: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1: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C2에서 함께 만들어요.
0: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1: 문의전화 서울 771-1932.
2: 적당히 채워라. 어떤 그릇에 물을 채우려 할 때 지나치게 채우고자 하면 곧 넘치고 말 것이다. 모든 불행은 스스로 만족함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최인호의 상도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날씨와 생활입니다. 비구름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대부분 20도를 밑도는 선선한 날씨로 출발했고요. 낮 동안에도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7도가 예상되고 대구 28도, 대전 광주 26도, 춘천 25도의 분포로 대부분 30도를 밑돌아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 기온보다 좀더 낮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의 하늘은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다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출 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주일 동안에도 크게 덥지는 않겠고요.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면서 바깥 활동하시기에 수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주일에는 낮 동안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2: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4: 광고하기 좋아.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유정아
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5: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 아빠 늦게 와도 돼.
4: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6: 주말 났어 또 못 지켰네.
2: 나도 바쁘니까 끊어.
4: 주말에도 긴급 돌봄.
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4: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7: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이순환 우수 제품.
9: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무상 방문 수거.
9: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9: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텀블러나 에코백 요즘 많이 사용하시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지키자는 취지로 쓰는 좋은 물건들인 건 분명한데요. 지나치게 또 많이 사게 되면 오히려 그 의미가 퇴색되는 묘한